기억을 해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use 사용하다 기억하면서 바로 다음 단어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ix. fix. 자, 우리 물건이 고장났을 때뭐 하나요? 바로 버리나요? 보통은 고치거나 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fix라는 단어는 어떻게 쓸까요? F, I, X. 읽을 때는 fix. Fix. 자,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Repair. Repair도 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fix를 더 많이 씁니다. Fix 꼭 알아두세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제 자전거가 고장이 났어요. 자, 그럼 뭐 해야 될까요? Fix 해야겠죠? I need to fix my bike. 하게 되면 나는 자전거를 fix 해야 돼. 뭐 해야 한다? 고쳐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fix라는 것은 고장난 물건을 고치다, 수리하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fix my smartphone 하면 나의 고장난 스마트폰을 고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fix라는 단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keep이라는 단어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스펠링 확인해 보겠습니다. K, E, E, P. 네, 이렇게 써요. Keep, keep. 자, 여러분, keep이라는 단어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keep이라는 단어는요, 뭔가 밀봉하고 새어나가지 않게 꽉 보관해 놓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관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무언가가 상태가 바뀌지 않도록 유지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혹은 밀봉을 해놔서 비밀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다, 비밀 등을 지키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단어의 기본적인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면 쉬울 것 같아요. 밀봉이라는 이미지 좀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예문 같이 한번 볼까요? Let's keep this cake in the refrigerator 이라고 했어요. 자, refrigerator 이라는 것은 냉장고죠, 냉장고. 이 케이크를 냉장고 안에 keep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케이크를 냉장고 안에 뭐 하자? 보관하자가 되겠죠? keep은 어떤 물건을 잘 보관해 두다라는 의미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자, 그리고 keep it warm 이라고 했는데요. 자, warm이라는 건 따뜻한 거죠. 어떤 물건이 따뜻한 상태인데 그 상태가 바뀌지 않도록 보관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뜻하게 계속 뭐 해라? 유지해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Please keep this secret. Please keep this secret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비밀을 keep 해줘라고 했어요. 그러면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keep, 지켜줘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keep이라는 단어도 의미가 정말 다양한데 이세 가지 의미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단어 그림과 함께 복습해봐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뭐죠? use, 그리고 물건을 보관하다라는 단어 keep, 그리고 물건을 고치다 혹은 수리하다라는 단어 fix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물건 사용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우리 분명 같은 사람인데요. 피부색도 조금씩 다르고요. 키도 달라요. 몸무게도 달라요. 이런 생김새와 특성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생김새와 특성의 차이, 바로 이 변이와 우리 생물 다양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요, 여기에 집중해서 조사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준비가 되었다면요, 여러분의 뇌 속 포텐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변이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변이의 중요성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질문하신 거 아니시죠?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오늘 같이 한번 질문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 볼 거냐면, 우리가 이미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종류의 생물을 보더라도 지금 여기에 보면 바지락 껍데기에 무늬가 모두 어때요?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생김새와 특성의 차이, 우리 그것을 유전적 다양성, 변이라고 하는 것들로 공부를 했죠. 이거 외에도요, 우리 무당벌레도 같이 한번 봤었어요. 무당벌레의 무당 무늬를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 라는 것이었고요. 우리 그 다음에 얼룩말의 얼룩 무늬도 봤었죠? 아,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도 이런 생김새와 특성에 차이가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요,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라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유전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변이를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색깔이나 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시를 한번 볼게요. 같은 씨앗에서 자란 식물의 키, 잎의 모양, 꽃의 색깔 이런 거 조금씩 다른 거죠. 따라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 내 개체들에게 다양한 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변이와 환경,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결국 생물 다양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우리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정 유전적 변이를 가진 개체가요, 다른 개체보다 더 잘 살아남고 더 많은 자손을 남길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특정 개체가 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변화된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그 변이를 가진 생물은 훨씬 더 잘 살아남았겠죠? 그리고 나서 자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특정 변이를 가진 개체가 생존에 유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번성하면서 종 전체의 유전적인 구성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환경은 다양한 변이 중에서 생존에 적합한 특성을 선택하는 것이고, 생물을 변화시키더라. 결국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 다양성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은요, 끊임없이 변화하죠. 기후변화도 있고요, 새로운 질병의 출현도 있고, 서식지 파괴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을 급격하게 또는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환경 변화는 종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특히 환경과 변이 사이의 관계들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던졌어야 하는지 한번 자칫 질문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시간에 생물마다 특징이 다른 이유가 변이와 유전적 다양성 때문이라고 들었어. 이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니까요. 그 내용을 언급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또 환경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도 내가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생물의 특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유전과 변이, 환경과의 상호작용까지 쉽게 설명해주고 혹시나 예시가 있다면 그 예시도 나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예시 우리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뭐냐면 바로 갈라파고스 제도에 살고 있는 핀치새입니다. 이렇게 나무 위에서 열매나 이런 걸 먹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밑에서 씨앗 이런 것들을 먹는 핀치새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요. 얘네들의 부리의 모양이 조금씩 다른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핀치새의 부리인데요.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다양한 종류의 핀치새들이 살고 있는데 어떤 섬에는요. 굉장히 크고 단단한 씨앗을 먹기에 적합한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가 있겠죠. 그러면 생존에 유리했을 거예요. 더 많이 생존해서 자손을 낳아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부리를 가진 핀치새들이 살아남아서 굉장히 개체 수가 많아졌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반면에 다른 섬에서는 작은 벌레를 잡아먹기에 유리한 가늘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가 생존에 유리했겠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핀치새들이 각 섬의 특정한 먹이 환경에 따라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유전적 변이를 통해 다양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로 진화한 것입니다. 정말 변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아진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는요. 네, 바로 북극 여우입니다. 겨울철이거든요? 근데 분명 같은 종류의 북극 여우인데요. 얘는 뭔가 색깔이 달라 보여요. 도대체 이거 왜 이런 것일까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이 북극 여우의 털 색깔을 보면 추운 북극 지방에 사는 북극 여우는 여름에는 주변 환경과 비슷한 갈색 털을 가지지만 겨울이 되어 눈이 내리면 흰색 털로 털갈이를 한다고 해요. 즉, 북극 여우의 털 색깔 변화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특징이고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맞춰서 천적을 피하고 먹이를 사냥하는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환경에 보다 적응하기에 유리했던 변이를 가진 생물들이 살아남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는 것에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예시들을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질문했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시간에 환경이 생물의 생김새나 특징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배웠는데 아직 나는 실감이 잘 나지 않아. 생물이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 어떤 식으로 다르게 진화하거나 살아남는지 실제 예시를 통해 나는 이해하고 싶어.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생물이 다양해진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이유와 변화 과정을 그림도 좋고 아니면 사진도 좋아 혹은 표의 형태로 정리해줘도 좋아. 여러분이 얻고 싶은 형식이 있겠죠? 그 형식으로 설명해줘라고 여러분들 다 질문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요, 변이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 관계들을 살펴봤습니다. 스스로 질문 한번 생성해 보시고 반드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 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리도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 그대들은 신출귀몰이라는 말을 들어봤소. 귀신처럼 나타났다, 귀신처럼 사라진다는 뜻이오. 오늘의 속담은 바로 이렇게 분주함 또는 빠름과 관련되어 있어.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속담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해요.
2: 선생님 벌써 식당에 오셨네? 어? 아까 식사하고 계셨는데?
3: 와, 우리 담임 선생님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네.
0: 오늘의 속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정처가 없고 종적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왔다 갔다 함을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철수는 이곳저곳에서 하는 학교 행사에 정말 많이 참여하는구나. 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1: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홍길동전, 허균. 조선시대 홍판서에게는 세 부인이 있었는데 정실 부인이 인형을 낳고 12춘섬이 길동을 낳았으며 초라는 소생이 없었다. 길동이 영리하여 홍판서의 사랑을 받자 이를 시기한 초란이 무녀를 불러 길동을 없앨 것을 모의한다. 이후 초란은 길동을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내는데 길동이 이를 도술로 물리치고는 부친과 어머니께 작별을 구하고 집을 나간다. 길동은 떠돌다가 산중 도적의 소굴에 들어가 활빈당을 조직하고 전국에 있는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준다. 길동은 동해번쩍 서해번쩍 여러 곳에 동시에 나타나는 등 신출귀몰한 활약을 펼친다. 홍길동은 8명으로 분신하여 팔도를 누비면서 정당하지 못한 재물을 빼앗아 불쌍한 백성을 구제했다. 각 도에 출몰하는 홍길동이 분신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는 모양새였다. 불의한 수령의 뇌물을 탈취하며 창고를 열어 백성을 도와주니 곳곳에 소동이 일어났다. 팔도의 군사들은 잠을 설쳐가며 창고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길동이 도술을 한번 부리면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고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천지를 분별할 수가 없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지키는 군사 모두 손이 묶인 듯 어쩌지를 못했다. 팔도에서 난을 일으키며 활빈당의 홍길동이라고 외치지만 누가 감히 길동의 자취를 찾을 수 있겠는가. 길동을 잡으려는 조정의 노력은 계속 실패하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길동을 칭송하는 소문이 퍼져나간다. 결국 조정은 길동에게 병조판서에 벼슬을 내리고 길동은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어 나라의 인정을 받게 된다. 길동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무리를 이끌고 떠난다. 율도국의 왕이 되어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홍길동의 모습을 상상해보아요.
0: 오늘의 속담,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었소. 종잡을 수 없이 빠르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상황을 말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속담과 같은 상황도 있지만 또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제대로 바라보는

오늘의 실험 주제는 밥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직접 검출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음식물 속에 영양소들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실험에서는 영양소 검출 시약들을 활용해서 음식물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실험 준비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반물을 준비해서 시험관 A, B, C, D에 각각 10ml씩 넣습니다. 모든 시험관에 같은 양의 반물을 넣어주는 이유는 이후에 나타나는 색 변화가 치약의 종류에 따라 다른 차이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음으로는 네 가지 영양소 검출 시약을 각 시험관에 일정한 양 넣어준 후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은 녹말을 검출하는 시약이에요.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뚜렷한지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베네딕트 용액은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를 검출하는 시약이에요. 이 반응은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담긴 비커에 시험관을 넣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유렌 용액은 단백질을 검출하는 시약입니다. 단백질이 들어있는 경우 시약과 반응하여 색변화가 나타나요. 수단3 용액은 지방을 검출하는 시약이에요. 지방이 들어있으면 특정 색으로 염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영양소 검출 시약을 이용해서 반물 속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은 녹말과 만나서 청남색으로 변하는 시약이에요. 반물에 이 시약을 넣었을 때 청남색으로 색이 변하는 결과를 통해 우리는 반물 속에 녹말이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베네딕트 용액은 포도당이나 엿당과 같은 단당류와 만나서 가열하면 황적색으로 변하는 시약이에요. 반물에서는 이러한 색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물 안에 포도당과 엿당과 같은 영양소가 들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죠? 뷰렌 용액은 단백질과 만나서 보라색으로 변하는 시약이고 수단3 용액은 지방과 만나서 선홍색으로 염색되는 특징이 있어요. 반물에서는 이 두 반응 모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 단백질과 지방이 거의 들어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시험 대비 강의이고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영역이 넘어가는 날이죠. 자, 우리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읽기 영역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읽기 영역은요, 여러분이 글을 더잘 읽는 방법을 배우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자, 우리가 오늘부터 다루게 될 단어는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어떤 글들을 어떻게 읽어야 잘 읽는다고 하는 것인지 그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념 압축 정리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개념 압축 정리입니다. 자, 이 핵심 개념 네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복합 양식, 타당성, 신뢰성, 적절성. 자, 이 복합 양식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이 개념 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리면 쉽게 또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복합 양식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글들을 읽을 때 타당성, 신뢰성,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는데, 또 그러한 기준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합 양식으로 구성된 글이나 자료입니다. 자, 이 복합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야 하잖아요. 자, 이 복합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림, 사진, 소리, 동영상, 그래프 등두 가지 이상의 양식이 결합된 글을 우리가 복합 양식으로 구성된 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문자, 그림, 사진, 소리, 동영상, 그래프 중에서 하나의 양식을만 사용한 것은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일 양식으로 구성된 글이라고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복합 양식으로 구성된 글이나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을 배워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을 글에는 문자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 사진, 소리, 동영상, 그래프 등의 두 가지 이상의 양식이 결합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양식을 활용하면 첫 번째, 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거나 시각화해서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요. 문자로만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느낌을 주겠어요? 그렇죠. 신선한 느낌을 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 사진, 소리, 동영상, 그래프와 같은 각각의 양식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그래서 내가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양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합 양식으로 구성된 글이나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때 우리가 세 가지의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 그렇죠. 내용의 타당성. 자, 이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옳은가, 타당한가, 즉 사실인가를 여러분이 따져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제시하고 있는 글의 내용이나 주장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만한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가 따져보시면 되고요.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가 편향되지 않고, 자, 이 편향이라고 하는 건 한쪽으로 치우친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고정관념을 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따져보시는 거죠. 글의 내용이 다른 양식의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글이나 자료의 내용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용의 무엇? 그렇죠. 신뢰성. 자, 신뢰성은 무슨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있는가? 그렇죠. 믿음직스러운가라는 거죠. 자, 글이나 자료가 최신에 제작되었는지, 그러니까 최근에 제작되었는지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글이나 자료에 무엇이 분명한가? 그렇죠. 출처가 분명한가 확인해 주셔야 하고, 글이나 자료를 해당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제작하였는가 확인해 주시면 내용의 신뢰성을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준은요. 표현 방법의 무엇? 그렇죠. 적절성. 그러니까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기에, 그러니까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기에 지금 이 표현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적절한가를 따져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이나 자료의 표현 양식이 대상을 설명하기에 적절한가, 그리고 글이나 자료의 표현 양식이 글쓴이나 제작자의 의도나 목적에 부합하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제시된 내용에서는 여러분이 내용적 측면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형식적 측면에서 이렇게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실 때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억해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확인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1번. 복합 양식으로 구성된 글이나 자료가 아닌 것은? 즉, 무엇을 찾아주면 답이 되겠어요? 그렇죠. 단일 양식으로 구성된 글을 찾아주면 여러분 답이 되겠죠? 자, 1번. 동영상이 포함된 보도 자료. 자, 보도 자료는 글일 테고, 자, 글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복합 양식 맞고요. 자, 전시 설명 책자예요. 그러니까 글이 있을 텐데, 자, 그 글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림이 포함되어 있어요. 복합 양식이겠고요. 자, 문자로 마을 풍경을 묘사한 글. 자, 그러니까 글에 뭐만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자만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일 양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사진과 문자로 구성된 관광 안내문. 그렇죠. 여기서도 사진과 문자라고 하는 복합 양식 활용했고요. 그래프를 해석하고 있는 청소년 연구 자료. 그래서 청소년 연구 자료니까 글일 텐데 그글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다니까 우리 복합 양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며 읽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 타당성 기준에 대한 것인데요. 자, 어디에 숨어 있는가? 타당성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가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가? 이거 타당성 평가 기준 맞았고요. 글의 내용이나 주장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만한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가? 따져보는 것 타당성이고요. 글의 내용이 표현 양식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쵸? 올바르게 타당하게 해석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거 타당성이고, 글이나 자료의 내용이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는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았는가, 우리 타당성 판단 기준에 있었죠. 글이나 자료의 표현 양식이 대상을 설명하기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여기에 숨어 있었네요. 자, 이것은 무엇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렇죠.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평가 요소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하면서 복합 양식으로 구성된 글이나 자료를 읽을 때는 자료가 최근에 제작되었는지 출처가 분명한지 확인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최근의 자료인지 출처가 분명한지 확인하는 건 뭐였어요? 그렇죠.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신뢰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쌓은 개념들 바탕으로, 자, 여러분, 수행평가는 어떻게 제시되는지 수행평가 따라잡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쌓은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수행평가를 하게 된다면 선생님들은 무엇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쵸, 여러분이 뭘할수 있는가? 이 복합 양식으로 구성된 글을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가? 즉,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그렇죠. 타당성, 신뢰성,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으시겠죠. 자, 그런 수행평가가 여러분에게 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 함께 볼게요. 다음 카드뉴스를 읽고 1과 2의 활동을 해보자입니다. 자, 카드뉴스, 우리 복합 양식을 다루고 있는 자료가 되겠죠. 자,

해서 제목과 함께 여러 그림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말해보시오입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요. 무더운 여름, 온열 질환을 조심하세요이고요. 그러니까 화제가 뭐예요? 중심 화제. 그렇죠. 온열 질환입니다. 자, 이 온열 질환이라고 하는 화제를 다루기 위해서 밑에 그림을 활용했거든요. 자, 이 그림,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더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서 뭐가 막 납니까? 땀이 삐질삐질 막 나고 있고요. 자, 여러분, 뒤에 이 배경색도 보세요. 어때요? 시뻘건 주황색. 그쵸? 오, 이 주황색의 더운 여름날을 표현하고 있고, 해도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이 그림들을 가지고 온열 질환이라고 하는 화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날씨에 괴로워하는 사람의 그림을 제시해서 제재가 무엇인지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볼게요. 나의 그래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인데요. 자, 우리 나의 그래프를 한번 보니까요. 제목이 매년 온열 질환자 지속 발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온열 질환자와 폭염 일수를 함께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염 일수를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온열 질환자도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해서 나타내고 있죠. 자, 지금 보니까 이 그래프를 통해서 폭염 일수도 어떻게 되고 있고, 그렇죠. 증가하고 있고, 온열 질환자도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그렇죠.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여름철 폭염 일수 증가라는 제목과 같이 폭염 일수와 온열 질환자가 증가 추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두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 카드뉴스를 읽고 1과 2의 활동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카드뉴스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 카드뉴스라고 하는 자료는 여러분, 그쵸? 문자와 그림, 그래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카드뉴스를 혹시 실생활에서 접한다면 이 카드뉴스에서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는 것도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1번 문제 볼 텐데요. 가와 나를 신뢰성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엔 기준이 뭐냐면 신뢰성. 자, 그러면 이 신뢰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는 순간, 자,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점검할 수 있지? 그 내용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자,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따져보셔야 합니까? 그렇죠. 출처가 어떠한가?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인가? 그리고 하나 더 따져본다면 최근의 자료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지진 발생 시 상황별 이렇게 행동하세요. 그리고 장소별 이렇게 행동하세요. 라고 하는 자료인데, 자, 이것을 신뢰성 측면에서 평가하려면 여러분 뭘 따져주셔야 해요? 그렇죠. 출처를 찾아봐 주셔야겠죠. 자, 그러고 그림을 보니까 우리 출처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어머, 출처가 어디예요? 행정안전부입니다. 자, 이 행정안전부라고 하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행정안전부라고 하는 기관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죠. 자,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고 할수 있겠어요? 신뢰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술을 하시면 공신력 있는 기관인 행정안전부를 출처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뭐할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서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문제가 뭐냐면, 가와 나를 무엇의 측면? 그렇죠. 표현 방법의 적절성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세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무엇을 따져봐야 하는지 머릿속에 떠오르셔야겠죠. 자, 우리 적절성을 판단하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까? 그렇죠.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양식이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인가? 그리고 글쓴이의 의도를 잘 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따져보셔야 돼요. 자, 지금 보니까요. 무엇을 활용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림을 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의 행동 요령이에요. 언제? 지진이 났을 때. 그럼 이 지진이라고 하는 긴급 상황에서, 긴급하고 위급한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림만 딱 보고 기억에 남을 수 있게 하는 건 아주 아주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게 문자로 쓰여 있으면

사람들이 문자를 읽고 해석해서 자기의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 표현 방법의 적절성도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진 발생 시에 해야 할 행동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무엇으로? 그렇죠.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이 타당성과 신뢰성,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느냐 확인하는 문제가 수행평가로 제시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글과 문제로 한번 만나볼게요.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 글은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친구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화제가 뭐겠어요? 그렇죠. 반려동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인가 우리 개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반려동물을 제재로 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거든요. 자, 그러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반려동물 양육 현황과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합 양식으로 구성된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 글도 마찬가지로 그림, 그래프, 도표와 같은 다양한 양식의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종류와 같은 자료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뭐로 제시하고 있냐면 그래프의 형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 파는 문화를 그림으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자, 그 그림 무엇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판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쉽게 사고 파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동물을 마치 자판기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 있었고요. 해외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 실전책의 내용에는 없지만 개념책에 제시된 부분에 보면 이 해외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도표의 형태로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에는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출처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신뢰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25.4%이다. 그래서 국민 4명 중에 1명이 반려동물을 기른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글에서 언급을 했었고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1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유기동물의 발생 수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2021년 7월 19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서 해외의 다양한 정책들,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KB경영연구소의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통해서 전체 양육 가구 중 반려동물이 혼자 집에 있는 가구 비율이 75.3%나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은 평균 5시간 40분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홍색 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출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출처를 살펴보니 출처가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이 출처들 모두 공신력 있는 기관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읽어볼 텐데요.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말해요라고 하면서 이 반려동물의 뜻을 밝히면서 글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옛날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뒤에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동물을 왜 키웠어요? 그렇죠. 실용적인 목적에서 길렀다면 이제는 우리가 실용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어떤 이유로? 그렇죠. 정서적인 이유로 동물을 키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가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나 보니까 소제목이 작고 예쁠 때만 가족인가요? 하면서 반려동물이 어떻게 되고 있대요? 그렇죠. 버려지고 있대요. 자, 여기서 이제 반려동물의 유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버려지는 동물도 늘고 있대요. 왜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 수가 많아지니까 유기동물 수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2021년 한해 발생한 유기동물만 무려 11만 마리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보면 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뭐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열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글쓴이는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현상의 바탕에 어떤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을, 그렇죠, 쉽게 사고 파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그림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을 물건 사듯 손쉽게 마치 우리가 자판기에서 음료수나 과자를 사 먹는 것처럼 이렇게 반려동물을 자판기에서 사는 것처럼 쉽게 사고 팔수 있다 이런 문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을 근거로 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동물을 쉽게 사고 파는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유기동물 문제가 계속될 거라고 말해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죠. 자, 좋은 보호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다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얻는데, 자, 그러면서 글쓴이가 우리의 이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자, 보호자는 정서적 안정을 얻어요. 그런데 반려동물의 마음은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반려동물은 주인이 오기만 해뭐 하고 있다. 그렇죠.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하고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같이 제시하는 자료로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반려동물이 집에 혼자 있는지의 여부와 시간이라고 해서 혼자 있는지 여부를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고 있고요. 혼자 있는다면 평균적으로 몇 시간을 혼자 있는가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양육 가구에서 75.3%가 혼자 있게 되고 5시간 40분 정도, 하루 평균 5시간 40분 정도 혼자 있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려동물이 있다면 혼자 도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 보호자가 되는 법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음 문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이제 가와 나 문단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가. 가는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며 반려동물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가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나열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달라진 것을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역사적인 사건을 나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가는 정의와 함께 분류를 사용하여 반려동물의 다양한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정의는 여기 나오긴 했어요. 반려동물이란 이라고 하면서 정의는 했는데 분류를 사용해서 종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죠. 자, 그러면 나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나는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유기가 발생하는 이유를 열거하고 있다. 자, 여러분, 열거 뭐예요? 그렇죠. 하나하나 나열하는 거죠. 혹시 나에서 열거한 부분 보이십니까? 그렇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이유로는 하면서 하나하나 이유를 나열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나는 유기동물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발생한 상황에 대한 예시가 이 글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지는 않고요. 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나는 그 어려움을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은 나에 나타나 있고요. 그 해결 방법은 나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1번의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가볼게요. 다음은 가를 읽은 학생이 정리한 내용이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이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해서 우리 내용을 잘 읽었다면 넣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옛 사람들은 동물을 무슨 목적? 그렇죠. 실용적인 목적으로 키웠는데, 자,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정서적인 목적을 가지고 키우고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답을 골라주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비판적으로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인데, 보기를 보니까 뭐가 제시되어 있냐면, 타당성 평가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 타당성을 평가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장이 논리적인지, 내용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만한지, 관점과 의도가 공정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래요. 자, 1번. 유기동물 통계 자료의 출처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므로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 출처의 공신력을 따져보는 건 타당성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2번. 반려동물 유기의 원인에 대해 말한 전문가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출처의 공신력을 따져보는 거 맞죠? 공신력 있는 기관인가, 믿을 만한 전문가인가 따져보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그렇죠. 이것도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죠. 3번. 유기동물 발생의 책임을 판매자 측에만 전가하고 있으므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자, 공정성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평가한 건 맞는데 여기선 판매자 측에만 유기동물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 반려동물 유기의 개별적 이유로 제시된 내용에 출처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된다. 자, 이것도 출처 따져보고 있네요. 무엇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신뢰성을 평가한 내용이 되겠죠. 자, 마지막 5번. 유기동물의 발생 원인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는 전문가의 의견으로 뒷받침되므로 논리적이다. 그래서 주장이 논리적인지를 따져보는 무엇에 해당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3번의 정답은 몇 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4번. 달을 통해서 알수 있는 글쓴이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달에 제시된 건 좋은 보호자가 되는 법이라고 하면서 이 좋은 보호자가 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 어떤 내용이 제시가 됐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정서적인 이유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운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면서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반려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오매불망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보호자가 되려면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시간을, 그렇죠, 줄여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제시가 됐습니다. 자, 반려동물과 관련한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여 법규 준수를 유도하려 한다.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 않죠? 반려동물 양육을 통해 얻는 이익을 강조하여 반려동물의 양육을 권하려 한다. 반려동물을 양육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을 얻는다라고 한 이익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맞지만, 그를 통해서 양육을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혼자 두는 시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려 한다. 혼자 두는 시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 건 맞아요. 여기까지 끊어서 보면 여기까지는 맞는데 제도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지는 않죠. 좋은 보호자가 되기 위한 행동 지침을 나열하여 보호자의 의무를 간결히 설명하려 한다. 지금 행동 지침을 나열한 부분 우리의 글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보호자의 정서적 안정만 생각하지 않고 반려동물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반려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제시한 것처럼 여러분도 답답이를 잘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5번. 다에 제시된 통계 자료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두 가지 서술하시오. 자, 그러면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따져보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출처 따져보셔야 하고요. 공신력 있는 기관인가 따져보셔야 하고요. 또뭘 따져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최근의 자료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제시된 이 통계 자료는 출처 어디예요? 그렇죠. KB경영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이고요. 언제 만들어진 자료래요? 2021년. 비교적 최근의 자료네요. 그러면 신뢰성이 있다고 여러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계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비교적 최근의 자료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세 가지 중에 여러분 두 가지 이상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그림, 도표와 같은 다양한 표현 양식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제시된 자료들의 이 타당성, 신뢰성, 적절성 등을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는지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뉴런 동기화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글의 글쓴이라면 나의 이 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또는 뭔가 신뢰성이라든지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글에 어떤 자료를 더 추가하면 좋을지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내용을 선생님의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읽고 문제 꼼꼼하게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0: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2: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변함없이 문법의 얼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의 얼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챕터 9, 아홉 번째 챕터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챕터는 다양한 문장의 종류를 공부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명령문, 청유문, 그리고 부가 의문문을 열공해 볼 겁니다. 먼저 명령문은요. 주어, 유를 생략하고요. 동사, 원형을 시작하게 되면 뭐뭐해라, 뭐뭐하세요 이런 식으로 긍정 명령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반면에 앞에 don't가 붙어준다. don't, 동사 원형. 뭐뭐하지 마라, 뭐뭐하지 마세요. 부정 명령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문 볼까요? be quiet, 조용히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비동사가 동사 원형으로 나와줬고요. 비동사가 필요한 이유는 quiet 이 단어가 조용하다가 아니라 그렇죠. 조용한 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떠어떠하다라는 의미로 비동사가 나와준 거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 명령문이니까 비동사가 원형 그대로 나와준 겁니다. be quiet, 조용히 해라. 반면에 don't be quiet, 앞에 don't가 붙어주면 뭐뭐 하지 마라. 부정 명령문이 되는 거고요. 조용히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는 말을 해라, 의견을 표현해라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lose라는 닫다라는 의미의 일반 동사가 동사 원형으로 나와줬고요. close the door, 문을 닫아라. 앞에 don't가 붙어주면 don't close the door, 문을 닫지 마라 라는 의미의 부정 명령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명령문 앞이나 뒤에 please가 붙어주게 되면 공손한 요청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예문 보면 be quiet please, 조용히 해주세요. 또는 please be quiet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뭐 하지 마라, don't 동사원형, 부정 명령문인데요. 부정의 의미를 강조할 때 그 얘기는 절대 뭐뭐 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면 don't 대신에 never를 사용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문 보니까 never close the door, 절대 문을 닫지 마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문제 확인해 볼게요. A번에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과란의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1번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정답은 그렇지요. be kind가 바로 빈칸의 정답이고요. kind가 친절한 이란 단어예요. 친절하다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면 친절하다 의미를 만들어주기 위해 어떠어떠하다 비동사를 필요로 하고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동사가 원형 그대로 나와주는 겁니다. be kind to others. 3번에 돈을 낭비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니까 이거는 그렇죠. 부정 명령문이 되겠죠. 어떻게? don't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주는 거고요. waste가 우리 낭비하다 라는 의미의 일반 동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죠. don't waste 바로 빈칸의 정답이고 뒤에 이어머리가 나왔네요. 다시는 늦지 마라. 자, 정답은? 그렇지요. don't be late 바로 빈칸의 정답이고요. late이 늦다가 아니라 늦은 이란 의미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정 명령문을 만들어줄 때 don't 다음에 동사 원형을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late은 늦은 이란 의미의 형용사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늦다라는 의미가 되려면 어떠어떠하다 비동사를 필요로 하고요. don't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비동사가 원형 그대로 나와주는 겁니다. don't be late again, 다시는 늦지 마라. 6번 볼게요. 매일 영어 공부를 해라. 공부하다 study를, 그렇죠. 동사 원형 그대로. study English every day. 바로 정답이었고요. 8번. 절대 약속을 어기지 마라. 절대 무마하지 마라. 우리 never를 이용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break a promise. 약속을 어기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ever break a promise. 바로 절대 약속을 어기지 마라.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고요. B번.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이 명령문으로 바꿔서 주는 건데요. 보기를 보니까 should가 사용된 문장, 첫 번째 문장은 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를 그렇죠. do your best 이렇게 최선을 다해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정문이에요, 여러분들. 너가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정 명령문으로 don't take pictures here. 여기서 사진 찍지 마라. 이런 식의 문장으로 바꿔줬네요. 1번 문제. You should be honest all the time. 뭐라고요? You should be honest all the time. 너는 all the time, 항상 정직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써주게 되면 바로 명령문이 되는 거죠. 항상 정직해라. 항상 정직해라. Be honest all the time. 됐죠? 4번 가볼게요. never가 들어갔네요. 너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거를 부정 명령문으로 우리 절대 못 하지 마라 never를 활용해 주는 겁니다. never lie. 절대 거짓말하지 마.
5번 볼까요? 낯이 들어간 부정문이죠. 자, 너는 어떤 소음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어디서?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하지 마. 라는 의미의 문장. 부정명령문으로 Don't make any noise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하지 마. 됐지요? 8번 가보도록 합니다. 터너스가 뭐뭐를 끄다란 표현이죠. 너는 너의 전화를 꺼야 한다. During the show. 쇼 동안에, 쇼 중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우리 바로 turn이라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Turn up your phone during the show. 쇼 동안에 너의 전화기를 꺼라. 라는 의미의 명령문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청유문이 나와주는데요. 청유문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라고 요청, 제안하는 문장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바로 let's로 시작하는 문장을 얘기해 줍니다. let's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주면 뭐뭐 하자라는 의미가 되고요. 어떤 때는 또 뭐뭐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not의 위치 주의하셔야 돼요. let's not 동사 원형, 뭐뭐 하지 말자. 예문 볼까요? let's be quiet, 조용히 하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let's 다음에 동사 원형 오는 거 확인해 주고요. 반면에 let's not be quiet 하게 되면 조용히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그렇죠. 가만히 있지 말고 말을 하자, 의견을 표현하자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네요. 됐죠? 어쨌든 자, 우리 let's not 동사 원형, 뭐뭐 하지 말자, 의미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let's close the door, 문을 닫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let's 다음에 동사 원형 보이죠? 만약에 let's 다음에 not이 들어가주면 let's not close the door, 문을 닫지 말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문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거란의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영화 보러 가자. 우리 영화 보러 가다. 요트 무비가 영화 보러 가다는 표현이에요. 영화 보러 가자. 이거니까 그렇지요. Let's를 앞에 붙여주면 되겠지요. Let's go to a movie. 3번. 버스를 타지 말자. 뭐뭐 하지 말자니까 이번에는 맞아요. Let's not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빈칸의 정답은 Let's not take가 정답 되겠고요. 학교에 걸어가자. 뭐뭐 하자니까 이거는 let's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지요. Let's walk가 바로 빈칸의 정답이고요. 6번. 그 문제에 대해 그만 이야기하자. 그 문제에 대해 그만 얘기하자. 이건 뭐야, 여러분들?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하지 말자라는 의미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let's not talk about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이 되고요. talk about이 뭐뭐에 대해 이야기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let's not talk about the problem.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자. 그 문제에 대해 그만 얘기하자. 이런 얘기예요. 7번 볼까요? 테니스 동아리에 가입하자. 우리 join이 가입하다라는 의미를 사용 가능하죠. 그러니까 let's join the tennis club. 이런 식으로 7번의 정답까지 확인해 봤고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뭐뭐 하자라고 얘기할 때는 let's 다음에 동사 원형. 뭐뭐 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때는 let's not 동사 원형. not의 위치 다시 한번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B번 가도록 할게요. 어법상 어색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쳐 써주는 문제 유형입니다. 1번 볼까요?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자라는 건데요. 그런데 let's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does를 do로 바꿔야 될까?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wash the dishes가 설거지를 하다라는 의미 사용이 가능해요. 그 얘기는 does가 필요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does wash 이 부분을 그냥 let's wash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 wash the dishes 설거지를 하다는 표현이고요. 뭐가 wash the dishes? 그러니까 let's 다음에 바로 나와주는 거야. 했나요? 2번 가볼게요.

Let's not be late for school. 이렇게 문장을 바꿔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뭐뭐하지 말자. Let's not 동사원형 나와준다라는 거 문제 통해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만하고 점심 먹자. Let's stop. 그 다음에 and랑들 또 하나의 동사가 연결되는 거죠. 앞에도 동사원형 나온 것처럼 여기도 동사원형, has가 아닌 have가 보여야 됩니다. 9번, let's 다음에는 동사원형이죠. to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let's buy. 자, 그 다음에 a birthday present for him. 그에게 줄 생일 선물을 사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간단한 내용이고요. 내신 기출문제, 빈칸의 공통으로 알맞은 말, let's not 다음에 동사원형이죠. 뭐뭐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don't 다음에 동사원형, 뭐뭐하지 마라. 부정명령문이 되는 겁니다. 동사원형 바로 1번의 is 정답 되겠고요. 첫 번째 문장은 오늘 저녁에 외식하지 말자라는 의미 문장이에요. 두 번째는요. Don't eat the fish. 그 생선을 먹지 마라. It smells bad. 그게 나쁜, 상한 냄새가 난다. 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그치요? 1번 정답이었고요. 오늘의 핵심은 바로 부가 의문문입니다. 별표하시고 그럼들 제목 자체에 별표를 할게요.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게 뭐냐? 평서문 뒤에 그렇지, 그렇지 않니? 이런 식으로 동의를 구하거나 또는 확인할 때 사용되는 뒤에 꼬리처럼 부가적으로 붙어주는 의문문을 우리가 부가 의문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일단 부가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데 기본적인 원칙 따라해보자. 거꾸로 또는 반대로 무슨 얘기냐? 앞에 가람들 긍정문이 나와준다. 그러면 뒤에는 우리 부정의 부가 의문문이 나와주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들 긍정이면 부정. 됐죠? 그런데 반대로 앞에가 부정문이 나와준다. 그러면 부가 의문문은 긍정의 부가 의문문이 나와준다. 됐죠? 거꾸로 반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예를 보도록 할게요. She is wise. 그녀는 현명하다, 지혜롭다. 우리 wise가 현명한 지혜로운 이라는 의미잖아. 자, 긍정문인가요? 부정문인가요? 긍정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의 부가 의문문을 필요로 하고요. 콤마를 써주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거 긍정이니까. 부정형 필요하잖아. is 우리 부정형 어떻게 되지요? is not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부정형은 기본적으로 축약형을 사용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sn't 나와줬지요. 그 다음에 주어는요. 주격 인칭 대명사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야. 주격 인칭 대명사로 받아줍니다. 여기는 she라는 주어가 이미 인칭 대명사 나왔기 때문에 she가 그대로 나와주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부정문이에요. 그녀는 지혜롭지 않다. 그렇지라고 얘기할 때 부정이니까 거꾸로 뭐야? 긍정으로 바꿔주는 거죠. not 떼버리고 is가 나와주고 she라는 인칭 대명사 주어 그대로 나와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 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특별히 우리 일반 동사가 자, 긍정문으로 나와줬다.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She has a bike. 그녀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 누가 봐도 긍정문이죠. 그럼 우리 부정의 부가 의문문을 필요로 합니다. 콤마 써주고 그 다음에 부가 의문문이 뒤에 꼬리처럼 붙어주는 건데요. 긍정이니까 우리 부정형 필요로 해요. 우리 일반 동사 부정형 어떻게 만들었죠? not 붙이기 전에 do나 does나 did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not 붙였죠. 근데 부정형은 축약형을 사용해 주는 거니까 결국 아 일반 동사가 긍정문에 사용이 됐다. 그리고 뒤에 부가 의문문의 형태를 묻는 문제가 나와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맞아요. 자, 뭐야? don't나 doesn't나 didn't를 활용해 준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원래 주어진 문장 일반 동사가 현재형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죠? 바로 does의 도움. not 붙여준 축약형 doesn't가 나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she는 인칭 대명사니까 그렇죠? she를 그대로 받아주고요. 했나요? 만약에 이 문장이 They have a bike. 이런 식의 문장이었다. 그렇다면 요번에는 그렇죠. 바로 don't they가
올바른 우리 부가 의문문.

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과거형으로 she had a bike 이렇게 나왔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그렇지요. 과거니까 didn't she 이런 식의 부가 의문문이 붙어줬겠죠. 했나요? 자, 이거 별표해 주시고요. 일반 동사가 긍정문에 사용이 됐다. 그렇다면 우리 부가 의문문 don't나 doesn't나 didn't를 활용해 준다라는 거, 그다음에 주격 인칭되면서 나와주는 거예요. 부정일 때는 쉬워요, 여러분들. 예를 보면 she doesn't have a bike. 부정이니까 우리 거꾸로 반대로 뭐 긍정의 부가 의문문을 필요로 하죠. 어떻게 할까요? 남만 떼버리고 does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she라는 인칭 대명사 써주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아 그래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일반 동사 사용된 문장인데 긍정을 사용됐다. 그럴 때 우리 부정의 부가 의문문을 만들어줄 때는 don't나 doesn't나 didn't 나와주고 주격 인칭 대명사를 써준다라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과거일 때는 didn't가 나와주겠죠. 그리고 현재형인데 3인칭 단수조일 때는 doesn't, 나머지 조일 때는 don't가 활용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잘 잡아주시고요. 자,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보기 전에 우리 또 부가 의문문에 대답하는 방법도 중요한데 대답이 긍정이면 무조건 yes, 부정이면 무조건 no래요. 무슨 얘기냐? She is was, isn't she? 라고 얘기를 하던 반대로 She isn't was, is she? 이렇게 물어보던 어쨌든 그녀가 현명하다면 Yes, she is. 현명하지 않다면 No, she isn't. 이렇게 답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부가 의문문에 am의 부정은 특이하게도 aren't를 사용해 준다라는 겁니다. I am too late. 내가 지금 너무 늦은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근데 긍정입니다. 우리는 부정의 부가 의문문을 필요로 하죠. am 다음에 not을 붙이면 이제 부정형이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죠. 부정형 기본적으로 축약형을 활용해 준다고 얘기했죠. am not의 축약형 우리가 교육 과정에 따로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주어가 I'm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aren't를 활용해 준다라는 거 하나 좀 암기해 주시고요. 했죠? 자, 이제 문제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써주는 문제인데요. 기본적인 원칙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거꾸로, 반대로. 뭐야? 아, 부정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긍정의 부가 의문문을 필요로 하죠. not을 떼버리고 is 써주고 그다음에 should예요. 됐죠? 그녀는 지금 바쁘지 않다. 그렇지.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요번에는 by란 동사의 과거형 but, 일반 동사의 과거형 나와줬고요. 맞죠? by란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긍정문입니다. 우리는 부정의 부가 의문문을 필요로 하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과거니까 우리 don't, doesn't, didn't 중에 당연히 didn't가 나와주고 he라는 인칭대명사 주어 그걸 써주는 거지요. wasn't가 아니라 didn't이 이거예요. 그는 자전거를 구입했다. 그렇지 않니? 그 다음에 아 요번에는 마이크가 주어고요. like s가 붙어준 거 보니까 현재 시제를 표현해 주는 거지요. 자, isn't he가 아니라 우리 부정의 부가 의문 만들어주기 위해 누구의 도움? doesn't의 도움을 받는 거죠. doesn't he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긍정이니까 우리 부정의 부가 의문 만들어주기 위해 doesn't가 나와주고요. 마이크는 그래요. 우리 he라는 인칭 대명사로 받아주는 겁니다. 마이크는 스포츠를 좋아해. 그렇지 않니? 라는 의미의 문장이에요. 요번에는 you speak English well. 너는 영어를 잘 말한다. 그렇지 않니? 의미를 만들어주기 위해. 자, 일반 동사 우리 긍정문에 나와준 거죠. 그럼 우리는 부정의 부가 의문 필요합니다. Don't, doesn't, didn't 중에. 그렇죠. 여기는 유가 주어예요. 그리고 동사가 원형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현재 시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누구의 도움? Don't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죠. Don't가 바로 정답이에요. 그렇죠? 너는 영어를 잘 말한다. 그렇지 않니? 그 다음에 7번은요. 부정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의 부가 의문문을 필요로 하고요. 남만 떼버리고 그렇죠. did를 데리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어가 they예요. 힘으로 왜 바뀌었나요? did they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들은 그를 방문하지 않았다. 그렇지. 이렇게 물어봐주는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B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부가 의문과 대답을 완성하는 건데요. 자, this is your computer. 이것이 너의 컴퓨터다. 그렇지 않니? 자, 우리 부정으로 바꿔줘야 돼요. isn't. 그리고 this는 인칭되면서 뭘로? is로 받아줘야 되겠죠. isn't it? 그렇대. 그렇다는 얘기는, 내 컴퓨터.

캐릭터란 이야기야. Yes, it is. 그다음에 she has a pet. 그녀가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다. 긍정이니까 우리 부정의 부가 의문 필요합니다. 정답은 그렇지요. Doesn't she? 그리고 yes니까 yes, she does. 그녀가 가지고 있대요. 그다음에 그들은 농구를 한다. 긍정문이니까 우리 부정의 부가 의문문 필요합니다. 정답은 그렇지요. Don't the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no니까 no, they don't. 농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Tom과 Bill은 좋은 친구였다. 긍정문입니다. 우리 부정의 부가 의문문. were 나세축약형 won't가 사용되고요. Tom and Bill은 they로 받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yes니까 yes, they were. 정답이에요. 6번 갑니다. 이번에는 부정문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의 부가 의문문 not 떼버리고요. 빈칸에 그렇죠. 아, 네이가 정답 되겠죠. 그들은 학생들이 아니다. 그들은 학생이 아니다. 그렇지. 학생이래요. Yes, they are. 그다음에 제시카가 매우 빨리 달린다. 긍정문이에요. 우리는 부정의 부가 의문문 필요로 합니다. 제시카가 주어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run에 우리 현재형 만들어주기 s가 붙은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도움? 그렇죠. doesn't의 도움. 두에 is가 붙은 우리 doesn't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죠. does not의 축약형 doesn't. 그리고 제시카는 she로 받아주는 거예요. yes네. 그러니까 yes, she does가 되겠죠. 제시카는 매우 빨리 달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는 부정문입니다. 우리는 긍정의 부가 의문문을 필요로 하죠. 남만 떼버리고 did를 데리고 오고요. 민석이는 남자 이름이니까 he라는 인칭 대명사로 받아주는 거예요. 빈칸에 did he가 정답이 되겠고요. 민석이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그렇지. 노래요. 합격하지 못했던 겁니다. No, he didn't.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부가 의문문도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 반대로. 뭐야? 긍정문이면 부정의 부가 의문문 나와주는 거고요. 부정문이면 긍정의 부가 의문문 나와주는 거고, 그리고 주격 인칭 대명사로 주어를 받아주는 겁니다. 예를 보도록 할게요. 긍정문이죠. 뭐가? 앞에가 She can ride a bike. 그녀는 자전거를 탈수 있다. 그녀가 자전거를 탈수 있다. 부정으로 그렇지요. can't가 나와주고요. 역시 축약형이 활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can't 나와주고 she가 되는 거죠. 반면에 요번에는 그녀가 자전거를 못한다. 탈수 없다. 부정문입니다. not 떼버리고 긍정형으로 우리 can이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she가 나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명령문과 청유문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명령문. 긍정이든 부정이든 명령문은요. will유를 붙여주면 이게 부가 의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보면 be quiet, will you? 긍정 명령문이죠. 그다음에 don't touch it. 그걸 만지지 마라. 우리 don't로 시작하는 부정 명령문입니다. 어쨌든 명령문 같은 경우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뒤에 뭘 붙여준다? will유를 붙여준다라는 거고요. Be quiet, will you? 조용히 해. 그렇게 할 거지? 또는 뭐 알겠니? 이런 식의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요. Don't touch it. 그거 만지지 마. Will you? 이런 식으로 역시 명령문의 부가 의문문이기 때문에 will you가 붙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공부했던 let's로 시작하는 문장 있죠? 청유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let's로 시작하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shall we를 붙여주면 부가 의문문이 됩니다. 예를 보면 게임을 시작하자. Shall we? 우리 그럴까? 어떠니?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not이 붙어줘도 상관이 없는 거야. 어쨌든 let's로 시작하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가 의문문을 만들어줄 때뭘 붙여준다? Shall we를 붙여준다라고 정리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not이 붙었던, 붙지 않았던, 어쨌든 만약에 빈칸 문제로 부가 의문문을 묻는 문제가 나와준다면 let's로 시작하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뭘 붙여준다고요? shall we를 붙여준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돼요. 경기를 시작하자. 어떠니? 우리 그럴까?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Let's not do it. 우리 그거 하지 말자. Shall we? 이런 식으로. 그럴래? 어떠니? 뭐 이런 식의 우리 부가 의문문이 완성이 된 겁니다. 문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주는 문제인데요. Let's로 시작하는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 부가 의문문 좀 전에 공부했던 대로 그래요. Shall we를 붙여준다. 수업 시간에 암기해 주시고요. 영화 보러 가자. Shall we? 그럴래? 어때?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ake a seat. 자리에 앉다라는 표현이 동사 원형 그대로 나와줬네요. 뭐야? 명령문입니다.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명령문의 부가 의문문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뭘 붙여준다고요? will you를 붙여준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4번에
Don't로 시작하는 부정명령문인데요. 역시 뒤에는 부가의문 will you가 붙어 주는 겁니다. 그 그림 만지지 마라. 그 다음에 부가의문 will you가 나와 주는 거예요. 6번 볼까요? 우리 날씨를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그러네. 조동사 will이 사용되고 있죠.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됐죠? 자, 우리 날씨를 얘기하는 문장이니까 공부했던 대로 주어 자리에 나와준 is는요, 해석되지 않는, 그렇죠. 비인칭 주어 is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 긍정이잖아. 긍정문이에요. 그러면 부정의 부가 의문문을 필요로 합니다. will not이 되는 건데, 부정형은 축약형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얘기했잖아. 우리 will not의 축약형 기억나시죠? won't. doesn't가 아니에요. won't 써주고, 비록 해석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주어 자리에 is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is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야. wanted. 이게 바로 6번의 정답이 되겠고요. will not. 축약형. 이 형태 다시 한번 문제 통해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됐나요? 자, B번 문제 가보도록 합니다. 역시 빈칸에 알맞은 부가 의문문을 넣어주는 건데요. 기본적인 원칙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일단, 거꾸로. 반대로. 뭐야? 그렇지요. 긍정문이 나와줄 때는 부정의 부가 의문문. 부정문이 나와줄 때는 긍정의 부가 의문문.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조동사 can 여러분들 긍정문에 사용됐죠. 그럼 우리는 부정의 부가 의문문을 필요로 합니다. 축약형으로 그렇죠. can't가 나와주고요. 주어는 인칭 대명사 주격으로 받아준다고 얘기했죠. 제이슨이니까 뭘로 he로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can't he가 바로 정답 되겠고. 자, 그다음에 동사 원형을 시작하는 명령문입니다. turn left at the corner.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돌아라. 명령문의 우리 부가 의문문 will you가 정답이고요. Let's 시작하는 문장, 우리 청유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부가의문은 shall we가 붙어 주는 거죠. 오늘 오후에 쇼핑하러 가지 말자. 어때?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on't로 시작하는 부정명령문, 어쨌든 명령문의 부가의문은 will you를 붙여 줍니다. 됐지요? 다시 늦지 마라. 알겠니?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동사 원형을 시작하는 명령문이죠. 그런데 긍정명령문이에요. 역시 will you가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should라는 조동사가 우리 긍정문에 사용됐죠? 그녀는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니라고 얘기할 때 긍정문이니까 우리 부정의 부가 의문문 should not 축약형 그렇죠. shouldn't 그리고 she라는 인칭대명사 그대로 she로 받아주는 거예요. shouldn't she가 바로 9번의 정답이었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내신 기출 문제인데요. 밑줄친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준 문제였죠. 1번은 문제가 없네요. 부정문이니까 우리는 긍정의 부가 의문문 can 나와주고요. 탐을 he로 받아주는 겁니다. 2번도 잘 써줬죠? 부정문이에요. not 떼버리고 우리 긍정의 부가 의문 만들어주기 위해 should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we라는 인칭대명사 주어 그대로 써주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런데 cabin이 주어야 그렇다면 여기 이 단어는 read가 아니라 read 이렇게 읽어줘야 되죠. 왜냐면 with면 동사 원형이잖아. 3인칭 단수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가 원형으로 이렇게 바로 나와주는 경우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렇죠? 과거형으로. 모양 같지만, read. 이렇게 읽어줘야 되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긍정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의 부가 의문문 필요로 합니다. 과거형의 일반 동사 나와줬기 때문에, didn't가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cabin을 he라는 인칭 대명사로 써주면 되겠네요. 됐죠, 여러분들? 니르니가 올바른 부가 의문문이에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화면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인 은혜쌤이 왔어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5단원 의논하며 토의해요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북1 준비하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만점 고치기 퀴즈 잘했는지 선생님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퀴즈 뭐였죠? 그래서 사용한 표현을 통해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였는데요. 정답은 5였습니다. 글쓴이가 어떤 표현을 썼지? 이것을 확인하면 관점을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편리한 공공자전거, 똑똑한 공공자전거라고 하면 아, 그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무엇에 문제점이 있다, 뭐뭐 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관점을 파악할 수가 있죠. 우리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관점이 드러난 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문제는 교과서 내용 학습의 29번부터 44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해요. 오늘 교재는 123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자, 글을 보니까요. 나라는 기호가 붙어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가였었죠?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똑똑한 교통수단, 공공자전거라는 설명하는 글이었는데 이 나라는 글은 보니까 무슨 무슨 일보, 적힌 날짜도 있네요. 그럼 이 글의 종류는 뭘까요? 그렇죠. 기사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제목부터 확인해 봐야죠. 제목에 사용된 표현을 통해 글쓴이의 관점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나 봅시다. 공공자전거, 가랑 똑같이 공공자전거에 대한 글인 것 같은데 지속 가능할까? 아, 계속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이 있나? 약간 의심하는 듯한 느낌이네요. 그럼 마냥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진 않을 수도 있겠군 정도의 느낌만 가지면서 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문단입니다. 도심에서는 손쉬운 이동수단인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까지는 편리한가? 좋게 말하려고 하나 했는데 하지만 반전이 있나 봐요.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자전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불편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불편하다, 위험하다 이런 것들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죠. 공공자전거가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이 되려면 어떤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질문으로 1문단 끝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먼저, 이용하는 사람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책임감 있는 태도래요.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는 연령 제한이나 보호자 동행과 같은 규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규칙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또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꼭 써야 합니다.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때 소중히 다루고 제자리에 반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중히 다루고 망가지지 않게 그리고 제자리에 반납하는 것도 중요하대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령 제한, 나이, 연령 같은 말이죠. 연령 제한, 그리고 보호자가 같이 가느냐, 그런 규칙을 잘 지키는지, 그리고 안전모를 잘 쓰는지, 소중히 다루고 제자리에 반납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책임감 있는 태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되려면? 지속 가능하려면. 자, 그럼 3문단 볼게요. 공공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아, 이것이 문제점이 되는군요. 누군가 그것을 훔쳐가거나 아니면 망가지는 고장 문제가 생기기 쉽대요.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함부로 타고 고장낸 채 반납하거나 정해진 곳에 돌려놓지 않습니다.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거나 새로 사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불편함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보고 문제 만나볼게요. 29번입니다. 공공자전거의 문제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자전거를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도난의 문제가 생기기 쉽다. 우리 방금 봤었죠. 누군가가 자기 자전거가 아닌데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전거를 고장낸 채 반납한다. 망가뜨리면 다음 사람이 탈

수 없는데 우리 모두의 것인데 고장낸 채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죠. 문제 3번. 자전거를 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저 도난, 고장 문제가 생기면 고치거나 새로 사는데 비용이 들게 되겠죠. 4번.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의 수가 늘어난다. 이건 문제인가요? 아니죠.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가 늘어나면 좋은 거잖아요. 문제로 알맞지 않네요. 5. 함부로 타고 정해진 곳에 돌려놓지 않는다. 역시 문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30번. 기억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예요. 기억, 사람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묶어서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하네요. 우리가 같이 얘기했었는데요. 자전거를 소중히 다루는 것,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볼수 있죠. 자전거를 제자리에 반납하는 것 중요하고요. 안전모를 쓰고 안전하게 타는 것. 그쵸. 안전 문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자전거 탈때 여러분도 항상 안전모를 착용하셔야 해요. 자전거 사용의 규정을 잘 지킨다. 연령 제한이나 보호자 동행 같은 규정 잘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어린이도 스스로 자전거를 빌려 탄다. 아, 여러분, 스스로라는 단어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하는 거 책임감 있는 행동 아니에요? 라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이 글에서는 스스로 빌려 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린이라면 보호자랑 함께 동행을 해야 하고, 스스로 자전거를 빌려 타는 것이 공공 자전거 이용을 위한 책임감 있는 태도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단어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네요. 31번. 낱말에 알맞은 뜻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시오. 손쉬운, 도난, 규정, 이 단어들의 뜻을 한번 찾아 줍시다. 자, 1번 뜻부터 한번 보면, 도둑을 맞는 거, 우리 뭐였죠? 문제 중에서 도난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도둑을 맞음, 도난.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렇게 정해놓은 것. 비슷한 글자가 많죠? 규칙으로 정함, 규정에 대한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처리하거나 다루기가 어렵지 않다는 건 뭐예요? 쉽다라는 뜻이죠? 손쉬운이라는 단어의 뜻과 이렇게 짠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32번 서술형 문제네요. 그의 삶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상황을 한 가지 쓰는 거예요. 자, 공공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기기 쉽다. 누군가는 고장낸 채 반납하고 정해진 곳에 돌려놓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죠?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적으면 되는데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공공자전거를 정해진 곳에 돌려놓지 않는다. 또는 도난, 자기 자전거가 아닌데 그냥 훔쳐간다 이런 것들을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거나 새로 사는데 비용이 늘어난다 이렇게 적었어요.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적었는데 정답인가요? 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 위에서 나온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따라서 생기는 결과잖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상황은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결과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정해진 곳에 놓지 않는 것이 문제 상황, 그리고 본인의 것이 아닌데 가져가는 것, 이런 것을 문제 상황이라고 적어줘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글 조금 더 읽어볼게요. 또 문제가 있나 봐요. 공공자전거를 고르게 배치하고 관리하려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 나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 인력이 부족하면 공공자전거가 어느 한쪽 대여소에만 몰려있는 일이 생긴대요. 아, 누군가가 그것을 관리하고 고르게 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의 손길, 노동력이 부족하면 한쪽 대여소에만 몰려있는 일이 생겨서 불편해진대요. 이런 단어들도, 그쵸, 관점을 알수 있어요. 불편하다. 공공자전거가 많은 곳은 혼잡해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고, 사람이 막 많은 곳에는 자전거가 있으면 걸어 다니는데 불편하잖아요. 자전거가 막 이렇게 있으면. 반대로 공공자전거가 부족한 곳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반납하는 것은 대여소에 반납을 한, 원하는 대여소에 반납을 할수 있는데, 너무 몰려 있으면, 자전거가 많으면, 걸어 다니는 사람이 길에 자전거가 막 이렇게 있으니까 불편하고, 또 반대로 대여소에 빌리려고 갔더니, 텅텅 비어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가 없어요. 그래도 역시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겠죠. 자, 5호 볼까요? 공공자전거는 관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모두 함께 사용하는 만큼 모두 함께 책임지고 지켜나가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글은요, 공공자전거 사용하면 안 돼요. 나쁜 점만 있어요. 완전히 부정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 공공자전거를 사용하려면 책임감 있는 태도, 그리고 함께 뭔가 책임지고 지켜나가야 한다. 또 규칙도 지켜줘야 하고, 도난이나 고장 문제 발생하지 않게 협조해야 한다. 이런 느낌을 가진 그런 글이었네요. 문제 봅시다. 33번. 이 글에서 제시한 문제 상황.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1번. 자전거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교통사고? 뭐 안전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공공자전거 위험해요 하는 글은 아니었어요. 공공자전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것도 맞지 않죠. 여기 설치가 안 되어 있네.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자전거를 도심 지역에서 탈수 없다? 아니죠. 도심 지역에서 많이 타는데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공공자전거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 자,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거. 여기에 정답이 있죠. 사람이 인력이 부족하면은 고르게 배치를 하기도 어렵고, 뭐, 도난이나 고장이 난 경우에는 새로 사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관리라고 할수 있잖아요. 제대로 관리하는 게 어려워요.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수 있는 곳이 드물다. 장소가 없어요. 안전하게 탈수 있는 그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시한 문제 상황 4번에서 찾을 수 있네요. 34번입니다. 다음 중 글쓴이의 관점을 알맞게 말한 것에 기호를 적는 문제예요.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 공공자전거를 사용하는 이 모습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가, 공공자전거는 좋은 점이 많다.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의 글이 아니었어요. 나, 공공자전거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이 제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 문제점까지는 그럴싸했는데, 이 제도 다시 생각해봐야 돼. 너무 안 좋은 점이 많아. 그건 또 아니었어요. 다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공공자전거는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만,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아, 이게 가장 이 글쓴이 관점을 잘 나타내는 문장이죠. 아, 이 관리하는 데좀 문제점이 많기는 해요. 사람들이 협조를 많이 해줘야 하는데, 만약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하면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공자전거를 이렇게 활용하자. 마지막 문단이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다의 내용이 맞다고 볼수 있네요.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다가 정답입니다. 35번. 글쓴이가 제시한 그림의 의미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글에서 그림을 사용했을 때, 딱 눈으로, 한눈으로 보여지면서 우리가 문제 상황 같은 것들을 볼수 있죠. 어떤 그림을 사용했어요? 인도에 쓰러져 있는 공공자전거. 이 그림 여러분 교재에서도 볼수 있었죠. 자, 이 공공자전거 인도에 막 쓰러져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떤 불편함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지. 1. 공공자전거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게 지금 위험한 느낌은 아니죠. 그쵸? 뭐, 누군가 타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거나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 2. 공공자전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관리. 역시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관리가 안된 그런 모습이죠. 쓰러져 있는 것을 바로 일으켜서 아니면 고르게 배치해야 하는데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그냥 길가를 걷는, 통행하려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잖아요.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죠. 누구나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는 걸 인도에 쓰러져 있는 공공자전거를 통해서 알수 있지는 않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36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글쓴이가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실천 가능한 의견을 정하는 방법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건지 실천 가능한지 그것을 따져보는 과정 우리가 한번 볼게요. 병이, 한 번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것 같아. 한번 하고 땡,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하죠.
찬수, 실.

0: 실천할 수 없어도 좋은 의견이면 정할 수 있어. 아니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전 국민에게 자전거를 100대씩 줍시다. 좋은 의견이네요. 이거 실제로 실천할 수 있나요? 실천할 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연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생각해 보아야 해. 이 의견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연서. 자, 이번에는요, 기호 다가 붙어 있죠? 나는 기사문이었고, 가는 설명하는 글이었는데, 다는 보니까, 글은 아니고, 이것을 카드뉴스 형식이라고 불러요.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역시 제목이 있네요. 공공자전거 안전하게 타요. 아, 역시나 공공자전거에 관한 것이지만, 안전하게 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 봐요. 자, 1번 그림 보니까, 안전한 공공자전거 이용 캠페인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안전모도 착용하고 있고, 그렇죠. 2번 볼까요? 차도로 가면 위험해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요. 차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차가 다니는 길이거든요.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면 위험하죠. 자전거 전용, 자전거만 탈수 있는 그런 길을 이용해요. 3번은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납해 주세요. 아까 우리가 기사문의 그 그림에서도 볼수 있었는데, 막 이렇게 너무 많은 자전거가 쓰러져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걸어서 오가는 길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반납을 해달라.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 지금 걸어가다가 자전거가 너무 막 길가에 있으니까 넘어질 뻔했잖아요. 안전하지 않은 거죠. 마지막 네 번째를 보니까 안전모를 꼭 써요 하고 있네요. 아, 안전모 없는데 어떻게 하지? 아유, 귀찮으니까 그냥 타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하게 딱 안전모를 착용해야 돼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친구가 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두 친구를 보고 막 불안한 거예요. 너무 위험해 보인다. 하는 이네 장의 카드 뉴스까지 한번 봤는데요. 어떤 문제 나올 수 있을까요? 37번.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죠? 공공자전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장점 아니고. 자전거 관리의 문제? 자전거를 관리하는 거? 아까처럼 뭐 너무 배치가 몰려 있다던가 도난이나 고장의 문제였나요? 아니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의 문제이죠. 나머지는 다 그리 똑같지만 관리의 문제인지 이용의 문제인지 생각을 해보면 다의 카드뉴스는 공공자전거 안전하게 타요였으니까 이용의 문제라고 볼수 있네요. 38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모를 꼭 써야 한다.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지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차도로 타면 안 돼요. 공공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아까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 한것 생각나죠? 방해되면 안 돼요. 그것도 안전하지 않은 거거든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자전거를 타기 전에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 자전거 잘 달릴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뉴스가 네 가지가 나오니까 네 가지가 아니라 5번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하나 섞여 있었네요. 5번. 39번입니다. 그의 사에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는 사람의 모습. 자,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두 친구고요. 보는 사람은 여기 있네요. 위험해 보여라고 했었죠? 자, 그럼 우리가 답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 봅시다. 자전거 타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나도 자전거 타고 싶은데 아니죠. 공공자전거 진짜 편리하네. 역시 아니고요. 아우, 자동차 타면은 매연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환경에 좋다? 아니에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위험해 보인다고 했잖아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보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쉬웠나요? 자, 5번이 정답이에요. 40번. 그의 가나다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 상황을 정해 의견을 나눌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쓰는 거예요. 한 가지. 자, 어떤 문제 상황인지 볼까요? 공공자전거를 제대로 반납하지 않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 뭐 도난이나 또는 뭐 고장. 고장난 채로 그대로 반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돈 아니면 아예 가져가는 거니까 탈 수가 없고, 그리고 고장난 채로 망가뜨린 채로 반납을 하면 그것도 역시 그 다음 사람이 안전하게 탈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가나 다의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자면, 가는 일단 글의 형식은 설명하는 글이었고, 똑똑한 교통수단 공공자전거라는 글이었어요. 나의 글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사문의 형식이었고, 공공자전거 지속 가능할까? 우리가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지속 가능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고, 가장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단은 카드뉴스의 형식으로 공공자전거 안전하게 타요였는데요. 이 문제 상황, 도난이나 고장, 문제 상황 나왔던 글은, 주로 나왔던 글은 그의 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문제 상황은 이제 알았어요. 아, 제대로 반납하지 않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맞은 해결 방법을 적었다면 정답이 될 텐데요. 이런 게 있겠죠. 바르게 사용한 사람에게 점수를 줍시다. 그래서 다음 사용 시 혜택이 있게 하는 거죠. 뭐, 대여하는 비용을 좀 깎아준다거나 아니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뭔가 점수를 주어서 혜택을 주어서, 계속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자 이런 것을 해결 방안으로 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적지 않았어도 이 제대로 반납하지 않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모두 정답으로 처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모든 토의는 불협화음이라는 글을 읽어보면서 협력하면서 토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둘 이상의 음이 함께 울릴 때그 소리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을 불협화음이라고 해요. 아, 그러면 우리 모든 토의가 불협화음이라는 건 토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토의 주제 정하기 단계네요. 가장 처음에 토의를 시작할 때 주제부터 정해야 하죠. 봅시다. 친구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토의를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친구 1이 사회자인 것 같네요. 손을 든 친구 1을 가리킨다. 발언권을 주는 거죠. 친구 2는 이렇게 얘기해요. 도덕 시간에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까닭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둠에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토의 주제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내는 거네요. 친구 1. 좋아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토의해보는 건 어때요? 라고 친구 1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이 주제로 하는 거 어때요? 얘기하고 있네요. 친구 3. 새로운 친구예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반 친구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알아보고 실천하면 좋겠어요. 자. 다시 사회부는 친구 1이 얘기합니다. 그럼 먼저 각자 의견을 마련해 봅시다. 우리 토의 주제가 정해지면 의견을 마련하게 되잖아요. 친구 4가 필통을 만지다가 대답한다. 벌써 불길해요. 뭔가 집중을 안 하는 모습인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슨 주제로 토의한다고 했죠? 와, 집중하지 않았어요. 얘기 다 했는데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토의해 보자고 했는데 듣지 않은 거죠. 이러면 안 되죠? 자, 토의 주제는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예요. 집중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의견을 마련하는 단계로 가겠죠. 주제를 생각하며 각자 의견과 근거를 마련한다.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면 왜 그래야 하는지 우리 근거도 마련해야 하죠. 문제 볼게요. 41번입니다. 모둠이 토의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절차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생님이 읽으면서도 얘기했었는데,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를 보니까 나머지 1, 2, 3, 4, 5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의견이라는 것이 붙었어요. 의견 모으기, 의견 나누기, 의견 결정하기, 의견 마련하기. 그런데 의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무엇에 대해서 말할까를 정한 후에 자신의 생각을 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토의 주제를 정해야죠. 의견을 마련하기 전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토의 주제를 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절차가 되어야겠네요. 42번입니다. 모둠에서 결정한 토의 주제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하시오. 우리가 지문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무엇일까? 협력하여 토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중에서 이 모둠이 정한 토의 주제 뭐예요? 그렇죠.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주제를 정했죠. 1번에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 43번이에요. 토의 과정에서 친구 1은 친구 1입니다. 이런 것도 표시해 주세요. 친구 1, 2, 3, 4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쓰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 맡은 역할이 있어요. 읽어보니까 발언권도 주고 있고, 내용을 정리하는 거 보니까 사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지문을 통해서 찾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적지 말고, 이 친구 1의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수행했는지 살펴보면, 친구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질문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어떤 주제로 토의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또는 무엇무엇을 주제로 토의해 보는 건 어때요? 하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사회자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정답이 되려면 의견을 물어보았다, 질문하였다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줘야겠습니다. 44번이에요. 토의 참여자 가운데에서 토의에 집중하지 않은 친구가 한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친구 1은 사회자로서의 역할 잘 해주었죠.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 봤듯이. 그리고 친구 2는 우리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까닭 배웠으니까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면 어때요? 토의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 잘 참여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질문하는 역할 했었고요. 친구 3은 동의하면서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반 친구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알아보고 실천하면 좋겠어요.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친구 4가 필통을 만지다가 대답한다. 필통을 만지는 것 자체도 토의에 집중하지 않은 행동이죠. 친구들이 말하면 친구들과 눈도 맞추면서 생각도 하고 손들고 발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미 다른데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슨 주제로 토의한다고 했죠? 이러면 딱 흐름이 끊기게 되죠. 이런 행동이나 방금 얘기를 했었는데 토의 주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통해서 친구 4가 집중하지 않았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네요. 그 친구 1, 2, 1, 3, 1, 4, 1막 이렇게 숫자가 섞이면서 내가 머리로는 친구 4가 방해가 아니라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데 잘못 보고 친구 1을 적으면 친구 1이 너무 억울합니다. 친구 4가 제대로 토의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학급 회의 이렇게 토의하는 과정에서 집중 잘 하는 거 맞죠? 그럼 우리는 다 그런 친구들일 텐데 친구 4는 토의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44번까지 오늘 문제 푸는 거였는데요. 여기까지 잘 풀어주었어요. 아직 나가시면 안 되죠? 만점 굳히기 퀴즈 확인하고 가세요. 오늘의 만점 굳히기 퀴즈입니다. 토의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의견을 마련한다. 우리 토의할 때 어떤 정해진 절차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공부해 봤었어요. 여러분, 알맞은 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얼른 확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다양한 물질의 특성을 배우고요. 그 물질의 특성을 활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조금 더 범위를 더 넓혀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지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리해 볼 거고요. 또 지구 내부는 과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미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조금 친숙한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태양계의 모습인데요. 우리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의 중령에 묶인 여러 천체들의 집합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태양계에서 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어떤 집합이나 모임은 아닐까요? 라고 추측하신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감을 잘 잡으셨습니다. 과연 오늘 시간 개는 무엇이고 또 지구계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개의 정의입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과학 시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거든요. 우리 이미 앞에서 보았던 1학년 때 배웠던 태양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생태계도 있습니다. 우리 생태계도 1학년 때 한번쯤 들어봤던 개념일 것 같은데 생물과 비생물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하는 그러한 집합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소화계와 순환계는 무엇이냐? 2학년 때 우리 이 개념을 배우게 되거든요. 소화계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소화와 관련된 기관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어떤 기관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식도, 그리고 위, 소장, 대장을 거쳐 소화가 됩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합쳐서 우리는 소화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순환계는요. 우리 혈액순환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 이동할 거고요. 이 혈관 안에는 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모임을 순환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소화를 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임, 그리고 순환을 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임이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고자 하는 지구 역시 지구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임이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지구계는요,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 안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나라고 하는 생명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나는 지금 어디 위에 있어요? 땅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공기도 있네요. 또 물도 마셔야 돼요. 물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혹시 지구 밖의 공간도 지구의 영역일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지구계는요, 총 5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떤 권역이냐면요,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 이 5개의 권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는 우리 하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이래요. 그러면 뭘것 같아요? 우리 대기권 혹은 우리가 대기권을 줄여서 기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이 기권을 이루고 있는 기체들이거든요. 우리 어떤 기체들이 있냐면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체가 바로 이 질소입니다. 선생님, 이 비율도 외워야 하나요? 아니요, 우리 이 숫자를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요, 상대적으로 크기 비교 정도는 할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기 중에는요, 가장 많은 기체가 바로 이 질소고요. 질소 어디서

어디서 많이 볼수 있냐면요. 혹시 과자 좋아하시나요? 과자 봉지 보시면 굉장히 빵빵해요. 과자 봉지가 그렇게 빵빵한 이유는 안정한 질소 개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질소가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요. 그두 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산소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호흡을 할때 필요한 기체죠. 그러면 여러분들 질소와 산소를 한번 합해볼까요? 몇 퍼센트인가요? 21에다 78을 더하면요. 99%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대기는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 많은 기체는요, 아르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기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굉장히 적구나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권역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바다가 보이고요. 지구상에 물이 존재하는 영역. 즉, 물 수자 써서요, 우리가 수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수건은요, 지구를 멀리서 보면 파란 바다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수건의 대부분은 무엇이? 해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물 대부분은 바다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육지의 물은 2.8%로 굉장히 비율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 육지의 물 중에 가장 많은 물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강과 호수다 보니 강이나 호수를 많이 떠올리지만요. 사실 육지의 물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고체 상태의 물이죠. 빙하입니다. 빙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육지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많은 육지의 물은 땅 속에 흐르는 지하수예요. 그리고 실제로 호수와 강물은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물은 해수이고 그 육지의 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그리고 강물과 호수이구나라고 이 순서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우리 수증기는 기권일까요? 수권일까요? 수증기? 물인가? 근데 기체 상태의 물 아닌가? 이렇게 혼동할 수 있는데요. 우리 수증기는요, 기체 상태의 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권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권역 볼게요. 지구의 겉부분과 지구 내부라고 되어 있네요. 보다시피 우리 땅과 관련된 권역이죠. 바로 지권입니다. 이 지권은요,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진 지표와 지구 내부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지구 내부도 깊이 살펴볼 거고요. 이두 번째 대단원의 이름이 지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권을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배우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권역 보도록 할게요. 인간을 비롯한 지구에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생물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생물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생물권에는 동물, 식물, 균등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생명체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땅 위에도 땅 안에도 살고 있을 것 같고요. 물 속에도 굉장히 많은 생명체가 있고요.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생물권은요, 기권, 수권, 지권 등 다양한 권역에 많이 분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권역입니다. 우리가 태양, 달 등의 천체를 포함한 지구 바깥의 우주 공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한문으로 바깥 외자를 써서 바깥쪽이다, 지구 바깥쪽이다라는 말에 외권을 씁니다. 이 외권은요, 태양과 달은 지구 환경과 생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우주 공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구계의 구성 요소면 서로 분명히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1학년 때 혹시 배웠던 태양풍 기억나시나요? 태양에서 우리 오는 태양풍에 의해서 지구에는 오로라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전파가 두절되기도 하고요. 이처럼 태양은 지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물 같은 경우는 양분을 스스로 합성해야 하는 광합성이라고 하는 걸 해야 하는데 그때 광자가 빛광자입니다. 즉,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해요. 이처럼 우리가 우주에 있는 천체들도 지구와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음 개념 아이템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지구 내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땅 하면

킬로미터 중에 우리는 몇 킬로미터나 시추해 볼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12km 정도밖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건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가 듭니다. 우리가 땅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도 올라가고요, 압력도 커져요. 그래서 땅을 실제로 파고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커요. 그래서 6,400km나 우리는 알아내야 되는데 그중에 12km밖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한계가 정말 많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를 화산 분출물 조사라고 합니다. 화산이라고 하는 건이 지구 내부에서 생긴 녹은 마그마가 바깥으로 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분을 조사하면 지구 내부 성분을 알수 있겠죠. 그런데 이 화산 역시도요, 지구 어디에서나 분포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그마라고 하는 게 한없이 깊이 깊이 들어가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산 분출물 조사도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조사 방법으로는요, 지구 내부 구조 전체를 알아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우리 지질학자나 지구 물리학자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그래서 간접적인 조사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 땅이 흔들리는 현상,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진이 꽝 하고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발생한 그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진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읽어보시면요. 지진이 발생할 때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지진파를 분석하는 방법. 어떤 방법? 지진파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지진파를 이용하면요, 지구 내부의 구조를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진파 중에서 어떠한 지진파는 액체 상태의 물질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진파가 막 지구 내부를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뚝 끊겼어요. 그런데 그 지진파는 액체 상태를 통과하지 못한대요. 지금 지구 내부에 액체 물질을 만난 거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체 물질을 막 지나가다가도 이 고체의 밀도 차이에 따라서 이 지진파의 속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진파의 속력 변화를 가지고 지구의 내부 구조를 알아냈는데요. 이 지구 내부는 크게 네 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층이었냐면요. 지구 내부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 조금 더 상세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림을 보면요. 직권의 층상 구조라고 되어 있고요. 층상이라는 말은 지구 내부가 층을 이루고 있고 그 층은 우리가 네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 바로 지각인데 지각은 지표로부터 약 5에서 35km 깊이까지의 그 층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지각의 뗏을 좀 살펴보면요. 땅지자의 껍질 각자예요. 아, 우리 지구의 가장 껍질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바깥쪽이면서도 제일 얇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은 다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중에 뭐가 더 깊이가, 즉 두께가 더 두꺼운 것 같나요? 그렇죠. 대륙 지각이 훨씬 더 두꺼워 보이죠? 대륙 지각은 대략 평균 약 35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해양 지각의 경우는 대략 평균 5k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이 대륙 지각의 암석 성분을 봤더니 주로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선생님, 화강암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암석의 종류인데요.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이 암석의 종류 굉장히 자세히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아,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그냥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반면에 이 해양 지각은요, 제주도의 많은 돌이죠.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각은 크게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으로 나뉘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각 밑에 멘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멘틀은 보다시피 지구의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멘틀은 지각과 성분 물질이 조금 다릅니다. 지각보다 조금 더 밀도가 큰 감나망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멘틀 밑에 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핵을 외핵과 내핵으로 나누었어요. 사실 지구의 핵은 모두 철과 니켈이라고 하는 무거운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핵을 외핵과 내핵으로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외핵 때문이었습니다. 이 외핵이 액체 상태를 통과하지 못하는 지진파가 이 외핵 구간에서, 즉, 5100km에서 이 2900km 이 구간 사이, 이 외핵 구간에서 뚝 지진파가 끊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 외핵은 고체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외핵은 액체 상태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시 5100km에서 6400km 이 구간. 여기는 고체 상태인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그림으로만 설명했으니까요. 뒤에 글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권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층, 우리 지구의 껍질이다라고 해서 지각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 지각은 다시 무슨 지각과 무슨 지각으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륙 지각은요,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평균 약 35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밝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양 지각은요, 두께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두껍지 않습니다. 평균 약 5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색깔이 주로 어두운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지각 밑에 멘틀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지각과 멘틀 사이에 면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그 면을 뭐라고 하냐면, 모호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호면은 축약 표현이에요. 원래는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호로 비치치는 사람 이름이고요. 불연속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물질이 일정하게 연속되지 않고 끊겨 있다,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불연속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연속면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호면은 아,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는요, 멘틀이 위치하고 있고요. 멘틀은 지각 아래서부터 약 어디까지? 2900km 깊이까지의 층입니다. 그리고 멘틀은 외핵을 제외하고 모든 다른 층은요, 고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한다. 그리고 하나만 추가적으로 알아두면요, 멘틀은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말로만 설명했는데, 감람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핵인데요. 우리 핵도 두 구간으로 나뉘죠. 멘틀 아래서부터 깊이 약 5100km까지 이 층을 우리는 외핵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핵만 특이하게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액체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우리가 액체 상태로 추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렇게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무거운 물질, 철과 니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외핵을 지나다 보면은요, 이 내핵 구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다시 고체 상태로 바뀌죠. 즉, 외핵 아래서부터 지구 중심부인 약 6400km 깊이까지의 층을 우리는 내핵이라고 하고요. 내핵은 다시 고체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질, 철과 니켈 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직권의 층상 구조를 네 개의 층으로 잘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앞에서 모아본 개념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해당하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구계는 총몇 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우리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직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수권, 그리고 기권, 생물권, 그리고 마지막 외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그림은요, 딱 봐도 물과 관련됐죠? 아, 수권이구나라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읽어볼게요. 바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 수권의 대부분은 90% 이상이 훨씬 넘는 그 퍼센테이지가 바다, 해수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육지해물은 굉장히 비율이 작았어요. 3%도 안 됐거든요. 그럼 육지해물 중에 가장 많은 건 무엇이었죠? 그렇죠. 빙하였어요. 그 다음은요. 빙하 다음에는 지하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강물과

호수다라고 해서 우리가 각각의 크기 비교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은 볼게요. 질소, 산소 등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졌대요. 기체로 이루어진 권역은 수권이 아니라 무슨 권? 기권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디귿은요, 육지의 물 중에서는 빙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귿도 맞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귿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개념책 46쪽 문제네요. 그림은 직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위 A와 D 중에서 다음 가나에 해당하는 층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각각의 이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A는 가장 바깥쪽 껍질로 제일 얇습니다. 우리가 지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B의 경우는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멘틀. 멘틀 밑으로는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외핵이고요. 그리고 다시 외핵 아래쪽으로는 고체 상태의 내핵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요, 가. 지구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한대요.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멘틀이었고요. 멘틀의 기호는 뭔가요? 그렇죠. B가 멘틀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 지진파가 뚜껑 꼈던 층입니다. 어디예요? 그렇죠. 외핵이죠. 외핵의 기호는 C입니다. 따라서 B와 C를 찾으면 답은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위 A와 D 중 철과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진 층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러분들, 우리 A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륙지각은 무슨 암질로? 화강암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해양지각은 무슨 암질로? 색깔이 어두운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무암질. 자, 그렇다면요. 그 밑에 있는 멘틀은요. 이 지각보다 밀도가 좀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B의 경우는 무슨 암질? 감남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남암질 암석. 그리고 C와 D는요, 가장 밀도가 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거운 물질, 무엇과 무엇? 철과 니켈처럼 무거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답은 C와 D가 될것 같아요. 3번으로 답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지각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와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기억. A는 대륙 지각으로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A가 굉장히 두꺼운 것으로 보아 대륙 지각이 맞긴 한데요. 대륙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이 아니라 무슨 암질? 화강암질 암석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B는요, 바다 밑에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얇죠. 그런 것으로 보아 해양 지각인 건 맞는데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진 않죠. 무슨 암질?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지금 이 암석이 바뀌었죠. 그래서 모두 틀렸고요. 디귿 C는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며 모호면이라고 한다. C를 봤더니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C는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을 줄인 모호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디귿도 맞고요. 리을. D는 고체 상태이며 지각과 다른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D는요, 지각 밑에 뭐예요? 멘틀이고요. 멘틀은 고체 상태인 거 맞죠? 그리고 지각과 다른 암석. 선생님이 어떤 암석이라고 얘기했죠? 감남암질 암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구나. 그러면 정답은 디귿과 리을. 몇 번? 3번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고난도 탐구 문제이네요. 그림은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위 A와 E 중 다음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구계는 이렇게 다섯 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가부터 읽어볼게요. 해안가에서는 파도에 의해 절벽이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파도라고 하는 거 물이죠.

이 속하는 권역 어디예요? 그렇죠. 수권입니다. 이 파도에 의해 절벽이 만들어졌대요. 여러분들 절벽은 어떤 권역과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암석, 돌, 어디예요? 직권입니다. 그렇다면 간은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의 기호는 뭐예요? 이라고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나는요, 낙엽이나 풀이 땅에서 분해되면 토양의 성분으로 변한대요. 여러분들, 낙엽이나 풀, 식물과 관계됐어요. 식물은 어느 권에 속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물권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물권. 그런데 이 생물권에 속했던 낙엽이나 풀이 분해되어서 뭐가 됐어요? 토양이 됐어요. 토양은 땅과 관련됐죠. 직권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직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직권 있고요. 생물권 여기 있어요. 상호작용의 기호는 D. 아, E와 D 찾아주면 되겠어요.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준비한 모든 개념 문제는 모두 플레이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에서 클리어해 보도록 해야겠죠? 오늘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는요. 지구 내부는 무엇이라고 하는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여러분들이 이거 쓰실 때 요쪽이 제일 첫 번째 크기 가장 바깥층 측이고요. 선생님이 가장 바깥쪽 껍질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지구 중심부 쪽이라고 합니다. 이 순서에 맞게 답잘 써주셔야 되거든요. 이거 답 어디에 써주시면 돼요? 그렇죠. 수강 후기 게시판에 3강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의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써주시면요. 선생님이 종종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개념 클리어 정도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응원의 답변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한강 한강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벌써 오늘 3강의 수업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 지구계의 구성 요소와 함께 지구 내부의 구조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꼭 복습하고 문제 꼼꼼히 풀어보고 다음 강의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더 힘차게 만날게요. 모두 안녕!

주장하는 글 열심히 읽어봤죠? 자, 읽어서만 안 돼. 우리도 한번 써봐야겠죠? 네. 왜냐? 우리는요, 잘 읽고요, 생각하고요, 말하고요, 쓰기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맞아요. 라면 있어요 중에 쓰는 것, 쓰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 볼게요. 자, 라면 먹으러 가자. 여러분, 내가 글을 쓴다. 응, 글을 쓴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부터 해야겠죠? 예. 뭐, 다른 것도 다 비슷해요.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쓰지?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미 계획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일단 여기는요, 적절한 근거를 사용하여 주장하기입니다. 아, 여기 보면은요, 말로 주장하는 말을 하는 그 과정을 여기에 이렇게 쭉 써놓은 부분이 되겠어요. 우리 쓰기 전에 일단 말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주장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 근거를 사용해야 무엇이 있다? 설득력이 있다. 네, 설득이에요. 우리가 토론도 그렇지만 이 주장하는 말을 나와서 쫙 하거나 아니면 글을 쓸때 주장하는 글을 하거나 모두 그 목적은 뭐예요? 설득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내 주장을 딱 전달하면서 예, 설득시키는 겁니다. 설득을 시켰다. 그러면 목표 달성한 것이죠. 자, 일단 나 주장으로 발표하고 싶은 문제가 하나 있어. 내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봐야겠어. 아, 그리고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내 발표를 들을 사람들은 내 친구들이 되겠지? 그리고 이 문제 상황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내가 주장을 그럴듯하게 펼쳐야겠지? 이런 생각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체가 바로 계획하기예요. 이미 계획하기 끝났어. 어렵지 않지? 네. 자. 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얘기할지, 이 대상을 딱 정할지, 뭐, 아니면 부모님한테 얘기를 드려야겠다, 아니면 친구에게 얘기를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 다 계획하기 단계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이 내용 생성하기래요. 이 생성하기가 뭘까? 생성하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내용 만들기.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조금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생성하기, 내용을 생성한다고? 내가 말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좀 체계적이지 않아도 돼. 일단은 하나하나 부분 만들어 가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생성하기의 시작이에요. 일단, 주장을 정하셔야 돼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입시다. 뭐, 이런 주장을 만들어야 돼. 만들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왜 미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냐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유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내 머릿속에서 안 나오면요, 알아보셔야 돼요. 조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장하는 글이나 주장하는 글을 말하거나 쓰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양의 시간을 투자해야 할 때도 있어요. 네. 왜냐? 주장만 그럴듯하면 안 되거든요. 이유와 근거가 그럴듯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유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보세요. 신문에서 주장과 관련 있는 기사를 찾아보거나 문제와 관련 있는 책에서 근거 찾아보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모여서 주장 정했고, 이유도 뭐, 이렇게 몇 가지 찾았는데, 그 이유를 제대로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용하는 건 어떨까? 네, 설문조사 결과. 이것도 근거가 되지요? 인터넷에서 내가 정한 문제와 관련 있는 동영상. 괜찮죠? 기사. 또 통계, 자료. 이런 거 찾아볼래? 라고 했고요. 자,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전문가 의견 괜찮죠?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근거 자료. 자, 여기에서 여러분 기억을 다시 더듬어 올라가 봅시다. 근거 자료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3이 참 많이 나와. 그치? 예. 네. 자, 세 가지 조건. 근거 자료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좋을까? 일단, 믿음직스러워야지. 그죠? 그걸 뭐라고 한다? 성은 신시요. 그랬잖아. 신뢰성.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 가져올 거야. 설문조사 결과 가져올 거야. 믿을 만한 신문에 나온 기사를 찾아볼 거라고 막 이렇게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 신뢰성 때문에. 자, 성은 신시요. 이름은? 그렇지. 관련성이 있어야 돼. 관충이라. 관련성. 무엇과의 관련성일까요?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이 근거 자료는, 네, 그 앞에 있었던 이유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쵸? 예, 그래야 이유를 제대로 뒷받침해 줄수 있으니까. 이유는, 저번에도 그랬어. 이유는 까닭이라고도 했죠? 까닭인데, 이거는 다분히 주관적이라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온 이유란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설득력 있게 만들려면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뒷받침해서 내 주관적인 이유를 힘이 있게 보이게 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근거는 근거 자료가 되죠. 근거 자료는 객관적이어야 해. 누가 봐도 끄덕끄덕. 누가 봐도, 누가 읽어도, 그렇구나, 이해가 간다, 그럴듯해. 이게 객관적인 거죠? 누가 봐도, 내가 아닌 남이 봤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끄덕이게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가져오시고, 예, 주관적인 이유를 잘 뒷받침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성은 신시요, 이름은 관충이라. 그래서 충분성. 이 말이 뭐예요? 근거 자료가 많을수록 좋은 거지. 그렇다고 막 10가지 할 필요는 없고. 네, 튼튼한 근거 자료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낫고. 그렇죠?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처럼 기사에서, 책에서, 설문조사에서, 또 동영상에서, 통계자료에서, 전문가 의견에서 근거 자료를 쏙쏙쏙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뢰성, 관련성, 충분성이 있는 근거 자료를 찾아 헤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앞에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네. 아유, 뒤에 있는 걸 미리 보여줬네. 자, 우리 어디 하다 말았지?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찾기. 예, 근거 찾기. 아까 그 친구들 모습 봤죠? 자, 인용의 출처를 밝히며 발표할 수 있도록 발표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인용은 표절과 다르다고 했죠? 네, 표절은 몰래 가져오는 도둑질의 한 형태고요. 그렇죠? 절이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도둑이기도 하고요. 자, 인용의 출처를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즉, 출처 밝히면 인용이 되는 거고, 출처 안 밝히면 표절이 되는 것이다. 자, 인용의 출처를 밝히며 발표할 수 있도록 일단 내용을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근거를 사용할 때는 꼭 출처를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 땡땡일보에 따르면이라고 시작하면 읽는 사람이 글쓴이의 주장을 더 믿을 수 있죠.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지? 왜? 주장을 더 믿을 수 있게 하려면 이건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보다는, 아, 여기 어린이 땡땡일보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잘 뒷받침해 줄수 있는, 예,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용의 출처를 밝히면 저작자의 권리도 함께 지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권리가 뭐다? 내 겁니다. 이건 제 거예요. 라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지식 재산권이죠. 지식 재산권. 자, 이 권리를 지켜줄 수가 있다. 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에요, 내 것. 그래서 남이 내 것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거나 아니면 허락을 받아야 해요. 저 이거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용하세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거고, 이거
이거 좀 사용해도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사용할 수 없죠. 자, 이게 바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일단 계획을 해요. 내가 주장하는 말을 할때 계획을 해요. 아, 어떤 주장을 할까? 누구한테 말할까? 그리고 왜이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어떤 주장하는 말을 만들어낼지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주장과 이유와 근거를 만들어내고요, 찾고요. 자, 근거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든 내용을 잘 정리를 하세요. 처음에 이 말을 해야지. 그 다음 이거, 이 말을 해서, 든든하게 뒷받침해줘야지. 그 다음 어떤 자료를 꺼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점검하기 보세요. 주장하는 이유와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적절하게 제시했는지 판단하기라고 했습니다. 자, 판단하는 거예요. 적절한지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점검하기예요. 어떻게 보면 자꾸자꾸 평가를 해보는 것이죠. 나 이렇게 말할 건데 이게 잘 맞는 것인가? 주장하고 이유가 잘 연관성이 있나? 관련성이 있나? 하고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엉뚱한 말 아닌가? 뭐 이런 거. 이렇게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주장을 발표하고 나면 또는 친구가 발표하는 것을 듣고 나면 또 잘한 점, 뭐 보충할 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나오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적절한 근거를 사용해서 주장하는 말하기 할 때는 일단 계획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주장하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내용 생성하기라고 합니다. 이때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것. 물론, 인용할 때 얘기고, 인용하지 않으면 굳이 출처 밝힐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말하는 것이 이게 주장과 이유와 근거가 잘 연관성이 있는지 다시 이제 점검할 수 있고요. 또 발표를 끝으로, 네, 친구들하고 또 대화 나눠 볼수 있죠? 요거, 아까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주장에 대한 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타당성, 합리성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합리성, 타당성, 정당성, 다 비슷한 말이에요. 타당하냐? 합리적이냐? 정당하냐? 알맞은 것이냐, 옳은 것이냐, 다 비슷한 이유예요. 네, 비슷한 말이에요. 주장에 대한 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주장과 이유가 관련이 있는지 봅니다. 관련 있네? 그러면 타당하다. 네, 이유가 주장을 잘 설명하는가? 네,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어요. 그다음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이유를 뒷받침해 주는 건 주장이 아니라 근거죠. 네. 자, 이것도 판단해 볼까요? 이유와 근거가 관련이 있는가? 네, 있어요. 그럼 타당해. 그다음, 근거의 출처를 믿을 수 있는가? 네, 그럼요. 믿을 수 있죠.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나가던 아저씨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전문가가 얘기하셨어요. 뭐 아니면 뭐 믿을 만한 기관에서 나온 통계 자료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다 믿을 수 있는 출처가 되겠죠.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가? 네. 이런 것 모두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적절한 근거를 사용하여 주장하기 위해 계획하기 단계가 필요한 까닭은 뭘까요? 자, 일단 어떤 문제 상황을 가져올까? 누구에게 말을 할까? 예. 그다음에 이게 뭐그 제대로 된그 자료를 내가 과연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할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계획하기 단계죠. 왜 이런 계획하기 단계가 필요할까요? 발표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 체계적이란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굳이 좀 정리를 하자면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체계적이다. 뭐, 정해진? 네. 꼭 들어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생님은 체계적이다 그러면 이게 딱 떠올라서 말씀드릴게요. 정해진 순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네. 정해진 순서가 있어서 차각차각차각차각차. 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고 착착착착 진행이 될 때, 아, 체계적이네. 네.
네, 이렇게도 또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발표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뭐,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야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내용은 근거를 찾는 방법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동그라미 표 해볼게요. 우리 반 친구들 24명에게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하루 2시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네, 근거가 있네요. 이 근거는 설문조사일까요? 전문가 의견일까요? 네, 당연히 설문조사가 되겠죠? 이 문이 뭘까요? 예,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네, 물어본다. 물어봐서 나온 그 결과를 여기다 지금 써놓고 있죠? 자, 그게 바로 근거로 훌륭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적절한 근거를 사용하여 주장을 발표하는 과정을 차례대로 알맞게 기호를 쓰시오. 요건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재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거 외울 거 없어요. 외울 거 없고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게 순서가 돼야 체계적일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떻게 이 순서를 나열을 해야 체계적인 순서가 될까? 자, 주장을 발표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알려줬네. 예, 나 주장으로 발표하고 싶은 문제를 정한다. 그렇지. 이거 계획하기 단계죠? 계획하기 단계. 어떤 문제를 건드려 볼까? 네, 이런 거죠. 자, 여기 발표할 내용 정리한다. 그다음에 목적 또 발표 목적과 발표를 들을 대상을 정한다. 여기 요것도 계획인데. 그러면 나 다음에 계획하기 다가 여기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네요. 자, 발표할 때 주의할 점을 생각하며 주장을 발표한다. 발표하기는 끝부분에 해야 되는 건데. 그지? 발표하고 나서 뭐 친구들하고 또 대화 나눠보고 또 평가해보고 하는 시간도 물론 있지만, 예, 이건 나중에 일이죠. 어쨌든 발표하기는. 주장과 이유를 쓰고 그 이유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는다. 이거 내용 생성하기예요. 그쵸? 내용 생성하기. 예. 요 내용 생성하고 난 다음에 발표에 들어가게 되겠네.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발표하기. 발표하기 단계예요. 자, 그러면 답이 나온 것 같아. 일단 라가 가장 끝부분에 들어갈 차례가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 다. 그다음에 근거를 찾아내야 되죠. 다마 마녀 마. 네, 마. 그다음에 발표할 내용 정리해야지. 그다음에 정리하고 나서 주장을 발표하게 되겠죠. 요거 정리하기. 요것도 생성하기 단계인데요. 네. 내용 생성하기. 이렇게 되는군요. 네. 어쨌든 여기 신의 한 수로 네, 나를 먼저 탁 힌트를 줬어요. 그리고 라를 알수 있어요. 왜? 발표하기가 여기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되니까. 그쵸? 자,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의 타당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보기에서 찾아서 볼게요. 이유와 이것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한다. 근거지요? 그다음 근거에 이것을 믿을 수 있는지, 예, 근거는 어디에서 가져왔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출처를 믿을 수 있는지,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지. 네. 이유는 주관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뒷받침하는 이 근거는 객관적이어야 맞습니다. 근거는 객관적이어야 해요. 이번에는요, 쓰기 과정이네요. 아까는 주장하는 말하기였고, 이번엔 쓰기 과정입니다. 일단 계획하기 있는데, 앞에 뭐가 더 있네? 경험과 지식을 떠올려 본대요. 주장하는 글을 쓰고 싶은 문제 상황을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올려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글을 쓰는 목적과 주제 정하고 글을 읽을 사람을 고려해 본다. 앞에 그 주장하는 말하기하고 내용이 비슷하네요. 표현은 좀 다르지만, 그죠? 일단은 문제 상황이 있어야 돼. 문제를 내가 알아야, 내가 주장하는 글을 써야겠구나. 이런 또 생각이 드니까요. 그죠? 자, 내용 생성하기도 똑같은 용어가 들어가 있네요. 만들어내는 거죠.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장과 이유를 일단 정해야 되겠고, 또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 방법 생각하고, 근거를 찾아서 정리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예, 앞에 부분하고 예, 주장하는 말 하게 하고 예,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문제 상황과 관련 있는 전문가 의견이 근거가 될수 있고요. 또 신문이나 뉴스 등에 관련 있는 신문이나 뉴스 등에서 관련이 있는 실험이나 조사 결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계나 도표 같은 수치 자료 찾아보시면 되겠고, 책이나 자료에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가 모두 근거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객관적인 것. 전부 다 뭐다? 객관적이어야 해요. 객관적인 자료라면 전부 다 자격이 있습니다. 네. 왜? 이유가 이미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이유가 힘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증거 내놔봐! 막 이러면. 그래, 여기 증거 여기 있어! 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용을 이제 조직하기입니다. 자, 내용을 조직한다는 얘기는 짜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앞에 사실은요, 여기요, 여러분. 내용 생성하기 있죠. 이 내용 생성하기에서 이미 여러분은 시간을 아주 많이 많이 들여야 해요. 여기가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이 내용 생성하기, 내용만 잘만 만들어내고 조사를 아주 잘 깔끔하게 했다면 사실은 여기 내용 조직하기는 그거보단 조금 쉬워요. 네. 자, 글의 통일성을 고려해서 글의 개요를 작성하자. 서론에는 뭘 쓰고, 본론에는 뭘 쓰고, 결론에는 뭘쓸 거야? 이게 바로 글의 개요 작성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글의 개요는요, 뼈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개요. 글의 뼈대. 글의 뼈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목, 개요예요. 자, 개요. 일단은, 제목은, 나 이렇게 할래. 제목은 어떻게 정했어. 네, 어떤 난 이런 제목을 할래. 뭐 예를 들어서 독서 시간을 하루에 한 시간씩 꼭 주세요. 뭐 이런 제목도 괜찮고 어쨌든 제목을 먼저 정해. 나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할까 할 거야. 일단 서론 부분에는 말이야. 뭐 이런 주장을 펼쳐야지. 이렇게 주장이 나와야겠죠? 아, 주장 전에 어떤 걸 넣어주면 좋을까요? 그렇지. 네. 선생님이 계속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죠. 문제. 문제 상황을 제시해야죠.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주장을 서론 부분에 펼쳐야겠죠. 나 그리고 말이야, 본론 부분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마르고 닳도록 계속 얘기했어. 이 주장에 대한 이유를 말해야 돼. 이유 1.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이유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 첫 번째 근거. 그 다음 말이야, 나이두 번째 이유도 쓸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근거, 이유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두 번째 근거도 쓸 거야. 이렇게 개요를 만들어요.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되겠죠? 결론 부분은 뭐,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죠? 앞에 내용을 요약해 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거야.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쓸 건데 이런 내용을 써야지 하고 개요를 작성을 합니다. 네. 이 개요만 잘 작성해도 본격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쓰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주장과 이유를 짜임에 맞게 정리를 하시고요. 표현하기는요, 글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쓰기. 예. 자, 글쓰기가 됩니다. 개요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을 쓰고요. 글의 통일성과 표현의 정확성을 고려해서 글을 한번 고쳐보자. 예. 글 수준에서, 문단 수준에서, 문장 수준에서 고쳐보기, 수정하기. 여러 번 해봤죠? 자, 글의 통일성이 중요합니다. 자, 내가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여보자라는 내용으로 글을 쓴다면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갑자기 미세 플라스틱 얘기하다가 미세먼지 얘기 막 한참 하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글의 통일성을 꼭 맞춰서, 예. 다른 길로, 벗어나지 말고 그렇게 쓰라는 것이죠. 자, 주장하는 글쓰기를 위해 떠올린 문제 상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문제 상황이 생겼으니까 주장하는 글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요

0: 제목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바로 여기. 집에서 어떤 반려동물을 키울지 선택해야 하는 문제 상황은 어떨까요?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만한 문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은 주장하는 글쓰기의 과정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일까요? 딱 봐도 계획하기 단계죠? 네. 계획하기. 그다음 주장하는 글을 쓰려고 할때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할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은 무엇인지 한 가지 이상 쓰시오. 요거는 여러분이 외울 거 없고요. 본문에 보면 이게 나와 있죠. 이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그냥 한 가지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만 써도 돼요. 그죠? 두 가지 써도 되고, 네. 여러분은 이건 그냥 고르시면 돼요. 이 중에서 아무거나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골라주세요. 이건 의외로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쵸? 자,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에 대해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먼저, 글로 쓰고 싶은 문제 상황을 떠올려 봐야지. 표현하기는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한 것을 바탕으로 처음 글을 쓰는 과정이야. 글을 쓰다가 앞 단계로 돌아가지는 못하니까 단계별로 순서를 꼭 지켜서 글을 써야 해. 뭐, 앞 단계로 돌아가지는 못하니까, 네, 뭐, 순서를 꼭 지켜야 돼. 앞 단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다 쓰고 나서 점검하지 않고요. 쓰는 중간중간중간 점검하면서, 아, 다시. 아, 여기 이렇게 고치면 더 좋겠다.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미라. 네. 이제 점검하기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죠? 계획하기. 네, 주제가 무엇인지 내가 정했었나? 또 여기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 정했었나? 이런 거 다 계획하기 단계 점검할 수 있고요. 그랬을 내용을 생각하려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떠올렸나? 왜? 이미 알고 있는 걸 떠올려야 모르는 건 조사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떠올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글의 내용이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나? 이런 것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을 생각하면서 글의 내용을 조직했는지, 이유를 뒷받침하는 그 근거를 찾아 조직했는지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통일성 있게 표현했나? 이건 표현하기 과정이 되겠지요. 자, 마찬가지로 고쳐쓰기도 보완할 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쓰기 과정 알맞게 연결하시오. 일단은, 네, 내용을 생성한 다음에 내용을 조직하고 마지막으로 글을 쓰는 표현하기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계획하기 단계에서 점검할 내용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굴까요? 자, 계획하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안이 되겠지요? 네. 목적과 주제가 무엇인지 정하는 것이 좋고요.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볼까요? 자, 2단계에서는 글의 내용이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표 보세요. 내용 생성하기죠? 네. 자, 확인하시면 돼요. 본문을. 자,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주장 이유 근거를 들어 글의 짜임을 고려해서 조직했는지 점검하시고요. 표현하기 단계의 점검 내용으로 알맞은 것. 자,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했느냐, 아니면 읽는 사람의 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해서 표현했느냐. 3번과 5번을 점검하시면 되겠어요. 라면 문제예요. 그래,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주제로 글이 쓰여지는 것이라는데 통일성일까, 통합성일까? 우리 예수와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시간에는요, 7번과 11번을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골랐거든요. 근데 이 7번과 11번 말고도 다른 많은 문제들이 무게중심 두 개를 가지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이 7번, 11번에서 선생님은 무게중심 두 개가 있는 삼각형들의 그런 그 성질들을 좀 생각을 해볼 건데, 다른 문제들에도 무게중심 두 개가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게중심 두 개가 어디 있을까? 한번 잘 찾으면서 문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다한 실전 테스트 4번부터 생각해 볼 거고요. 이 4번도 역시나 무게중심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 4번에 있는 무게중심 같은 경우 11번처럼 똑같이 주어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4번과 11번 같은 맥락의 문제여서 선생님이 11번 하나만 구원픽으로 골랐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두점 G와 G'이 다 무게중심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삼각형 ABC 입장에서의 무게중심이 G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G'은 삼각형 GBC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G'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랬을 때 선분 GG'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GG'의 길이를 생각해 봤더니 이거 아래쪽 빨간색 삼각형에서 선분 GD의 길이의 몇 분의 몇이더라? 3분의 2더라라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2대 1이라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삼각형이 있을 때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 1로 쪼갠다라는 성질을 알고 있으니까, 아, GG'의 길이는 GD의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G의 G'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는 3분의 2의 선분 GD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G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역시나 삼각형 ABC에서 AD가 중선이고, 그러면 G라는 점이 이 중선을 2대 1로 쪼갠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AD라는 길이의 3분의 1만큼이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있는 GD가 선분 AD, 너의 3분의 1만큼이야라는 생각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선분 AD의 길이 18cm라고 주지 않았습니까? 18cm에 3분의 1 곱하는 거니까, 그래, 네가 6cm다라는 생각 할수 있어요. 이제 대입하면 해결할 수 있겠죠? 6 대입해서 계산하면 우리 4cm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 4번이 정답이다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식을 숫자를 가지고 써내려가면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가장 짧은 길이 G'D, 이게 A라고 만약에 변의 길이가 주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2대 1의 b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아, 이 길이가 2a이어야겠네. GG'이 2a이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니? 그렇다면 GD가 3a니까 AG는 3a의 두 배가 되면서 6a가 되겠어라는 거알수 있어서 6a, 3a 더한 전체 9a가 18cm가 돼라는 생각하면서 우리 a 값 구할 수 있겠죠. a가 2라고 구해져 있으니까요. GG'이라는 선분의 길이는 2a, 즉 4cm가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정리해서 계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식으로 알파벳을 써 내려가면서 계산하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쓰는데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a라는 문자 놓고 너 a, 너 2a, 그럼 3a, 전체 9a, 9a가 18cm, a는 2라는 방정식의 형태로 접근하셔도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역시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예요. 그랬을 때 선분 AN의 길이를 구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G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게중심이니까요. AD라는 선분이 중선일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아? 그렇단 얘기는 이 D라는 점이 선분 BC의 중점이란 이야기죠. 선분 BD와 선분 CD의 길이가 서로 똑같아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D가 중점이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봤을 때
자, 이 삼각형에서 봤을 때 D가 중점이고 중점에서 밑변과 평행인선을 그린 거니까 N이라는 점도 당연히 선분 MC의 중점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BD와 CD의 길이 똑같아. 다음 NC와 NM의 길이 똑같아라는 거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 더불어 G가 무게중심이었으니까 M도 선분 AC의 중점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12cm를 M이 둘로 나누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MC의 길이가 6cm여야 하고, 그 6cm를 N이 다시 둘로 나누어서 3cm씩이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길이 다 써볼까? 여기가 6이었고, 여기가 3이었고, 여기가 3이었다라는 거알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선분 AN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해서 9cm라는 정답 쓸수 있겠지. 괜찮죠? 자, 정리 다시 한번. 분명히 G가 무게중심이니까, 너 중선. 그렇다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똑같아. 그래?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거꾸로 뒤집어 놓고 봤을 때, 너 중점? 중점에서부터 밑변과 평행인선이 그려져 있는 게 N이야? 그럼 N도 중점. 아, 이 길이랑 이 길이 똑같아. 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M도 선분 AC의 중점. 그러면 MC가 6, NM은 3. 6과 3 더해서 선분 AN의 길이 구할 수 있다. 라는 생각할 수 있겠다. 무게중심이 중선들의 교점이다. 라는 정의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6번입니다. 자, 역시나 이 G가 무게중심이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고요.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선분들 두개 눈에 보이네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그림이 방향이 좀 옆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랬을 때 XY의 값을 구하래요. 자, 먼저 X가 어디 있나, Y가 어디 있나부터 봐야 되죠. Y하고 X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수 있겠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너는 중점이라는 사실이 확실한데 밑변과 평행인선 그려졌으니까 아 F도 중점이 되면서 여기 선분 AD의 길이의 절반이 Y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고 그럼 X만 구할 수 있으면 선분 AD의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의 절반으로 Y 값도 구할 수 있겠네라는 거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야 될지 아시겠죠? 좋아. 그렇다면 도대체 X는 어떻게 구할 거니? 하고 알아보시면 G가 무게중심이니까요. 2대 1로 지금 선분 AD를 G라는 점이 쪼개고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다면 4cm의 절반만큼이 X cm니까 X는 2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다면 선분 AD의 길이는 6cm고 그 6의 절반이 Y cm니까 Y는 3이구나라고 생각해서 X는 2, Y는 3, 둘 더하면 5다라는 거 바라볼 수 있겠죠. 할 만하세요? 안 보일 수 있어요. 잘. 지금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자. 자, 이거 중선. 그래. 너 요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선이 2대 1로 쪼개져 있다라는 거. 무게중심의 성질. 그래서 X 값이 2라는 거 찾았다는 거죠. 이것까지는 보였을 거야. 잘안 보이는 게 뭐다? 요 삼각형이다. 요 삼각형. 자, 이 삼각형에서 여기 있는 이두 개가 평행선인데 2라는 점이 중점이니까 중점에서 밑변과 평행인선 그렸기 때문에 F도 당연히 중점이 되고 이 길이의 절반하고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을 적용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6의 절반, Y는 3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빨간색 그림이 잘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 그림이 방금 전에 풀었던 그림의 방향만 살짝 틀어져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방금 전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거 요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그게 왼쪽으로 돌아가 있었을 뿐인 거죠. 똑같은 문제다. 자, 그래서 저 삼각형의 닮음들이 숨어 있는 거, 중점들이 연결된 삼각형이 있는 거, 여기서도 눈에 보여야 되고 이쪽에서도 눈에 보여야 한다. 자, 다음 문제 갑시다. 7번 문제, 오늘의 구원픽입니다. 무게중심 두 개에 등장하는 문제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4번에서 봤던 것과는 좀 다른 형태죠.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D의 무게중심 G, 오른쪽 삼각형 ACD의 무게중심 G'이라고 지금 얘기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랬을 때

BC의 절반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분 MN의 길이가 12cm다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만 따로 떼서 그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인데, 너 A 중간에 G와 G'이 있고, 여기에 M과 N이 있는 상태. 그런데 선분 MN의 길이가 12cm인 거죠. 그리고 지금 G랑 G'이 무게중심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2대 1로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2대 1로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겠죠. 평행선에서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생각한다면 A를 기준으로 해서 긴것대 전체, 즉2대 3의 길이의 비가 G, G' 대 M, N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너대 너가 2대 3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분 GG'의 길이가 8cm여야 되겠다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고요.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가운데 있는 삼각형만 떼놓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도 아니죠. 그냥 개념 때 공부했던 평행선에서의 삼각형의 닮음, 이거 생각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두 개의 삼각형 안에 들어있으면서 무게중심과 무게중심을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잘안 보이는 거죠. 무게중심에서는요, 중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게중심이 중선을 2대1로 나눈다라는 얘기를 안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써먹을 수 있도록 중선을 그려보는 거, 이거 우리가 해봐야 될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 두개 있는 다른 문제보다 그림이 눈에 잘안 보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놓고 생각하면 좀더 편하게 볼수 있었다라는 얘기 할수 있겠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자. 8번 문제 봅시다. 자, 역시나 삼각형 ABC에서 두 개의 중선의 교점을 G라고 얘기했습니다. 무게중심이란 얘기하지 않았지만 두 중선의 교점을 G라고 얘기했으니까 G가 무게중심이다라는 거 발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선분 AD의 길이가 30cm라는 조건을 가지고 FG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자, 현재 G가 무게중심이니까요. AD라고 이야기하는 30cm를 이 G라는 무게중심이 2대 1로 나누어 가질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분 AG의 길이를 생각하면 이 길이가 20cm고요. 선분 GD의 길이를 생각하면, 자, 이 길이가 10cm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자, 됐지?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이두 개의 선분의 길이를 이렇게 쪼개 놓고 놨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10cm가 삼각형 GBD의 한 변이 되고, 그게 위쪽에 있는 삼각형과 서로 닮았다라는 걸 눈에 볼수 있다면 이 GD라는 길이를 가지고 FG라는 길이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자, 천천히 다시 한번. 지금 AD가 30cm, 2대 1로 쪼갰으니까 GD라는 길이가 10cm.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FG라는 선분을 포함하는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GBD는 서로 닮음이다라는 얘기하면서 아, 이 길이 가지고 FG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죠. 뭐만 알면 돼요? 닮은 비, 대응하는 선분의 길이의 비만 알면 되죠. 왜? 이 둘이 서로 대응하고 있는 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 옆으로 뒤집으면 나비 모양의 닮음 딱 눈에 보이잖아. 됐니? 그럼 몇대 몇일까?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선분 BD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는 서로 똑같습니다. 중점, 중선을 연결해서 만난 점이 지금 무게중심일 테니까. 그래서 이 길이를 A라고 하고요. 이쪽 길이도 A라고 얘기해 봅시다. 근데요, 여러분, 지금 E라고 이야기하는 점도 선분 AC의 중점인데, 중점에서 밑변과 평행인선을 그려서 만난 점이 F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F도 AD라는 선분의 중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인데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선분 FE가 얼마야? 2분의 1A야. 방금 말했듯이 2대 1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A 대 2분의 1A니까. 그럼 2분의 1A와 A,

요두 개의 변의, 대응 변의 길이의 비를 생각해 보면 1대 2다라는 거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FG 대 GD도 1대 2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서 FG의 길이가 10cm의 절반이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5번 5cm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예요. 할수 있겠니? 아, 눈에 잘안 보여. 자, 궁극적으로 이게 눈에 보여야 돼.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이 눈에 보여야 돼.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똑같고 이 길이의 절반이 너니까 결국은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너도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어. 10cm의 절반이야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정답을 5번 하고 골라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자. 9번 문제 갑시다. 자, 9번 문제에서는 무게중심과 관련해서 삼각형에서 넓이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괜찮니? 자, 넓이 하면 무게중심에서 어떤 특징 가지고 있어요? 삼각형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지금 무게중심이 하나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 이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을 세 개로 쪼갤 수 있죠. 이렇게 꼭지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세 개의 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어요. 근데 이세 개의 삼각형이 각각 넓이가 전부 다 어때? 같았다. 네가 S면 너도 S고 나머지 하나도 S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었죠. 이게 지금 무게중심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삼각형의 성질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건 어떻습니까? 무게중심에서 꼭지점만 연결하지 말고 이 꼭지점에서 무게중심을 지나서 전체적으로 중선을 그려가지고 삼각형이 세 개가 아니라 여섯 개로 쪼개지는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섯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모양은 달라도 넓이는 모두 다 똑같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치? 이두 가지 무게중심과 삼각형의 넓이에 관한 성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은 첫 번째 말했던 성질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G에서 A라는 꼭지점 연결하죠. 자, 이렇게 연결할 거야. 그러면 삼각형 GAB라는 넓이와 삼각형 GBC라는 넓이와 삼각형 GCA라는 넓이가 전부 동일합니다. 전체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만큼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삼각형 ABG의 넓이를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삼각형의 넓이 24제곱센티미터에 3분의 1만큼, 즉 8만큼이다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 요 부분만 따로 뗄게요. 자, 그림 보기 편하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자. 이렇게 그려서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G라고 하고, 이점 B라고 하고, 요 가운데 중점 D라고 하면서 요렇게 그림 이 부분만 따로 떼서 그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랬을 때이 삼각형 ABG의 넓이가 8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빗금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어때요? D가 중점이니까. 아,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서 이 색깔 칠해진 넓이가 4, 그리고 투명한 곳의 넓이가 4, 전체적으로 더해서 8 하고 만들어지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치?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빗금칠한 영역, 색깔 칠한 영역의 넓이가 4제곱센티미터다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도 벌어져요? 오른쪽에서도 벌어지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GC도 넓이가 얼마예요? 전체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 8제곱센티미터. 그런데 2가 중점이니까 그 8의 절반만큼이 지금 오른쪽에 색깔 칠해진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 넓이도 4제곱센티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두 개를 더해놓은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문제는 2번 8제곱센티미터를 정답으로 할수 있는 그런 문제죠. 어때요? 괜찮아? 모양은 전혀 무게중심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모양이 아니지만, 한쪽만 딱 떼놓고 보면, 자, 요쪽만 놓고 보면, 정말 많이 다루었던 삼각형의 넓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런데 그 떼놓은 한쪽이 무게중심에서 많이 얘기했던 전체 삼각형의 넓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에 대해서 절반이라고 계산하시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무게중심에서 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두 가지 성질을 그림을 보고 잘 적용해 봐야 되는 문제였어요. 됐니? 선을 그리는 게 중요하지. 지금 A와 G를 연결했다면, 아, 충분히 눈에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역시나 이 넓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 GBC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 이게 뭐예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의 3분의 1이에요. 자, 요렇게 선 그려주면 눈에 보이죠? 자, 요렇게, 요렇게. 그럼, 아, 네가 3분의 1이구나, 라는 거 눈에 바로 보인다, 라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A와 G를 연결되어져 있지 않더라도 문제에서 이게 전체 넓이의 3분의 1만큼이야라는 사실 눈에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 아, 물론 지금 이 문제에서는 구체적으로 넓이를 계산해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위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큰 삼각형 사이에 넓이의 비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얼마든지 이 안에 있는 삼각형 GED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와 둘 사이의 관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개의 삼각형이 도대체 넓이의 비가 몇대 몇이냐라는 걸 찾아봐야 되는데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왜? 너 무게중심. 그럼 너도 중점, 너도 중점. 선분 AB의 중점, 선분 AC의 중점.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이렇게 두개 평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엇각, 너도 엇각해서 AA 닮음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닮음인 거 확실해요. 됐죠? 이제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만 생각하면 우리 충분히 넓이의 비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응변은 어떤 겁니까? BC와 DE가 대응변이죠. 그럼 이 길이의 비는 몇대 몇이야? 2대 1이겠다. 중점과 중점 연결했으니까 밑변과 평행이면서 길이가 절반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길이의 비는 2대 1이다. 그런데 두 개가 닮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넓이의 비는 몇대 몇이에요? 제곱하면 되겠죠? 4대 1만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문제에서는 삼각형 EGD와 GBC의 넓이의 비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작은 삼각형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대 4라고 정답 3번 하고 골라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겠죠. 할만합니까? 자, 그래. 요거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아, 이게 아래에 있는 변과 평행하면서 길이가 절반이다라는 생각해야겠죠. 그냥 대충 눈으로 보고 절반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뭐 논리적으로 이유를 명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너도 중점, 너도 중점. 그거 뭐 때문에? 이게 중선, 너도 중선이기 때문에. 그럼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은 밑변과 평행이면서 길이가 절반이더라라고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죠? 이게 10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번 문제로 한번 가볼 겁니다. 자, 11번 문제. 오늘의 구원픽 문제고요. 역시나 무게중심이 두 개인 상황.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G고 삼각형 GBC의 무게중심이 G'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러고 나서 우리 이 그림을 잠깐 옛 기억을 떠올려 보면 우리 오늘 처음에 풀었던 문제와 같은 그림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자, 됐지? 그래, 그때 우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삼각형에 네가 무게중심이니까 길이의 비가 2대 1이다라는 얘기했었죠? 네, 길이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넓이에 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G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지면 삼각형들의 넓이가 각각 동일하다라는 생각 하시면 되겠네요. 괜찮나? 그러면요. 전체적으로 삼각형 ABC의 넓이가 72제곱센티미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72의 3분의 1만큼, 즉 24제곱센티미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한번 떼서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G, B, C가 있고 요 넓이가 24제곱센티미터다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D라는 점이 있어서 이 G'이라는 점이 삼각형 GBC의 무게중심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길이의 비가 2대 1이더라라고 얘기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요 길이가 지금 2대 1이더라라고 얘기되어지고 있어요. 구하라는 건 뭐예요? B와 G'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GB, G'의 넓이를 구해봐라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죠. 자, 그럼 이건 다시 어때? 그래, 요렇게 G'과 C를 연결해주면 또다시 삼각형을 무게중심에 의해서 세 개로 쪼개놓은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따로 삼각형 떼낸 이유 아시겠죠?
따로 딱 떼져 있으면 G'을 중심으로 해서 너 세 개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게 눈에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으면 눈에 잘안 보여. 그치? 하지만 떼놓으면 너만 보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의해서 삼각형 세 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넓이 똑같애라는 생각할 수 있어서 24제곱센티미터에 3분의 1만큼 너는 8제곱센티미터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네요. 괜찮아?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 살짝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삼각형을 떼내면서 생각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삼각형 ABC의 몇 분의 몇인지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삼각형의 지금 색깔 칠해진 부분이 몇 분의 몇이냐라는 거 생각해 볼 건데, 보시면 중선에 의해서 왼쪽 편에 있잖아요. 그치? 중선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으니까 삼각형 ABC의 2분의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왼쪽 부분이. 그런데 이 무게중심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아래쪽 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대 1, 즉 3분의 1만큼에 해당하는 그쪽에 들어있게 되죠. 그런데 다시 네가 무게중심이니까 2대 1,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는 색깔 칠해진 부분이 3분의 2만큼에 차지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3분의 2 다시 곱해준다면 전체적으로 삼각형 ABC의 9분의 1만큼이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8제곱센티미터라는 넓이 동일하게 구해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풀어도 괜찮겠죠? 자,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다. 나중에 가면 문제에서 이렇게 전체 삼각형의 몇 분의 몇이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도 나올 거니까 두 번째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 평행 4변형에서 지금 3분 PQ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숫자를 구체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하나. 평행 4변형도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자, 아래쪽 삼각형 봅시다. 아래쪽 삼각형에서 N이 중점이라 AN은 중선이고 여기 있는 교점을 O라고 이야기하면 O도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교점이니까 중점이어서 BO도 중선이더라. 그러면 P가 중선의 교점, 즉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더라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몇 대면? BP 대 OP가 2대 1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전체 18cm의 절반인 9cm를 2대 1로 쪼개는 거니까요. 그래, PB의 길이가 6cm, OP의 길이가 3cm라고 생각해 줄수 있죠. 자, 잘안 보이니까 우리 이 부분 3cm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자. 근데 이 똑같은 과정이 어디에서도 벌어집니까? 위쪽에서도 벌어지죠. 그러니까 QO의 길이도 몇 cm? 3cm. 그렇다면 두개 더한 게 PQ의 길이니까 6cm를 정답으로 써볼 수 있겠죠. 자, 평행사변형에서 우리 삼각형을 만들어내는 이 대각선 AC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 되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다음부터,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푸는 문제들에서 평행사변형을 좀 보게 될 텐데, 그때도 이 대각선을 그려야 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좋아. 어? 나비다. 어? 이. 이. 이. 어? 어?
1: 오마, 이리 와. 앉아.
0: 응, 잡아. 오늘 진짜 따뜻하고 포근하다.
1: 기분 좋아.
2: 오늘 날씨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내가 딱 좋아하는 날씨야. 어? 선풍기? 오늘은 안 더우니까 이거 필요 없는데?
3: 곧 필요하게 될 거야. 이제 내가 세상을 엄청 덥게 만들 거니까.
2: 네? 아, 나 더위 많이 타는데. 아.
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 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3: 미음, 어, 기역, 목, 지근, 아, 다, 먹다. 더위를 먹다.
4: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3: 이제 다들 더위를 먹게.
5: 대왕별님,
6: 한글이 또 파괴되었군.
7: 어서 출동하자. 좋아.
5: 좋아.
6: 오늘 파괴된 글자는 디귿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어서 글자를 찾으세요.
0: 더워. 좀 전까지 따뜻했는데 왜 이렇게 더워진 거야? 몰라. 더우니까 열나고 몸이 이상해. 아야.
8: 자음아, 모음아, 왜 그래?
0: 너무 더워서 머리도 아프고 힘도 없어요. 어지러워.
9: 잠깐.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빠지고 땀나고 어지러운 증상. 이건 더위 먹은 증상이야.
0: 더위를 어떻게 먹어요?
9: 더위를 먹었다는 말은 더위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야.
7: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디귿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더위야.
0: 더위? 아, 그래서 갑자기 더워졌구나.
10: 더위 글자에 먹다 마법을 건 것 같아.
0: 더위를 먹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 빨리 한글 세계로 가서 더위 글자를 찾아요.
5: 좋아.
0: 잘.

0: 세계도 너무 더워.
1: 아, 그러게. 어디 시원한 거 안 파나? 저기 봐. 디귿 이응이 있어.
0: 아, 저건 담요야. 아, 담요. 보기만 해도 더워.
2: 어? 하늘에 해를 봐. 아, 뜨거운 해 속에 더위 글자가 숨어 있나 봐.
3: 더 펄펄 끓게 만들어 글자를 못 찾게 해주마. 이글이글 해가 이글이글 타오르다.

0: 아이고, 아이고. 고장 난 건가? 어, 부인!
1: 숨 쉬기도 힘들고 너무 어지러워.
2: 잠아!
3: 잠아, 정신 차려!
2: 여긴 너무 위험해. 시원한 계곡 같은 데로 옮기자.
0: 계곡?
4: 오늘은 절대 한글을 못 찾을 것이다. 아, 그렇지, 개벽. 개벽?
1: 자음아, 정신이 좀 들어?
5: 좀 괜찮아진 것 같아.
0: 여긴 좀 낫긴 한데, 그래도 너무 더워. 누가 내 더위 좀 상했으면 좋겠다. 더위 팔아요.
1: 더위를 어떻게 팔아?
0: 더위도 팔거든.
6: 개벽 말이 맞아. 옛날에 더위 팔기라는 풍습이 있었어.
1: 정말요?
6: 응. 설날이 지나고. 처음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날.
3: 개벽아!
6: 친구의 이름을 불러서.
0: 왜?
6: 친구가 대답하면.
3: 네, 더위 살아.
6: 이렇게 말해서 친구에게 자기 더위를 팔 수 있었지. 그런데 친구가 이름을 불렀을 때.
0: 자음아!
3: 내 더위 살아!
6: 이렇게 먼저 말하면 이름을 부른 친구가 오히려 더위를 사야 했대.
1: 우와, 그런 풍습이 있다니.
5: 나도 천지한테 내 더위 팔고 싶다. 나도.
0: 나도.
2: 나도. 어? 정말 팔 수 있지 않을까?
1: 어떻게요?
2: 먼저 마법진으로 정월 대보름의 보름달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천지가 나타났을 때
0: 천지 대장님의 이름 부르기? 우와, 재밌겠다.
2: 자음아, 뭐 마법진을 부탁해?
3: 네.
1: 자음 마법진, 몸 마법진.
2: 비읍, 오, 보, 밀, 으, 미음, 름.
6: 디귿, 아, 밀, 달.
7: 보름달.
2: 정월 대보름의 보름달.

0: 새벽 이 녀석은 어디로 간 거야?
1: 천지! 천지!
0: 왜 그러지?
2: 지금이야!
3: 내가 있어!
0: 뭐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더위를 판 거야? 그건 그냥 풍습일 뿐. 갑자기 왜 이렇게 후덥지근하지? 벌써 더위를 먹었나? 너무 더워. 두고 보자. 아이야.
2: 천지한테 더위를 팔다니.
4: 내가 천지 대장님한테 무슨

0: 어는 내가 쓸게. 헛! 촛! 흉망치로, 어! 위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알았어. 흉망치! 백뽕!
1: 합치시!
2: 우와, 위가 맞나?
1: 위!
3: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디귿이 어를 만나 더! 이응, 위, 위! 더 위!
5: 파괴된 한기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 할아버지!
7: 오, 그래, 자음이 모음이.
6: 할아버지는 정월 대보름에 더위 팔았어요?
7: 아니, 더위 안 팔았는데.
8: 우와, 그럼 할아버지 여름에 엄청 더우시겠다. 우린 더위 팔았는데.
6: 맞아, 아무리 더워도 이젠 끄떡 없어.
7: 아니, 그게 무슨 소린데?
6: 그런 게 있어요.
7: 뭐야, 뭐야. 간지럼 피우기 전에 어서 말해봐. 뭐야, 뭐야. 뭐야.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6: 더위!
7: 더위!

0: 비슷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2: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돌벌이 구해줘.
1: 뭐지?
2: 왜? 뭐 볼일 있어?
1: 아니, 여기 우리 집 화장실인데.
2: 그렇구나.
1: 너 꿀벌 맞지?
2: 아, 내가 꿀벌이구나.
1: 아, 안 되겠다.

0: 저기.
1: 응? 뭘 버리냐?
0: 근데 좀 이상해. 자기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1: 어? 어디다?
0: 아니,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1: 어디다? 아이, 이상한 꿀벌. 너 여기서 뭐해? 너네 집 어디야?
2: 나도 그게 궁금해. 혹시 우리 집 좀 찾아줄 수 있어? 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1: 자자, 뭐 때문에 기억을 잃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걱정 마 꿀벌. 우리랑 같이 집을 찾아보자.
3: 그래.
2: 오, 와.
1: 꿀벌, 변기 뚜껑 좀 열어줘.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2: 아, 알았어.
1: 자,
4: 그린 조끼 굴뚝에 꿀벌의 집을 찾아서 출동!

0: 길로 데리러 온 거 보면 이 근처에 꿀벌이네 집이 있을 거더더.
1: 여기 오니까 좀 생각이 나?
2: 아니, 전혀.
3: 요즘 저런 꿀벌이 참 많아. 기억을 잃어서 집을 못 찾는 꿀벌.
1: 이런 꿀벌이 많아?
3: 많아.
0: 그렇다면 꿀벌 세계에 무슨 일이 있는 건데? 확인해봐야겠도. 자, 분석 시작.
4: 꿀벌의 몸에서 살충제, 살충제 성분 발견.
0: 살충제?
4: 농작물을 해치는 해충을 없애기 위해 뿌리는 살충제. 그 살충제를 맞은 꿀벌은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방향감각을 잃어 집을 찾아갈 수 없게 된.
0: 오도도, 꿀벌이 기억을 잃은 게 살충제 때문이었다.
1: 미안해, 꿀벌아. 전부 다 사람들 때문에.
2: 사과해줘서 고마워. 그나저나 우리 집은 어떻게 찾지?
3: 저쪽으로 가봐. 저쪽에 농부들이 벌을 키우는 벌통들이 많이 있거든. 그리로 가봐.
2: 우와, 수박아 고마워.
0: 고맙다죠.
1: 안녕, 수박아. 안녕. 고마워.
3: 안녕.
0: 벌통이다.
1: 우와, 여기가 니네 집 맞아?
2: 글쎄, 맞나?
0: 벌통을 열어보면 기억이 날지도 모른다더.
2: 그런가? 어디 보자. 으이차.
0: 왜?
1: 왜?
2: 벌들이 하나도 없어.
0: 그럼 옆에는?
2: 어디 보자.
1: 여기도 없네.
0: 거기도 없네.
2: 이상하다. 다들 어디 간 거지?
0: 그러게. 어떻게 된 거지?
5: 내가 알아. 놀란 뒤 미안.
0: 아니, 도도. 근데 벌통아, 벌들이 다 어디 간 거야?
5: 그게 지난 겨울의 일이었어.
6: 겨울이 되면 꿀벌들은 밖에 나가지 않고 벌통 안에서 쉬지. 벌들은 추운 걸 못 견디거든.
7: 여왕님, 혹시 추우십니까?
8: 아니다.

0: 난 너희들 덕분에 괜찮다.
1: 자, 다들 얼른 몸을 따라서 체온을 높여드리자고. 하나, 둘,
2: 딱! 그런데 그날 오후
3: 한겨울인데도 날씨가 따뜻한 봄날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기온이 영상 10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4: 어? 어?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졌다?
5: 아이, 그러게. 아까는 그렇게 춥더니.
0: 그렇다면 봄이 왔나 보구나. 따뜻한 봄이. 그렇다면 난 알을 낳아야겠다. 오!
6: 여왕님! 여왕님! 여왕님! 여왕님!
7: 그렇게 여왕벌은 알을 낳았어.
8: 그러니까 여왕벌은 원래 따뜻한 봄, 여름에 알을 낳는 게 겨울에 알을 낳았다는 거잖아.
7: 응, 그게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지.
1: 여왕님, 저희는 아기들 먹일 꿀 따러 다녀오겠습니다.
0: 아우, 니들이 수고가 많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9: 여왕님, 혹시 드시고 싶은 꿀이라도?
0: 아우, 난 그냥 마누카 꿀이면 돼. 너무 무리하지 말고.
1: 마누카 꿀 그거 뉴질랜드에... 아무튼 다녀오겠습니다.
0: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3: 날씨 속보입니다. 영상 10도까지 올랐던 기온이 오늘 저녁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추위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9: 아, 꿀을 따야 하는데 이 꽃이 하나도 안 보이네.
8: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아직 봄이 아닌가 봐.
9: 우리 그냥 돌아갈까?
8: 안 돼! 여왕님과 아기들을 위한 꿀을 따가야
4: 해! 친구야!
0: 아니, 일벌들은 왜 이리 안 오는 것이냐?
10: 날씨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아무래도 추위에 지쳐 쓰러진 게 아닐까요?
0: 큰일이구나. 우리는 뭉쳐야 추위를 이길 수 있는데. 너무 춥고 배고프구나.
2: 그렇게 벌통 안의 벌들도 일벌들을 기다리다 죽고 말았어.
11: 어떡해.
12: 친구들아.
8: 그러니까 벌들이 사라진 건 다 날씨 때문이라고.
1: 겨울답지 않은 따뜻한 날씨에 여왕벌은 봄인 줄 알고 알을 낳고, 꿀을 따러 밖으로 나간 일벌들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모두 죽게 된 거도도.
7: 응, 지난 겨울 100억 마리의 벌들이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어.
11: 뭐? 100억 마리?
13: 응. 어떡해. 이러다 꿀벌들 다 멸종하는 거 아니야? 맞아. 꿀벌 멸종하면 꿀도 못 먹잖아.
11: 깜짝아.
14: 꿀이 문제가 아니야.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꿀벌은 꿀을 따느라 이 꽃 저 꽃 돌아다니면서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 머리로 옮겨주거든. 덕분에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 거야. 그런데 꿀벌이 사라지면 나 같은 열매는 생겨날 수가 없어.
8: 어쩌죠? 지구의 과일과 채소 중 반 이상이 꿀

0: 과일 채소가 줄어들면 그걸 먹고 사는 동물들도 줄어들 거고 사람들은 과일 채소 고기를 먹지 못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질 거야.
1: 그래서 내가 말했죠.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도 멸종할 것이다.
2: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니. 친구들아, 왜 가버렸니?
3: 친구야. 잠깐만. 근데 너 여기 살던 꿀벌 맞니? 난 너 처음 보는데.
2: 그래? 사실 나도 너 처음 봐.
4: 친구야, 너 여기서 뭐해?
2: 나?
4: 어?
2: 오, 기억난다. 친구야.
4: 친구야. 친구야, 우리 집 여기 아니야. 저쪽이야.
2: 오, 갈까?
4: 가자.
2: 얘들아, 고마워. 나 갈게.
4: 안녕.
2: 아참, 그린죽기 구조대. 우리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게 잘 좀 부탁해.
3: 그래, 부탁해.
5: 응, 알았어. 꿀벌이 사라지지 않게 우리 그린죽기 구조대가 노력할게.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함께하는 69번째 만남인데요. 다음 시간이 어느새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 바로 뒤에 있는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고 시작해 볼게요. 항상 보던 그림이지만 자세히 본 적은 없죠? 자, 여기 보면요. 우리 펭수와 삐약이 친구가 와 이렇게 막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뒤에 보니까요, 학교처럼 보이는 건물이 있죠. 아, 그러니까 학교 바깥의 세상을 탐험하는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목적지는요, 바로 만점왕 통합본 국어사회과학 3학년 1학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펭수와 삐약이 친구가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 밖 세상, 만점왕 통합본 3학년 1학기의 세상을 향해서 막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지가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번 시간이 끝나고 다음 시간이 되면 우리는 이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친구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음 시간까지 다 공부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자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세를 좀 고쳐 앉아 볼까요? 자, 바른 자세로 오늘 배울 부분을 잘 펼쳤나요? 자, 오늘은요, 이걸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못다 풀었던 6단원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마저 풀어 볼 거고요.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도 조금 풀어 볼 겁니다. 자, 배운 내용 떠올리며 오늘의 공부도 신나게 시작해 보죠.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오늘은요, 11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11번부터 1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이제 뭐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정도는 잘알 수가 있겠죠. 문제를 풀때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어지는지 잘 봐야 됩니다.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풀 때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이어지는 문제니까 연결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의미잖아요. 자, 11번 문제부터 잘 보도록 하죠.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인데요. 자, 글을 한번 보죠. 이처럼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도와 일하는 로봇을 협동 로봇이라고 한다. 라고 협동 로봇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현재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협동 로봇이 일하고 있다.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음료를 만드는 로봇, 농장에서 과일을 따서 담는 로봇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로봇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협동 로봇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나게 손뜩지를 봤더니, 협동 로봇의 역사, 협동 로봇을 만든 사람, 친환경적인 로봇 개발의 필요성, 협동 로봇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 협동 로봇의 개발로 달라질 우리의 미래, 다 로봇, 협동 로봇이란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지? 그렇다면 계속 봐야 되겠죠. 최근 로봇 연구자들은 이런 협동 로봇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는 안전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협동 로봇을 안전하게 만드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까지 나와 있습니다. 협동 로봇 기술이 지금보다 발전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협동 로봇을 각 가정에서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안전한 협동 로봇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도울 때 우리의 삶이 좀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단을 보면 글쓴이의 생각을 보다 잘알 수가 있죠. 기술이, 협동 로봇 기술이 지금보다 발전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협동 로봇을 각 가정에서도 쉽게 볼수 있을 것이야. 그리고 우리의 삶도 더 편리해질 것이야. 라고 굉장히 협동 로봇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5번, 협동 로봇의 개발로 달라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죠. 기억의 까닭을 묻고 있는데요. 기억은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는 안전에 대한 연구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앞뒤를 잘 보겠습니다. 바로 뒤를 보면 협동 로봇이 사람과 움직이는 방향이 겹치게 되면 서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어떤 이유? 바로 앞 문장에 대한 이유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협동 로봇이 사람과, 자, 그대로 보고 적어주면 됩니다. 사람과 움직이는 방향이 겹치게 되면 서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주면 되겠습니다. 서로. 서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라고 그래서 찾아 적어 주자고요. 선생님이 쓴거 참고해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적어 주세요. 협동로봇이 사람과 움직이는 방향이 겹치게 되면 서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라고 12번 서술형 문제 풀어 보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하는 내용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라고 있습니다. 이 동의라는 것은요, 맞아, 맞아, 그래, 하는 거잖아요. 자, 1번 보죠. 로봇 덕분에 우리 삶이 더 편리해질 것이다. 그래요. 글쓴이는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아까 확인했지요. 따라서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요. 2번, 로봇의 개발로 우리 사회의 범죄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요, 부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글쓴이의 의견과는 다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아닌데? 범죄가 늘어나지 편리해질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말이죠. 자, 3번. 미래에는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로봇이 우리 일상에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더 편리해질 것이야. 라고 생각하겠죠. 따라서 3번도 동그라미 해주면 1번과 3번에 두개다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요. 이렇게 모두 찾아라는 말이 나오면 친구들이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아, 답이 하나가 아니겠구나라는 걸 말이죠. 자, 이어지는 문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글과 관련해서 사실을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이 단원에서 사실과 의견을 배웠습니다. 자, 사실은 뭔가요? 사실. 사실이란 사와 실이요. 가 아니라 사실이란 과거에 있었던 일 또는 현재 있는 일을 사실이라고 하고요. 의견이라는 것은요, 우리 배웠잖아요.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을 의견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하면서 원형이부터 보도록 하죠. 미래에 협동 로봇이 개발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 이것은요, 그냥 이 결과야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현우, 나는 로봇 때문에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뭐 하면 좋겠어라는데 바람, 소망은 의견, 생각, 느낌이죠. 따라서 사실이 아니고요. 미현, 내 생각도 글쓴이와 비슷해. 가까운 미래에 학교에도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죠? 생각, 의견이라는 것을 말이죠. 따라서 사실을 말한 친구는 원형이기 때문에 정답 원형이라고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와, 가까운 미래의 학교에 로봇이 등장하면 어떨까요? 로봇이 막내 옆에 앉아 있어. 그렇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무서울까요? 아니면 친근할까요? 아, 궁금한데요. 자, 이렇게 해서 14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어지는 문제 15번 문제 보죠. 이 글을 읽고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정리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이라고 한다면 어떤 소개글 쓸수 있나요? 뭐, 로봇의 기능.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은 이렇게 생긴 로봇인데, 삐리삐리. 삐리삐리. 이 친구는 내방 청소를 도와주는 로봇. 삐리삐리. 삐리삐리. 삐리삐리삐리삐리. 그리고 이 친구는 나의 숙제도 도와주는 로봇. 삐리삐리. 자, 이렇게 로봇의 기능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 로봇은 굉장히 깨끗하게 내 방을 청소해주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잘 알려줘. 로봇의 장점을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이 로봇은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 그리고 굉장히 튼튼해. 로봇의 생김새를 설명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로봇은 왜 필요하냐면 내가 정말 힘들 때내방

답하는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석빈이가 글 가를 쓴 까닭을 묻고 있습니다. 가, 안녕, 나는 석빈. 이야, 어제 쉬는 시간에 내가 니필통을 실수로 떨어뜨렸어. 미안, 그건 준영이가 쫓아오는 바람에 그런 거지. 처음부터 니필통을 건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야. 니필통이 책상 바깥으로 아슬아슬하게 나와 있었거든. 이라는 글입니다. 1번, 누나와 싸워서 화해하려고. 2번, 지우와 만날 약속을 정하려고. 3번, 지우에게 새 필통을 사주려고. 4번, 지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5번, 지우의 필통을 떨어뜨린 것을 미안, 사과하려고. 이것이 정답이겠죠?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7번 문제인데요. 기억을 짐작하여 예상하여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읽은 지우의 마음이에요. 자, 가글을 읽은 지우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 글 가의 내용을 다시 보면요. 미안, 사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이고, 그거 처음부터 니 필통 건드리려고 한거 아니야. 그리고 니 필통도 책상 바깥으로 나와 있었거든? 지금 바로 변명을 하는 것이죠.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구실을 대며 까닭을 말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 지우의 마음, 이렇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변명만, 변명만 늘어놓는 것 같아 더 속상할 것 같다. 더 화가 풀리지 않을 것 같다. 더 속상할 것 같다. 또는, 석빈이의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화가 날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친구들도 잘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읽는 사람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쓰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니은에 들어갈 낱말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아이고, 석빈아, 너 이걸 읽은 지우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기는 한 거야. 이건 그저 니 이거로만 가득 찬 글이잖아. 칭찬, 변명, 상상, 자랑, 잔소리 중에서 우리 아까 이야기했지요. 변명만 늘어놓는 거잖아. 변명이 정답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19번 문제입니다. 글 다를 쓰고 난 뒤에 석빈이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하여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쓰는 문제인데요. 자, 글 다입니다. 이번에는요. 석빈이가 다시 잘 생각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지우야, 안녕? 나는 석빈이야. 네 색연필이 망가져서 많이 속상했지? 오, 이번에는요, 읽는 사람의 마음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헤아려주고 있는 거예요. 많이 속상했지? 이렇게 말이죠. 너의 소중한 물건을 떨어뜨려서 정말 미안해. 자, 친구들이 이 편지를 읽는 지우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앞으로는 조심할게. 똑같은 물건이 될 수는 없지만 다시 사주고 싶어. 그렇게 해서라도 네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어. 정말로 미안해. 이 글을 읽는 지우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까는 글 나에서는 니필통도 책상 바깥에 나와 있었거든? 이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죠. 읽는 지우가 뭐야? 지금 내 탓하고 있는 거야? 라고 더 화가 나겠지만 지금은 어때요? 많이 속상했지? 마음을 짚어주면서 미안해, 미안해. 지금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죠. 정말 미안해. 반복하고 있고요. 다시 사주고 싶은 마음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네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진심이 잘 전해져 오고 있죠. 아마 이 편지를 읽으면 으이씨, 화가 난 지우의 마음이 사르르 풀리지 않을까요? 자, 첫 번째 1번은요. 과로한 마음이 잘 전해질 것 같아 안심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석빈이가 자, 2번 과로를 들여서 쓴 글로 뿌듯해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마음일까요? 석빈이는요, 지금 지우에게 잘못을 했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맞겠죠. 미안한 마음이 잘 전해질 것 같아 안심했을 것이다. 휴. 자, 2번 뭐를 들여 쓴 글? 바로 정성을 들여 쓴 글이죠.

정성을 들여서 쓴 글로 뿌듯했을 것 같다. 아,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미안과 정성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꿀단지 친구들도요, 앞으로 우리 교실에서 또는 뭐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싸웠을 때는요, 아, 그냥 뭐 미안하기보다는 말로든 편지든 이 석빈이처럼 이렇게 진심이 드러나게 또그 말을 듣는 그 편지를 읽는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피면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면은 아마 화가 난 친구도 마음이 잘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9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20번 문제 만나보죠. 자, 바람직한 글쓰기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생각나면 바로 글을 써 내려가도 될까요? 아니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짜임새 있는 글이 완성이 되거든요. 자, 알맞지 않은 것 바로 정답을 찾았네요. 1번입니다. 2번. 계획을 적절하게 고치면서 글을 쓸 수가 있다. 그래요. 계획을 세운 다음엔요, 적절하게 고쳐가면서 글을 쓸수 있습니다. 한번 세운 계획을 절대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3번. 글을 쓸 때에는요, 읽는 이를 생각하며 써야 한다. 아까 지우가 이 글을 읽으며 어떤 마음이 들까? 헤아린 것처럼 말이죠. 4번. 효과적으로 글을 쓰려면 먼저 글쓰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요. 계획부터 세워야 합니다. 5번. 글쓰기 계획에는 글을 쓰는 목표 필요하고요. 어떻게 쓸지 필요하고요. 글의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겠죠? 5번도 맞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정답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 정리 평가 1회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공부 끝이 아니라 오늘은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도 5번까지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먼저 1번부터 2번 이어지는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1번, 주원이와 지호의 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이어봐라고 했습니다. 자, 이 그림 우리 많이 봤죠? 이 단원에서 동물원에 갔는데 주원이와 지호가 홍학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원이는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들고 있네, 서 있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호는 그러게 왜 저렇게 서 있을까? 어쩐지 불편해 보여 생각, 느낌,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원이 이어보죠. 홍학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2번으로 슝슝슝 연결해주고요. 지호는 홍학의 행동에 대한 생각, 느낌,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 1번으로 슝슝슝 연결해주면 이렇게 이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2번 보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주원이의 말처럼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은 사실. 지호의 말처럼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은 의견이라고 한다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 우리 친구들 필통을 열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하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 옆에다가 신나게 중요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신나게. 이번에 선생님은요, 꽃을 그려봐야겠다. 자, 꽃. 꽃한 송이를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나는 별표, 별 모양 그려야지. 나는 곰인형 그려야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건 좋은데요. 이 문제가 중요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 단원에서요. 사실이 무엇이고 의견이 무엇인지를 배웠는데요. 어떤 친구가 와서 사실이 뭐게? 라고 물어보면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재 있는 일, 과거에 있었던 일, 의견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의견이 아니라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 이렇게 짝짝짝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이 무엇이고 의견이 무엇인지 아직도 헷갈린다면요. 2번 문제를 풀면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꼭꼭 기억해 두고 가자고요. 자, 이제 3번 문제 만나보죠. 자, 3번과 4번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또 나왔어요. 사실이 무엇이고 의견이 무엇인지 떠올리면서.
자, 3번 문제는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말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기억은 의견 쪽에 있죠. 자, 그림을 좀 구경해 볼까요? 자, 그림을 보니까, 우와,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와, 맛있는 수박을 먹고 있습니다. 자, 사실을 보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온다. 그래요. 이 계절적 배경이 여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그림에 어울리는 의견을 한번 말해 보는 겁니다. 자, 선택지 1번 보죠. 여름은 사계절 중 가장 덥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게요? 의견이게요? 여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가장 덥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따라서 사실이기 때문에 의견에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2번, 여자아이가 부채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역시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림에는요, 부채질하고 있지 않아요. 3번, 여름에는 수박과 옥수수를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죠. 뭐, 먹는 게 맛있어요, 좋아요, 싫어요가 아니라 그냥 먹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입니다. 4번, 사계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당연한 거죠? 사실이고요. 5번, 나는 사계절 가운데에서 여름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과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의견이죠. 따라서 5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꿀따지 친구들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떤 계절이 제일 좋아요? 선생님은 생일이 7월인데요. 이 7월 한 여름에 태어났지만 여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 선생님은요, 모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모기가 막 날아다니는 여름만 되면은 모기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여름에 태어났지만 여름을 제일 싫어하고 선생님은 적당히 선선한 가을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궁금한데요. 자, 이어지는 문제 4번을 보도록 하죠. 자,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사실 쪽에 있어요. 그림을 보니까요. 친구들이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견은 오늘 축구 경기를 한 것이 즐거웠다. 만약에 오늘 축구 경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이겠지만 즐거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의견인 겁니다. 자, 니은은 사실을 골라보죠. 오늘 옆방과 축구 경기를 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 사실이고요. 축구 경기에서 졌지만 재미있었어 라는 의견이에요. 다음에는 다른 방과 경기를 해보고 싶어 라는 나의 바람, 소망, 생각, 느낌,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닙니다. 따라서 1번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을 살펴보죠. 다음 중 사실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사실이 뭐라고요? 사실.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 있는 일, 생각과 느낌과 의견과는 다릅니다. 어떤 정보 그 자체가 사실인 거예요. 자, 사실이 먼저 떠올리며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자, 우리 반은 3학년 3반이다. 이것은 사실일까요? 의견일까요? 옆에다가 적어볼까요? 1번은 그래요. 우리 반은 몇 학년 몇 반이야? 이것은요, 그냥 그 정보 그 자체 사실입니다. 1번은 사실이고요. 자, 선택지 2번 보죠. 우리 반 교실은 2층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꿀단지 친구들의 교실은 몇 층에 있나요? 자, 이건 뭔가요? 내 생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반 교실이 1층이면 좋겠어. 이건 사실일까요? 의견일까요? 그래요. 좋겠어. 이건 나의 바람, 소망, 생각, 느낌이기 때문에 이건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있다라는 건 사실이죠. 자, 3번. 우리 반을 깨끗이 써야 해. 이건 뭐예요? 뭐뭐 해야 해. 라는 건 주장이거든요. 주장은 바로 생각, 의견입니다. 3번은 의견이죠. 정답을 찾은 것 같네요. 자, 4번. 우리 반에는 전자칠판이 있다. 입니다. 우리 반에는 의자가 있어. 책상이 있어. 태블릿 PC가 있어. 전자칠판이 있어. 이것도 역시 그 자체로 있는 그 정보 그 자체죠. 따라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반에도 전자칠판이 있으면 좋겠어. 또는, 아, 전자칠판을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편리해. 이런 것들은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는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5번입니다. 우리 반 학생은 모두 22명이에요. 이건 어떤가요? 이것 역시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사실에 속하겠죠. 자, 다섯 개 중에 혼자 나는 아닌데 하고 있는 친구가 있죠. 바로 3번만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은 3번으로 정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도요. 사실이 무엇인지 의견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차근차근 풀어보면 쉽게 풀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사실이 무엇이고 의견이 무엇인지 꼭꼭 기억하며 문제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2회 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오늘의 아하 문제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쓰기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교재 속에서 정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 와, 다음 시간에는요, 어느새 만점왕 통합본 3학년 1학기 목적지에 다다를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다음 시간에는 남은 문제 모두 풀어보고 꼭꼭 선생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또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한 연습 문제 풀어볼 겁니다. 연습 문제 풀면서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또 사건 A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거 구별해서 생각하고요. 더불어 한 줄로 세우는 거, 그 중에 몇 개만 뽑아서 세우는 거, 또 자격이 같은 대표 뽑는 방법수, 자격이 다른 대표 뽑는 방법수, 이것들을 잘 구별해 가면서 지금 이 내용들을 토대로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이것들이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활용하면서 문제를 보는 연습 해야 될 거예요. 자, 오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로 선생님이 두 문제 골랐는데, 119페이지에 1번과 6번입니다. 1번 문제, 경로,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는 문제고요. 6번은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함정이 파여져 있는 문제,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 문제, 자,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한번 잘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습 문제 1번부터 봅시다. 112페이지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에서 12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사건 하나밖에 없네. 소수가 나올 사건. 그럼 각각의 경우를 다 찾은 다음에 숫자 세면 되는 거겠죠? 자, 소수를 우리 그냥 쭉 써내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수 써보자. 2 소수고요. 3 소수고요. 5, 7 소수예요. 9를 쓰시면 안 되겠죠. 11까지 소수고 1부터 12까지만 생각하니까 여기서 멈추어야겠네. 소수는 5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5라고 답을 써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지갑에 1,000원짜리 지폐 13장과 5,000원짜리 지폐 2장이 있을 때 붕어빵 10,000원어치를 사려고 한다. 10,000원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모든 경우를 찾고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이야기했네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5,000원짜리를 최대한 많이 지불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5,000원짜리 숫자를 줄여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5,000원짜리를 두장 지불하는 거에서부터 생각할게요. 그러면 5,000원짜리 두 장으로 그냥 10,000원이 다 지불이 되었으니까 1,000원짜리는 지불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5,000원짜리 한 장만 지불하면 1,000원짜리는 5장, 5,000원짜리를 두 장, 5,000원짜리 하나도 지불하지 않으면 1,000원짜리는 10장 지불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경우는 다음과 같고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하고 만들어지면서 경우의 수 3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괜찮니?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살짝 이렇게 방정식이랑 연결지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은 여기 있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5,000원짜리 X장과 1,000원짜리 Y장을 지불해서 총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다음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와 Y를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X와 Y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음이 아닌 정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방정식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건 도대체 뭡니까? 네, 맞아. 지금은 이게 정말 엉뚱해 보일 수 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요. 이런 문제를 방정식으로 연결시켜서 해결하는 게 우리 많이 보시게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방정식으로 바꾸고 여기 있는 x랑 y의 값을 구하는 걸로, 특별히 음이 아닌 정수의 x, y를 구하는 걸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가 너무 크면요, 숫자를 좀 줄일 수도 있어요. 양쪽에서 동그라미 3개 약분해 버리면, 즉 1000으로 나누면요, OX 플러스 Y가 10이다라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XY의 개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 이 문제를 이렇게 방정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수 있겠죠? 좋아. 여기 있는 2번 문제에서 요 정도 생각해주면 우리가 풀어야 될 내용 이상으로 우리 지식을 쌓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가자. 3번입니다. 어느 편의점에서는 빵 15종류, 과자 21종류를 판매를 하는데, 자, 문제 잘 읽읍시다. 빵 또는 과자 중한 가지를 골라 사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요. 여러분, 저 또는으로 연결돼 있고, 빵을 사는 것과 과자를 사는 걸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내가 저기 있는 36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고르면 이게 빵일 수도 있고 과자일 수도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빵을 고르는 사건과 과자를 고르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 합의 법칙 적용하자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빵 15종류 중에 한 가지를 고르거나 과자 21종류 중에 한 가지를 고르면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 하고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거 보자. 4번. 정현이네 가족은 대전에서 부산으로 놀러 가려고 하는데, 원하는 시간대에 일반 열차 4편, 고속 열차 15편이 있을 때, 열차 중한 가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한 가지만 골라야 돼요. 일반 열차도 고르고, 그 고속 열차도 고르는 게 아니죠. 그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4 더하기 15, 그래서 19가지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겠죠. 합의 법칙 적용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5번 보자. 하영이네 집에서 은행까지는 길이 4가지, 은행에서 병원까지 가는 길이 5가지일 때, 하영이가 집에서 출발해서 은행을 거쳐서 병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요. 자, 이거 말로 쓰여 있어서 눈에 잘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자, 집에서 은행까지 가는데 그 길이 4가지랍니다. 그림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4가지 길이 있다 생각할 수 있고, 은행에서 병원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은행에서 병원까지 가는 길이 5가지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5가지 길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하영이가 집에서 은행을 거쳐서 병원까지 가는 길을 결정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 보래요. 집에서 은행까지 갔다가 이어서 은행에서 병원까지 가야 되니까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곱해 주어야겠죠. 곱의 법칙입니다. 집에서 은행까지 가는 방법 수는 4가지, 은행에서 병원까지 가는 방법 수는 5가지, 곱하면 20가지다라고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겠네요. 많이 보던 그림이죠?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연습 문제 6번으로 가보자. 승민이는 동아리 행사를 위해서 키링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네 종류의 모양과 세 종류의 색깔이 있다? 그랬을 때 만들 수 있는 키링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하트 모양을 결정했을 때 그 하트 모양에 대해서 색깔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색깔을 고를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크로버 모양을 결정했을 때도 세 가지, 별 모양에서도 세 가지, 스마일 모양에서도 세 가지. 저 네 개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세 가지 경우씩 만들어지니까 그래, 곱의 법칙 사용하자라는 거지.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라고 했던 걸 그냥 4 곱하기 3으로 편하게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관점에서는요. 내가 모양을 고르고 색깔을 골라야 되니까 연속적으로 두 개를 다 골라야 키링이 완성되니까 모양을 고르는 경우의 수 4가지와 색깔을 고르는 경우의 수 3가지를 곱해주어야겠구나. 왜? 두 개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의 수는 12가지 하고 써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6번 곱의 법칙 적용해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문제들은요,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합의 법칙 아니면 곱의 법칙 적용하는 문제들이었었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가 좀 복잡하지만 역시나 복잡한 문제,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 상황 잘 봅시다. 그림과 같이 1부터 10까지 적힌 공 10개가 담긴 A 주머니와 1부터 15까지 적힌 공 15개가 담긴 B 주머니가 있는데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이야기했냐면 A 주머니에서는 짝수가 적힌 공이 뽑히고 그리고 B 주머니에서는 홀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를 사건 A라고 생각하고요. 너를 사건 B라고 생각한다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여기 있는 이 콤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리고를 의미한다. 아, 사건 A 그리고 사건 B. 이게 일어나는 경우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사건 A에서 뽑는 공과 사건 B에서 뽑는 공이 동시에 같은 공이 뽑힐 리가 전혀 없죠. 물론 양쪽에서 만약에 같은 공 숫자를 뽑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A 주머니에서 뽑힌 공이랑 B 주머니에서 뽑힌 공이랑 구별이 되는 거니까 같은 공을 뽑은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짝수 홀수라고 구별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뭐 예를 들어 10의 약수 홀수 뭐 10의 약수 짝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겹쳐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같은 숫자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A 주머니에서 뽑은 2라는 공과 B 주머니에서 뽑은 2라는 공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그리고로 연결돼 있으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선생님 말 이해돼요? 선생님, 지금은 홀수와 짝수라서 전혀 겹칠 게 없는데요? 맞아, 그럴 수 있는데 B 주머니에서 홀수가 적힌 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10의 약수가 적힌 공이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있다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10의 약수가 1, 2, 5, 10이어서 2라는 짝수와 10이라는 짝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뽑히는 2랑 여기에서 뽑히는 2는 전혀 다른 2라는 거죠. 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심지어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경우조차 없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생각해보자. 1부터 10가지 중에서 짝수는 5가지 있죠? 2, 4, 5, 6, 2, 4, 6, 8, 10. 그리고 1부터 15가지 중에 홀수는요, 8개 있어요. 1, 3, 5, 7, 9, 11, 13, 15까지 해서 8개 있다. 그럼 경우의 수는 곱해서 40가지라고 얘기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별 어려움 없이 해결해 볼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너무 간단한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확인하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를 112페이지에서 고르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11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119페이지 1번.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그래. 시험지 미리 보기로 한번 지정하고 설명해 보도록 하자.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로 고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쪽

앞부분에 있는 함정 때문이에요. 자, 지금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최단 거리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오다가 이 옆에 있는 길로 접어드는 순간 최단 거리가 될수 없죠. 내려와서 반대로 되돌아와야 되는 필연적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단 거리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여기 있는 길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길이 있지만 함정입니다. 듣나요? 그래서 덧셈을 해 나갈 때, 자, 111, 11이라고 쓰고,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3, 3 더하기 1은 4라고 쓸 수는 있을지언정, 여기 있는 4를 어딘가에 더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가끔 이렇게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숫자 쓰고요. 1에다 2 더해서 3, 3에 3 더해서 6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있는 6을 답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4와 6을 더해서 답으로 써버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없다. 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최단 거리로 움직인다라는 말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예 없는 거야, 아예. 자, 그래서 이렇게 6이라고만 정답을 써주셔야 되는 네,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한 이유. 쓸데없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지 말자라는 게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괜찮니? 그럼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한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문제를 풀어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야기는요, 살짝 고등학교스러운 느낌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이 앞에서 지난 시간에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을 때 자격이 다르게 뽑았던 거두 개의 자리 바꾸는 경우를 나누어서 이 순서를 없애주는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여기서 같이 엮어서 설명해 볼 겁니다. 자, 이거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생각하자.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최단 거리로 간다라고 한다면요. 결국 오른쪽으로 두번 움직이고요. 아래로 두번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오른쪽, 아래쪽, 아래쪽이라고 이렇게 화살표를 생각하면, 아, 다음과 같이 움직이는 경로를 말하는구나. 이런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만약 오른쪽, 아래쪽이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래, 오른쪽, 아래쪽이라는 이 노란색 경로를 의미합니다. 됐나요? 만약에 아래, 오른쪽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아래, 오른쪽이라는 저 빨간색 경로를 의미하겠죠. 자, 무슨 말입니까? 오른쪽 화살표 두 개랑 아래쪽 화살표 두 개를 일렬로 줄을 세우면, 그러면 그줄 세우는 경우 하나가 집에서 학교까지 이동하는 경우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제가 아래쪽 아래쪽이라고 이렇게 화살표를 줄을 세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아래쪽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다음과 같은 경로가 돼요. 즉, 화살표 4개를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랑 지금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요, 일일이 숫자를 써서 줄을 세우지 말자 이거지. 일일이 숫자를 써서 덧셈을 하지 말자 이거지. 그냥 줄을 세워봅시다. 어떻게? 오른쪽 화살표 두 개와 아래쪽 화살표 두 개를 줄 세워보죠. 선생님, 저는 같은 게 섞여 있는 건줄 세우는 걸 배운 적이 없는데요? 아, 그래. 그런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오른쪽 1, 오른쪽 2, 아래쪽 1, 아래쪽 2로 구별해 볼까요? 그러면 4개를 일렬로 줄 세우는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요, 거기에는 오른쪽 아래쪽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른쪽 1번, 아래쪽 2번, 아래쪽 1번 이렇게 되는 두 개의 경우, 지금 오른쪽 1, 오른쪽 2, 아래쪽 1, 아래쪽 2, 오른쪽 1, 오른쪽 2, 아래쪽 2, 아래쪽 1,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서로 다른 경우로 이 안에 나누어서 경우를 세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는 움직이는 경로가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아, 아래쪽 1번과 아래쪽 2번이 자리를 바꾸어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앞쪽 1번과 아래쪽 2번은 자격이 다르지 않고 자격이 같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자격을 없애버리자. 어떻게? 순서를 사라지게 만들어 2 곱하기 1로 나누면 얘네 둘이 같은 게 된다 이거죠. 자격이 같아져요. 근데 여러분, 오른쪽 화살표 1번, 2번도요,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경로 아니겠습니까? 아, 오른쪽 화살표 두 개도 자격이 똑같구나. 이 둘의 자격도 없애버려야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로 또 나누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렇다면 결국 2 곱하기 1, 2 곱하기 1이 나누어지면서 6가지라는 경우의 수가 똑같이 우리 일일이 덧셈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등장하게 된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괜찮은가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확장시켜 볼게요. 자, 지금 정답은 구했고요. 정답을 두 번째 원리로 이해했던 친구들이라면 이런 문제를 충분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정한 간격으로 다음과 같은 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여기에 집이 있고, 여기에 학교가 있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생각해 보래요. 와, 이거 덧셈하려면 장난 아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결국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아래쪽으로 4칸, 오른쪽으로 6칸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즉, 아래 화살표 4개와 오른쪽 화살표 6개를 순서를 만들어주면 1, 2, 3, 4, 5, 6. 그렇지. 이렇게 6개의 오른쪽 화살표와 4개의 아래쪽 화살표를 일렬로 순서를 섞어서 이렇게 배열을 해주면 그때 만들어지는 화살표 하나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로의 수 하나하고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 경우에서 어떻게 만들어요? 총 10개니까 10개를 일렬로 세워서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쓰는데 그중에 4개의 자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어주고 6개의 자격이 똑같아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어주면 자격을 똑같게 만들어버리면 되겠죠. 그럼 어때요? 654321, 654321이 완벽하게 약분되어 사라지고요. 여기 있는 4와 2가 8이랑 약분되고, 여기 있는 3이 여기 있는 9하고 약분되면서 결과적으로 210가지 경우다라는 거 찾아낼 수 있겠지. 덧셈을 해서 210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쉽지 않아요. 산수 계산하다 틀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도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이런 원리로 풀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자격이 같은 대표와 다른 대표를 구별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아, 10개가 다 자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4개가 자격이 똑같으니까 자격을 없애. 4321로 나누고, 6개가 자격이 똑같으니까 자격을 없애. 654321로 나눠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연습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게 이해가 되면 진짜 좋을 것 같고,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돌려서 문제 풀이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2번 문제 가보자. 자, 계곡에 놀러 간 지윤이와 동생, 할아버지, 할머니 네 사람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 끝에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할아버지가 있고 두 사람이 서고 할머니가 오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할머니가 먼저 서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줄을 서고요. 할아버지가 줄 서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 구해서 더해주면 되죠. 자,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 고정돼 있으니까 두 명, 지윤이랑 동생의 자리만 결정하면 되겠네. 두 사람이 저두 자리에 줄 서면 되니까 2 곱하기 1. 아래도 마찬가지죠. 2 곱하기 1 하고 쓰면 되겠다. 2에다 2 더하니까 4라는 경우의 수 구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문제가 파악이 됐다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섞여 있는 문제다라는 거알수 있었을 겁니다. 자, 다음 3번으로 가자. 알파벳 MATH를 나열할 때 모음이 제일 앞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여러분, 모음은 A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A의 자리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어때?
나머지 세 자리에 MTH라는 세 개를 줄 세우면 되죠. 세 자리에 세 개를 줄 세우는 방법의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1열로 줄 세우는 경우 생각하면 되겠다. 6가지 하고 써버리면 되는 문제죠. 할수 있을까? 이렇게 줄 세우는 문제로 바꿔 생각하면 너무 가볍게 해결할 수 있어요. 다음 문제 볼까요? 4번입니다. 자, 0, 1, 2, 3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서로 다른 2장의 카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자, 선생님 이렇게 0이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로 처리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곱의 법칙으로 처리하자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문제에서 홀수의 개수를 구해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두 자리 중에 끝자리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자, 끝자리 1이 와서 홀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끝자리가 3이 와서 홀수가 되는 경우가 있죠. 1번 또는 2번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생각해보자. 끝자리에 1이 온다라고 하면 앞자리에 올수 있는 건몇 가지예요? 세 가지입니까? 아니야. 0은 올수 없고요. 1은 이미 왔으니까 올수 없으니까 2나 3두 가지만 올수 있겠죠. 그래서 앞자리에 올수 있는 숫자를 결정하는 방법 수두 가지입니다. 자, 끝자리가 3이라면요. 마찬가지야. 0은 올수 없고요. 제일 앞자리니까. 3은 끝자리에 사용했으니까 올수 없겠죠. 자, 그렇다면 1이나 2가 여기에 와야 되니까 첫 번째 자리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수는 역시 두 가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2하고 1을 더해 주시면 되니까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가 네 가지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괜찮은가요? 이렇게 문제 접근하시면 되는데, 자, 이 문제 살짝 문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숫자가 하나씩 적힌 카드가 네 장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숫자가 저렇게 네 개의 숫자가 적힌 카드가 여러 장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끝자리에 왔던 숫자가 앞에도 올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2가 아니라 몇이어야 돼요? 그때는 3이어야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죠. 끝자리에 올수 있는, 왔던 숫자가 앞자리에 올 수도 있는 거죠. 카드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때도 3이어야 되니까 그때는 3 더하기 3 해서 6을 답으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적혀 있는 숫자들이 몇 장씩 있는지도 나중에 가면 함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5번 문제 보자.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서 세 자리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하는데 서로 다른 세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자, 제일 위쪽에다 숫자 결정하는 방법 수를 생각해 봅시다. 몇 가지? 아, 그렇지. 10가지. 자, 그 아래쪽에 숫자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수는 몇 가지예요? 위에 썼던 것 빼고 9가지. 자, 그 다음에 숫자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수는요? 위에 썼던 두 개를 빼고 8가지. 이거 결정하고 결정하고 결정해야죠. 동시에 다 결정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부 곱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싹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면 720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이 문제를 그냥 줄 세우기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3개만 뽑아서 줄 세워서 위에서부터 1, 2, 3번 자리에 있는 숫자들을 여기에 이렇게 비밀번호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즉, 이거 줄 세우기로 생각하면요. 10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 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10 곱하기 9 곱하기 8 해서 역시 정답 쓸수 있고, 그게 곱의 법칙이랑 전혀 다르지 않은 이야기죠. 맞아요. 한 줄로 줄 세우는 게 어디에서 등장했습니까? 곱의 법칙에서 등장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원리가 거기서 왔으니까 공식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같은 결과, 같은 계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네점 A, B, C, D 중에서 세 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삼각형을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점을 골라서 삼각형 BCD를 만들어준 것과 DCB의 순서로 만들어서 삼각형을 만들어준 것과 서로 다른 삼각형입니까? 아니에요. 동일한 삼각형이에요.
저기 있는 점 중에 세 개

개의 점을 고르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세 개의 점을 고르는 순서가 상관이 있나요? 없어요. 세 점의 자격이 다른가요?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점 중에서 자격이 같은 세 점을 뽑는다 생각하면 되죠.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때? 아, 네개 중에서 세 개를 뽑으니까 432라고 숫자 세개 곱해주는데 지금 이렇게만 해놓으면 세 점이 자격이 다 다른데 세 점의 자격이 같아야 되니까 321로 나누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경우의 수 4가지라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괜찮죠? 다른 방법으로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점이 있어. 네 점이 있는데 그 중에 세 점을 골라야 되니까 한 점을 버린다고 생각합시다. A를 버리는 경우, B를 버리는 경우, C를 버리는 경우, D를 버리는 경우.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풀이는 점의 개수가 하나만 더 늘어나 버리더라도 풀이가 불가능해지는 풀이가 되겠죠. 만약에 점이 하나 더 있다면 어때요? 삼각형을 만드는 개수? 그렇지.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어주면 되니까 10가지 하고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 점의 개수가 달라지더라도 전혀 고민할 게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가볍게 볼까요? 자, 영역에 색깔 칠할 겁니다. 색깔은 세 가지가 있고요. 네 가지 색이 있고요. 서로 다른 색으로 구별만 하면 돼요. 여러분, A라는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네 가지예요. B라는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요. A에서 칠한 것 빼고 세 가지예요. C라는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요. 두 개에 칠한 것 빼고 두 가지죠. 그러니까 총 24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색깔 칠하는 문제는 그냥 곱의 법칙으로 적용해버리면 된다라는 결론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새로운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이렇게 인사한 것이 벌써 19번째를 지나고 이제 오늘이 20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 아쉽다, 그쵸? 자, 영영통합 세 번째, 네 번째 글과 함께 합니다. 항상 뭐든지 이제 그 마무리라고 그러면 좀 아쉬워요. 그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건. 우리는 항상 처음 먹었던 그 마음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도 처음처럼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쵸? 자, 지문 먼저 읽어봤죠? 문제도 좀 풀어봤나요,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는 지문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문은 주자학의 이념, 조선왕조 500년의 힘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지문은 엔터테인먼트 요소와 영화입니다. 자, 어떤 영역들이 그 통합되어 있는지도 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글부터 독해 지식 만나보죠. 통시적 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간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때는 통시적 구성과 공시적 구성을 활용하는데, 통시적 구성은 여러 시대에 걸친 현상이나 특징을 설명할 때고, 공시적 구성은 어떤 한 시기의 현상이나 특징을 설명할 때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글은 주자학의 변천 과정이에요. 고려 말, 조선 초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에 걸친 그 현상이나 특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통시적 구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구성은 통시적 구성,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문 만나볼까요? 주자학의 이념, 조선왕조 500년의 힘입니다. 1문단에서는 주자학의 교육과 보급이 이루어진 이유가 나와 있는데, 때는 언제예요? 조선이 막 세워졌을 그 무렵이죠. 조선 완전 초기입니다. 이때 권력을 잡은 집단이 신진사대부인데, 이들이 고려 말 이래 정치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고려의 색을 다 빼야 되잖아. 고려의 옷은 다 빼야 돼요. 새로운 나라, 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일환이 바로 이제 주자학의 교육과 보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자학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야겠죠? 주자의 가르침 가운데 조선 초기 신진사대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념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위기지학의 이념이다. 자, 주자의 가르침. 그래서 주자학이에요. 주자 사람 이름인 거죠. 자, 첫 번째는 위기지학의 이념. 그래서 중심 화제가 되겠습니다. 주자학의 이념에 해당하니까. 이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공부하는 대신 참된 나다움을 밝히기 위해 공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기, 나를 위한 공부라는 뜻인 거죠. 즉, 공부의 목적은 출세와 부귀 영화가 아니라 인격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뭐, 멋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공부의 목적은 인격을 수양해서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했대요. 공부의 목적. 둘째는 주자가 강조한 격물치지 정신입니다. 자, 두 번째 주자학의 가르침, 주자학의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얘도 위기지학과 마찬가지로 중심 화제가 되겠죠. 이것은 인격 수양을 위해서는 어떡하냐? 먼저 사물을 연구하고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무엇이 진정 옳고 그른 것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뜻한대요. 사물을 연구해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무엇이 진정 옳고 그른 것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격물치지입니다. 그런데 사대부들은 사물을 연구한 것은 이미 공자나 맹자 같은 성현들이 다 했대. 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후대 사람인 우리는 이들의 글을 깊이 되새기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공자의 학문, 맹자의 학문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특히 격물치지의 경우 성현들의 말씀을 잘 알고 예법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야? 사대부야. 이런 사람이 바로 사대부야. 자신들이죠. 신진사대부 자기야. 그래서 이 유학사상으로 무장한 신진사대부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약간 좀 이상하죠. 주자학의 이 이념을 뭐로 활용한 거냐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사대부는 다른 사람들과 신분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근거가 됐대요. 즉 격물치지의 정신을 신분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조선은 신분제 사회잖아요. 그 꼭대기에 사대부가 있는 거죠.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봅시다. 글을 읽으면서 말이죠. 깊이 있는 생각을. 왜 신진사대부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권력의 정당성에,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그 신분제의 정당성에 이렇게 집중을 한 걸까? 정당성이라는 건 정당해? 그게 과연 정당해?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당하지! 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정당한지가 중요했을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살펴보면 조금 짐작할 수가 있죠. 역성혁명이잖아요. 왕조를 아예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약간 군사 쿠데타적인 성격이 있죠. 위화도에 가서 나라를 지키라고 보내놨더니 다시 말을 돌려서 왕을 쳤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래 신하였던 사람이 왕이 된. 그 신하였던 그 왕을 비롯한 그의 가문들이 이제 왕족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정당성에 좀그 의문이 생기는 거죠. 고려 왕조가 사실은 문제가 많았어. 그래서 이제 무너진 거야. 그래, 그럼 고려 왕조가 문제가 많은 건 알겠는데 왜 너네가 그러면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신하가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그런 신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자기들이 이제 목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런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학문을 이용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문단 조선 사대부가 주목했던 주자의 가르침입니다. 넘어갈까요? 따라서 세상은 도덕과 예절에 따라 질서가 잡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했대요. 삼강오륜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윗사람, 임금, 남성, 중국 등을 중심으로 위계가 잡혀 있어야 한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남성 우월주의, 사대주의가 있었던 거죠. 이를 벗어난 것은 방종과 무질서의 다름 아니다. 방종과 무질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격물치지의 정신에 따라 임금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양과 공부를 거듭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정당성을 확보해주니까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격물치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임금의 실천입니다. 임금은 일과 중 많은 시간을 독서로 보내야 했고, 신하들이 임금에게 유학의 경서를 강연하는 경연 등에서 자신의 학식을 신하들에게 입증해야 했어요. 신하들이 임금보다 더 똑똑해서 막 질문을 한다거나, 그 질문에 임금이 제대로 답을 못 한다거나 그러면 이거 뭐야? 저 임금 괜찮은 거야? 너 지금 잘못된 임금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면 그 권력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지. 제일 무서운 일인 거죠, 그게.
이 점은 관료들도 마찬가지였대요. 권력의 정당성이 학문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대. 경물치지의 정신이 이렇게 권력과 학문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유학의 사서를 설명한 사서 집주 등을 공부해서 과거에 합격해야 했고요. 수양과 학문을 통해 유교 덕목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조선 때 말이죠. 이렇게 경물치지의 정신이 권력과 학문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3문단 주자학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 임금부터 나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조선의 권력은 주자학의 정신을 매개로 임금과 신하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유지되었다. 임금은 절대 권력으로 부도덕한 관리를 다스렸고 사원부 사관원은 임금이 유교 이념에 맞게 행동하는지를 간섭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관리에 대한 임금의 견제 그리고 임금에 대한 관리의 견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홍문관이나 춘추관은 바람직한 국가 이념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4문단 조선의 권력관계에 반영된 주자학의 이념이네요. 그러나 자 이제 조선 후기로 갑니다. 통시적인 구조라고 하는 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조선 후기에 이르러 주자학적 태도는 정책 대결보다는 예법에 관한 명분 싸움으로 흘러요. 그래서 당파 싸움의 원인이 된 겁니다. 예법 논쟁의 패, 첫 번째요. 사실 여러 개의 당들이, 그러니까 뭐 노론, 소론 뭐 이렇게 나누어져가지고 뭐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뭐 꼭 되게 나쁜 거냐? 지금 우리 정치 구조를 보면 다당제잖아요. 그러면 뭐가 더 국민 생활에 유리한지 이익이 되는지 각자의 이론들을 가지고 이념들을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싸움의 원인이 예법에 관한 명분 싸움인 거야. 그러니까 정말 탁상공론인 거죠. 그 명분을 너무 더 중요하게 여긴.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정말 명분 가지고만 싸우는. 그래서 당파 싸움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폐해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 기간이나 제사 방식 등의 이런 형식적인 예법, 소신을 중시해 본래의 순수함을 잃고 권력 투쟁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예법 논쟁의 폐해, 두 번째, 권력 투쟁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 결국 위기지약이나 경물치지에 대한 숭상은 결국 소수의 권력 독점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조선 후기 하면은 세도정치 들어봤을 겁니다. 특정 가문이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임금의 외척, 그러니까 임금의 이제 처갓집, 뭐 왕자의 외갓집 쪽이 되는 거죠. 혼인 관계로 이렇게 왕족과 연결이 되어서 자기들이 권력을 마구 누리는. 그게 사실 조선 후기에 조선이 좀 망하게 가는 그런 그 지름길 중에 하나였다라고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법의 존중이나 강화는 백성들을 옥죄는 명분으로 작용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최후를 이끄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죠. 조선을 쇠퇴하게 만든 요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거기는 그것에는 그러니까 주자학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이용했느냐,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5문단 조선 후기에 나타난 주자학의 한계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문제 가볼까요? 스텝 3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중심 화제 뭔데? 주자학. 그죠? 변화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 쭉 지나오면서 그죠? 그 한계까지 마지막 부분에 제시하고 있어요. 조선의 최후를 이끄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내용이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볼게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기역은 위기지약의 이념이고 니은은 경물치지 정신입니다. 그 주자학의 대표 이념이죠. 자, 기역은 참된 나다움을 밝히기 위해 공부하는 것, 위기지약의 이념 맞죠. 니은은 먼저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무엇이 진정 옳고 그른 것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 위기지약의 이념 역시 맞는 설명이죠. 자, 3번을 보면 기역은, 위기지약은 니은과 달리, 경물치지와 달리 공부의 목적을 출세와 부귀영화가 아니라 인격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되는데 두었다. 기역의 공부의 목적은 출세와 부귀영화가 아니라 인격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되는 데 두었다는 내용 그래서 찾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내용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 답은 3번이거든요. 왜 그럴까? 여기 니은과 달리라는 설명이 있죠. 니은과 달리 이래버리면 니은은 공부의 목적이 출세와 부귀영화다 라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니은은 그게 아니었어요. 2번의 설명이 맞죠.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무엇이 진정 옳고 그른 것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지 공부의 목적을 출세와 부귀영화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니은과 달리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 선지의 내용도 꼼꼼히 잘 읽고 어떤 말을 하는지 잘 파악해야 답을 정확히 찾을 수 있다는 거알수 있죠. 니은은 기업과 달리 사대부들이 권력층이 되는 정당성과 신분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 그래 나와 있고요. 기업과 니은은 모두 조선 초기 신진 사대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당연히 사람들은 정치 제도에 대해서 또 권력자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오히려 더 강화됐대. 어떻게? 이렇게 관혼상제 등의 엄격한 예법을 중시하는 예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유리 없는 두 번의 큰 전쟁을 통해 양반의 지배체제가 뿌리째 흔들리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양반들의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예질서의 회복이 시대적인 과제로 부각이 됐대요. 예질서를 더욱더 확고히 해야 돼. 그래야 나라가 우리 조선 초기 생각해봐.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적 명분론과 예질서를 강화함으로써 양반 중심의 신분제와 세도 가문 중심의 통치, 세도 정치를 말하죠. 확립하고 다시 양반 중심의 지배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그래서 더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아휴, 근데 이미 그때는 상공업이 발달하고 외세의 그 영향력이 들어오고 하는 때인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리학적인 명분론과 예질서만을 강조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은 불 보듯이 뻔하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주자학에서 중시하는 예학은 도덕과 예절을 중시하며 신분질서를 강화하는 바탕이 됐다. 그 내용이 보기에도 있죠. 엄격한 예법을 중시하는 예학의 발달, 권력투쟁을 통해 세도 가문 중심의 통치라는 내용 역시 보기에도 있습니다. 위기지역이나 경물취지에 대한 숭상은 세도 가문 중심의 소수권력 독점을 발생시키는 배경이 되었겠다. 그 내용이 우리 앞에 지문에서도 볼 수 있었고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성리학적 명분론과 예질서를 강화했다는 것은 주자학, 그 이념, 위기지역이나 경물취지에 대한 숭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죠. 아닌 거 찾는 거죠. 시대적 과제로 부각된 예질서의 회복 노력은 결국 양반 중심의 지배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방향이었다. 맞습니다. 성리학적 명분론을 중시하는 태도는 임금이 부도덕한 관리들을 다스려 주자학의 순수한 이념을 확립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겠다. 이 내용은 그래도 나오지 않고 보기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알맞지 않죠. 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명분론을 중시한다는 게 임금이 부도덕한 관리를 다스려서 뭐 순수한 이념을 확립하려고 한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지문 먼저 독해 지식부터 만나봅니다. 과정이라는 설명 방법인데요. 어떠한 일이 되어가는 순서에 따라 설명하는 방법을 과정이라고 합니다. 과정의 설명 방법을 통해 어떤 대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일 또는 행동이 나타나는 과정을 알아보면 어떤 대상이나 일 또는 행동에 대해 명쾌하게 파악할 수 있죠. 순서대로 파악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과정이 사용된 글을 보면 그 순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표현들이 나와요. 뭐 먼저, 다음으로, 뭐 마지막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글에는 과정이 어떻게 쓰였는지 찾으면서 글을 만나봅시다. 엔터테인먼트 요소와 영화 라는 제목인데요. 1문단에서는 엔터테인먼트가 뭔지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인공적으로 대중의 감정에 어떠한 감동을 일으키게 하는 콘텐츠나 장치로 기분을 즐겁게 하는 일을 엔터테인먼트라고 합니다. 좀 넓은 범위의 개념이에요. 자, 이어서 이 문단 보겠습니다. 영화는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기본 속성으로 하는 대표적인 매체라고 하네요. 관객이 두어 시간을 소비하는 동안 특별한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기억이나 경험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영화가 엔터테인먼트를 기본 속성으로 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저 너무나 그 특별한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기억이나 경험을 일으켜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슬픈 영화를 보면 너무 슬프고 무서운 영화를 보면 너무 무섭고 잔인한 영화를 보면 내가 그 막 피해자가 돼서 너무 괴롭고 아니 내가 비용을 내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웃기는 영화지 봐요. 웃기는. 그냥 코미디 영화. 그러면 좀 감정의 정황, 저 나름대로는 그게 카타르시스예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이건 참 특별하죠. 왜냐면 일상생활에서 겪기 어려운 일들이 주로 영화에 나오기 때문에. 영화의 엔터테인먼트 요소 바로 뭡니까? 이 글의 중심 화제죠. 스토리의 흥미진진함, 출연 배우의 연기, 영상 구성의 참신함, 규모, 미학 등을 통해서 제시된다고 합니다. 엔터테인먼트를 일으키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다 섞여서 활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또 뭐가 중심이냐는 작품에마다 또 좀 다를 수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추구하는 이유는 영화는 잠재적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데 그쵸. 어떻게 만들어야 관객이 많이 들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이걸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넣은 거야. 뭘 좋아하는지 몰라 다 준비했어 같은 느낌인 거지. 이 때문에 제작자들은 호감도나 신뢰도가 높은 배우를 출연시켜 소비자를 유인하는 그치 스타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엔터테인먼트를 이렇게

방법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그 이른바 티켓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배우의 경우는 몸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작품 하면 엄청나요. 자, 이 문단 영화의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나와 있네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영화는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바탕으로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져 시장에 접근을 해요. 발터 베냐민의 지적대로 영화는 기계적 복제로 된 예술로 영화가 완성되면 영화관에서 반복적으로 상영되죠. 이후 TV나 인터넷 뜻으로 인터넷 등으로 복제 배포됩니다. 그렇지. 복제와 관련된 영화의 특성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인생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제 인생 영화는 되게 슬픈 영화예요. 그 영화를 정말 20번 넘게 봤는데 볼 때마다 울어. 제일 많이 울어. 계속 더 많이 울어. 근데 그 영화 인생 영화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날을 봐요. 이렇게 복제 배포되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죠. 즉, 영화 한 편은 콘텐츠의 본질을 유지한 채 다양한 유통 창구, 윈도우라고 하는데 경유하여 이익을 실현한다. 이처럼 영화는 영화관 배급을 시작으로 TV나 인터넷 VOD 등으로 판권을 판매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게 되죠. 영화의 유통 창구 첫 번째네요. 이러한 윈도우 효과는 영상물의 가치를 더욱 다양화하여 의류, 완구 등에 들어가는 캐릭터 상품, 사운드 트랙 음반 판매까지. 사운드 트랙은 그 영화의 배경음악이나 삽입된 노래를 말하죠. 이걸 사운드 트랙 음반 판매까지 시장을 넓혀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지네요. 영화의 유통 창구 두 번째요. 맞아요. 그 영화에 삽입된 곡인데 너무 이제 영화가 인기가 많아서 그 곡까지 같이 동반 인기를 끄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3문단 영화의 다양한 유통 창구에서 한 편에 진짜 잘 만든 영화가 이렇게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상품적인 속성을 중시하는 상업적 영화, 그러니까 상품적인 속성,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영화를 상업 영화라고 한다면 그와는 달리 문화적 세계를 중시하여 제작자나 영화 감독의 특정한 의도나 사회적 이슈 등을 다루려는 영화도 있어요. 이건 상업 영화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기는 하죠. 상업적 속성을 배제하려는 영화인데요. 이때 영화는 뉴스, 다큐 등과 마찬가지로 관객들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긍정적인 부대 효과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약간의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은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저런 문제가 있었네? 아, 안 되겠어.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형성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뭐 환경 문제를 다룬 영화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나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긍정적인 부대 효과라고 한대요. 이를 통해 관객들은 영화가 제공한 삶의 조건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해석하여 특정한 인식이나 성찰, 그렇죠? 깨달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긍정적 부대 효과의 특성. 이러한 영화를 통해 제작자와 감상자 사이에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교감이 이루어지면 사회적으로 진지한 문화적 명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보통 영화는 감독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감독 이 중요한. 감독이 보통 연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부터 해서 모든 부분에 인물들의 뭐 연기까지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뭐 음악도 그렇고요. 다 참여하기 때문에 감독 예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감독은 이른바 거장의 반열에 이렇게 오르게 되는 거죠. 명성은 세상에 널리 퍼져 평판 높은 이름입니다. 좋은 쪽으로 평판이 높은 이름을 말하죠. 반대로 이제 안 좋은 쪽, 부정적으로 이름이 높아. 그걸 우리가 악명 높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문화적 명성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이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3문단 영화에서 중시되는 문화적 세계입니다. 하지만 문화적 명성을 획득한 영화는 다시 상업적 성공을 동반하여 경제 자본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대요. 자, 상업적인 유통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문화적 명성이 인정된 영화는 막대한 관람 수입은 물론 상업 영화에서처럼 유사한 윈도 효과의 단계도 거치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문화적 영화의 상업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영화라고 해서 돈 버는 거랑 상관없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특히 영화제 등을 통해 영화의 문화적 명성이 국내외적으로 공식화되면 상업적 속성이 더욱 강화되어 경제적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야말로 문화는 상업을 유인하고 상업은 문화를 선택하는 과정이 순환되는 것이다. 가장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수 있겠죠. 문화적으로도 인정받은. 그러니까 그 평단의 인정도 받았는데 아울러서 또 관객들의 사랑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영화의 문화성과 상업성. 자, 여기까지 5문단입니다. 상업적 속성으로 귀결되는 영화.

사람의 특성입니다. 영화를 나는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도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작품 누구나 만들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문제 갈게요. 스텝 3, 1번입니다.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 이미 제목이 영화의 엔터테인먼트 요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실제로 글의 맨 처음에서 영화는 엔터 요소를 갖춘 대표 매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영화의 엔터테인먼트 요소인데 그 중에서도 상업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상업 영화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속성을 갖춘 영화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가에 대한 이해 적절하지 않은 것. 문화적 명성을 획득한 영화입니다. 상업 영화와는 달리 윈도 효과에는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했는데 오문단 보세요. 문화적 명성이 인정된 영화는 막대한 관람 수입은 물론 상업 영화에서처럼 유사한 윈도 효과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다라는 설명이 잘못됐어요. 답은 1번이죠. 나머지 내용들은 모두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업적 성공을 동반하여 경제 자본으로 전환되는 경우 있다는 내용 5문단에 있고요. 나머지 내용은 모두 4문단에서 찾을 수 있죠. 자, 넘어갈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문제를 다루려고 한 영화 감독의 의도가 반영된 영화, 기생충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전 세계인들도 많이 알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빈부격차와 계급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날카롭게 조명하며 관객이나 평론가들에게 숱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문화적인 명성을 얻은 거죠. 이 영화는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고 제92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사관왕을 달성하며 세계 각지로 판권이 무수하게 팔려나갔다. 또한 영화에서 언급된 라면의 판매량이 급증했고, 배우가 읊조린 멜로디도 노래로 불리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진짜 감독이 거장인데다가 상업적인 성공까지 같이 거둔, 그죠? 문화적 명성에다가 상업적인 성공까지 이룬 대표적인 사례가 기생충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문제를 다루려 기생충이 제작되었다는 데서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영화 감독의 의도. 그렇죠? 맞습니다. 기생충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빈부격차와 계급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조명하며 관객이나 평론가들에게 화제가 되었다는 데서 사회적으로 문화적 명성을 획득했다. 역시 맞죠.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4개 부문을 수상했어요. 대단한, 정말 대단한 일이죠. 통해 이 영화의 문화적 명성이 국내외적으로 공식화되었음을 그렇습니다. 사실 국제 영화제가 많은데 특히 아카데미 영화제는 그 상징성이 정말 놀라웠어요. 왜냐면 아카데미 영화제는 다른 나라 작품을, 특히 아시아 영화 작품을 작품상 안 줍니다. 아예 다른 분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작품상을 받았으니 대단하죠. 자, 무수한 관객 동원이나 판권 판매, 라면의 판매량 급증 등이 이루어졌다는 데서 윈도 효과로 인해 상업적 성공이 동반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볼수 있죠. 배우가 읊조린 멜로디가 노래로 인기를 끌었다는 데서 기생충이 관객들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긍정적 부대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고 했는데, 긍정적 부대 효과는 말 그대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렇다면 기생충이 다룬 이 우리 사회 부조리한 문제, 빈부격차나 계급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관객들이 사회적 행동을 해야지. 그래야 그게 긍정적 부대효과지. 단지 이 배우가 읊조린 멜로디가 노래로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는 점은 긍정적 그 부대효과와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5번이 되죠. 자, 이렇게 문제들을 만나봤고요. 이제 오늘도 마지막 어휘 보물상자입니다. 수양이라는 어휘예요.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품성이나 지식, 도덕 따위를 높은 경지로 끌어올린다라는 뜻인데, 공부의 목적은 출세와 부귀영화가 아니라 인격 수양을 통해 이렇게 인격을 갈고 닦아서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것을 통해 성인이 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뜻이죠. 자, 명성입니다. 세상에 널리 퍼져 평판 높은 이름을 뜻합니다. 제작자와 감상자 사이에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교감이 이루어지면 사회적으로 진지한 문화적 명성을 획득한다. 사회적으로 진지한 문화적 평판이 높은 이름을 획득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휘들도 여러분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한 비문학독해 1 부분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비문학독해 1을 준비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부분은 비문학독해가 재밌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지금 뭐 당장 몇 개월 뒤에 있을 수능의 국어 영역을 대비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비문학 독해에 대해서 맛을 들여가는 단계예요. 근데 정말 재밌거든요. 너무 딱딱하다, 어렵다,

0: 전문적이다.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거기서 키워지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더 재미있는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또더 좋은 강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친구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부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우리 또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단원은요, 여러분 좀 주변을 보실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많은 물체들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 번쯤이라도 해봤다면 오늘의 공부 안에서 그 답안들을 조금 찾아내실 수가 있거든요. 바로 원소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하고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공부 안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는요, 질문 하나를 확인하면서 공부를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앞에서도 방금 제가 얘기했었는데 우리 주변에 많은 물질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많은 종류를 과학자들은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노력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의 저의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주기율표 무엇을 알수 있는 표일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표거든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공부했던 순물질과 혼합물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볼 건데요. 요거는 선생님이 정리한 걸로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일단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순물질,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근데 이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혼원소 물질 한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거 그냥 원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국에는 결합해서 한 종류의 물질이 되면 우리는 그걸 화합물, 이런 화합물 역시 순물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먼저 내가 이 물질의 분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있는가, 요거 한번 천천히 다져주시면서 바로 오늘 공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는 원소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 그래서 아주 오래전으로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모든 물질은 물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분 들어보면 어때요? 모든 물질이 어떻게 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아주 예전이거든요. 그때는 모든 물질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더 시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는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좀, 그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즉 하고 싶은 얘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성분이다라고 우리는 믿어왔다는 거죠. 거기에 바로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과학자가요. 정말 물이 기본 성분이야?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과학에서는요. 그럼 실험으로 이 내용 증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원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원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원소가 뭔지 봤더니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아야 된대요. 원소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그냥 여러분 생각할 때는 종류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원소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인류는 물이라고 하는 게 원소로 생각되어져 왔구나. 그래서 라부아지에가 물을 실제로 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예측을 먼저 합시다. 물이 만약에 분해가 안 돼요. 분해가 안 되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라고 하면 물은 원소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실험했는데 물이 분해가 돼요. 그러면 얘는 분해가 되네. 물은 원소가 아니야. 이렇게 결정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실험 내용 한번 볼게요. 물을요. 뜨겁게 달군 주철관에 통과를 시킵니다. 근데 그리고 봤더니 주철관의 철이요. 산소와 결합해서 녹슬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여러분 좀 이상해야 돼요. 내가 넣어준 거는 물인데 여기 지금 산소와 결합해서 녹슬었어? 산소 어디서 왔지? 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나서 쭉 해서 마지막에 뭘 얻었는지 봤더니 수소기체라고 하는 것을 얻었대요. 우리 물 넣어줬는데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물이라고 하는 게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됐네? 그러면 우리 실험 보기 전에 무슨 얘기했죠? 얘가 분해되지 않아야 원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만약에 분해가 된다면 물은 원소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실험 보니까 물이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성분 원소로 분해가 됐다고요. 그러면 물은 원소가 아님을 실험으로 증명했던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원소의 개념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되는 거죠. 원소는 원소라고 한다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구나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원소 기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원소 기호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원소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어가 달라요. 그래도 이 원소라고 하는 거잘 소통하기 위해서 약속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원소 기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베르셀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한 방법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규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수소라고 하는 겁니다. 수소라고 하는 거 보면 하이드로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맨 앞에 있는 글자 있죠. 그거를 대문자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대문자 H라고 적혀져 있으면 이거 수소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원자번호 이제 2번에 보면 여기에 보면 헬륨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그럼 같은 규칙으로 가져와 보면 요 헬륨에서 가장 앞 글자를 이렇게 라지 H로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라지H 이렇게 썼을 때 이게 수소가 수소를 얘기하는 건지 헬륨을 얘기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게 될 때는 그 어원의 중간 글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소문자로 가지고 옵니다라고 하는 규칙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헬륨의 경우 두 번째 알파벳을 가져오다 보니까 어원에 항상 두 번째 알파벳을 소문자로 가지고 오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항상 두 번째는 아니고요. 그 어원의 중간에 있는 글자를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러면 그 선택은 제가 하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다 선택이 되어 있어서 이거 우리 기호, 약속이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그 원소 기호를 여러분들은 기억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교재에는 없지만 가지고 온 표인데요. 보시면 아, 이게 수소의 원소 기호구나. 여기 지금 헬륨, 그리고 리튬, 베릴륨, 붕소, 여기에 보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라고 하는 거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에 보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여러분들이 이 원소 기호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잘 기억해서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규칙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원에서 맨 앞글자를 바로 대문자로 가지고 오는데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원의 중간 글자를 소문자로 가지고 옵니다라고 해서 약속이니까요. 여러분도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원소 기호 좀 정리를 해두신 다음에 자주자주 들여다보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물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분해되더라. 그러니까 원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수한 물질, 바로 화합물이었다라고 답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화합물들은요, 우리가 화학적인 방법으로 각 성분 물질로 분해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동일한 실험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걸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해석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교재의 각 부분에 있는 동일한 실험인데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걸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일단 볼게요, 여기. 지금 물이에요. 아, 물에다가 전류를 흘려줄 거구나. 이건 동일해요. 지금 여기에도 물인데요. 물에다가 전류 흘려줄 거구나. 동일해요. 근데 순수한 물에는 여러분, 전류가 사실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려면 특정한 물질을 좀 녹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황산나트륨, 요 실험에서도 황산나트륨을 녹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순수한 물에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서 황산나트륨을 조금 녹여줌으로써 이 환경 자체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준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우리가 물을 주철관에 이렇게 따랐을 때도 나타나는 그 화학 반응이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수소 기체 그리고 산소 기체로 분해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 원소가 아니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산소와 수소라고 하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순물질, 바로 화합물이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실험의 디테일 조금 더 보시면 여기에 수소기체라고 하는 게 산소기체보다 훨씬 더 많은 양 포집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서 여기에서요, 기체 A가 있고 기체 B가 있잖아요. 그럼 더 많은 양 포집되어 있는 기체 A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수소기체였을 것이고, 기체 B에 해당하는 것이 산소기체였을 것이다. 이렇게 찾아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전류를 흘려주게 된다면요, 수소기체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극에서, 산소기체의 경우에는 플러스 극에서 이렇게 각각의 산소가 포집됩니다. 극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화합물 관련해서 이두 개의 실험, 겉으로 보기엔 다른 실험 같지만 결국에 동일한 실험을 묻고 있는 거니까요. 그 실험의 내용까지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우리가 언어가 달라도 서로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화학식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화학식은요, 원소와 화합물을 원소 기호와 숫자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수소, 앞에서 우리 물이라고 하는 게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있잖아요. 그럼 그 수소기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 수소기체라고 하는 것은 수소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인데 수소라고 하는 원자 두 개가 만나서 지금 수소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 여기서 일단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소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원소 기호와 숫자로 지금 이 물질을 표현하고 있구나. 화학식을 눈에 담아두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산소도요. 산소라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산소 원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탄소의 경우에도 탄소로, 나트륨의 경우에도 나트륨으로. 이렇게 원소를 우리가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 자, 그럼 이번에는 화합물 보도록 할게요.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한 종류의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의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지금 H2O라고 하는 이거 그냥 물의 이름이구나. 여러분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다음 염화나트륨, 나트륨과 염소로 구성되어 있는 염화나트륨 이것도 얘의 이름이구나. 그 다음에요. 염화수소, 수소와 염소로 이루어져 있는 염화수소. 그 다음, 암모니아는요. 질소 하나에 수소 세 개로 되어 있는 NH3라고 하는 이들의 화학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그 원소와 화합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서 이 중에서 일부는 분자로 존재하거든요. 분자의 경우에는 분자식이라고 하는 용어로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어떤 용어를 썼냐면, 수소의 경우 구성하고 있는 원소 수소였고요.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원소, 원자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 부분부터 한번 우리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요. 어떤 마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살 거거든요. 사과 하나를 샀고요. 그 다음에 귤두 개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수박 한통 샀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저는요, 몇 종류의 과일을 샀습니까? 사과 샀고, 귤 샀고, 그 다음 수박 샀어요. 그러니까 나는 세 종류 산 거예요. 맞죠? 이런 종류의 개념이 여러분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하나하나 낱낱개로 저 과일 몇개 샀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 하나 샀어요? 귤두개 샀어요? 수박 하나 샀어요? 그럼 저는 네개산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입자의 개념이 바로 원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가 바로 원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원자를 조금 더 자세히 그 안에 더 작은 어떤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자는요, 원자 대부분은 빈 공간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질량이 대단히 큰, 원자 전체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 주변을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자는요, 너무너무너무 가벼워서 원자 질량에 거의 기여하는 바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원자 대부분의 질량을 바로 이 원자핵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원자핵을요, 다시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해 보면 실제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있고요.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다시 작은 입자부터 얘기하면 원자는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이 그 중심에 있고, 그러면서 원자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그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었던 것은 양성자 때문인 거죠. 양성자가 지금 두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량을 한번 적어보면 플러스 2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전자는 여러분 하나당 1-1의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두개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의 전하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 두개 더해보니까 0이 되네요. 원자 수준에서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띠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원자의 가장 큰 특징으로 원자는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이렇게 떠올

돌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원자를 우리가 잘 구별하고 어떤 종류인지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 원자 번호를 부여할 건데 이 원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러면 가지고 있는 양성자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나 양성자 하나야. 그러면 오케이, 너가 1번이야. 너 양성자 두 개야? 네가 2번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에 따라서 바로 결국 원자에 붙인 번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두 가지 여러분 연결하실 수 있죠. 아, 그러면 원자의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결정되니까 양성자 수와 원자 번호는 같을 거예요. 근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원자라고 한다면 원자 번호와 양성자 수, 전자 수는 같을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자의 특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자마다 아, 너 양성자 수몇 개야? 해가지고 번호를 쭉 매겼죠. 그렇게 번호를 이용해가지고요, 바로 우리가 각각의 원자들을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리튬, 질소, 산소, 나트륨 나와 있는 거죠. 아, 여기 보니까 양성자 수 3개인 거예요. 너 그럼 원자 번호 3번이야. 당연히 전자 3개 가지고 있겠지. 여기도요. 지금 양성자 수세 보니까요. 7개예요. 아, 원자 번호 7번에 질소구나. 전자 7개 가지고 있구나.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산소도요. 지금 양성자 수세 보니까 8개예요. 전자 8개 가지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겠구나. 나트륨이요. 세 보니까 지금 양성자 수 11개예요. 전자도 11개가 되면서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양성자 수에 따라서 아, 리튬 3번이구나. 질소 7번이구나, 산소 8번이구나, 나트륨 11번이구나, 원자 번호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원자 번호 순으로 이러한 원소들을 배열한 표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바로 주기율 표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게약 118종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이들이요, 비슷한 화학 성질이 잘 드러나도록 만든 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원소의 종류, 원소의 성질을 우리가 다 암기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 이 표를 보면 대략 이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얘는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질 거야. 그런 정보들을 가득 담고 있는 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표니까요. 여러분, 우리 표면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가로가 의미하는 게 뭐냐? 표니까 세로가 의미하는 게 뭐냐? 각각을 무엇이라고 불러줄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기율표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주기율표의 가로줄이를 우리가 주기라고 불러줄 겁니다. 그럼 몇 주기까지가 있느냐?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아,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구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이게 가로줄의 의미구나. 그럼 이번에는 세로도 한번 볼게요. 세로는 주기율표의 세로줄 이름을 우리가 족이라고 불러줄 건데, 여러분 흔히 가족 생각하면 돼요. 가족들은 어떠냐면 대체로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원소들 중에 이런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애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해서 만든 표가 주기율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1족부터 18족까지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많은 원소를 그럼 내가 다 공부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가 1족, 2족, 그리고요, 3족부터 쭉 가서 12족까지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족으로 넘어와서 14, 15, 16, 17, 18족까지 공부하게 되는데, 그럼 이것 빼고 나머진 다 하느냐? 그렇지도 않고요. 우리 앞에서 봤던 미니 주기율표처럼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들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눈에 익혀두면서 그 원소 기호, 더 중요한 건 순서대로 그냥 막 암기하는 게 아니라 주기율표니까요.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몇 주기, 몇족 원소냐, 이런 것들을 눈에 여러분들이 잘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요 그림에서는 요렇게 그냥 그림의 형태로 여기에 원자 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원소

기호에서요, 실제로 원자 번호를 쓰는 곳은 원소 기호의 왼쪽 아래에다가 이렇게 쓴다라고 여러분들 먼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표현하는 방법이랑 실제로 우리가 과학에서 원소 기호에서 표현하는 위치를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주기율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어떤 정보 가지고 올수 있느냐? 일단 원소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있거든요. 아, 그래서 주기율표 상에서 대체로 왼쪽에 위치한 원소들은 우리가 금속 원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주기율표 상에서 왼 오른쪽에 주로 위치한 원소들은 비금속 원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느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되냐면 바로 여기예요. 1주기 1족 원소 수소거든요. 수소, 우리 방금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위치하면 금속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수소의 경우에는요, 금속이 아닌 비금속인데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해서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같은 세로줄에 온다면 얘네 화학적 성질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1족에서 수소를 제외하고, 수소 예외였으니까 수소 제외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이 아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도 물론 그럴 거지만 쭉 넘어오셔서 마지막 18쪽에 보면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도 같은 세로줄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대체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동족 원소, 같은 족에 위치한 원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그래서 우리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 리튬, 나트륨, 칼륨 한번 보자고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물과 반응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체가 발생하는데 그 기체에다가 상�불을 갖춰다 댔더니 퍽 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걸 토대로 아, 여기에 수소 기체 발생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리튬을 가지고 실험을 해도 혹은 나트륨 가지고 실험해도 아니면 칼륨 가지고 실험해도 동일한 기체가 발생되더라는 거예요. 아, 정말 같은 족에 위치한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또한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봤던 18족 원소들이거든요. 그러면 헬륨, 네온, 아르곤 이거 있었잖아요. 얘네들은요, 어떤 애들이냐면 이 원소들의 워너비 같은 원소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실에서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굉장히 평온한 상태, 평정심을 잘 갖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선생님도 학생들 그런 친구 보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늘 아주 흔들림 없이 시험을 잘 보던 그 친구를 보면 항상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원소들이요. 원소들 중에서도 대단히 안정한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 원소들 바로 18족에 위치한 원소들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서 얘네들은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원소들과 반응을 거의 하지 않고 실온에서 대체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동족 원소, 18족에 위치한 원소들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 공부할 때요. 지금은 아주 간단한 예시로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 18족 원소를 예시로 들면서 아, 정말 같은 족에 위치한 원소들을 보니 이들의 화학적 성질이 유사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른 족도 역시나 같은 세로줄에 위치한다면 아, 화학적 성질이 동일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 공부할 때는요, 그냥 어느 위치인지 상관없이 번호대로 그냥 원소 기호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소가 몇 주기에 몇족 원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 위치를 알면 대략적인 화학적 성질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 내용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오늘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첫 번째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오늘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요, 이거 순으로 배열한 표를 주기율표라고 한다라고 했거든요. 원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였어. 너 이거 몇 개야? 그거 가지고 바로 얘를 정했고. 근데 원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양성자 수 전

0: 숫자수, 이것이 동일에 썼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빈칸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단어 넣어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꼼꼼하게 여러분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은쌤이에요. 자, 우리 사회 2단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지리탐구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했나요? 열심히 공부했다면 퀴즈의 정답도 잘 맞출 수 있었겠죠. 자, 지난 시간에 퀴즈였어요. 우리나라는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강수량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정답은? 그렇죠. 정답은 X였습니다. 왜? 그렇죠. 아주 쉬웠죠? 우리나라 전체 강수량의 50% 이상이 우리나라의 여름 계절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했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부분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자, 오늘의 공부할 내용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두 번째 소단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원평가 1회, 2회 문제 모두 풀어보고 마지막 수행평가까지 같이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재미있게 사회 공부해보자고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에 121쪽이고요.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미리 문제 잘 풀고 왔죠? 잘했어요. 1번 문제,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인구라고 하면 어떤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죠. 그런데 인구 분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퍼져서 살고 있는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1번, 일정한 지역의 기온을 말한다? 아니죠.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2번,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산인지 평야인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3번, 도시와 촌락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아니에요. 달라집니다. 4번, 우리나라 전 국토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나라는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정리했어요. 5번, 산업, 일자리, 교통 상황 등에 따라 변화한다. 그렇죠. 어떤 지역에 산업이 발달되었다, 혹은 일자리가 늘어났다, 혹은 줄어들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사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이 변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2번, 다음 지도를 보고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특징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인구 분포를 나타낸 지도거든요. 여기 범례를 확인해 보면 색깔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색이 진한 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거거든요. 눈에 띄죠? 여기 수도권, 그리고 그 외의 일부 대도시들의 유난히 많이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교통이 편리하고 산업이 발달한 어디? 대도시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그런데 이 앞에 교통이 편리하다, 그리고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또는 뭐 일자리가 많다, 이러한 부분을 같이 담아서 작성했다면 만점짜리 정답이 될수 있겠죠. 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어디에? 수도권에 모여 산다. 유난히 색이 더 많이 진한 바로 이곳. 경기, 서울, 인천을 포함한 이곳이 바로 수도권이 되는 거예요. 3번 볼게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인구 밀도가 낮다라는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수가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곳의 특징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빈집이 많다. 그렇죠. 집은 잘 지어 두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이 적으니까 빈집이 늘어난다. 맞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일자리가 많다. 아니죠. 오히려 도시에 일자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오히려 일자리가 적다는 특징이 있어요. 3번에 교통이 혼잡하다. 교통이 혼잡하다라는 뜻은 항상 도로가 차로 꽉 막혀 있다라는 건데 사람의 수가 적은 곳은 그렇지 않겠죠. 4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아니고요. 5번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청장년층들은요, 일자리를 찾아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로 떠나요. 따라서 이곳에는 오히려 고령층의 인구 비율이 높다라고 해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이번엔 찾아볼게요. 중요한 문제네요. 1번, 교통이 편리한 곳에 많이 산다. 당연한 말이죠.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든 이동이 편리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겠죠. 2번, 수도권 인구 밀도가 증가하고 있다. 맞아요.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의 인구 밀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거죠? 3번에 지방의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맞아요.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거든요.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4번,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5번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틀렸어요.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했죠. 알맞지 않은 것은 5번. 자, 5번.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대도시의 인구가 밀집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맞은 거. 수도권과 대도시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농업이 발달하였다. 아니죠. 2번, 환경이 비교적 깨끗해졌다.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이 오염되고 있죠. 3번, 버려지는 주택들이 늘어났다. 아닙니다. 오히려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요. 4번, 교통 혼잡 문제가 심화되었다. 맞아요. 교통이 혼잡하다. 항상 도로에 차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5번, 촌락에 비해 도시의 일자리가 부족해졌다? 아닙니다. 도시는 오히려 산업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회사가 계속해서 들어서고, 공장도 들어서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정답은 4번. 6번,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파란색은 총 인구고, 빨간색은 그 중에 도시의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 거죠. 1960년대에는요, 전체 인구 중에 요만큼이 도시 인구였는데, 쭉쭉쭉 시간이 흐름에 따라 2020년에 들어서서 전체 인구 이만큼 중에서 이만큼이 도시의 인구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도시에 사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7번.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였습니다라고 했죠. 자, 무엇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일자리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바로 산업화입니다. 자, 우리가 인구 분포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이 산업화예요. 산업의 구조가 예전에는 이 농업만 중심이 되었었는데 2차, 3차로 그 구조가 복잡하게 변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회사가 들어서고 공장이 세워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산업화라고 이야기해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로 인구가 많이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3번. 8번. 다음 자료를 보고 알수 있는 수도권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면 꺾은선 그래프가 나와 있거든요. 파란색은 비수도권의 인구수고, 여기 보라색, 분홍색 부분은 수도권의 인구수예요. 그런데 비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의 곳들이에요. 그렇죠?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고요. 자, 수도권의 인구를 봤더니 아주 급격하게 증가해서 이제는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했어요. 따라서 이 꺾은선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은 수도권에 너무 많은 인구가 지금 집중되어 있다, 몰려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로 인해서 알수 있는 수도권의 문제점 한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주택이 부족합니다. 맞아요.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주택이 부족하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집값이 상승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교통이 항상 꽉 막혀 있어야 혼잡하다. 맞죠? 4번. 청년 일손 부족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번 땡 틀렸죠? 5번에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 쓰레기도 늘어난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자, 9번 볼게요.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 쓰시오라고 했어요. 도시와 촌락 간의 인구 분포에 이것이 심해지면 국토가 고르게 발전할 수 없고 지역 간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고르게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바로 불균형이라는 낱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균형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르게 잘 균형을 이루고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도시에는 인구가 너무 많고 촌락에는 인구가 너무 적어서 그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맞은 것은 불균형이 되겠죠. 다음 문제 10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문제점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인구가 밀집하는 지역이 아니라 감소하는, 인구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지역의 문제점, 알맞은 거두개 골라볼게요. 1번, 일손이 부족하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맞죠? 인구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니까 일손이 부족합니다. 1번. 2번, 교통이 혼잡해요. 아니죠. 이것은 인구가 계속해서 모여드는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죠. 3번, 환경이 오염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환경은 오염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문제는 아니다. 4번, 집값이 상승해요. 자, 집값이 상승하려면 있는 집의 수보다 그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는 곳은 그렇지 않겠죠. 5번에 교육 시설이 부족합니다. 자, 이렇게 인구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면 편의시설이 줄어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더 빠져나가니까 있던 편의시설마저 더 줄어들어서 이렇게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뭐 의료시설, 문화시설 모두 다 부족해집니다. 맞아요. 따라서 정답은 1번과 5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11번.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의 사례를 한 가지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부는 인구가 밀집하는 지역과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가 밀집하고 감소하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많이 모여 사는 곳에 있는 이 인구를 조금이나마 더 분산시켜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있는데요. 이 수도권

혁신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있는 설명 중에서 공공기관이나 연구소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만든 새로운 도시를 뜻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의 의미를 잘 담아서 우리 친구들도 정답을 작성해 보도록 하세요. 12번,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정확한 이 지역의 명칭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정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행정기관을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라고 했어요. 균형 발전은 조금이나마 이 인구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서 조금은 더 고르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을 균형 발전이라고 해요. 행정기관은 우리나라의 나랏 일을 하는 기관이에요. 공무원들이 주로 이곳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행정기관을 이 지역으로 옮겨서 그곳에 조금 더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그렇죠,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해요.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암기를 해두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이름을 쓰라는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꼭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우리 그 뒤에 단원평가 2회 문제 바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빈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설명을 읽어보면, 일정한 면적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이것이라고 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 우리 친구들의 아주 기본적인 암기를 묻는 거거든요. 이 낱말의 정의가 바로 일정한 면적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예요. 네 글자로 인구, 그렇죠, 밀도라고 이야기하죠. 인구 밀도, 인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2번. 다음 지도를 통해 알수 있는 1960년대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1960년대라는 것은요, 아직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조금은 더 농업 중심의 사회다라는 거죠. 따라서 인구 분포는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나라 지형도, 즉 초록색 부분은 평야하고, 갈색 부분은 산이다.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북동쪽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자, 이렇게 인구 분포도를 대각선으로 나누어서 위쪽이 북동쪽이 되겠죠. 인구가 집중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이곳은 산이 많아서 인구가 오히려 적고 반대쪽, 남서쪽 평야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죠. 땡. 2번. 대부분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자, 이것은 1960년대 이후에 대한 설명이에요. 3번, 평야보다 산지 지역의 인구가 더 많았다. 아니죠, 반대겠죠. 4번, 농촌보다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것 또한 산업화가 이루어진 후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5번, 자연 환경이 인구 분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게 바로 두 자료가 설명하는 바입니다. 여기 이렇게 북동쪽에는 산이 많아서 북동쪽에는 인구수가 적고요. 반대쪽, 남서쪽에는 평야가 많아서 인구가 많습니다. 즉,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뜻하겠죠. 정답은 5번. 3번.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산다라는 거죠. 알맞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1번, 고층 빌딩이 발달하였다. 맞죠? 좁은 면적에 사람들이 더 많이 살수 있도록 건물을 계속해서 높게 지어요. 고층 빌딩이 발달하였다. 2번, 학교나 사무실이 많지 않다? 아니죠. 굉장히 많습니다. 3번,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발달하였다. 이 말을 우리가 교통이 편리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4번에 많은 사람이 살수 있도록 주택이 몰려 있다. 이것도 맞고요. 5번에 산지보다 평야에 인구가 밀집된 경우가 더 많다. 그렇죠. 이건 과거에서부터 평야에서는 농사를 짓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에는 또 건물을

짓기도 쉽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된 경우가 더 많다. 맞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죠. 4번.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급속하게 도시로 이동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아까도 설명했던 부분이거든요. 인구가 급속하게 도시로 이동했다라고 하면 떠올려야 되는 키워드? 그렇죠. 바로 산업화죠. 산업화가 이루어진 후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도시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게 바로 정답이죠. 회사가 세워졌다, 공장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그곳에 일자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떠났죠. 맞습니다. 2번, 건강하게 산다, 깨끗한 환경에 산다, 농사지을 땅을 찾는다, 정신적인 피로를 푼다, 모두 다 알맞지 않은 설명이고, 일자리를 찾는다, 또는 뭐 산업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게 바로 정답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자, 5번 봅시다.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쓰세요. 수도권이나 일부 대도시에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노년층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렇죠. 쉽게 생각해봐도 이 청장년층들이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청장년층들이 일자리,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찾아서 대도시 또는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일자리를 찾는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6번. 인구 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나타난 이 그림이 바로 인구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막대의 길이를 통해서 해당 연령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혹은 적은지를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자, 1번에 가로축은 나이를 나타낸다. 가로축이 아니라 세로축이 나이를 나타내죠. 2번, 지역별 인구 분포를 알수 있다. 이것은 오히려 인구 분포도, 그 지도 있죠. 색깔로 표시된 지도를 통해서 알수 있죠. 3번, 세로축은 남녀 인구 비율을 나타낸다. 가로축이 인구 비율을 나타내죠. 4번, 가로 막대기가 길수록 인구 비율이 낮다. 막대기가 길수록 비율이 높죠. 5번, 세로축의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연령이 높아진다. 맞죠? 정답은 5번. 자, 7번. 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문제점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인구가 많이 모여드는 인구 밀집 지역은 항상 이 문제가 많아요. 1번부터 볼게요. 지역 경제가 침체된다. 자, 경제가 침체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발전하겠죠. 왜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는요, 소비도 많고 생산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 주차 공간이 부족해요. 맞습니다. 주차하고 싶은 차는 많은데 공간은 부족하다. 3번, 문화 생활의 기회가 줄어든다? 늘어나죠. 4번, 다양한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5번에 고령 인구 증가로 노인 복지 문제? 이것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겠죠? 정답은 2번. 8번.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여기 인구 분포도를 보면은, 아,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 일부 대도시에 인구가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다라는 걸알수 있죠.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청장년층 인구가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로 몰리면서 인구 분포에 이것이 심화된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세 글자로 불균형이라고 이야기해요.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어서 촌락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 이외 지역의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알맞은 거. 자, 고령 인구라고 하면은 이렇게 은퇴를 하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고령 인구라고 이야기해요. 1번, 폐교가 늘어난다. 폐교는 학생 수와 관련되어 있죠. 고령 인구와 관련된 건 아니고, 교통이 혼잡해진다. 아니죠. 소득 격차가 커진다. 이것은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번에 일손이 부족해진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일을 할수 있는 청장년층이 아니라 이미 은퇴를 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늘어나면 일손,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다. 맞죠? 청년 실직이 심해진다. 이것은 일자리 수보다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을 때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되겠어요. 정답은 4번. 10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인구 유입을 위한 노력으로 알맞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의료시설 확대하며 인구 유입할 수 있겠죠. 편의시설 수를 늘리는 것도 맞고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4번,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맞고요. 5번에 노후화된 주택을 그대로 방치하면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겠죠? 정답은 5번. 1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 중심이 되는 지역에 새롭게 만든 도시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연구소, 기업 등이 모여서 사람들이 생활하기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춘 도시, 바로 3번에 있는 혁신 도시를 뜻하는 말이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 정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세요. 12번. 정부에서 수도권의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까닭을 쓰세요. 교통시설과 환경을 정비하고 일정 수 이상의 공장은 새로 짓지 않는다. 학생 수와 대학교의 추가 설립을 제한한다. 더 이상 수도권에 모여들지 마세요라고 막는 거죠.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구 분포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이런 키워드를 담아서 답을 작성해 주세요. 자, 우리 이제 바로 수행평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수행평가 1번에서 2번은 그래프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1번에 강수량이 가장 적은 달과 강수량이 가장 많은 달을 써보세요라고 했어요. 우리 막대의 길이를 통해서 알수 있겠죠. 강수량이 가장 적다는 건 막대의 길이가 가장 짧은 1월이 되고, 강수량이 가장 많다는 건 막대의 길이가 가장 긴 7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 그래프를 통해 알수 있는 서울의 강수 특징을 계절의 중심으로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막대 길이를 통해서 아, 7, 8월 여름에 집중되어 있고 겨울에는 굉장히 적구나. 이런 부분 쓸수 있겠죠. 여름에는 강수량이 많고 겨울에는 강수량이 적다. 대부분 여름에 강수량이 집중된다. 자, 이런 식으로요. 3번. 위 지도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각각 한 곳씩 찾아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례를 통해서 아, 색이 진할수록 인구 밀도가 높고 색이 연할수록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이구나라고 알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유난히 빨간색이 진한 곳.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 광주광역시 등을 적을 수 있어요. 이 중에 한 곳만 적으면 되겠죠. 자, 이번에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은 유난히 색이 연한 곳을 찾아주면 되겠죠.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 중에 한 곳을 적었다면 정답이 되겠어요. 자, 4번 봅시다. 위 지도를 통해 알수 있는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을 쓰세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우리가 살펴봤어요. 인구 밀도가 유난히 높은 곳이 있고 유난히 낮은 곳들이 있었죠. 그 부분을 통해서 아, 우리나라 인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유난히 색이 진한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구나라고 적을 수도 있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쪽 남동임의 공업 지역이나 혹은 대전광역시 이런 쪽에 또 다른 대도시 경상북도는 아니죠. 대도시들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도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을 적어야 되니까 이 지도를 통해서 아, 우리나라는 참 인구가 어디에는 많이 모여 있고 어디에는 너무 적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의 의미를 잘 담아서 문장으로 작성해 주면 되겠어요. 네, 오늘의 문제 모두 해결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나가요. 산업화 이후 사람들은 벼농사가 발달된 농촌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많은 문제들 해결하느라 고생 많았죠.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0: 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 그대들은 신출귀몰이라는 말을 들어봤소. 귀신처럼 나타났다, 귀신처럼 사라진다는 뜻이오. 오늘의 속담은 바로 이렇게 분주함 또는 빠름과 관련되어 있어.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속담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해요.
2: 선생님 벌써 식당에 오셨네? 어? 아까 식사하고 계셨는데?
3: 와, 우리 담임 선생님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네.
0: 오늘의 속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정처가 없고 종적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왔다 갔다 함을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철수는 이곳저곳에서 하는 학교 행사에 정말 많이 참여하는구나. 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1: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홍길동전, 허균. 조선시대 홍판서에게는 세 부인이 있었는데 정실 부인이 인형을 낳고 12춘섬이 길동을 낳았으며 초라는 소생이 없었다. 길동이 영리하여 홍판서의 사랑을 받자 이를 시기한 초란이 무녀를 불러 길동을 없앨 것을 모의한다. 이후 초란은 길동을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내는데 길동이 이를 도술로 물리치고는 부친과 어머니께 작별을 구하고 집을 나간다. 길동은 떠돌다가 산중 도적의 소굴에 들어가 활빈당을 조직하고 전국에 있는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준다. 길동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여러 곳에 동시에 나타나는 등 신출귀몰한 활약을 펼친다. 홍길동은 8명으로 분신하여 팔도를 누비면서 정당하지 못한 재물을 빼앗아 불쌍한 백성을 구제했다. 각 도에 출몰하는 홍길동이 분신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모양새였다. 불의한 수령의 뇌물을 탈취하며 창고를 열어 백성을 도와주니 곳곳에 소동이 일어났다. 팔도의 군사들은 잠을 설쳐가며 창고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길동이 도수를 한번 부리면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고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천지를 분별할 수가 없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지키는 군사 모두 손이 묶인 듯 어쩌지를 못했다. 팔도에서 난을 일으키며 활빈당의 홍길동이라고 외치지만 누가 감히 길동의 자취를 찾을 수 있겠는가. 길동을 잡으려는 조정의 노력은 계속 실패하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길동을 칭송하는 소문이 퍼져나간다. 결국 조정은 길동에게 병조판서에 벼슬을 내리고 길동은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어 나라의 인정을 받게 된다.

0: 길동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무리를 이끌고 떠난다. 율도국의 왕이 되어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홍길동의 모습을 상상해보아요.
1: 오늘의 속담,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었소. 종잡을 수 없이 빠르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상황을 말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속담과 같은 상황도 있지만 또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제대로 바라보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죠. 오늘 속담의 교훈을 잘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밥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직접 검출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음식물 속에 영양소들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실험에서는 영양소 검출 시약들을 활용해서 음식물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실험 준비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단물을 준비해서 시험관 A, B, C, D에 각각 10ml씩 넣습니다. 모든 시험관에 같은 양의 반물을 넣어주는 이유는 이후에 나타나는 색 변화가 치약의 종류에 따라 다른 차이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음으로는 네 가지 영양소 검출 시약을 각 시험관에 일정한 양 넣어준 후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은 녹말을 검출하는 시약이에요.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뚜렷한지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베네딕트 용액은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를 검출하는 시약이에요. 이 반응은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담긴 비커에 시험관을 넣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유렌 용액은 단백질을 검출하는 시약입니다. 단백질이 들어있는 경우 시약과 반응하여 색 변화가 나타나요. 수단3 용액은 지방을 검출하는 시약이에요. 지방이 들어있으면 특정 색으로 염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영양소 검출 시약을 이용해서 밥물 속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은 녹말과 만나서 청남색으로 변하는 시약이에요. 밥물에 이 시약을 넣었을 때 청남색으로 색이 변하는 결과를 통해 우리는 밥물 속에 녹말이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베네딕트 용액은 포도당이나 엿당과 같은 단당류와 만나서 가열하면 황적색으로 변하는 시약이에요. 밥물에서는 이러한 색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밥물 안에 포도당과 엿당과 같은 영양소가 들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죠? 뷰렌 용액은 단백질과 만나서 보라색으로 변하는 시약이고 수단3 용액은 지방과 만나서 선홍색으로 염색되는 특징이 있어요. 밥물에서는 이 두 반응 모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 단백질과 지방이 거의 들어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처럼 영양소 검출 시약을 이용하면 음식 속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색 변화라는 명확한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걸 할머니께 만들어 드리고 싶다.
1: 네, 할머니 생신이시거든요.
0: 아하, 이야, 할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 친구들, 우리 워프가요 할머니 생신 선물로 사탕 바구니를 만들어 드리고 싶대요. 우리가 도와줘야겠죠?
1: 우리 할머니는 사탕을 좋아하세요. 힘들 때마다 사탕을 두세요.
2: 쓱쓱 싹싹.
1: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기운 없어.
2: 어? 이럴 땐
1: 어? 아이고
2: 기운이 쑥쑥 호! 오예!
0: 우선 여기 있는 이 사탕을 바구니에 예쁘게 담아보자.
3: 우와 맛있겠다.
0: 아니 할머니 드린다 그랬잖아.
1: 나도 우리 할머니만큼 사탕 좋아하거든요.
3: 맛있어.
1: 달다. 사탕은 정말 달고 맛있어요.
0: 사탕은 설탕을 녹이고 녹이고 녹여서 만든 거니까 당연히 달 수밖에 없지. 그렇게 달고 맛있어?
1: 네. 정말 설탕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설탕이 없으면 사탕도 없잖아요. 어? 그럼 설탕은 어떻게 있는 거지? 궁금, 궁금, 궁금해!
0: 설탕은 사탕수수나 사탕으로 만들어.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 우선 사탕수수 줄기에서 즙을 짜는 거지. 즙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을 없앤 후에 액체만 따로 보글보글 끓여줘. 한참을 끓이다 보면 결정이 생기는데 이것을 원당이라고 해.
1: 설탕처럼 하얀색이 아니네.
0: 이 원당을 깨끗이 씻고 더러운 것을 잘 걸러내면 색이 점점 하얗게 변하는 거야. 자, 이렇게 예쁘게 깔고 이번엔 사탕도 넣자.
1: 달콤한 사탕을 넣고 넣고
0: 우리 예쁜 워프의 마음도 넣고.
1: 어? 이거 우리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사탕인데?
4: 어? 뭐야? 또 먹어?
1: 막 그게 우리 할머니는 이 사탕을 먹으면 기운이 쑥쑥 나거든요. 나도 기운 좀 내려고.
4: 에이, 괜히 할머니 핑계로 먹고 싶으니까.
1: 정말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피곤하고 힘이 없을 때 이 사탕을 먹으면 좋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0: 그래, 그래, 그래. 그건 맞는 말일 수 있어. 친구들, 정말 사탕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단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데 포도당은 몸을 잘 움직이고 뇌가 잘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줘. 그리고 다른 음식들보다도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몸에 힘을 내는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1: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기운 없어.
0: 피곤했을 때 설탕이 들어가면
2: 오! 기운이 쑥쑥!
0: 피로 회복을 도와주지.
2: 어?
5: 오늘 온다더니 내일 온다고?
1: 그래!
5: 아휴, 섭섭해. 아유, 속상해.
0: 그리고 설탕은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고통을 줄여주기도 해.
5: 다 달달한 게 기분도 달달해지네. 아이, 내일 오면 뭘 해줄까나.
1: 아하, 그래서 할머니가 사탕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기운도 나시는구나.
0: 맞아. 그래서 우울할 땐 단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해.
1: 어? 그럼 사탕을 먹으면 기운도 쑥쑥 나고 기분도 엄청 좋아지니까 사탕은 많이 먹으면 좋은 거네요.
0: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으면 얘기가 달라지지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 있어.
1: 지금 나 못 먹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0: 하, 왜 그래? 못 믿겠다 이거야?
6: 설탕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준다고 했었지? 그런데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 안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생기면 에너지를 사용한 후에 남게 돼버려.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바뀌어서 몸 안에 차곡차곡 저장이 되는 거야. 그렇게 지방이 많이 쌓이면 비만이 될 수 있어.
5: 아휴, 섭섭해. 아유, 속상해.
6: 단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나와.
5: 달달한 게 기분도 달달해지네. 아이, 내일 오면.
6: 하지만 이런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 계속 단 것만 찾게 돼서 아주 위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설탕 많은 간식 대신에 신선한 과일을 적당히 냠냠냠.
1: 우와, 드디어 완성! 오, 예쁘다!
0: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
1: 네? 아, 할머니께 편지도 써야겠어요. 사탕 많이 먹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만 드시라고요.
0: 아,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럼 여기에 써서 바구니에 같이 넣자.
1: 네. 할머니께 사탕을 먹으면 기운도 나고 기분도 좋아진대요. 그치만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하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강아지 할머니도 사랑해요. 만나다. 우리 강아지가 줘서 만나다.

0: 워프랑 도전! 워프! 짜자잔!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달고나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할머니께 궁금해요! 얘들아 안녕! 난 워프 할머니야! 달고나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지! 국자 가득 설탕을 넣고 불 위에서 나무젓가락으로 쉬지 않고 저요. 설탕이 완전히 녹으면 식소다를 조금 넣어 또 젖어요. 충분히 부풀면 평평하게 부은 다음 모양틀로 눌러주면 끝! 우와! 할머니 감사합니다! 달고나 만들 땐 어른과 꼭 함께하기, 그리고 너무 많이 먹지 않기 약속! 자, 그럼 모양대로 떼볼까? 달 모양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안 부서지게. 도전! 너 할 수 있어, 워프? 아, 부서져 버렸네. 워프는 실패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꼭 성공하길 바래. 알았지? 워프!
1: 호기심 많은 강아지 워프의 오늘의 생각은?
0: 아빠! 쭉쭉 힘이 나게 에너지를 주는 설탕! 약도 되지만 병도 되는 설탕!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먹자! 워프! 오늘도 꽃. 오늘의 마무리. 워프와 함께한 방송 이야기와 방학생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학습 진도 체크란에 스티커를 붙여줘.

0: 여보세요?
1: 순호야, 엄만데 엄마가 출근하면서 지갑을 두고 왔지 뭐니? 회사로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0: 네? 그런데 엄마 회사는 엄청 멀잖아요.
1: 전철을 타면 금방 올 수 있어. 노선도 잘 보고 동그라미역에서 내리면 된단다.
0: 네, 알겠어요, 엄마. 아휴, 혼자 갈 수 있겠지. 우와, 전철역은 엄청 복잡한 곳이구나. 어? 여긴 어떻게 통과하는 거지? 아, 카드를 사용하면 되는구나. 근데 어쩌지? 난 카드가 없는데. 게다가 동그라미역이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노선도는 또 왜 이렇게 복잡해? 어지러워.
2: 어? 순호야, 어디 갔다 와?
0: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전철을 못 타서 그냥 돌아오는 길이야.
3: 아, 설마 순우 너 혼자 전철을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거야?
0: 혼자 타는 건 무서워.
4: 순우야, 어렵지 않아.
3: 난 환승도 할 줄 알지롱.
2: 난 버스랑 지하철 환승도 할 줄 알지롱.
0: 얘들아, 미안해. 난 엄마 심부름을 해야 해서 먼저 가볼게.
2: 그래, 순호야. 안녕. 안녕.
4: 조심히 가.
5: 아, 이번 여행도 전철을 이용해서 다녀왔다니 시간이 아주 많이 절약됐어. 역시 대중교통이 편하고 좋아.
0: 선배님, 안녕하세요.
6: 순호야, 너는 어째 볼 때마다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것 같다. 오늘은 무슨 일이야?
0: 선배님, 제가 엄마 심부름을 해야 하는데 전철을 탈 줄 몰라서 아직 못 갔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전철을 탈 줄 아는데 저만 모르는 게 너무 창피해요.
6: 아, 그랬구나. 순호야, 잘 모르는 건 말이지 이 절대로 창피한 일이 아니야. 이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노력해서 해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멋진 일인데 그래.
0: 정말요? 저도 그럼 친구들처럼 전철도 척척 혼자 탈 수 있고 또 멋

0: 부모님의 심부름도 해낼 수 있을까요?
1: 그럼 그렇고 말고. 좋아, 그러면 오늘은 훈호를 위해서 전철 타기 훈련을 해볼까? 자, 지금 바로 가지. 따라오라고, 건물 닦고.
0: 어때? 선배님, 얼른 가요, 얼른!

0: 선배님, 전철을 타려면 매번 이렇게 땅속 깊숙이 내려와야만 하나요? 계단을 한 100개쯤은 내려온 것 같아요.
1: 아이고, 우리 순호가 많이 힘들었구나.
2: 자, 어때? 시원하지?
0: 어, 네.
1: 순호야, 예전에 서울에 처음 전철이 생길 때는 이렇게 땅속 깊이 굴을 파서 지하로 다니게 됐거든. 그래서 지하철이라고 부르게 됐대. 그런데 지금은 땅 위에 있는 역도 많이 있어.
0: 오, 그러면 지하철은 틀린 말 아닌가요?
1: 지하로도 다니니까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전기의 힘으로 이동하는 철도교통이란 뜻의 전철 또는 도시철도가 정확한 표현이야.
0: 오, 그렇구나. 아, 선배님, 우리도 얼른 전철을 타러 가봐요.
1: 그래. 아, 잠깐. 순호야, 전철을 이용할 때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니?
0: 아, 교통카드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게요, 선배님. 저는 교통카드가 없는데 어쩜 좋죠?
1: 그랬구나. 걱정하지 마. 짠짜잔짠, 교통카드. 이 교통카드는 전철역 역사 안에 있는 교통카드 충전 기계에서 구입할 수 있고 돈이 다 떨어지면 충전할 수도 있다. 자, 이 교통카드를 줄 테니까 다음엔 순호가 충전해서 사용해봐.
0: 선배님, 저를 주신다고요? 나도 교통카드 생겼다! 뭐 이런... 감사합니다, 선배님!
2: 아이, 뭐 이런 거 가지고.
0: 선배님, 이제 어떻게 찍고 나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1: 자, 잘 들어봐. 교통카드를 들고 여기에 찍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돼. 해봐.
0: 오, 네. 오, 교통카드를 찍고 오, 개찰구를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1: 그래, 좋았어. 나도 교통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통과. 어때? 아주 쉽지?
0: 네. 오, 이제 전철을 타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 전철을 타야 할까요? 이쪽, 아니 저쪽. 이쪽, 저쪽, 이쪽, 저쪽, 이쪽.
1: 순호야, 네. 방향이 많이 헷갈리지?
0: 네.
1: 걱정하지 마. 자, 이리 와봐.
0: 네.
1: 이건 도시철도 노선도야. 잘 들어봐. 우리가 지금 있는 역이 어디인지 한번 짚어볼래?
0: 지금 저희가 있는 역은? 여기 세무역이에요.
1: 이야, 순호 잘하는데? 그럼 순호가 심부름을 가야 할 역은?
0: 심부름을 가야 할 역은? 여기 동그라미 역이에요.
1: 그렇지. 그럼 우리가 있는 이 세모역에서 동그라미 역으로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타야 할까?
0: 잠시만요. 지금 여기에 소역을 가야 하니까 삐로리. 여기 네모역 방향으로 가야 해요.
1: 이야, 대단한데. 자, 그러면 네. 동그라미 역으로 차근차근 차근차근 이동해봐.
0: 네. 띠리리 띠리리.

0: 지금 노선 색깔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1: 그렇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노선이 만나는 역이 있는데 이 역에서 순호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있는 전철 노선으로 갈아타면 되는 거야. 이걸 환승이라고 하지. 순호야, 네. 저기 봐봐. 저기. 갈아타는 곳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0: 네.
1: 환승역에 도착해서 저 이정표를 보고 잘 따라가면은 갈아탈 전철역 승강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0: 오, 환승은 그렇게 하는 거였구나. 어? 선배님, 제 친구들이 그러던데 버스로도 환승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1: 어, 물론이지. 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버스로 환승할 수 있고 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지.
0: 이 교통카드만 있으면 못 가는 곳이 없겠네요. 오, 맞는 카드였네. 선배님, 그럼 저는 엄마의 심부름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어? 어? 선배님, 이것 좀 보세요. 문이 두 개예요.
1: 순호야, 이건 스크린도어라는 거야. 이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설치된 문인데 이 사람들이 선로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지. 전철이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띡 열렸다가 출발할 때 다시 띡 자동으로 닫혀.
0: 우와, 이 문이 있으면 사람들이 선로로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1: 그리고 또 하나, 전철이 들어올 때는 자자자자자 위험하지 않게 반드시 이 노란 안전선 뒤에서 줄을 잘 서서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다 내리고 나면 차례차례 전철에 타면 돼.
0: 오, 이 노란색 선이 안전선이었구나.
1: 아니, 순호야, 위험해. 자, 노란 안전선 뒤로 안전하게.
0: 아, 맞다. 선배님, 앞으로 전철을 탈 때는 꼭 안전선 뒤에서 잘 기다렸다가 탈게요.
1: 그렇지. 그리고 전철을 타고 나서는 방송을 잘 듣고 목적지에 내리면 돼. 그리고 저기 봐봐. 나가는 곳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0: 네!
1: 저 이정표를 따라 출구를 찾고 다시 개찰구를 찍어서 통과하면 되지. 자, 잘 봐봐. 이렇게. 순호도 해볼래?
0: 네? 우선 나가는 곳을 확인한 다음에 교통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끝! 우와! 선배님, 도시철도 타는 거 정말 쉽고 재밌는 것 같아요.
1: 그렇지? 자, 이제 도시철도 이용 방법을 다 배웠으니까 심부름을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거야. 자, 순호야, 저 전철을 타고 엄마의 심부름을 무사히 다녀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비밀 요원 시험 과제다. 자, 그럼 잘 다녀와. 믿는다.
0: 선배님, 다녀오겠습니다. 순호, 출발! 우선 교통카드를 찍고, 척! 개찰구를 통과! 그 다음에 내가 가야 할 방향을 확인한다. 오, 이쪽이야. 그러면 딱 서 있으면
2: 지금 동그라미행 열차가
0: 전철이
2: 들어오고
0: 온다.
2: 있습니다.
1: 가만 있어보자. 이 순호가 올 때가 됐는데 이 설마 환승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겠지?
0: 선배님! 순호가 엄마의 심부름을 완벽하게 다녀왔습니다!
1: 순호야, 역시 해낼 줄 알았어. 정말 멋지다. 자, 이번 비밀 요원 시험도 통과다.
0: 우와, 벌써? 스티커 다섯 개나 모았어요!
1: 이렇게 해야 다섯 개.
0: 저 부모님의 심부름도 멋지게 해내고 또 비밀 요원 시험도 통과하다니! 완전 행복하다!
1: 그래, 순우야. 이 뭔가를 도전해서 노력하고 해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멋진 일인지 이제 확실하게 알았지?
0: 네! 이게 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1: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전철을 타고 함께 집으로 가볼까나?
0: 좋습니다! 선배님! 출발!
1: 출발!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이거 참. 아니, 내 친구가 선물을 줬는데 글쎄, 치약이랑 칫솔을 선물로 줬지 뭐야. 아, 물론 내가 연구에 빠져 살다가 양치질을 가끔, 아주 가끔 안 할 때가 있기는 한데, 이 괴짜 박사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그래도 이 칫솔이랑 치약을 선물해 줬으니 오랜만에 양치를 좀 해볼까? 며칠 됐냐 이거? 짜고. 오랜만이라 낯설군. 아! 이게 뭐야? 이거 왜 치약에서 소금 맛이 나? 이거 완전 소금 아니야 소금? 이건 뭐야?
1: 박사님, 소금은 잇몸 염증을 가라앉히고 입안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일부 치약에 넣기도 해요. 오늘도 꿈틀꿈틀과 함께 소금의 신비한 세계를 탐험하러 떠나보자고요. 야!
2: 어? 순우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아직 양치도 끝내지 않은 채 괴짜 박사님이 꿈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네요. 오늘은 과연 어떤 세계가 눈앞에 펼쳐질까요? 지금부터 소금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0: 소금이 궁금하다. 지금부터 순우와 함께 소금에 대해서 알아봐요. 짜자잔! 친구들, 이게 뭘까요?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은 짠맛이 나는 거죠. 그리고 소금은 보통 음식에 간을 맞출 때 사용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언제부터 소금을 먹게 되었을까요? 옛날에는 사냥이나 채집으로 식량을 구하던 옛날에는 소금을 먹지 않아도 되었대요. 왜냐하면 고기 속에 소금 성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농사를 시작하고 나서 고기를 먹는 비중은 줄어들고 곡류나 채소를 많이 먹자 소금이 필요해졌어요. 짠 게 필요해. 왜냐하면 소금은 우리 몸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소금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스노와 함께 알아봐요. 우리 몸에 필요한 소금! 첫 번째로 소금은 우리 몸속 물의 균형을 맞춰줘요. 우리 몸속에 물이 너무 많아지지도 너무 적어지지도 않게 소금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혈액순환과 소화를 도와줍니다. 소금은 피를 잘 돌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는 거죠. 소금은 피를 잘 돌게 해서 영양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줘요. 그리고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액 성분을 소금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소화를 도와주는 거죠. 다음으로 소금은요, 근육과 신경의 작용을 조절해줍니다. 우리 친구들도 알겠지만 우리가 움직일 때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우리 몸 곳곳이 움직이는 거죠.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금이 도와줘요.

0: 안 돼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속에 물이 많아지고 우리 몸은 붓게 돼요. 또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죠. 그래서 소금은 적당량만 먹어야 하는데 적당량은 얼마만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소금을 하루에 5g 미만으로 먹을 것을 권장했어요. 5g이면 한 티스푼 정도 되거든요. 수노가 보여줄게요. 여기 소금이 있어요. 어느 정도가 5g 정도일까요? 짠! 티스푼으로 한 스푼. 이 정도가 바로 5g의 소금입니다. 하루에 2보다는 적게 먹어야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다면 적정량의 소금을 먹으려면 우리는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채소, 과일, 두부 등을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나 피자와 같은 가공식품을 줄여요. 왜냐하면 가공식품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국물은 적당히 먹어요. 국물에도 나트륨 성분이 정말 많이 있답니다. 소금 적정량을 먹고 우리 모두 건강을 지키자고요. 친구들, 그런데요. 소금이 이 세상 곳곳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쓰인대요. 소금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1: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음식을 저장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오래전부터 서양에서는 생고기를 소금에 절인 생햄을 먹었죠. 또 소금은 김치, 된장, 간장, 젓갈 등에도 많이 쓰인답니다. 옛날엔 소금으로 양치질을 하거나 다양한 질병을 치료했어요. 한의학에서 소금을 중요한 약재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죠. 목이 따가운 날 소금물로 목을 가글 하면 한결 편해져요. 전 세계 대부분의 소금은 공업용으로 쓰이기도 해요. 유리, 세제, 치약, 합성 섬유 등 여러 제품에 들어가죠. 또 소금은 가죽을 썩지 않게 종이를 매끈하게 도자기를 반들반들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답니다. 또 소금은 겨울길 안전에도 도움이 돼요. 소금의 성분을 이용해 눈과 얼음을 녹이고 길이 잘 얼지 않게 하죠.
0: 우리 몸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생활 곳곳에서도 사용되는 소금. 그럼 소금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바다에서요라고 이야기하네요. 맞아요. 바닷물은 짜죠. 우리는 바다에서 소금을 얻을 수 있어요.
1: 이곳은 어디일까요? 염전이에요, 염전. 말 그대로 소금이 나오는 밭이랍니다. 칸막이로 짜디짠 바닷물을 가두고 햇볕과 바람으로 말려서 소금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서해는 천일염을 만들기 좋은 환경이랍니다.
0: 바람으로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얻을 수도 있지만요. 바닷물을 이렇게 큰 솥에 넣고 끓여서 물을 증발시킨 뒤 소금을 얻는 방법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천일염이 유명하지만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요. 소금을 대부분 암염에서 얻는다고 해요. 암염, 돌소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바다였다가 물은 빠지고 소금만 남아 단단히 굳은 것을 아면 돌소금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핑크솔트 먹어본 적 있나요? 핑크솔트가 바로 아면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변에서 소금을 정말 쉽게 만나볼 수 있죠.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아니요. 과거에는 소금이 정말 귀했다고 합니다. 귀한 소금 때문에 전쟁까지 났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옛날에는 소금을 구하기 어려웠어요. 소금이 나는 곳이 많지 않고 기술도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소금 너무 비싸요.
2: 그럼 직접 구하시던가.

0: 교통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 소금을 운송하려면 배나 동물에 싣고 긴 여행을 해야 했죠. 소금이 젖지 않게 조심조심. 그래서 소금이 나는 도시는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지요. 소금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벌어졌어요. 소금기를 확보하라! 고대 그리스에서는 노예를 소금으로 거래하고 아프리카 사막에서는 황금과 맞바꾸기도 했대요. 사람을 소금과 똑같이 취급했다니.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에게 일부 급여를 소금으로 지급했어요. 이를 살라리움이라고 하지요. 월급을 뜻하는 셀러리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시작됐답니다.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소금에 많은 세금을 붙이고 사고 파는 것도 관리했어요. 소금으로 막강한 힘을 길렀다고! 이집트에서는 미라로 만들 시신을 건조할 때 소금 성분을 사용했대요. 과거에는 소금이 이렇게 귀했다니. 우리 지금 소금을 볼 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소금을 이용하여 반짝반짝 예쁜 모양 만들기 활동을 해보도록 할까요? 준비물은요. 물, 소금, 모루, 실, 나무젓가락이 필요합니다. 순호가 방법을 자세히 알려줄게요. 첫 번째로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소금을 넣어 저으면서 소금을 녹여요. 언제까지 녹이냐면요. 소금이 더 이상 녹지 않아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을 때까지 소금을 녹여줍니다. 그 다음 소금 결정을 만들 통에 가라앉은 소금은 들어가지 않게 윗물만 조심히 따라줍니다. 자, 친구들, 가라앉은 소금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윗물만 조심히 소금 결정을 만들 통에 담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 모루로 예쁘게 모양을 만듭니다. 순호는요, 별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실에 매달아 소금물 안에 걸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루 정도 지나면 정말 예쁜 모양이 만들어져요. 순호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순호의 별 모양 볼래요? 짠! 어때요? 소금 결정이 별에 달려있죠? 반짝반짝 예쁜 별이 되었어요. 친구들도 집에서 한번 예쁜 모양 만들어보세요. 참! 불을 이용해야 하니까 만들기 활동을 할 때는 꼭 어른과 함께 해야 해요.
1: 시급시급포크, 시급포크치급. 어, 꿈이었어, 꿈. 어, 정말 굉장한 꿈이었어. 아, 입이 얼얼해. 양치하다가 잠들었더니 입이 얼얼하네. 그래도 이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였어. 불평하지 말고 이 소금만 나는 치약 감사히 잘 사용해야지.
2: 좋아요. 옛날에는 소금이 정말 귀했다잖아요. 우리도 소금을 소중히 생각하자고요.
1: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소금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꿈틀꿈틀 퀴즈! 소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표, 틀린 것은 가위표 하세요. 보기가 3개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읽어보고 잘 정답을 고르리라 괴짜 박사님은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고요. 안녕!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0: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0: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얘들아 안녕. 오늘은 여기 시크릿 주주의 전통 문화 체험 날이래. 내가 그래서 딱 준비했지. 이거 전통 놀이 하면 이거 제기차기 아니겠어? 제기 몇 개 차는 줄 알아? 나 제기 엄청 못 찬다. 나 제기 하나밖에 못 차, 사실. 아 글쎄 아까 고릴라가 제기를 10개나 차더라고. 이게 말이 돼? 아? 어? 어머, 이 무슨 소리지? 어? 뭐? 아니 이거 왜 원숭이들이 지금 제사상에서 절하고 있는 거야? 어? 잠깐만. 어? 어? 야야야! 야, 저 대머리 독수리가 지금 창포물에서 머리 감고 있네? 아니 대머리 독수리 머리도 없는데 무슨 창포물에 머리 감고 있는 거야?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카박사, 이거 뭐지? 아, 단오제에서 하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근데 또 단오제 하면 강릉 단오제잖아. 아, 카박사, 오늘 우리 주주주스 마시고 강릉 단오제 한번 체험하러 가볼까?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주주주스. 오늘의 주주주스는 무슨 맛이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또 강릉하면 이거잖아. 오늘의 주주주스 초당 두부 에너지 드링크. 아, 난 그래도 에너지가 좀 필요했는데. 초당 두부? 이거 두부 맛있잖아. 이거 뭔가 몽글몽글 두부 맛이 날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 강릉으로 한번 떠나보자. 주주 파워.
1: 강릉 위도 입력 완료. 단오제 모드 활성화. 초당 두부 단백질 농도 200% 증가.
0: 자, 그럼 우리 이 초당 두부 에너지 드링크 먹었으니까 바로 시작해 볼까? 아, 얘들아, 늦었어. 아, 빨리빨리 준비해. 아, 지금 강릉으로 떠나는 기차. 바로 출발하기 3분 전이라고. 아, 어떡할 거야. 빨리.
2: 잠깐만요, 선생님. 강릉 단오제 체험이요? 이건 단오한 사람만 체험할 수 있나요?
0: 무슨 소리야. 단오제. 단오제라는 건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더운 여름을 잘 보내기에 만든 아주 흥나는 축제라고.
3: 여름 축제요? 그럼 전 수영복이랑 선크림 챙길게요. 강릉에 거대한 워터파크가 있나 보다.
0: 아니, 에이, 안 되겠다 얘들아. 기차는 우리 다음 거 타고 단오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가야겠다. 단오란 음력 5월 5일, 바로 우리나라 4대 명절 중 하나를 말해. 자, 그럼 우리나라 4대 명절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 어, 설과 그리고 추석은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 그런데 한식? 한식이 뭐지? 어, 양식, 한식, 일식 할 때 그 한식인가? 아니야. 한식이라는 거는 차가운 음식을 먹는 날을 말해. 어, 왜 차가운 음식을 먹어요? 라고 궁금증이 생기겠지. 원래 한식은 조상의 성묘를, 조상의 묘를 손질하는 날이야. 그래서 성묘를 많이 가거든? 그러면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있잖아. 이 조상을 기리는 마음에 불과 같이 위험한 거는 우리가 삼가자라는 풍습 때문에 미리 준비한 차가운 음식을 먹는 날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한식 기억해줘. 그리고 4대 명절 중 마지막 뭐야? 바로 단오. 단오할 때 이 단자는 처음을 의미해. 그리고 오는 5월이라는 거거든. 그럼 5월의 시작이라는 거야. 더운 여름을 맞기 전에 준비를 하는 거지. 그리고 봄철부터 시작된 바로 이 모내기. 모내기를 끝내고, 아, 이제 초상님들, 이제 모내기가 끝났으니 올해는 풍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원하는 거야. 그게 바로 무엇이다? 단오. 단오하면 바로 강릉 단오제가 엄청 유명하거든. 그럼 강릉 단오제가 왜 유명한지 알아? 강릉 단오제 하면 볼거리, 놀거리,
4: 체험거리가 가득가득하거든. 함께 살펴볼게. 먼저 강릉 단오제에 가면 짜잔! 이렇게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오, 왜 제사 지내지? 내가 아까 말했잖아.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마을 사람들의 건강도 기원하고 그리고 아, 올 한 해 풍년들게 해주세요. 제발 많이 많이 수확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비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빌어요? 바로 강릉에는 커다란 산이 하나 있거든. 대관령. 이 커다란 산을 우리 국가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대관령 산신에게 이렇게 빌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을마다 돌무더기가 있어. 선앙당이라고 하는데 선앙당에서도 이 가족들의 건강, 마을 사람들의 건강 그리고 바로 수확 많이 하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거였지.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가면극이야. 여기 이렇게 보여? 가면을 쓰고 있지. 이거는 관노 가면극이라고 하는데 관노라는 거는 옛날에 관청에서 일했던 하인들이야. 조선시대에는 바로 신분이 있었어. 신분마다 하는 일이 달랐고 하는 옷, 입는 옷도 달랐지. 이러한 신분 중에 노비 신분이 있었는데 아래 계층에 있던 이 노비 신분의 사람들이 단오날만큼은 바로 이렇게 가면을 쓰고 말은 하지 않고 아주 웃긴 몸짓 그리고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던 바로 공연이야. 이러한 공연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유 또 축제에 음악이 빠지면 안 되지.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 이러한 음악도 들을 수 있지. 아! 볼거리만 너무 많다고? 직접 뭘 하고 싶다고? 걱정 마. 여기 바로 체험거리 내가 준비했지. 자, 강릉 단오제에 가면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어. 그네 타기도 할 수 있고 줄다리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뭔가를 던지고 있지.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좀 이렇게 잘 안 들어가더라고. 이거 이름이 뭐게? 맞아. 투호. 이 투호놀이도 할 수 있고 여기 보면 으라차차차차 으아 하는 바로 씨름도 즐길 수 있다. 여기 보면 단오빔을 입고 있어. 단오빔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단오를 맞이해서 더운 여름을 잘 보내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는 의미에서 새 옷을 입혀주기도 했대. 그래서 아이들에게 색동옷을 입혀주는 단오빔 입기도 있어. 여기 보면 먹거리도 빠지면 안 되잖아. 이 단오제에 단오날에는 바로 산에서 나는 수리취라는 나물을 가지고 만든 수리취 떡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덥잖아 이제. 더운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가 시원한 창포물에 머리를 감기도 했대. 자, 이런 체험 어때? 너무너무 하고 싶지? 그래서 꼭 강릉 단오제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5: 강릉 단오제 너무 재밌겠다.
2: 그런데 강릉은 어디에 있어요? 강자가 있는 걸 보니 거기에 유명한 강이 있나요?
4: 강은 아니고 내가 강릉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줄게. 짠! 강릉은 바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이 커다란 세 개의 도시 중 하나야. 강원도에 있는 큰 도시 세 개를 먼저 살펴볼게. 뭐가 있을까? 춘천, 그리고 원주, 그리고 여기 바로 강릉. 이

0: 3대 도시 중에 하나지. 자, 그리고 그 밖에도 양양, 평창, 그리고 동해라는 이러한 도시들도 있어.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아주 커다란 고개가 하나 있어. 이게 바로 대관령이야. 대관령은 옛적부터 아주 아주 험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강릉으로 가기 전에 꼭이 고개를 넘어갔어야 했거든. 크고 높은 산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가기 어려워했지. 그래서 이 대관령을 국가에서는 수호신처럼 여겼어. 아까 우리 제사 지내는 모습 봤었지? 이 대관령 산신에게 나라의 안녕을 빌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기도 했지. 그럼 이 대관령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것을 바로 영서라고 하고, 동쪽을 영동이라고 하는데, 그럼 강릉은 어디 있게? 그렇지, 바로 영동에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영동에 있는 강릉은 바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도 볼수 있어? 산도 볼수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잘 찾는 곳이라고 해. 자,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 내가 강릉에서 놀거리, 체험거리, 그리고 또 볼거리가 아주 많이 표시된 관광 지도를 가지고 왔거든. 얘들아, 너희들은 어디부터 가고 싶어?
1: 암무 커피거리 여기 가야 돼요. 겉모양 입간판에서 사진 찍고 커피 30잔 마실 거예요. 그다음엔 여기 초당 두부 마을. 아, 배고프니까 두부 전골이랑 짬뽕 순두부 시켜야지. 다음으로는 여기 참소리 추금기 박물관. 세계 600개 추금기랑 에디슨 발명품 구경해야지.
2: 전 선교장부터 갈래요. 옛날 부잣집 대저택이라서 마루랑 기와랑 엄청 멋지고 여기서 드라마도 많이 찍었대요. 마지막으로 하슬라 아트월드. 이름이 너무 예술인데요. 조각, 전시, 미디어 아트가 한가득인 예술의 숲이랍니다. 폰으로 사진 찍다가 저장 공간 부족할까봐 걱정이에요.
0: 얘들아, 너희들은 아직 멀었어. 내가 진짜 강릉의 찐 핵심 코스를 가르쳐 줄게. 짜잔! 먼저 오죽헌! 검은 대나무가 있는 집이야. 그런데 그냥 집이 아니고 바로 5만 원권의 주인공인 신사임당과 그의 아들 율곡 이이가 살았던 집이지. 한번 가봐. 그 역사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으로 우리 어디로 갈까? 짜잔! 바로 정동진! 여기 정동진은 매년 1월 1일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오는 해돋이의 성지지. 저 올해는요 꼭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는 올해 꼭 다이어트 성공할 거야. 자, 이러한 결심들을 외치는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지. 그리고 여기 바다와 정말 가까운 역인 정동진 역이 있거든. 거기도 한번 가봐.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고. 그 다음으로 갈 곳은 바로 짜잔! 여기 안반대기 마을. 대관령에 있는 아주 높은 마을이거든. 그런데 이 마을에서 아주 아주 예쁜 별을 볼수 있어. 꼭 밤에 가보도록 해. 강릉의 유산, 그리고 초당 두부를 만드는 법까지 머릿속에 입력 완료! 자, 그러면 오늘 탈출을 위한 준비. 자, 포털을 열기 위한 이 마지막 관문 주주 퀴즈! 그렇지. 자, 뭐가 아니지? 아, 맞아. 정답은 바로 3번! 에이, 또 불꽃놀이는 아니지. 포털아, 열려라. 포털이 열리는데 잠깐만. 이거 무슨 냄새야? 이게 뭔가 고소하면서 이거 뭐지? 감자 옹심이? 감자 옹심이. 이건 못 참지. 이거 두고 어떻게 가? 아, 이것만 먹고, 아, 내일 탈출해야겠다. 아, 잠깐만, 포털, 안녕. 아, 카박사! 오늘 그냥 야근하고, 저기 야식으로, 감자옹심이랑, 그래. 나 이거 꼬막 비빔밥 하나 시켜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에 온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장의 형식,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1번부터 오늘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 개수 묻고 있습니다. A부터 보면요. I couldn't have her listen to my advice 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일단 couldn't라는 조동사가 와 있고 뒤에 보니까 have her listened 이렇게 가요. 그죠? 자, 원래는 have가 사역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뭐 와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동사 원형만 와야 합니다. 자, 그녀가 listen to my advice. 내 조언을 듣게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B는요. She ordered us finish. 어디 거석해요? 그죠? order이라는 단어는 목적어 뒤에 뭐가 온다?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she ordered us to finish 이렇게 가야겠죠? 자, 우리에게 그 방을 청소하는 걸 끝내라고 그녀가 명령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C는요. practicing every day 여기까지 주어네요, 그죠? 매일 연습하는 것은 will help you becoming healthy. 이렇게 봤을 때, help라는 동사 딱 보입니다. 얘는 어때요? 목적어 오고 그다음에 그렇죠. 동사 원형이 오거나 또는 투부정사도 올수 있죠. 우리 help는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 동사 원형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자, to become 이렇게 e가 생략되고 ing가 붙은 형태니까 to become 또는 그냥 help you become 이렇게는 가능한데 분사는 안 돼요. 현재 분사는 안 됩니다. 따라서 C도 틀렸네요. 그죠? 자, 네가 건강해지게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 the sound of rain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주어네요. 빗소리. 자, made 또 나왔어요. 여기서 have, make 뭐예요? 둘다 사역 동사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와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A, B, C, D에 다 모두 한 군데씩 틀렸네요. 정답은 4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2번 문장의 형식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모두 다 형식을 파악을 해야겠네요. 자, A는 어때요? I라는 주어가 있고요. Usually 부사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생략을 하고 고 동사 있습니다. 뒤에는 어때요? To school, by bus 이런 아이들은 다 수식어구죠? 그래서 얘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B를 보면요. I felt a strange man watching me all day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내가 느꼈어요. 자, 근데 뭔가 낯선 남자예요. 수상한 낯선 남자. 그리고 watching me all day. 얘 watching은 뭐예요? 현재 분사죠. 그래서 이한 수상한 남자, 한 낯선 남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죠? 하루 종일. 그래서 일단 얘는 이 부분 자체가 사실 나를 하루 종일 지켜보았다. 얘 자체를 다 목적격 보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래서 얘를 마치 얘가 뭐뭐 하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마치 주어와 동사인 것처럼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목적격 보어까지 있는 5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Mary was swimming in the water 이라고 했어요. 얘는요, Mary는 수영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과거 진행형 동사가 되고요. In the water 수식어구예요. 그래서 얘도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이다. 그리고 D는요, She touched the soft silk yellow dress 라고 했어요. 자, 얘가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문장 구조는 단순해요. 그녀는 만져보았어요. 터치한 거예요. 무엇을? 부드러운 실크 노란색 드레스를 얘는 다 목적어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3형식 문장. 그리고 you should follow the rules라고 했습니다. 너는 자, 뭐 해야 한다? 따라야 한다. 무엇을 규칙을 따라야 한다? 3형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같은 게 AC가 같고 DE가 같은데 DE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AC라고 적혀 있는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번은 보기에 밑줄 친 made와 same이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쓰였는지 보기에 있는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할머니가요, made us blueberry pie라고 했어요. 일단 해석은? 우리에게 블루베리 파이를 만들어 주셨다. 그 뭐예요? 우리에게
블루베리, 파이를. 그럼 얘도 둘다 목적어예요. 그렇죠? 얘도 목적어, 얘도 목적어. 근데 얘는 뭐예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어떤 목적어인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목적어가 두 개예요. 즉 얘는 결국 뭐예요? 사형식 동사인 거죠. 수여 동사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형식 동사로 쓰인 거예요.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로 쓰인 거니까, 이것과 똑같은 형태로 쓰인 걸 보시면 돼요. 다 일단 다 시제는 같으니까 시제는 무시하고 우리는 이 사형식 동사라는 쓰임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1번을 보면요. The host of the party. 여기까지 주어예요. 그쵸? 그 파티의 주인은요. made the hall clean. 뭐, 파티의 장소일 것 같아요. 그쵸? 그 홀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네요. 목적어 있고,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얘는 오형식 동사예요. 그죠?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했다. 그 다음, 그들의 노래들은요. made 동사 왔고요. me happy and calm 했어요. 얘는 어때요? 나를 행복하고 차분하게 만든 거예요. 그들의 노래들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오형식이 되겠습니다.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가 왔죠. 자, 세 번째 문장은요. She made a beautiful flower bouquet 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그녀가 만들었어요. 무엇을요? 아름다운 꽃 부케를 만들었네요. 이 자체가 다 목적어니까 얘는 삼형식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 the carpenter made me a wooden chair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목수가 만들어 주었겠네요. 나에게 무엇을 형태로 갔네요. 그죠? 나에게 나무로 된 의자를 만들어 주었다. 보기와 같은 사형식 동사, 수여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은요. We made a house for the stray cats 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요. 사형식으로도 쓸수 있지만 지금은 삼형식으로 쓴 거예요. 그쵸? 우리가 만들어 주었다. 집을. 근데 전치사를 써서 간접 목적어를 뒤에 쓴 거죠. 이때는 삼형식으로 쓴 겁니다. stray 하면 길을 잃은 이런 뜻이기 때문에 길 잃은 고양이들을 위해서 그들 고양이들에게 집을 만들어 주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보기와 같은 사형식 동사가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은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 바르게 한번 연결해서 짝지어 봅시다. 자, A가, 나 살찐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No, you still look A라고 했어요. 아니야, 너 여전히 어떠어떠해 보인다. 라는 거죠. look 뒤에는 형용사가 와서 어떠어떠해 보이다. 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 살찐 것 같은데 했을 때 아니라고 했어요. No라고 했으니까 너 어때 보인다. 여전히 날씬해 보여. 안 그래 보인다. 이런 맥락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보니까, slim. You still look fat.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쭉 보니까 얘는 일단 부사라서 무조건 안 돼요. 형용사가 와야 하니까 틀렸고요. beautiful. 너 여전히 아름다워 보이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그쵸? 근데 너 웃겨 보인다라고 하면 싸움 나겠죠. 그죠? 그래서 1번, 4번 일단 살려두고요. 자, I don't think so. 아니야. 일단 걱정을 해요. 저, 아닌 것 같아. 자, How do I lose weight? 내가 살을 어떻게 뺄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Well, I usually advise dieters. 라고 했습니다. 나 주로 다이어트 하는 애들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advise라는 동사를 생각해 보면,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를 써서, 목적어가 뭐뭐 하라고 조언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o 부정사, to exercise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운동하라고 나는 주로 조언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영을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했더니 sounds great, sounds good. 여기 sounds 뒤에도 형용사가 들어가면 돼요. 1번에 sounds great.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번은 어법상 어색한 것을 A에서 E 중에서 찾아야 하네요. 한번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빠는 항상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To listen to my own voice.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tell이라는 동사는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가지는 동사 맞죠? 그래서 올바른 형태로 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I didn't understand his words. 나는 그의 단어들, 직역하면 그렇잖아요. 자, 아빠의 이 말씀들인 거예요. 다 아빠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언제는요?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는. 너만의 목소리, 너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라 라는 말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대요. 어릴 때는. 근데 sometimes I feel confused 라고 했습니다. 자, 때때로 나는 혼란을 느꼈어요. 자,
feel 뒤에는 형용사가 옵니다. 근데 내가 혼란스러운 상태를 겪은 거죠. 그래서 I feel confused로 굉장히 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when others make me follow their rules or behave as they want라고 했습니다. 지금 밑줄이 한 문장에 세 개가 왔어요. 일단 be는 통과됐고요. C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make가 동사잖아요. me 목적어예요. 그리고 follow 이거 뭐예요? 사역 동사죠. 내가 그들의 규칙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럴 때 또는 어떨 때냐면 여기 역시 make 동사 뒤에 behave 목적격 보어가 온 거예요. behave as they want. 자, as는 접속사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behave는 follow 뒤에 동사 원형으로 걸리는 거예요. 즉, 내가 따르게 하고 내가 또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럴 때 나는 뭐 했다?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follow라는 동사 원형과 병렬 구조로 동사 원형 형태도 잘돼 있고요. 뒤에 as도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형태로 문장에 아무 이상 없이 여기까지 무사히 잘 왔습니다. 자, now I understand my father's words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는 우리 아빠의 말씀을 이해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I'm trying to listen to my own voice. 나는 내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에서 뭔가가 틀렸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볼까요? It helps me to feel. 여기까지 어때요? 우리 help 동사. 아까 앞에서 문제 풀 때도 했어요. 그죠? 목적어 다음에 투부 정사나 또는 동사 원형이 모두 올수 있으므로 괜찮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은 내가 느끼는 걸 도와준다라는 건데, freely. 직역을 우리 해석을 해보면, 자유롭게 느끼는 거인데, feel이라는 동사는 또 뭐예요? 얘 뒤에는 형용사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feel confused, feel 형용사 했잖아요. 그죠? 근데 부사가 왔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feel free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help라는 동사를 올바른 문장으로 썼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있고 feel 뒤에 형용사를 쓰는 걸 아는지 같이 동시에 확인하고 있는 밑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따라서 E에 freely가 틀렸으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에서 27은 괄호 안에 말을 알맞은 형태로 쓰시오 했네요. 자, I've never heard her sing이 들어가야 돼요. 일단 의미적으로는. 그럼 나는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결코. 그녀가 노래하는 걸 들은 적이 없겠네요. 그래서 우리 hear이라는 동사 뒤에는 목적어, 동사 원형 또는 ing가 오는 거죠. 능동의 관계일 때. 그러면 여기는 sing도 되고 singing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사를 쓰면, 현재 분사를 쓰면 조금 더 진행의 의미를 강조한다는 뉘앙스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 27번은 The movie made all of us라고 했습니다. 그 영화는 만들었는데 우리 모두가 뭐 하게 만든 거예요? 울게 만든 거예요. cry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make는 사역 동사니까 동사 원형만 가능하죠. 여기는 cry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8번부터 32번까지는 쭉 뭐냐면 문장 성분을 찾아 써야 해요. 밑줄 친 부분이 문장에 어떤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주어겠죠, 얘는? 갑자기 부사예요. appeared,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늘 아침에. 얘는 어때요? 얘도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그냥 그는 나타났다 해도 완전한 문장, 일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얘는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이 써주시고요. 그다음 29번은요. He lived in a boat라고 했어요. 그는 살았다. 어디에서 우리 전치사 구가 왔어요. 얘도 수식어가 되겠네요. 그리고 뒤에도 다, 그렇죠? 얘도 수식어, 뭐 강해서 이렇게 됩니다. For a while, 잠시 동안, 다 수식어예요. 얘도 주어 동사로 완전한 문장이 되는 일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번 문장은 Don't make me feel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make 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그렇죠? 다양한 형식에 쓰이는데 뒤에 목적어 동사 원형이 왔네요. 그죠? 그래서 내가 느끼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이 오고 그 feel 뒤에 annoyed까지 하나의 목적격 보어 안에 들어온 거죠. 따라서 얘는 보어이므로 D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번에 My mom always told me 했어요. 그리고 many bedtime stories 이렇게 갔습니다. 자, 우리 엄마가 항상 나에게 말을 해주셨어요. 무엇을? 그쵸?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신 거잖아요. 많은 잠자리 이야기를. 그래서 bedtime stories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릴 때 혹시 부모님이랑 같이 잠들게 되면 부모님이 이런저런 얘기 막 해주잖아요. 그럼 그 얘기 듣고 잠들고 그럴 때 듣는 밤에 우리 침대에서 듣는 부모님에게 듣는 스토리를 bedtime stories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주다죠? 얘도 목적어, 얘도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따라서 31번은 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번은요, to tell you the truth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요, 너에게 사실을 말하자면이에요. 그래서 사실을 말하자면 이라는 말 없이 그냥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문장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얘는 문장 구성에 또는 문장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식어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E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3에서 34번을 보시면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배열하라고 했습니다. 자, 33번은 당신의 아이들을 조용히 시켜주세요 했습니다. 자, 뭐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뭐뭐 해주세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명령문을 쓰는데 please를 붙여서 좀 공손함을 나타내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에요. keep 있겠고요. 그쵸? 그리고 please가 있어요. 그래서 please는 보통 문장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되잖아요. 일단 문장을 완성을 해봅시다. 그러면 keep 하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시켜주는 거죠.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게. 너의 아이들이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keep 뒤에 목적어를 쓰고요. 그 뒤에 뭐예요? 형용사로 목적격 보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please를 우리가 이렇게 앞에 붙일 수도 있어요. Please keep your keys quiet 또는 keep your keys quiet, please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할 때는 보통 콤마를 붙이니까 이것도 한번 살짝 차이를 주시고요.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4번은 나의 할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영웅이라고 불렀다라고 했네요. 자, 나의 할아버지는 주어 찾으면 my grandfather. 자, 불렀다. 동사 called예요. 자, 누구를 뭐뭐라고 불렀다라고 했는데 우리 부르다 할때 call은 어떻게 써요? call AB의 형태예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둘다 명사를 쓸수 있는 거죠. 자, 누구를 뭐뭐라고라고 해야 되니까 누구를? 나를. 뭐라고? A hero라고. 그러면 언제나가 남았어요. 자, always라는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my grandfather always 먼저 쓰고 일반 동사 called me a hero. 이런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5에서 38번은 전치사를 골라 쓰는 문제인데 우리가 대충 느낌이 오지 않나요, 여러분? To, for, of. 우리 배웠던 거에 생각을 해보면 얘네가 뭔가 묶음으로 등장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 우리가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바꿀 때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가 필요해요. 그죠? 주로 to를 쓰는데 특별한 애들이 for를 쓰더라. 근데 더 특별한 두 아이가 of를 쓰더라.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35번에 있는 ask예요. 그쵸? May I ask a favor of you?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ask는 주로 a favor 또는 or question 이런 아이들과 같이 쓰였을 때 전치사로 of를 쓰죠. 간접 목적어 앞에. 그래서 삼형식 문장 구조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6번은 he sent two emails to us가 되겠죠. send라는 동사는 그냥 일반적으로 to를 쓰는 기본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번은요. he bought예요. 얘는 buy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buy라는 아이는 전치사를 뭘 쓰더라? for를 쓰더라. 그쵸? 그래서 그는 꽃을 좀 사주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8번은요. Could you pass the salt
to me가 되겠죠? 패스는 일반적으로 to를 쓰는 동사다. 그래서 우리가 to를 쓰는 동사는 굳이 외우지 말고 얘는 기본값이에요. default가 되는 거고 for를 쓰는 I, of를 쓰는 I 얘네 몇개안 되니까 외워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38번까지 풀수 있었고요. 39번, 4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얘는요, 보기와 같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써라 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두 문장을 하나로 쓰는 경우는 문법에서는 꽤나 많이 있는데, 자, 이번 건 어떻게 하는지. 보통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통 보기를 자세하게 줘요. 자, 이 방식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쓰는지, 아니면 뭔가 문장 형식을 바꿔서 쓰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얘는요, I watched Jim 이라고 했고요. He was playing the guitar 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합쳐진 문장을 봤더니, I watched Jim 까지는 갔고요. 뒤에 봤더니, he was가 사라지고, playing만 남았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문장 구조가 된 거예요? 내가 보았어요. Jim이 playing 하는 걸 보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내가 Jim을 봤는데, 걔가 이걸 하더라. 이걸 합쳐서 내가 Jim이 playing the guitar 하는 걸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뭐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라는 지각 동사로 쓰였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 현재 분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를 써도 되고 동사 완형을 써도 되지만 기존의 문장이 과거 진행이었죠. 그래서 진행의 의미를 살려서 ing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다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대로 그대로 풀면 돼요. 39번을. 어떻게 풀면 돼요? 자, 그는 노래를 들었는데요. 자, Mary was singing it. Mary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 들은 거예요. 그쵸? Mary가 그걸 부르고 있었고, 그 노래를 들은 거니까 우리는 그가 Mary가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들었다. 어떻게요? 지각동사 쓰고, 목적어에 Mary 씁니다. 그 다음에 singing. 이렇게. 현재 진행, 과거 진행형 썼던 거, 진행의 의미 살려서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물론 여기서는 Jim, he 이렇게 해서 얘는 주격이었고, 지금 the song과 it은 얘는 목적어 자리에 있었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같아요. 그쵸?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들었다, 보았다. 지각동사의 문장 구조로 쓴 겁니다. 그럼 40번도 볼까요? 자, 나는 don't allow dogs to come in 이라고 했어요. 자, 나는 개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고요. Sam told me to do that 이라고 했습니다. Sam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일단 지각동사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지각동사가 안 보이는 대신에 우리는 allow나 told라는 동사에 조금 집중을 해야겠죠. 자, 얘는 뭐예요? allow 뒤에 목적어 to 부정사 쓰는 문장 구조. tell도 마찬가지죠? 목적어, to 부정사 쓰는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쌤이 나에게 뭐 하라고 시킨 거예요? 뭐 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쵸? 걔못 들어오게 하라고 쌤이 나에게 말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겠죠? 그래서 Sam told me not to allow. 여기 합치는 거예요. told 뒤에 목적어에 to do that.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라고를 구체화하는 거죠. 그래서 not to allow dogs to come in.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또 not. 부정어를 to 부정사 앞에 쓰는 거.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에서 42는 삼형식을 사형식으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사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점수 그냥 쉽게 받아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전치사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얘는 지금 삼형식이에요. 그쵸? to you라고 있으니까 이 전치사의 to를 빼면서 목적어 두 개의 순서를 바꾸면 되는 거죠. 따라서 did he show you? 간접 목적어 먼저 his photo album 이라고 사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42번은 보니까 사형식이네요. 그쵸? Have you bought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께 a present. 선물을 사준 적이 있니? 사드린 적이 있니? 전에 했으니까 얘는 사형식으로 바꾸면서 전치사 뭐가 필요해요? by는 for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have you bought a present for your parents befor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에서 45는 어색한 부분 찾아 고치기입니다. 43번 봤더니 Would you bring that white towel me? 했어요. 이거 뭐예요? 그렇죠? 나에게 뭔가 이 하얀 타올을, 저 하얀 타올을 가져다 줄수 있나요? 에요. 나에게니까 여기에 전치사 to를 쓰든지 아니면 순서를 바꿔서 사형식으로 쓰든지 해야 되는데 섞여 있어요. 그래서 me를 to me로 바꾸는 삼형식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목적어 두 개를 자리를 바꿔서 올바른 사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44번은요. The clown in the amusement park looked a ghost라고 했어요. Looked a ghost 안 되죠. Look 뒤에는 형용사만 와야 해요. 자, 명사가 오고 싶으면 뭘 써야 된다? Like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looked를 looked like로 고쳐주면 해결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5번은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자, 그 여자는 had the driver to arrive at the airport. 자, 그 여자는요, 그 운전기사가, 운전사가 공항에 도착하게 했다. 그죠? 가능한 한 빨리. 그러면 얘는 사역동사다. 자, 우리 사역동사는 목적어 뒤에 동사원형. 이거 너무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to arrive가 아니라 그냥 arrive가 와야 합니다. 자, 46, 47도 어법 문제인데 이제 완전한 문장으로만 쓰면 됩니다. 자, 봤더니 we sang cheerful at the concert all together last weekend. 자, 우리가 노래했어요. 자, 사실 여기서 끝나요. 문장 형식이. 우린 노래했다. 완벽하거든요. 그럼 뒤에는 cheerfully, 쾌활하게, 뭐 활기차게, 밝게 이렇게 와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부사가 와야 되는데 형용사를 썼으니까 잘못됐죠? 그래서 cheerful을 cheerfully로 고쳐서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7번은요. The new president made people living better than before. 안 되죠. 그렇죠? make라는 사역동사는 목적어, 동사, 원형이 목적어 뒤에 와야 한다. 목적격 보어로. 이것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iving을 live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새 대통령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만들어주었다.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8번은 어법상 어색하지 않으면 동그라미 하면 되고 틀린 곳이 있으면 밑줄 치고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I want myself being confident. 안 돼요. 그렇죠? want는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being이 아니라 to be가 되어야겠고요. 그 다음 2번은요. It sounds a very moving story. 자, 이것도 우리 계속 앞에서 문제 풀 때도 했죠. sound라는 동사는 뒤에 형용사가 와야 돼요. feel, sound 이런 아이들은 형용사가 와야 하는데 지금 명사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like가 필요하다. 그래서 it sounds가 아니라 it sounds like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sounds에 밑줄 긋고 sounds like라는 전치사까지 붙여서 고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은 I could feel my mom touching. feel은 지각동사이고요. 목적어 다음에 뭐 올 수 있어요? 동사원형 ing 다 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올바른 문장. 뒤에도 문제 없습니다. 뭐 when I was sleeping, 내가 자고 있을 때 나는 엄마가 내 뺨을 만지는 걸, 이렇게 터치하는 걸, 쓰다듬는 걸 느낄 수 있었다가 되니까 얘는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9번은 조건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동사 make 써야 되고요. 이런 단어 써서 10단어, 그리고 축약형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면 단어 수를 또 맞추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내가 슬플 때 오직 너만 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슬플 때는 어렵지 않아요. 뭐예요? When I am sad가 되겠죠. When과 sad를 쓸 수 있겠고요. 자, 오직 너만이 주어예요. 뭐예요? Only you가 되겠고요. 자, 뭐뭐 할 수 있다, can, 만들 수 있다, can make가 될 거예요. 자, 나를 행복하게, 이거 어떻게 써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 happy 써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when I am sad는 앞에 뒤에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only you can make me happy when I am sad 또는 when I'm sad only you can make me happy. 그래서 이때 이걸 줄이지 않으면 I am으로만 쓰면 10단어를 충분히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50번은요. 문장의 형식이 같은 두 문장을 찾아서 기호를 써야 합니다. 자, 50번의 A를 봤더니 keep quiet예요. 그렇죠? 조용히 하세요. 조용함을, 정숙함을 유지하세요. 라는 거죠. 얘는 동사 뒤에 보어가 와 있는 이 형식이 되겠고요. B는요. He made a beautiful necklace예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와 있습니다. 얘는 수식어구죠. 3형식이 되겠고요. C는요. 그 학생들이 건물에서 나가게 할 수 없었다가 되니까 얘는 5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요. help 뒤에 you, 동사원형 또는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로 올 수 있으니까 5형식. 얘는요. he got me the best him 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4형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형식이 같은 두 문장은 C와 D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모든 실전 문제 풀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워크북 실전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5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요 1단원 지층과 하석 그 세 번째 시간이기도 한데요.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배운 내용을 총동원해서 이런 문제들 풀어볼 겁니다. 자, 먼저 대표 탐구활동 살펴볼 거고요. 바로 이어서 단원정리평가 1회 문제 모두 살펴볼 테니까요. 배운 내용 떠올리면 차근차근 함께 이번 시간에도 멋지게 문제 해결해 보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대표 탐구활동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탐구 목표는요 이거예요. 화석 모형을 만들고 실제 화석과 비교해서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리 예상 짐작해 본데요. 준비물은요 자르판, 자르판대기, 조개 껍데기, 종이컵에 담긴 알지네이트 반죽, 조개 몸체 화석 표본, 조개 흔적 화석 표본 실험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탐구 과정은요 아래에 살펴봅니다. 자, 먼저 찰흙 반대기에 이렇게 조개 껍데기를 딱 올려놓고 손으로 꾹꾹꾹꾹꾹꾹꾹 눌렀다가 뗍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알지네이트 반죽을 샥 붓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알지네이트 반죽 덩어리와 반대기에 각각 이렇게 화석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두 개 다 화석이긴 합니다. 자, 하나는 조개 몸체 화석 모형입니다. 요 알지네이트 반죽 덩어리 그 자체가 하나의 조개 몸체 화석 모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요거는 조개 흔적 화석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반대기에 이렇게 흔적이 남았잖아요. 따라서 이 자체도 하나의 흔적 화석 모형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어야 될 것은요, 여기서 찰흙 반대기는 실제 자연에서 지층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이 조개 껍데기는 실제 자연에서 아주 오래된 생물을 의미하는 것이구나라는 것도 알아두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죠. 완성된 화석 모형은요, 이렇습니다. 먼저 조개 몸체 화석 모형을 의미하는 굳은 알지네이트는요, 조개 껍데기 모양이고요, 볼록 튀어나와 있고요, 줄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조개 흔적 화석 모형을 의미하는 찰흙 반대기에 남은 자국은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조개 껍데기 자국이 역시 남아 있는 것을 알수 있죠. 둘다 화석 모형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굳은 알지네이트는 조개 몸체 화석 모형, 그리고 반대기에 남은 자국은 조개 흔적 화석 모형이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통점과 차이점은요. 공통점은요. 둘다 모양과 표면의 무늬가 비슷하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은 조개 화석 모형은요, 말랑말랑한데 실제 조개 화석은요, 단단해요. 그리고 조개 화석 모형은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지만 실제 조개 화석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앞서 본 조개 화석 모형과 실제 조개 화석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탐구 결과까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대표 탐구 활동 탐구 문제 1번부터 2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조개 화석 모양의 모습이래요. 방금 보았었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왼쪽 화석 모형에서 이 그림에서 사진에서 몸체 화석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지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몸체 화석을 나타내는 것은 기역일까요? 니은일까요? 디귿일까요? 자, 방금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아 들었다.

알겠습니다. 지층이 무엇이라고요? 지층은요,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쌓여 층을 이룬 것을 바로 지층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이렇게 지층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화석 모형을 만들고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추리하기 대표 탐구 활동 1번부터 2번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1번 문제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본격적으로 문제 풀기 전에 친구들, 우리 앉은 자리에서 준비 운동을 해볼까요? 자, 목도 좀 풀어주고요. 자, 어깨도 풀어줍니다. 너무 긴장되고 막 이렇게 있으면요, 막알것 같은 문제도 틀려요. 일단 내가 긴장이 풀려야 됩니다. 자, 우리 공부하다가 좀 몸이 찌뿌둥하다 싶으면 앉은 자리에서 좀 이렇게 몸도 풀어주면서 우리 차근차근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선생님도 이제 몸을 풀었으니까 1번 문제부터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지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지층 나왔습니다. 1번, 줄무늬를 부을 수 있다. 그래요. 지층은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줄무늬를 부을 수가 있습니다. 맞네요. 자, 2번, 각 층의 두께는요, 일정하지 않아요. 3번, 한 가지 색깔의 층, 아니요, 여러 색깔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번, 층이 없이 한 덩어리의 암석으로 되어 있다? 아니에요. 층이 있을 수 있어요. 5번, 각각의 층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색깔도 다르고 줄무늬도 볼수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알맞은 것은 1번이라고 정답 바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2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층을 볼수 있는 곳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모두 골라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하나가 아니겠다라는 것, 우리 이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지층은요, 어디서 볼수 있냐? 산, 농과 밭, 운동장, 바닷가 절벽인데요. 지층은요, 어떤 뭐 자갈, 모래, 진흙 같은 것들이 층을 이룬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려면요, 일단 땅속 깊이 있는 것이 깎여야 돼요. 침식작용이라고 하죠. 뭐 비나 바람에 의해 지표가 깎이는 것, 침식작용에 의해 깎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평평한 어떤 평야, 운동장, 농과 밭보다는 어떤 산 또는 바닷가 절벽에서 깎이고 깎여서 우리가 비로소 지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 고르자면 산과 바닷가 절벽 두 개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역과 리을 이렇게 두 개를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볼까요? 여러 가지 지층을 모양에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지층을 배울 때요. 지층의 모양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끊어진 지층도 있고요. 휘어진 지층도 있고요. 평평한 수평인 지층도 있다라고 배웠었죠. 자, 한번 연결해 보죠. 끊어진 지층 1번은 디귿으로 연결해 주면 되고요. 2번은 슉슉슉 휘어진 지층 니은으로 연결해 주고요. 3번은 평평한 수평인 지층 기역으로 연결해 주면 이렇게 알맞게 연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수평인 두 지층의 차이점을 한 가지 쓰시오라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사진 볼까요? 자, 수평인 두 지층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생각났나요? 자, 선생님은요, 이걸 보면서, 일단, 어때요? 층층마다 두께가 조금 달라요. 여기는 두께가 조금 얇은데, 여기는 두께가 두껍죠. 그러니까 이 수평인 두 지층의 차이점을 한 가지만 적어보자면, 예를 들면, 뭐, 층마다 두께가 조금씩 다르다. 또는 뭐 층마다 이루고 있는 어떤 알갱이의 종류나 색깔이 다르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같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층마다 두께가 다르다. 이렇게 또는 뭐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의 크기나 종류가 다르다.
이런 것

또 좋습니다. 중요한 건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다르다 이게 아니라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층마다 두께가 다르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 가지 차이점을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참고해서 한 가지 꼭 적어보세요. 다음은 단어 정리 평가 1회 5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5번과 6번이 함께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지층 모형을 만드는 실험 모습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아마 우리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이 그림 보고 아, 저거 할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보죠. 자, 5번은요. 위 실험에서 흐르는 물과 함께 자갈, 모래, 진흙의 순서로 퇴적물을 흘려보냈다면 수조에 퇴적물이 쌓인 순서를 아래쪽에 쌓인 것부터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지층 모형 실험. 어떤 실험이었나요? 비커에 자갈, 모래, 진흙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사면을 마련하고 한 사람은 물을 부어주고 한 사람은 순서대로 이렇게 준비한 퇴적물을 부어주는 실험이었죠. 이때 자갈, 모래, 진흙의 순서로 흘려보냈다면 아래쪽에 쌓인 것부터 쓰세요라고 있는데요. 자, 배웠던 내용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자갈을 흘려보냈어요. 그렇다면 자갈이 가장 아래쪽에 쌓일까요? 가장 위쪽에 쌓일까요? 가장 먼저 흘려보낸 것이 가장 아래쪽에 쌓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래쪽에 쌓인 것부터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흘려보낸 뭐? 그래요. 자갈부터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갈 먼저 적어주고요. 두 번째로 흘려보낸 건 모래니까 모래를 두 번째로 적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진흙이니까 진흙을 세 번째로 적어주면 자갈, 모래, 진흙 순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우리 배웠잖아요. 퇴적물을 흘려보낸 순서와 퇴적물이 쌓인 순서는 어떻다? 똑같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5번 문제. 자갈, 모래, 진흙. 이렇게 적어 보았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 실험 결과로 만들어진 지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기를 잘 봐야 되겠죠? 자, 보기는요, 세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기역부터 디귿까지인데요. 먼저 보기부터 자세하게 보죠. 자, 기역은요, 층마다 알갱이의 크기와 색깔이 비슷하다. 그런가요? 보면 준비한 알갱이들이 자갈, 모래, 진흙 다 달라요? 아니고요. 니은, 흘려보낸 퇴적물이 서로 섞이며 쌓인 것이 아니라, 자, 먼저 자갈 촥, 그 다음 촥, 그 다음 촥, 촥촥촥 섞이지 않고 쌓였습니다. 그래서 줄무늬처럼 또 보이기도 하고요. 디귿, 수조 안에 만들어진 지층 모양에 줄무늬가 생겼다. 이것이 정답. 따라서 알맞은 것은 디귿이라고 기호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가볼까요? 8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은 바닷가 절벽에서 지층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래요. 지층은요, 바닷가 절벽, 산 이런 데서 잘볼수 있다라고 했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7번. 위 지층에서 가장 나중에 쌓인 층의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아, 가장 나중에 쌓였다라고 한다면 가장 아래일까요? 가장 위일까요? 자,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후다닥 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실수해서 틀립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나중에 쌓이기 위해서는 어때요? 가장 아래가 아니라 가장 위에 있어야 가장 나중에 쌓일 겁니다. 우리 놀이 중에 손바닥 쌓기 놀이가 있잖아요. 가장 재빨리 손바닥을 탁 넣은 사람이 가장 아래에 있고요. 딴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탁 올린 사람이 마지막에 올린 사람이 가장 손바닥이 위에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쌓인 층은 가장 아래에 가장 나중에 쌓인 것은 바로 어디? 가장 위에 있다. 따라서 7번처럼 가장 나중에 쌓인 층은 바로 아래가 아니라 가장 위에 있는

기억을 골라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기억입니다. 만약 문제에서 가장 먼저 쌓인 층의 기호를 쓰시오라고 한다면 2번은 리을이 정답이 되겠고요. 7번은 기억이 정답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8번입니다. 위 지층이 만들어지고 발견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1번. 흐르는 물이 자갈, 모래, 진흙 등을 운반한다. 맞습니다. 2번. 운반된 자갈, 모래, 진흙이 바다의 바닥에 쌓이고요. 3번. 퇴적물이 계속 쌓이면서 나중에 쌓인 층이 먼저 쌓인 층에 눌린다?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쌓인 층은 방금 어디에 있다고 했나요? 위에 있습니다. 먼저 쌓인 층이 아래에 있어요. 누가 누구를 누를까요? 가장 나중에 쌓인 층이 가장 먼저 쌓인 층을 위에서 아래로 누르겠죠? 따라서 반대예요. 먼저 쌓인 층이 나중에 쌓인 층에 눌린다. 틀렸습니다. 4번. 지층이 땅 위로 드러나 깎이면 지층을 볼수 있게 되고요. 5번. 오랜 시간이 지나면 퇴적물이 단단히 굳어져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층이 되죠? 따라서 정답은 3번 골라주면 되겠고요. 이런 문제는요, 빨리 읽으면 뭐가 틀렸지 알수 없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며 읽어주며 풀어야 되는 8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가보죠. 퇴적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만들어지나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퇴적물들이 쌓이고 굳어지는 그 오랜 시간. 다음 2번. 대부분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이다. 그래요. 이 퇴적암은요, 대부분 지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3번. 자갈, 모래, 진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4번. 알갱이의 색깔에 따라 이암, 사암, 여암으로 분류할 수 있다. 5번. 퇴적암의 종류에 상관없이 퇴적암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는 모두 비슷하다. 뭐가 맞나요? 3번이 맞죠. 4번은 왜 틀렸나요? 색깔이 아니라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이암, 사암, 여암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5번, 상관없이 비슷한가요? 아니죠. 모두 다르죠. 따라서 알맞은 것 모두 고르면 2번과 3번 두 가지를 골라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1번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방금 이야기한 이암, 사암, 여암의 모습이래요. 10번부터 보겠습니다. 위태자감을 구성하고 있는 알갱이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것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낸다면 각 기호에 해당하는 퇴적암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친구들. 약간 이렇게 또 앉은 체조를 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색연필, 형광펜 하나 들고요. 이 문제에다가 중요 표시 하나 해볼까요? 선생님은, 아니야. 빨간색보다 오늘은 노란색에 좀 당기는데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별표를 마구마구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색깔로 마구마구 그려주세요. 자, 이 문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볼까요? 자, 이암, 사암, 여감은요, 이루고 있는 알갱이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이암, 사암, 여감으로 분류한다라고 배웠죠? 이암은 진흙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 사암은 모래. 그 다음 여암은 이런 진흙, 모래, 자갈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알갱이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것 순서대로 하자면 제일 작은 것은 입자가 고운 진흙이겠죠. 따라서 기역, 이암이 여기에 온다. 기역은 이암이고요. 니은은 다음이에요. 모래가 그 다음이죠. 알갱이의 크기로 따지면요. 니은은 사암이죠. 사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갈, 진흙, 모래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암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면 기역은 이암, 그리고 니은은 사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귿은 역암이라고 배운 내용 떠올리며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이암, 사암, 여암으로 분류하는구나. 한번더 기억하면서 이어지는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자, 기억의 촉감은 거칠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에요. 보들보들합니다. 뭐가? 이암이 말이죠. 다음,
니은의 색깔은 검은색이 아니죠. 디귿의 색깔은 연한 노란색 아닌데요. 니은은 주로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요. 주로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바로 기역, 이암을 말하는 것이고요. 디귿, 여감이 바로 이런 자갈, 모래, 진흙 등에 섞여 있죠? 맞습니다. 따라서 5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12번 문제로 가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별표를 안 칠래야 안 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마구마구 쳐볼까요? 선생님도 파란색 별을 한번 마구마구 그려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 자,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중요해요. 오래전에 살아야 되고요. 생명을 가진 생물이어야 하고요. 몸체도 좋고요. 흔적도 좋고요.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이어야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그래요. 화석이잖아요. 이번 단원이 지층과 화석이었는데 두 번째 주인공 화석입니다. 오래전 생물의 몸체 흔적, 지층이나 암석 속에 남아있는 것 화석이에요. 화석이라고 하면 뭐예요? 누가 물었을 때 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 화석입니다. 중요해요.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이 화석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인데요. 단단한 암석이고요. 생물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생물의 몸체 같은 것들은 그대로 다 있으니까 말이죠. 3번, 큰 생물은 화석이 될 수 없나요? 공룡 화석은 그럼 안 되게요? 자, 틀렸습니다. 4번, 종류와 생김새, 크기가 다양하고요. 생물의 흔적도 공룡 발자국 같은 흔적도 화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 골라주면 쉽게 풀수 있겠네요.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화석으로 알맞은 것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들판에 놓인 고인돌은 어때요? 화석이 될까요? 일단 들판에 그냥 놓여 있으면 안 되고요. 지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인돌은 어때요? 생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화석이 될 수가 없고요. 니은, 지층 속에서, 지층이네요, 일단. 발견된 새 발자국 생물이죠. 그리고 발자국 흔적입니다. 맞아요. 화석 될수 있고요. 디귿, 옛날부터 사용하던 오래된 그릇, 어때요? 오래된 건 맞는데, 그릇은 어때요? 생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석이 아닙니다. 리을, 시베리아 동토에서 발견된 매머드 동물, 맞습니다. 화석. 따라서 모두 고르면 니은과 리을 두 가지 골라주면 이렇게 14번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화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수 있겠죠? 자, 다음은 1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식물 화석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와, 여기 보세요. 엄청 많은 화석이 나와 있네요.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선택지 1번입니다. 물고기 화석. 이것은 동물 화석이죠. 2번, 사엽충 화석. 동물 화석입니다. 3번은 암모나이트 화석. 동물 화석이고요. 4번은 나뭇잎 화석. 식물 화석입니다. 5번, 공룡 발자국 화석. 공룡은 동물이니까 동물 화석입니다. 따라서 1, 2, 3, 5가 모두 동물 화석인데 혼자 식물 화석이니까 4번이 정답인데요. 지금은 동물이냐 식물이냐로 했다면 이렇게도 분류해 볼 수가 있겠죠. 동물의 몸체냐 아니면 생물의 몸체냐 아니면 생물의 흔적이냐 이렇게 분류할 때는 1번, 2번, 3번, 4번은 생물의 몸체 화석이지만 5번처럼 발자국 쿵 화석은 바로 생물의 흔적 화석이지요. 따라서 이렇게 분류 기준에 따라 이렇게도 분류해 볼수 있다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한번더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자, 1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조개 화석 모형을 만들기 위해 찰흙반대기에 조개 껍데기를 올려놓고 손으로 꾹꾹꾹 누르는 모습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16번. 위 실험의 조개 껍데기가 실제 화석 생성 과정에서 나타내는 것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배웠던 내용

떠올려 보면 여기서 이 찰흙 반대기는 지층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조개 껍데기는 바로 지층, 퇴적물, 흐르는 물, 지구의 과거에 살았던 생물, 오랜 시간 동안 화석이 굳어지는 과정. 바로 정답은 그래요. 지구의 과거에 살았던 생물을 바로 이 조개 껍데기가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16번 문제의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어지는 1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위 실험의 조개 껍데기가 실제 자연에서 화석이 되기 쉬운 까닭을 화석이 만들어지기 쉬운 조건 관련지어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화석이 만들어지기 쉬운 조건 두 가지 떠올려 봐야 됩니다. 먼저 퇴적물이 빠르게 쌓여야 돼요. 부패되기 전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예요? 이 생물의 몸체에 어떤 질기거나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그만큼 화석으로 남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조개 껍데기는 어때요? 단단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조개 껍데기는 자, 선생님이 쓰는 거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적어 보는 겁니다. 조개 껍데기는 단단 하기 때문에 단단하기 때문에 화석으로 화석이 되기 쉽다. 이렇게 한번 선생님은 적어 보겠습니다. 화석이 만들어지기 쉬운 조건을 떠올리며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 해결해 볼 차례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화석 묻고 있는데요. 잎이 많고 줄기가 잘 보이고요. 오늘날에도 이 화석과 비슷한 생물이 살고 있대요. 이 화석이 발견된 곳은요. 과거에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다는 걸알수 있다는 걸 보니 지금의 이 비슷한 생물도 따뜻하고 습한 데서 살아야 되겠군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산호화석, 곤충화석, 나무화석, 물고기화석, 고사리화석 중에서 잎이 많고 줄기가 잘 보이고 따뜻하고 습한 지역에 사는 것, 바로 고사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고사리화석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정리평가 1회 18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헤어지기 전에 하나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자, 수강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화석으로 이행시를 한번 지어보는데요. 선생님도 한번 지어볼까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화석에는 아주 오래된 시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석, 이게 좀 어려웠는데요. 석, 석연치 않던 과거의 비밀도 하나씩 밝혀진다.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강후기 게시판에 내가 만든 이행시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단원정리평가 이외의 문제 계속해서 풀어볼 거니까 미리 풀어보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해보죠. 그럼 우리 또 봐요.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 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우리 이번 단원은 여러 가지 그래프라는 단원이죠? 비율 그래프, 그러니까 띠 그래프, 원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요,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의 단원 평가 2회 만나보고요. 수행 평가 문제까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행 평가 문제는 그냥 일반 문제 푸는 것이랑 똑같이 푼 다음에 말로 설명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단원 평가 2회 먼저 시작할게요. 단원 평가 2회 1번입니다. 1번부터 4번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반 학생들의 고민거리를 조사하여 나타낸 띠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고민거리별 학생 수의 비율이라고 그래프의 제목이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전체 백분율 100% 모두 더했을 때 되는데요. 친구 관계는 40%, 외모 20%, 성적 30%, 가정생활 10%. 자, 이렇게 고민거리별 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의 이름 혹시 알수 있나요? 그렇죠. 전체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 바로 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1번, 고민거리 중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각 항목의 비율이 이미 나타나 있죠. 40%, 20%, 30%, 10%. 아, 그럼 40%인 친구 관계. 친구 관계가 고민거리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정답, 친구 관계. 2번입니다. 성적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 수는 가정생활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 수의 몇 배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성적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 수의 비율은 30%예요. 가정생활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 수는요, 전체의 10%입니다. 자, 그럼 30%는 10%의 몇 배일까요? 30 나누기 10이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쉽죠? 그렇죠. 3이에요. 그래서 3배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3번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반 학생 수에 대한 고민거리별 학생 수의 백분율을 모두 더하면 몇 퍼센트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그냥 바로 알수 있어요. 그래프를 통해서 40%, 20%, 30%, 10% 모두 더했더니 100%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모두 더하면 바로 100%가 된다. 여러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반 학생 수가 20명이라면 외모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의 수는 몇 명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반 학생 수가 20명이래요. 외모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20%거든요. 그러면 전체 학생 수가 20이다. 여기에 20%의 학생이 외모에 대해 고민을 가지고 있다. 20 곱하기 100분의 20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20으로 약분을 했을 때 5분의 1. 5로 약분을 하면 4만 남으니까, 아, 4명이네.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어요. 4명.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거든요. 자, 반 학생 수가 20명이다. 외모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 수몇 명일까? 자, 기준량이 100일 때. 자, 20명이라면 몇 명일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기준량이 100명일 때는 우리가 안다는 거죠. 만약 100명이라면 20명의 학생들이 외모에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럼 이걸 생각했을 때, 아, 5로 나누면 20이잖아. 5로 나눠. 그러면 4명이네. 이렇게도 구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 선택하면 좋은데요. 자, 이 방법이 조금 더 많이 쓰이는 방법이긴 합니다. 5번에서 6번이에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한해 동안 발생한 장소별 안전사고의 건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장소별 안전사고 발생 건수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교실, 복도, 강당, 기타에서 안전사고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건수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전체는 40건이라고 하네요. 자, 5번. 위표를 완성하시오. 자, 백분율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백분율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교실입니다. 자, 전체는 40건인데 그중에서 10건이 교실에서 일어났어요. 40분의 10 곱하기 100을 해 줍니다. 먼저 10으로 약분을 해 주면 4분의 1인데 4로 약분을 했을 때 25가 남으니까 아, 25%다. 그다음 복도에서는 얼마나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전체가 40이니까 복도에서는 6건, 100을 곱하자.
그러면 먼저 20으로 약분을 했을 때 2, 20으로 약분을 했을 때 5가 되니까 2로 약분을 한번 더해주면 3, 5, 15가 되죠. 15%입니다. 자, 그 다음 강남은 16건이 일어났어요. 40분의 16 곱하기 100이죠. 20으로 약분을 하면 2, 20으로 약분을 하면 5, 2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8이니까 8, 5, 40이죠. 그래서 40%가 됩니다. 자, 기타는요, 8건이에요. 그러면 40분의 8 곱하기 100인데요. 이것은 우리 8로 바로 약분을 해주면 5분의 1이거든요. 5로 약분을 하면 20이 남으니까, 아, 기타는 20이구나. 그럼 전체 백분율의 합 구해볼게요. 25 더하기 15는 40, 40에 40을 더하면 80, 80에 20을 더했으니까 100이죠. 자, 그렇게 우리 백분율 잘 구했다는 거볼수 있고요. 6번, 위표를 T그래프로 나타내래요. 장소별 안전사고 발생 건수의 비율을 바로 T그래프로 나타내어 볼 건데요. 백분율을 보면서 알맞게 선을 그어서 T를 나눠줍니다. 자, 교실에서는요, 전체의 25%만큼 사고가 났기 때문에 25만큼 그어주고요. 복도에서는 15%예요. 한 칸이 5%이니까 세 칸만큼 가서 선을 그어 나눠줄게요. 자, 강당에서는 40%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니까 40%만큼 가서 다음과 같이 선을 그어 띠를 나눠줍니다. 마지막 기타는 20%만큼이죠? 자, 다음과 같이 띠를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나눴다면 각 항목의 비율을 적어서 다음과 같이 완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7번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표를 띠그래프로 나타내기에 알맞은 주제를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시각별 기호의 변화는요? 여러분, T그래프로 나타내기에 알맞을까요? 아닙니다. 기온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기에 알맞은 주제가 되겠죠. 그래프. 자, 그 다음. 니은, 전교 학생 회상 선거의 후보자별 득표 비율이래요. 득표 비율이면 T그래프로 나타내기에 알맞겠죠. 자, A 후보는 몇 퍼센트, B 후보는 몇 퍼센트, 이렇게 T그래프로. 디귿, 나라별 인구수는 어때요? 나라별 인구수는 T그래프로 나타내기엔 알맞지 않습니다. 나라별 인구수는요, 뭐 그림 그래프라던가, 또는, 그렇죠.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로도 괜찮겠죠? 그런데, 비율을 나타내기에는 알맞지 않으니까, 우리 T그래프로 나타내기에는 알맞지 않아요. 리을, 공원에 있는 종류별 나무수의 비율은 어때요? 자,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T그래프로 나타내기에 알맞습니다. T그래프로 나타내기에 알맞은 주제에 니은과 리을 두 개를 골라주면 됩니다. 니은, 리을이죠. 다음 8번부터 11번입니다. 제한의학교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반려동물을 조사하여 나타낸 T그래프입니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 5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반려동물별 학생 수의 비율과 6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반려동물별 학생 수의 비율, T그래프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T그래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와 있는 경우요. 이런 경우는 두 그래프를 보고 뭔가 비교하라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 5학년 학생들과 6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반려동물별 학생 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각각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5학년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려동물 무엇일까요? 비율이 가장 높은 것? 고양이 35%, 강아지 40%, 물고기 15%, 기타 10%. 그렇죠. 바로 강아지죠. 강아지가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다음, 6학년에서는요, 고양이 50%, 강아지 35%, 물고기 10%, 기타 5%예요. 그러면, 고양이의 비율이 가장 높죠? 6학년 학생들은 고양이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다음, 9번입니다. 5학년 학생들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비율과 같은 비율로 6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반려동물은 무엇인지 쓰시오. 먼저 5학년 학생들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비율을 살펴봐야 돼요. 5학년 학생들은 35%의 학생이 고양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6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반려동물별 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낸 T그래프에서 35%인 동물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딨나요? 그렇죠. 강아지죠. 그래서 정답은 강아지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다음 10번. 6학년 학생 중에서 고양이와 강아지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구하시오. 자, 고양이와 강아지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과 강아지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을 어떻게 더해주기만 하면 되죠. 50 더하기 35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85가 되죠. 그래서 85%가 정답이 됩니다. 어때요? 이것도 간단하죠. 이렇게 그래프가 여러 개 나와 있다고 해도 여러분 당황할 것 없습니다. 차근차근 문제를 잘 보고 설명대로 풀면 돼요. 자, 그다음 우리 11번도 볼게요. 물고기를 좋아하는 6학년 학생 수가 30명이라면 조사에 참여한 6학년 전체 학생의 수는 몇 명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6학년 학생 중에서 물고기를 좋아하는 학생의 수 전체의 비율이 바로 10%였어요. 그러면 10%가 몇 명이다? 30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6학년 전체 학생의 수는 우리가 전체니까 비율 100%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몇배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곱하기 10, 10배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학생 수 10배 곱해주자. 그러면 몇 명이 되나요? 그렇죠. 300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학생의 수 300명. 이라고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각 부분의 그 항목의 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백분율과 함께 계산을 했을 때 전체의 학생의 수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12번부터 13번이에요. 민원에반 학생들이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휴대전화 사용 시간별 학생 수의 비율을 이렇게 나타내었네요.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은 45%,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은 30%, 3시간 이상은 20%, 1시간 미만은 5%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자, 선생님은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아,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 3시간 이상인 학생도 진짜 많네요. 자, 12번. 위와 같은 그래프를 무슨 그래프라고 하는 뜻이시오라고 했습니다. 전체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어떤 모양?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 바로 원 그래프라고 부르죠. 그래서 정답은 원 그래프입니다. 자, D그래프와 원 그래프는요, 전체에 대한 각 비율을 나타내, 각 항목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라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공통점이 있는데 모양이 달라요. D 모양, 원 모양. 그래서 이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13번.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인 학생 수의 비율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2시간 이상인 학생 수의 비율이래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잘 보면 여러분들이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이 학생 수의 비율만 보고 45%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되지 않죠?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은요, 2시간 이상인 학생 수에 역시 해당이 되는 거예요. 1시간 미만은 빼고. 그래서 두 비율을 더해서 20 더하기 45, 즉 65%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풀이는 어떻게 쓰느냐?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이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인 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45%이고, 3시간 이상 사용하는 학생 수의 비율은 전체의 20%입니다. 따라서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인 학생 수의 비율은 전체의 45 더하기 20, 즉 65%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65%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그냥 45%라고 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빨리 풀려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떤 항목들이 있지? 어떤 항목들이 있지? 눈으로 한 번씩 살펴보는 단계가 꼭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다음 14번입니다. 도윤이가 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정리한 공책의 일부분입니다. 잉크가 번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1번. 각 항목의 백분율을 먼저 구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가 이것 퍼센트인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는 항상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100%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00이라고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3번, 각 항목의 백분율만큼 원을 나눈다. 이 다음에 해야 되는 행동이죠.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은 바로 100입니다. 다음 15번부터 17번이에요. 학교 급식 메뉴로 먹고 싶은 디저트 종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먹고 싶은 디저트 종류별 학생 수의 비율을 이렇게 표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자, 위 표를

완성하시오라고 하는 게 15번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비어있는 칸들이 좀더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케이크, 주스, 과일을 좋아하는 학생 수는 나와 있는데, 요거트를 좋아하는 학생 수는 나와 있지 않아요. 대신 전체 합계가 600명이다라는 것은 나와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를 모두 더해서 600에서 빼주면 요거트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케이크를 좋아하는 학생의 수 258명, 주스를 좋아하는 학생 120명, 과일을 좋아하는 학생 102명이에요. 모두 더해 보았더니 10이 되죠. 그다음 8, 그다음 4가 되니까 480명이 돼요. 그럼 요거트를 좋아하는 학생의 수는 바로 600에서 480을 뺀 120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트에 120 이렇게 먼저 적어줍니다. 그 다음은 우리 이제 백분율을 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 백분율은 전체, 그러니까 600명을 기준으로 각각의 항목이 얼마만큼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먼저 케이크, 전체 600명 중에서 258명의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여기에 100을 곱해 줄 거예요. 100으로 약분하면 1, 그리고 6이 되죠? 6으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6, 4, 24, 6, 3, 18. 그래서 43이 되거든요. 43%가 됩니다. 이제 주스도 볼게요. 주스는 전체가 600명인데, 그중에서 120명의 학생들이 좋아해요. 여기에 100을 곱해 볼게요. 100으로 약분해 주면 6만 남고, 6으로 약분하면 20이 되니까, 아, 20%겠구나. 20. 자, 그런데 요거트도 120명의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먹고 싶은 디저트라고 했잖아요. 그럼 똑같이 20%가 됩니다. 자, 그다음 과일 볼게요. 과일을 먹고 싶은 학생은 전체 600명 중에 102명이에요. 여기에 100을 곱해 볼게요. 100으로 약분을 해주면 6만 남고, 6으로 약분을 하면 6, 1은 6, 6, 7에 42. 그래서 17이 됩니다. 백분율 17이죠. 43 더하기 20은 63. 63 더하기 17은요, 80이에요. 80에 20을 더했으니까 100이 되죠. 그래서 표를 제대로 채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16번, 위 표를 원그래프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원그래프로 나타낼 때에는 백분율을 확인하고 각각의 백분율에 알맞게 이 선을 그어서 원을 나눠주는 게 필요하겠죠. 케이크는 전체의 43%니까 43% 얼마만큼이에요? 그렇죠. 43%만큼. 여기만큼 가서 선을 그어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주스 20%, 과일 17%, 요거트 20%를 다음과 같이 항목과 함께 백분율을 적어주세요. 다음 17번, 전체에 대한 비율이 서로 같은 디저트를 모두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전체에 대한 비율이 같은 거딱두 가지 있었죠. 네, 맞아요. 바로 20%, 20%로 주스와 요거트의 전체에 대한 비율이 같았습니다. 그러면 주스, 그다음 요거트라고 두 가지를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18번부터 20번입니다. 2020년과 2025년에 어느 마을의 곡물별 생산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2020년 곡물별 생산량의 비율이고요. 오른쪽은 2025년 곡물별 생산량의 비율입니다. 자, 2020년에는 어땠는지, 2025년에는 어땠는지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쓰면 변화하는 양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2020년도에는 쌀이 50%, 보리 30%, 콩은 15%, 기타는 5%였고요. 2025년에는 쌀이 45%, 보리가 35%, 콩이 10%, 기타가 10%였습니다. 문제 18번 볼게요. 중요한 문제.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2020년의 생산량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곡물은 쌀입니다. 그런가요? 네, 쌀이 50%로 가장 비율이 높죠. 2번, 2020년에 쌀과 보리 생산량의 비율은 전체의 80%인가요? 자, 쌀은 50%, 보리는 30%이니까 둘이 더했을 때 80% 맞죠? 3번, 2020년에 보리 생산량은 콩 생산량의 2배입니다. 보리 생산량은 30%인데 콩 생산량은 15%예요. 그러니까 보리가 2배라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다음. 4번. 2025년에는 2020년보다 콩 생산량의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 콩이 15%를 차지했는데 2025년에는 10%를 차지했으니까 비율이 낮아진 거 맞죠? 5번. 2025년에는 보리 생산량이 2020년에 비해 늘었습니다. 자, 보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에서 35%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리 생산량은

생산량 자체가 늘었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생산량을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진짜 생산량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율만 높아졌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 생산량이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설명은 바로 5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19번입니다. 2025년에 곡물별 생산량의 비율을 나타낸 원 그래프를 전체 길이가 40cm인 T 그래프로 바꿔 나타내려고 합니다. 보리가 차지하는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시오. 자, 그러면 전체 T 그래프의 길이가 40cm라고 했어요. 그럼 보리가 차지하는 길이는요? 그렇죠. 전체의 35%이니까 100분의 35를 곱하여 구할 수가 있겠죠. 자, 20으로 약분을 하면 2, 20으로 약분을 하면 바로 5가 됩니다. 5로 약분을 하면 1과 7이니까 2, 7에 14. 즉, 14cm가 보리가 차지하는 길이가 되는 거죠. 다음 20번 서술형 문제예요. 이 마을의 2025년 콩 생산량이 18톤이라면 같은 해 쌀과 보리 생산량의 합은 모두 몇 톤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콩 생산량이 18톤이래요. 2025년에 콩이 전체의 10%만큼 생산이 되었는데 10%가 18톤이다. 그러면 쌀과 보리의 생산량의 합은요? 45% 그리고 35%이니까 둘을 더했을 때 80%가 되잖아요. 아, 전체 80%라면 몇톤 만큼일까?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10% 곱하기 8을 했을 때가 80%잖아요. 그러면 18톤에다가도 8을 곱하여 우리가 전체의 우리 쌀과 보리의 생산량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88에 64. 그 다음 18은 8이죠. 그러면 14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4톤이죠. 풀이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2025년 쌀과 보리 생산량의 비율의 합은 전체의 80%로 콩 생산량의 비율의 몇 배? 8배입니다. 2025년에 콩 생산량이 18톤이므로 2025년에 쌀과 보리 생산량의 합은 그렇죠. 바로 18 곱하기 8은 144. 140 4톤입니다. 라고 써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서술형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를 여러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행평가 1번입니다. 효성이네 학교 6학년 학생들이 평소에 가장 많이 실천하는 환경 보호 활동을 조사하여 나타낸 T그래프입니다. T그래프로 알수 있는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평소 실천하는 환경 보호 활동별 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낸 T그래프죠. 개인 컵 사용액 30%, 음식 남기지 않기 20%, 재활용품 분리배출하기 40%, 사용하지 않는 전등 끄기가 10%예요. 자, 여러분 이 T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것 아무거나 생각해서 두 가지를 쓰면 됩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인컵 사용하기는 뭐 전체의 30%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도 좋고요. 전체 학생들 중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하기를 실천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 실천하는 환경보호 활동별 학생 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활동은 재활용품 분리배출하기입니다. 개인컵 사용하기를 실천하는 학생 수의 비율은 사용하지 않는 전등 끄기를 실천하는 학생 수의 비율의 3배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2번입니다. 양파 과자의 성분별 내용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원 그래프입니다. 전체에 대한 지방의 비율이 단백질 비율의 4배일 때 지방의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전체에 대한 지방의 비율은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단백질의 비율의 4배라고 합니다. 그럼 단백질의 비율을 네모 퍼센트라고 생각한다면 지방의 비율은요, 그렇죠. 바로 4 곱하기 네모 퍼센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일단 전체의 비율이 우리 100%라고 생각을 했을 때 탄수화물 60%, 기타가 5%예요. 그러면 100에서 60을 빼고 5를 빼면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바로 35가 되잖아요. 35는 네모 더하기 4 곱하기 네모를 한 것이 35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네모가 몇 개예요? 총 5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모 곱하기 5가 35다?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바로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7 더하기 4, 7에 28 했더니 35가 되잖아요. 단백질은 전체의 7%, 그다음 지방은 4, 7에 28%가 되는 거죠. 자, 전체에 대한 단백질의 비율을 네모

0: 10%라고 하면 지방의 비율은 4 곱하기 네모 %입니다. 성분별 내용량의 비율을 모두 더하면 100%가 되어야 하므로 60 더하기 4 곱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5는 100. 즉, 5 곱하기 네모는 그렇죠. 35가 된다. 네모는 7입니다. 따라서 얼마가 되나요? 지방의 비율은 7 곱하기 4 또는 4 곱하기 7. 그래서 28%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모르는 수가 있다면, 모르는 값이 있다면, 네모라고 두고 식을 세워보세요. 3번입니다. 우주내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전체 학생이 600명이라면, 야구를 좋아하는 남학생 수는 몇 명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프가 두개 나와 있어요. 일단 왼쪽은 우주내 학교 여학생과 남학생 수의 비율입니다. 남학생 60%, 여학생 40%. 오른쪽에는 남학생이 좋아하는 운동별 학생 수의 비율을 T그래프로 나타냈어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학생이 600명인데 그중에서 남학생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전체 남학생은 60%잖아요. 그러면 600명 중에서 100분의 60만큼이 남학생인 거예요. 100으로 약분을 해주면 1과 6이고, 6 곱하기 60이니까 360이 되죠. 그래서, 아, 남학생 수는 360명이네. 그럼 남학생 중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의 수를 구해야 되니까 전체의 20%잖아요? 그러면 남학생 수 360에다가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 100분의 2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20으로 약분했을 때 5분의 1이 되니까 5로 약분을 했을 때 5, 7에 35, 5, 20, 7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학생의 수는 72명이에요. 풀이로는 어떻게 쓰느냐? 남학생의 수는 600 곱하기 100분의 60. 그래서 360명이다. 야구를 좋아하는 남학생의 수는 360 곱하기 100분의 20이므로 바로 몇 명? 72명이다. 72명. 이렇게 구해줘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바로 600에다가 20을 곱하면 틀린 답을 구하게 될 거예요. 먼저 남학생의 수를 구해줘야 합니다. 4번입니다. 도영이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나타내기에 알맞은 그래프를 보기에서 찾아 네모 안에 써놓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 도영이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학교 정규 학생회장 선거에 후보자별 득표수의 비율을 나타내기에 알맞은 그래프를 찾고 싶대요. 자, 그러면 비율을 나타내고 싶다? 그럼 딱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겠어요? 그렇죠. 원 그래프 또는 T 그래프잖아요. 보기에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T 그래프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T 그래프에 동그라미를 해주고, 그 이유는요? 그렇죠. 바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알아볼 때에는 T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자, 여기에 꼭 들어가면 좋은 말은 바로 비율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T그래프라는 말도 들어가게 이렇게 문장을 써주세요. 자, 이렇게 수행평가 문제까지 선생님과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죠. 바로 단답 퀴즈입니다. 만점왕 초등학교 6학년 전체 학생의 수는 500명이고, 이중 남학생 수는 240명입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생각하며 길이가 50cm인 T그래프에 나타낸다면, 남학생이 차지하는 부분은 몇 cm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호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선생님 톡톡에 정답을 올려두도록 할게요. 자, 오늘까지 여러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6단원의 내용으로 새롭게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민들레를 관찰했어. 민들레 관찰한 일을 일기로 쓸 거야.
1: 나는 오늘 일기로 쓸 내용이 없어. 아무것도 특별한 일이 없었거든. 꼭 특별한 일만 일기로 쓸 수 있을까?
0: 일기는 겪은 일과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써야 해. 또 일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야옹! 친구들이 일기를 쓰려고 하나 봐요. 일기는 날마다 겪은 일을 생각과 느낌을 함께 적은 글이에요. 야옹이는 일기 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일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꼭 특별한 일만 일기로 쓸 수 있는 걸까요? 야옹이는 일기를 진짜 잘 쓰는 고양이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 일기를 아주 아주 잘 쓰는 방법 알려주세요.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배웠는지 기억하나요? 그래요. 바로 우리 꾸며주는 말에 대해서 배워봤죠? 오늘은 우리 야옹이가 원하는 대로 일기 쓰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먼저 겪은 일에서 일기 글감 정하기. 일기 글감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엔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일기를 한번 써볼 거예요. 어때요? 정말 재밌겠죠?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자, 여러분, 혹시 일기 써본 적 있나요? 일기 써본 적 있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정말 많네요. 여러분, 한 번쯤은 일기를 써봤을 거예요. 그럼 일기란 무엇일까? 일기는요, 날마다 그날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같은 것들을 적은 어떤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글인 거죠. 그럼 많은 친구들이 일기를 써보긴 했는데 일기 쓰기 진짜 자신 있어요 하는 친구는 얼마나 될까요? 네, 많지 않더라고요. 친구들은 어떤 고민이 있을까? 선생님이 만난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생님, 일기에 쓸 내용이 없어요. 아니면, 선생님, 전 어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밥 먹고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집에서 잤는데요.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하는 일이 매일 똑같아요. 매일 태권도 학원 가고요. 매일 학교 가고요. 똑같은데 일기도 그럼 맨날 똑같은 내용 써야 하나요? 또 어떤 친구는 일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대요. 이런 고민이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일기 쓰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자, 일기 쓰는 순서는요, 크게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겪은 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 본 것, 들은 것, 한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겪은 일이거든요. 이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일을 골라서 일기 글감으로 정해요. 여러분, 글감이라고 하는 건요, 글의 주제가 되는, 글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무엇에 대해서 일기를 쓸지 정하는 게 일기 글감 정하기죠. 일기 글감을 정할 때에는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함께 떠올리는 게 좋아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은 어땠는지 함께 떠올려 보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일기를 쓰면 됩니다. 어때요? 보니까 간단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겪은 일에서 일기 글감 정하기를 먼저 알아볼 거예요. 여기 소율이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시간

가지고 민들레를 관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선생님, 이거요, 저도 해봤어요. 무엇인가요? 바로 달리기죠.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했어요. 누구와? 친구들과 함께. 그 다음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와, 여기 보니까 학교에서 나오고 있어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친구하고 안녕, 내일 봐. 하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저녁이 되었네요. 소율이는 저녁에 옆에 귀여운 동생 보이죠? 저녁을 먹고 도서관에 가서 동생과 그림책을 읽었다. 이렇게 하루를 정리했네요. 아, 소율이가 이런 하루를 보냈구나. 여러분, 이렇게 소율이처럼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머릿속으로 쓱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일을 일기 글감으로 정하면 된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24번 문제부터 풀어봅니다. 소율이가 겪은 일중 그림 1의 내용을 바르게 정리한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그림 1은 어떤 그림이었죠? 그래요. 소율이가 학교를 가기 전에 창밖으로, 어때요? 태양이 쨍쨍한 것, 해가 쨍쨍한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율이는 기분이 좋았다고 했죠? 날씨가 흐려서 우울했다? 바르게 정리한 것 아니고요. 비가 와서 걱정이 되었다도 옳지 않죠. 해가 쨍쨍이었어요.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좋았다. 그래요. 어울리는 설명은 바로 3번이었네요. 다음 25번 볼게요. 그림 1을 보고 소율이가 겪은 일을 정리하여 빈칸에 알맞게 쓰세요. 그림 2는 바로 이 그림이었어요. 소율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 정지선을 지킵시다. 녹색 어머니회. 이렇게 깃발에 쓰여 있어요. 그래요. 학교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죠? 네. 학교 가는 길에 교통봉사를 해주시는 분께 무엇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있죠? 인사.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쁜 글씨를 써보세요. 26번이에요. 소율이가 학교에서 겪은 일을 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소율이는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3번과 4번이 소율이가 학교에서 겪은 일이에요. 소율이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식물을 관찰하고 있었죠. 식물 관찰을 했고, 또 수업 시간에 달리기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보기에서 이두 가지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1번, 달리기. 우와, 정답 바로 찾았어요. 2번, 공놀이. 공놀이를 했다고 하지는 않았죠. 3번, 식물 관찰. 그래요. 정답 여기 있었네요. 4번, 악기 연주. 악기 연주하고 관련 있는 그림은 없었어요. 노래 부르기도 역시 우리가 알수 없는 것이었죠? 소율이가 학교에서 겪은 일두 가지는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7번이에요. 소율이가 저녁에 한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소율이 저녁에 무엇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래요. 소율이가 동생과 함께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갔어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그림책을 읽었었죠?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 피아노 치기? 아니었고요. 동생과 여기까진 맞아요. 블록 쌓기? 틀렸네요. 3번 강아지와 산책하기? 강아지와 산책했단 이야기는 없었죠? 동생과 그림책 읽기? 그래요. 정답 여기 있었네요. 5번 동생과 집안일 돕기?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소율이가 저녁에 한 일은 동생과 그림책 읽기였어요. 바로 정답은 4번이 되죠. 28번 중요한 문제네요. 소율이가 겪은 일과 소율이가 느꼈을 생각이나 느낌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합니다. 소율이가 겪은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총 6가지 있었죠?
각각의 일에서 소율이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어떤 느낌이 있었을지,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 한번 골라보는 거예요. 1번, 화창하게 맑은 하늘을 봄. 아침에 화창하게 맑은 하늘을 봤을 때 우리 소율이 기분 어땠다고 했나요? 그래요. 바로 반갑고 기분이 좋았다고 했어요. 햇님을 보니까 반갑죠. 또는 기분 좋음. 행복함, 신남,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답이 될수 있죠? 2번,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달리기를 함. 달리기를 할때 여러분 어때요? 출발할 때 굉장히 긴장되죠? 긴장되고 또는 떨리기도 해요. 긴장됨, 떨림,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될수 있죠. 이렇게 이어주세요. 자, 그러면 소율이에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것을 일기 글감으로 골랐을까요? 여러분, 일기의 글감을 정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먼저 하루에 겪은 일 가운데서 한 것, 본 것, 들은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떠올린 것 가운데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화났던 일 같은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일을 골라서 일기로 씁니다. 그러니 일기의 글감은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일이 되는 거죠. 자, 교재 50쪽을 볼게요. 우리 소율이가 쓴 일기예요. 2000몇 년 4월 23일 수요일, 날씨 화창하게 맑은 날, 그리고 제목이라고 쓰여 있죠. 그 다음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일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언제 일어난 일인지 날짜 써야 하고요. 그 다음 날씨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제목을 쓰고 마지막에는 내용을 적는데요. 이 내용에는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겪은 일을 적으면 돼요. 겪은 일만 적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까지 함께 적어보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수업 시간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했다. 선생님께서 출발하는 방법과 빠르게 달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달리기를 좋아해서 열심히 연습했다. 연습이 끝나고 세 명씩 달리기를 했다. 출발선에 서 있는데 너무 긴장되고 떨렸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끝까지 달렸다. 반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달리기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었다. 기분이 참 좋았다라고 합니다. 자, 소율이가 쓴 일기 잘 읽어보았죠? 여러분들이 이 일기 읽어보니까 소율이가 어떤 것을 글감으로 정했는지 알수 있겠죠? 그래요. 소율이가 떠올렸던 여러 가지 글감 중에서 바로 네 번째, 수업 시간에 운동장에서 달리기 했던 것을 글감으로 정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바로 생각 그리고 느낌이 드러난 부분이에요. 일기에는 생각과 느낌까지 잘 써주어야 잘쓴 일기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 내용 놓치지 말고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29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소율이는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을 일기로 썼나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일기 읽어보면 바로 알수 있죠. 언제? 오늘 수업 시간에. 어디에서? 운동장에서. 뭘 했어요? 달리기를 한 거죠. 그러면 1번,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아니죠. 점심 시간에 급식실에서? 아니죠. 3번, 수업 시간에 운동장에서 무엇을? 달리기 한 것을 일기로 쓴 거죠. 학교 후에 집 근처 공원에서도 아니고 학교 후에 집 근처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을 쓴 것도 아니었어요.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30번 문제도 볼게요. 소율이가 겪은 일을 두 가지 고르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친구들, 선생님, 달리기 한거딱한 가지 아니에요. 일기를 자세히 보면요. 소율이가 달리기를 그냥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를 거쳐서 했다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했다. 선생님께서 출발하는 방법과 빠르게 달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달리기를 좋아해서 열심히 연습했다. 연습이 끝나고 세 명씩 달리기를 했다. 어때요? 꽤나 많은 걸 했죠? 이제 우리 소율이가 겪은 일 찾아보는 거예요. 1번 즐겁게 체조를 함. 체조했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세 명씩 달리기를 함? 그렇죠. 세 명씩 달리기 했다라고 했죠? 3번, 재미있는 노래를 배워? 노래 배웠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빠르게 달리는 방법을 배워? 그렇죠. 빠르게 달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배운 거죠.

다양한 술래잡기 놀이를 배움? 그렇지 않아요. 술래잡기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소율이가 겪은 일두 가지, 바로 2번과 4번을 골라주면 여러분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31번이에요. 겪은 일에 대한 소율이의 생각이나 느낌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일기를 읽으면서 밑줄 쳤던 부분 기억하나요? 그래요. 출발선에 서 있는데 너무 긴장되고 떨렸다. 여기에 밑줄 쳤고요. 그 다음 기분이 참 좋았다. 여기에도 밑줄 쳤어요. 소율이의 생각이나 느낌이 드러난 부분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서도 찾아보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그런가요? 네, 기분이 좋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칭찬을 해주었으니까. 그 다음 긴장되고 떨림? 긴장되고 떨렸죠. 왜냐하면 출발선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 달리기 하기 전에 출발선에 앞에 서 있으면 혹시 내가 꼴등하면 어떡하지? 나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나 신발 벗겨지면 어떡하지?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긴장되고 떨림? 맞아요. 생각이나 느낌으로 알맞죠? 3번 기분이 나쁘고 속상함? 기분이 나쁘고 속상할 일은 없었죠. 그러면 알맞은 것 모두 찾아라. 1번과 2번을 찾아주면 정답이 되는 거겠죠. 다음 32번입니다. 서술형 문제죠. 소율이의 일기에 어떤 제목을 붙이면 좋을지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세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소율이의 일기를 보니까 다른 내용은 다잘 적혀 있는데 제목만 비어 있었어요. 자, 제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제목은 일기의 내용을 대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잘 드러나도록 정하거나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도 드러나는 것이 좋겠죠. 자, 우리가 일기를 쓸 때요. 제목을 가장 먼저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일기를 다쓴 다음에 내가 쓴 내용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중요한 것을 쏙쏙 뽑아서 제목으로 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제목을 가장 마지막에 적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소율이가 겪은 일 읽어보고 나서 생각과 느낌까지 다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낱말 하나 고르라면 뭐 고를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은요, 일단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낱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달리기예요, 달리기. 달리기가 빠지면 안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달리기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율이의 생각과 느낌이 드러나게 쓰는 거예요. 자, 소율이가 너무 긴장되고 떨렸다라고 하죠. 여러분 떨려요. 그럼 가슴이 어때요? 그렇죠. 두근두근하죠. 그래서 두근두근 어떤 떨리는 달리기 시합.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도 적어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겪은 일중 중요한 일은 달리기 시합이고, 그때 마음이 두근두근 떨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100점 만점짜리 서술형 답안이 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도 잘 적을 수 있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개념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겪은 일이 잘 드러나는 일기를 쓰기 위해서 글감을 어떻게 고르면 좋을지 알아보았어요. 이번에는 직접 겪은 일이 잘 드러나도록 일기를 써볼 텐데요. 소율이처럼 일기를 잘 쓰기 위해서는요, 내가 겪은 일을 조금 자세하게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자세하게 떠올리냐면요, 바로 언제 있었던 일인지,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를 스스로 한번 물어보고 글로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자, 소율이가 수업 시간에 운동장에서 달리기 한 것을 가지고 일기를 썼죠. 그럼 아마 이런 내용을 떠올렸을 거예요. 자, 언제 있었던 일이야? 수업 시간에. 그럼 누구와 있었던 일이야? 친구들이랑 그리고 선생님이랑 있었던 일이야. 그다음 또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 달리기 했어. 달리기 시합도 했어. 연습도 하고. 그다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어? 아, 우리는 조금 떨렸어. 떨렸고, 그다음 기분도 좋았어. 이런 식으로 떠올려 보는 거죠. 이렇게 떠올렸다면 소율이처럼 다음과 같이 멋진 일기를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겪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느낌과 함께 겪은 일을 조금 자세하게 떠올려 보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표를 하나 적고 겪은 일을 자세하게 떠올려서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33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기의 글감을 정하는 방법에 맞도록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라고 합니다. 일기의 글감을 정하는 방법 무엇이 있었는지 떠올려 볼까요? 그래요, 일단 겪은 일을 떠올린다. 겪은 일은 내가 하루 동안 한 것, 본 것, 들은 것. 이것들 중에서 내가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화났던 일, 긴장됐던 일 모두 한번 떠올려보고 그 중에서 인상 깊은 일을 골라 일기 글감으로 정한다. 기억나죠? 자, 보기는 슬펐던 일, 들은 것, 인상 깊은 이네요. 하루에 겪은 일 가운데에서 한 것, 본 것, 들은 것을 떠올려봅니다. 떠올린 것 가운데에서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화났던 일 따위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일을 골라 일기로 씁니다. 이렇게 고르면 일기의 글감 아주 잘 고를 수 있어요. 34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자신이 어제 하루 동안 겪은 일을 떠올려 간단히 쓰세요. 여러분이 어제 하루 종일 겪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을 떠올려서 간단하게 써봅니다. 항상 겪는 일보다는 특별하게 기억나는 일을 적는 것이 좋아요.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어제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학교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어요. 그것도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난 거죠. 또 낮에는요, 수업 시간에 꽃 화분을 만들었어요. 또 저녁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선생님, 오빠와 함께 자전거를 탔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그 다음 가장 인상 깊은 일을 골라 일기를 쓸 수 있겠죠? 35번이에요. 34에서 떠올린 일 중 어떤 일을 골라 일기의 글감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와, 선생님이 방금 쓱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는데 무슨 일? 그래요, 바로 인상 깊은 일이죠. 1번 인상 깊은 일을 골라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을 고르는 것도 아니고요. 평소에 자주 하는 일을 고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평소에 자주 하는 일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기억이 많이 남아요. 오늘따라 특별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그 일을 써도 돼요. 매일매일 내가 학교를 가는 일은 하지만 학교 가는 중에 친구를 만나서 특별히 기분이 좋았다면 그것도 일기의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일은 일기로 쓰기 어렵고요.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일은요, 내가 일기에 써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이에요. 일기의 글감을 정하고 내용을 정리하려고 할 때 생각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일기의 글감을 정하고 내용을 정리할 때 선생님이 최대한 자세하게 그 겪은 일을 떠올려 보는 게 좋다고 했죠. 자, 일단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은 어땠는지 함께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1번 무슨 일이 있었나? 당연히 떠올려야겠죠. 2번 언제 있었던 일인가? 당연히 필요하죠. 만약 오늘 일기를 써야 하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일기를 쓴다면 그것도 알맞지 않습니다. 3번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가? 이것도 써주면 좋죠. 달리기를 학교 운동장에서 했는지 공원에서 했는지. 4번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나? 생각이나 느낌을 쓰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일기에 생각이나 느낌이 없다면 많이 심심해요.
여러분이 달리기를 했다면 달리기를 할때 기분이 어땠는지 꼭 함께 떠올려 보는 거예요. 5번.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생일은 언제인가? 응?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생일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일기에 글감을 정하고 내용을 정리할 땐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 5번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37번 중요한 내용이죠? 겪은 일에 알맞은 제목을 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문제 살펴보았을 때 소유리가 쓴 일기에 제목 붙여보았죠? 선생님은 두근두근 달리기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목을 붙이는 데에도 방법이 있어요. 자, 겪은 일에 알맞은 제목 정하는 방법. 제목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일단,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을 생각하며 정해야 해요. 제일 중요한 일 가지고 우리가 일기 글감 골랐으니까 제목도 당연히 중요한 일을 생각하며 정해야겠죠. 겪은 일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떠올려 정합니다. 달리기를 할때 떨렸으니까 선생님이 두근두근이라고 적어보았죠? 그것과 똑같아요. 겪은 일을 간단히 줄여서 나타냅니다. 제목이 너무 길어도 알맞지 않아요. 제목으로 두 문장, 세 문장을 쓰면, 오, 이건 거의 일기의 내용을 쓰는 것과 같죠? 겪은 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물건의 제목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겪은 일을 간단히 줄여서 나타냅니다. 제목을 정하는 방법으로 알맞아요. 2번, 그날 있었던 중요한 일을 생각하며 정합니다. 좋아요. 3번, 그날 있었던 일을 알수 없게 제목을 정합니다. 알수 없게? 아니죠. 알수 있게 제목을 정해야겠죠? 4번, 겪은 일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떠올려 정합니다. 생각 느낌 중요해요. 겪은 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물건으로 제목을 정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 되겠네요. 38번이에요. 떠올린 글감과 그 제목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그림을 그린 일, 공원에서 산책한 일. 자, 우리 이 글감에 알맞은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어떤 경험을 했을지, 생각, 느낌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즐거운 산책길은? 와, 좋아요. 공원에서 산책한 일과 아주 잘 어울리죠? 힘들지만 재미있는 색칠하기? 그림을 그린 일과 어울리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어서 제목을 멋지게 지어보세요.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일기 쓰는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만점한 퀴즈 준비되어 있죠? 다음 중 일기 글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이불을 정리한 일. 2번, 점심에 급식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제육볶음이 나온 일. 3번,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집으로 간 일.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일기 쓰는 방법 배웠으니 일기 잘쓸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수업으로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요. 산과 염기의 성질 변화 공부했었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안내했던 것처럼 오늘은요, 산과 염기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 나이였을 때, 6학년 때 학교에서 산과 염기를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선생님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지시학의 색깔 변화 막 외우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선생님이 이 단원에서 제일 어려워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우리 생활,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진짜 어려웠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어른이 되어서

왜 그때 내가 이 부분을 어려워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요, 왜 이러한 용액이 이렇게 활용되는지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무작정 암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제는 다 염기성이다 라고 했다가 산성 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틀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여기에 다양한 용액들이 나와요. 뭐 구연산 용액, 변기 청소용 세제. 그런데 선생님이 13살 때 이런 용액들이 뭔지 몰랐어요. 실은 구연산 가루도 본 적이 없고 베이킹소다도 선생님이 이렇게 실제로 생활 속에서 활용해 본 적이 없었어요. 즉 선생님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용액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이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왜 이러한 용액을 이렇게 활용하는지 설명할 때에 그 이유를 잘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이 그건 설명해 줄게요. 아, 이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거구나. 연결지어서 이해할 때 우리 친구들이 더 재미있게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집에서 공부할 때 종이만 보고 책만 보고 공부하지 말고 진짜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집안일도 해보고요, 욕실 청소도 해보고요, 또 어른들이 자동차 세차하면 가서 차량용 이물질 제거제 내가 뿌려보고 닦아보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공부하는 내용이 실제적이고, 아, 이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구나. 공부가 재미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 와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초등학생 때왜 내가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을까? 왜 종이책만 봤을까?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친구들, 많은 경험해보세요. 알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산과 염기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시작합니다. 먼저, 산성 용액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려줄게요. 자, 구연산 용액, 변기 청소용 세제, 식초 린스, 레몬즙은 다 산성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활용될까요? 먼저, 구연산 용액은요, 주전자 속 물때를 없애는 데 사용을 해요. 자, 우리가 주전자를 사용하다 보면 물을 계속 끓이다 보면 물때가 낍니다. 자, 그런데 그 물때는요, 구연산 용액으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물때의 성분이 탄산칼슘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실험했죠. 산성 용액은요, 탄산칼슘을 녹입니다. 즉, 산성 용액인 구연산 용액으로 탄산칼슘 성분인 물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두 번째, 변기 청소용 세제도 산성이에요. 자, 우리 변기에 있는 때와 냄새를 없애는 데 사용하는데 변기에 많은 게 뭐예요? 변기에는 항상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때가 있겠죠? 선생님이 앞에서 물때는 탄산칼슘 성분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산성 용액인 변기 청소용 세제로 청소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변기에 소변을 보잖아요. 소변에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있는데, 암모니아 염기성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계속해서 넣어주면 염기의 성질이 약해진다라고 했잖아요. 자, 따라서 변기 청소용 세제, 산성 용액을 사용해주면 암모니아, 그 염기의 성질이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변기 청소용 세제는 변기의 때와 냄새를 없애는데 사용을 하고 산성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식초. 선생님이 산성 용액 중에 신맛이 나는 거 있다라고 했죠? 식초는 산성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식초는요, 신맛을 이용하여 요리에 맛을 내지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식초 린스. 식초로 만든 린스예요. 샴푸로 인해 뻣뻣해진 머리를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머리카락 감죠? 자, 샴푸하면 머리카락이 뻣뻣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세정 과정에서 우리 머리카락에 있는 큐티클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식초 린스를 사용하면 이 큐티클을 닫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매끈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 샴푸라고 해서 샴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요, 샴푸를 대신해서 베이킹 소다를 이용해서 머리를 감고요, 머리카락을 감고요,

식초 린스를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매끈하게 해줍니다. 자, 식초 린스 산성이라는 거.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생선 요리에 레몬즙을 뿌립니다. 자, 레몬즙, 레몬 굉장히 시잖아요. 레몬즙 산성이 되겠습니다. 자, 왜 생선 요리에 레몬즙을 뿌릴까요? 생선 비린내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이 생선 비린내가 염기성입니다. 따라서 산성인 레몬즙을 뿌렸을 때이 염기성이 약해지면서 우리가 생선 비린내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산성 용액을 활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염기성 용액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백제, 유리세정제, 제산제, 하수구세정제, 차량용 이물질 제거제 모두 다 염기성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표백제부터. 표백제는요, 그 색소를 없애서 희게 하는 약품을 표백제라고 해요. 자, 그런데 표백제는요, 산성때를 제거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산성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여름에 땀 굉장히 많이 흘리잖아요. 그럼 목에서 땀이 굉장히 많이 나죠. 자, 그러면 여기 목 뒤에 약간 누런때 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때에는요, 산성 성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표백제로 이제 이것을 세탁하면 그 깨끗이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음식물을 옷에 흘려요. 자, 그러면 얼룩이 생기죠. 자, 이 음식 얼룩에도 산성 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산성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염기성이 표백제로 이 산성의 성질을 약하게 만듦으로써 산성대를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리세정제. 유리세정제는요, 유리 닦을 때 찍찍 뿌려가지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유리에 많이 있는 때가 뭐예요? 손바닥 자국, 기름때 그런 거죠. 자, 손바닥 자국, 기름때는요, 단백질 성분입니다. 그래서 유리세정제, 단백질때를 녹이는데요, 우리 염기성 용액이 단백질을 흐물흐물하게 만든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 성질을 활용하여 염기성 용액인 유리세정제로 단백질때를 녹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산제가 있습니다. 제산제. 위액의 산성을 약하게 합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선생님이 제산제를 설명해 줄게요. 자, 이 제는요, 제한하다는 거예요. 제한. 무엇을? 위산을. 위산을 제한하는 이게 약이라는 뜻입니다. 약제. 이게 제산제인데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기관에서는 소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하죠. 위도 소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위는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물을 죽처럼 만들어줘요. 죽처럼. 자, 이때 위는 위액을 분비하는데 이 위액에는요, 위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위산은요, 산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운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혹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이 위산이 많이 분비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우 속이 쓰려요. 그리고 위염이 생길 수도 있고 위궤양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럴 때에 속쓰림이 있을 때에 제산제를 먹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액의 산성을 약하게 만들어줘요. 왜? 제산제는 염기성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산제를 속쓰림이 있을 때 먹어줍니다. 위액의 산성을, 위산을 약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네 번째, 하수구 세정제. 우리 친구들 하수구 막혔을 때물잘안 내려가죠. 자, 이럴 때 선생님은요, 마트에 가서 하수구 세정제 사옵니다. 하수구 세정제는요, 이름이 비슷해요. 항상 뻥 뚫어. 펑. 약간 이런 뻥, 펑. 이런 낱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한통 사와서 하수구에 콸콸콸콸 부어줍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수구가 뻥 뚫려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하수구가 막히는 가장 주된 원인은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이 그 안에서 엉켜서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데 머리카락의 성분은 단백질이에요. 자, 우리 염기성 용액이 단백질을 녹이지요. 하수구 세정제 염기성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인 머리카락을 녹여서 하수구를 뚫어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차량용 이물질 제거제가 있습니다. 자, 차량에 있는 이물질,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자동차에는요, 새똥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자, 이 새똥은요, 복합 이물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새똥에는 단백질 성분도 있을 수 있고, 산성 물질도 있을 수 있거든요. 차량용 이물질 제거제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산성 이물질을 약하게 만들면서 사라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는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과 염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친구들. 요즘에 환경이 산성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산성화. 자, 산성화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산성화라는 것은요, 어떤 물질이 산성으로 변하는 것이 산성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산성화가 될까요? 원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비와 섞여 산성비가 되어 땅과 바다에 내리기 때문에 땅도 산성화가 되고 바다도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오염물질은요, 물과 섞이면 산성 물질을 생성해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화학 비료, 질소 비료라고 하는데 화학 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을 하면 토양이 산성화가 됩니다. 성질이 산성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질소 비료는요, 식물을 잘 자랄 수 있게 해줘요. 이 질소 비료를 사용하면 이 식물의 잎색도 진해지고요, 광합성도 더잘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질소 비료가요, 땅에 들어가면 토양을 산성화시킬 수도 있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늘어나. 자, 우리 자동차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이산화탄소가 늘어나 바다에 많이 녹기 때문에 해양, 바다가 산성화가 돼요. 이산화탄소도 물과 만나면 산성 물질을 생성해 내거든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환경이 산성화되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 산성화가 안 좋은 건가요? 자, 알아볼게요. 산성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일단, 토양이 산성화가 되면 쌀, 배추, 무등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땅이 산성화가 되면 이게 식물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는 조건이 돼요. 자, 그리고 산성비는요. 석회암이나 대리암으로 된 조각상을 쉽게 부식시켜요. 녹인단 말이에요. 자, 석회암 성분이 뭐죠? 탄산칼슘입니다. 대리암도 탄산칼슘이에요. 대리암은요, 석회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제 변성된 그런 이제 대리암인데요. 둘다 성분이 탄산칼슘이에요. 자, 그런데 산성은 탄산칼슘을 녹인다라고 했죠? 자, 따라서 산성비는 석회암이나 대리암으로 된 조각상을 쉽게 부식시킵니다. 또한 토양 산성화, 즉 땅이 산성화되면서 나무 농작물이 말라 죽어요. 또 해양 산성화, 바다가 산성화되면서 조개와 산호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자, 우리 조개 껍데기 탄산칼슘이라고 했잖아요. 탄산칼슘은요, 산성 용액에 녹습니다. 그러니까 조개가 잘 자라지 못하겠죠. 자, 우리 산호도 동물이라는 거 알고 있죠? 바다에 사는 동물. 산호도요, 구조 중에서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해양이 산성화가 되면 산호도 잘 자라지 못하죠. 자, 그리고 이처럼 생태계가 파괴되면 우리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성화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산성화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산성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인이랑 연결지어서 방법 알아볼 건데요.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겁니다. 아까 이 오염물질이 물과 만나면 산성 물질을 생성해 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염물질을 줄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를 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석회가루는요,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를 뿌려주면 이 산성이 조금 약해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화학 비료, 질소 비료 대신에 천연 비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사람들은 왜 화학 비료를 사용해요? 그냥 천연 비료만 사용하게 법을 만들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게 또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화학 비료는요, 일단 천연 비료보다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간에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천연 비료는 어떻게 만들죠? 우리가 퇴비라고 하는데

가축의 똥이나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로 우리가 천연 비료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천연 비료는 냄새가 조금 납니다. 그리고 화학 비료보다 그 속도가 조금 느리지요. 자, 따라서 우리가 화학 비료를 사용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환경을 생각한다면 천연 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화석 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쓰는 겁니다. 우리 이산화탄소가 산성화를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태양열 에너지라든지 풍력 에너지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 사용하고 인간과 환경이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산성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두 번째 중단원 개념까지 공부했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떠올리면서 이제 두 번째 중단원과 관련된 실전 문제 함께 풀어보며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1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산성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넣을 때 용액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 넣을 수 있는 물질은 무엇인지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친구들, 산성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조금씩 계속해서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산성이 약해지면서 계속 넣어주면 염기성으로 성질이 바뀌지요. 자, 우리가 그렇게 성질이 변화했음을 무엇을 통해 알수 있어요?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실험을 했을 때 항상 붉은색 양배추 지시약이라든지 페노프탈렌 용액이라든지 지시약을 넣어서 색깔 변화를 통해 알아차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 골라주면 돼요? 지시약 골라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지시약은 페노프탈렌 용액과 붉은 양배추 지시약이 되겠습니다. 자, 기호는 디귿, 리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어서 2번, 3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은 붉은 양배추 용액을 넣은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 10ml에, 즉, 염기성 용액에요.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넣은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묽은 염산 용액, 즉, 산성 용액을 5ml를 섞었습니다. 자,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인데요. 물음에 답할게요. 자, 일단,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요, 친구들 강한 염기죠? 자, 그렇다면 붉은 양배추 지시약 떨어뜨렸을 때, 붉은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이 어떻게 변할까요? 강한 염기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변할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묽은 염산, 산성 용액을 5ml 넣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염기성 성질이 약해지겠죠? 자, 그렇다면 무슨 색으로 색깔이 변할까요? 2번. 위 실험에서 용액의 색깔 변화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일단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넣으면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하죠? 자, 지금 노란색으로 시작하는 것이 5번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런데 노란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화했다. 맞죠? 선생님, 노란색에서 붉은색 보기가 있으면 그것도 정답일까요? 자,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염기성 용액 10ml입니다. 그리고 묽은 염산은요, 5ml를 섞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산성 용액보다는 염기성 용액의 양이 더 많은 거잖아요. 자, 붉은색으로 변하려면 이제 산성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붉은색으로 변하려면 묽은 염산 용액을 더 많이 넣어줬을 때 우리가 이제 노란색에서 푸른색으로 갔다가 붉은색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염기성 용액 10ml에 산성 용액 5ml를 섞었기 때문에 산성으로 성질이 변화한 것은 아니고 노란색에서 염기의 그 성질이 약해지면서 푸른색으로 변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위 실험에서 묽은 염산을 이제 계속 넣으며 나오네요. 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될지 골라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묽은 염산 계속 넣으면 이제 염기가 약해지다가 이제 산성으로 성질이 변화하겠죠? 자, 그렇다면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요, 산성에서 붉게 변화하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변화할 겁니다. 자, 이어서 4번에서 6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은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넣은 어떤 용액에, 자, 어떤 용액에 페노프탈레인 용액 넣었는지는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용액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 즉, 염기성 용액을 섞었어요.
아, 그럼 선생님 당연히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 섞은 거겠죠.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자, 어쨌든 용액의 성질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4번. 기역의 용액은 산성과 염기성 중 어떤 성질을 띠는지 쓰시오. 자, 지금 이 삼각 플라스크에요. 기역 용액에 페노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색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자, 페노프탈렌 용액은 어떤 용액에서 색깔의 변화가 없죠? 산성 용액. 자, 따라서 기역 용액은 산성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성질? 산성이다. 적어주고요. 즉, 이 실험은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섞는 실험이네요. 자, 5번입니다. 위 실험에서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계속 넣었을 때 변한 용액의 색깔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산성 용액에요.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 염기성 용액을 계속 넣어요. 그럼 산성이 점점 약해지다가 염기성으로 성질이 변화하겠죠. 페노프탈렌 용액은 염기성에서 붉게 변합니다. 자, 따라서 용액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6번입니다. 위 실험에서 일어나는 용액의 성질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방금 얘기했던 거 보기에서 골라볼게요. 자, 기역, 염기성이 더욱 강해졌다? 아니죠. 처음에는 산성이었어요. 산성이 약해지다가 염기성이 강해진 거죠? 아니죠. 2번, 용액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다? 변했잖아요. 3번, 산성이 약해지다가 다시 강해졌다? 아니요. 산성이 약해지다가 염기성으로 변했죠. 4번, 염기성이 약해지다가 산성으로 변한 거 아니죠? 자, 산성이 약해지다가 염기성으로 변한 게 맞습니다.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제산제에 페노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 결과로 인해 알수 있는 제산제의 성질을 쓰시오. 자, 페노프탈렌 용액 지시약이잖아요. 지시약 색깔 변화를 통해서 지금 제산제가 무슨 성질이냐? 알아맞혀봐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페노프탈렌 용액이 원래 무색인데요. 지금 제산제에 넣었더니 페노프탈렌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산제는 염기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페노프탈렌 용액은 염기성에서 색깔이 붉게 변합니다. 자, 따라서 염기성이라고 적어줄게요.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용액의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산성 물질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산성 물질. 자, 표백제로 욕실 청소를 한다. 자, 표백제는요, 염기성이죠. 욕실에 있는 산성때를 제거해 줍니다. 자, 그리고 2번 생선요리 비린내는 레몬즙으로 제거한다. 레몬즙? 산성이죠. 자, 우리 생선요리 비린내가 염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몬즙을 넣었을 때 염기를 약하게 해줄 수 있어서 이 비린내를 줄일 수 있죠. 산성 맞네요. 동그라미. 3번 차량용 이물질 제거제로 자동차를 청소한다. 차량용 이물질 제거제는 염기성이었죠. 자동차에 있는 산성때를 제거해 줍니다. 자, 그래서 8번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어서 9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염기성 용액을 이용한 예는 무엇입니까? 자, 염기성 용액을 이용한 예. 자, 1번 유리 세정제로 유리를 닦는다. 자, 유리 세정제. 유리에 있는 때는 단백질 때가 많다라고 했어요.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이죠. 유리 세정제는 염기성이 맞습니다. 자, 레몬즙. 아까 방금 앞에서 했는데 레몬즙은 산성이었죠. 변기 청소용 세제로 변기를 청소한다. 자, 변기에는 물때가 많아요. 물때 탄산칼슘 성분입니다. 그리고 소변, 암모니아, 염기성이죠? 자, 따라서 산성 세제인 변기 청소용 세제로 변기를 청소하는 거예요. 자, 얘는 산성. 자, 그리고 샴푸로 머리를 감은 후 식초 린스를 쓴다. 식초 린스 산성이죠. 자, 5번 구연산 용액으로 주전자 속 물때를 제거한다. 구연산 용액 산성이죠. 자, 물때 탄산칼슘 성분이기 때문에 산성 용액인 구연산 용액으로 효과적으로 물때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염기성 용액을 이용한 예는 1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10번입니다. 10번에서 11번 함께 푸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다음은 어떤 현상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어떤 현상인지 한번 밑에 문장을 읽어볼게요. 논이 익었대요. 벼가 잘 자라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해요. 화학 비료, 즉 질소 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땅이 어떻게 되나요?

된다고 했죠? 그렇죠. 산성화된다고 했습니다. 10번 과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정답 산성화죠. 산성화라는 것은요, 어떤 물질의 성질이 산성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산성화였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위와 같은 현상이 해양, 바다에 나타날 때 나타나는 결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해양에 나타날 때 1번 나무가 말라 죽는다. 이것은 토양이 산성화될 때이지요. 자, 2번 산호와 물고기가 죽는다. 맞죠? 산호 물고기 바다에 삽니다. 3번 배추와 무수확량이 줄어든다. 이것은 토양이 산성화될 때. 4번 산성비가 내려 토양에 영향을 끼친다. 자, 이것은 산성비 관련 내용이고요. 5번 석회암이나 대리암으로 된 조각상이 부식된다. 이것도 산성비 때문에 부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산성화가 해양에 나타날 때 나타나는 결과는 2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어서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화로 인한 환경 문제를 알리는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친구들 산성화가 무엇인지 배웠고 또 산성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공부했고요. 자,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노력도 공부했죠. 자, 공부를 한 후에 담임 선생님께서 산성화로 인한 환경 문제를 알리는 자료를 모둠별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 넣을 거예요? 생각하면서 보기 볼게요. 기억, 해결 방법, 좋죠? 우리 이렇게 산성화로 인한 피해 해결하자, 좋죠? 자, 그리고 니은, 산성화의 원인도 좋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하자, 괜찮잖아요? 자, 그리고 디귿, 산성화 피해 사례, 괜찮아요. 산성화로 이렇게 피해가 많으므로 우리는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 담아주면 좋겠죠? 자, 그런데 리을, 만든 사람의 연락처? 이것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자, 따라서 알맞은 것들 고른다면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12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어떤 물질이나 환경이 점점 산성의 성질을 띠게 되는 현상이 있죠. 그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재미있는 공부 해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우후.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네.
0: 오늘 굉장히 특별한 직업입니다.
1: 뭐죠?
0: 자, 슬기 씨가 여러분들, 네. 우리 왕초보 영어 진행도 하고요. 어떤 이벤트 같은 거에 MC도 하고.
1: 아, 맞아요.
0: 뭐 기자 활동,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1: 예, 예.
0: 그 중에 하나. 연극인입니다.
1: 오, 맞아요.
0: 맞죠?
1: 저 연극하고 있어요, 진짜.
0: I know.
1: 네.
0: 그래서 저도 빨리 보러 가야 되는데
1: 네.
0: 이 슬기 씨가 하는 연극인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연극인 분을 몇 분 알게 됐어요. 왜냐면
1: 맞아요. 주변에 좀 계시죠.
0: 맞아요. 그리고 또 제 친한 친구가 연극인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진짜 항상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1: 네.
0: 저는 암기력이 별로 안 좋은 편이거든요.
1: 아이.
0: 근데 그 긴 대사를 도대체 어떻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1: 일단은 제 역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대사가 짧아요.
0: 이런 슬픈 얘기가 아니었는데 저는 그게 정말로 리스펙트고 그거에 또 이런 연기 또 담아서 한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
1: 근데 지금 사실 이 강연하는 자리조차 모두 대사거든요.
0: 근데
1: 술술 하시잖아요. 비슷한 거죠. 뭐.
0: 아니요, 저는 약간 이렇게 임프로바이즈 한다, 그러니까 약간 즉흥으로 한다는 느낌이라면 그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틀을 해서 하는 거가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1: 아유, 뭐 이렇게 봐주시니 감사하죠.
0: 멋집니다. Alright, so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이거 저의 마음입니다, 진짜. 와,
1: 맞아요.
0: 자. 이거, 그냥, 이게 되나요? 진짜 그냥 하다 보면 외워지나요?
1: 그게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랑 제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외우다 보면은 조금 더 수월하죠.
0: 와.
1: 왜냐면 이 사람 말 뒤에는 이런 말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0: 오.
1: 저절로 터득이 돼요. 연습을 또 오래 하잖아요.
0: 아예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같이 가는군요.
1: 그쵸, 그쵸.
0: 오케이.
1: 세트예요. 응.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1: 맞아, 이게
0: 하겠습니다.
1: 또 관건이잖아요. 아니, 연극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 이야기는 좀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이거 다 영어로 바꿔봐야죠.
1: 좋습니다. 과연 연극인의 삶이 어떨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네, 안녕하십니까. WCB 뉴스 박슬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2: Is this interview not in English?
1: 영어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how remember script everything you remember.
2: Oh, how do I?
1: Yeah.
2: I have a pretty good memory.
1: Wow, your brain is so nice.
2: Yeah, I
1: Wow.
2: have a pretty good memory.
1: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2: English, sorry.
1: I forgot.
2: No,
1: Yes.
2: no problem.
1: Are you nervous in front of the audience?
2: Not really. I'm used to it. Not really. I'm used to it. Yeah.
1: Wow,
2: Wow.
1: you're the best.
2: Thank you.
1: Thank you.
0: Alright. 자, 오늘은 그래서
1: 예.
0: 뭔가 대사라는 거, 외우는 거, 이런 거
1: 그쵸.
0: 있잖아요. 이런 어휘, 그리고 덩어리 표현도 나올 거고요.
1: 오케이.
0: 예를 들어, 두 단어 사이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치세요.
3: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4: I have a pretty good memory.
3: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4: Not really. I'm used to i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Mm-hmm.
0: 자, 제가 제일 궁금한,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이겁니다.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요.
1: 네.
0: 대사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1: 예.
0: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워야 되나요?
1: 보통은 그런데 이게 작가님께 좀 양해를 구하죠. 왜냐하면 내 입에 맞게 자연스럽게 구사를 해야 되니까 그게 내가 말하는 것처럼 안 되면은 어색해 보일 수 있잖아요.
0: 아, 이건 그러면은
1: 예.
0: 그거를 뭐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에 따라 다를 수도
1: 이제 약간
0: 있다.
1: 유연하게
0: 오케이.
1: 합의하에 가능은
0: 너무
1: 해요.
0: 궁금했습니다. 알라이트.
1: How do you all those lines? 라인스가 대사네요. 보니까 모든 그 대사들을 How do you 외운다?
0: Yes.
1: 외우나요?
0: 동사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1: 그쵸? 외우다는 그거잖아요. 기억하는 거니까. Remember잖아요.
0: Oh, okay.
1: How do you remember?

0: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Right, so memorize 제가 그래서 memorizing을 잘 못합니다. So memorize, memorize 동사 되겠고요. 자 참고로 암기라고 명사로 하면 뒤에 조금만 바꿔주면
1: memorize.
0: 됩니다.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1: 가만히 있어보자. 맞아요. 이거 지난번에도 그래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메모 메모
0: 라이
1: 아 메모라이저 아니에요? 메모라이제이션
0: something like that.
1: 아, 메모라이제이션.
0: 오케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랑 여러분 직접 틀리면서 써보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1: 이렇게 익숙치 않죠?
0: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써보시라고 하는 거 진짜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맞습니다. Memorization이라고 하면은 이건 암기라는 명사.
1: 네.
0: 이 기본형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오케이, 이거는 무슨 뭐 엄청나게 뭐 학구적인 단어 이런 게 전혀 아니라
1: 네.
0: 그냥 회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대사를 얘기를 할 때
1: 네.
0: 대사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면 단수로도 쓰지만
1: 예.
0: 일반적으로 대사 전체적인 건 한 줄 이상은 하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복수로 쓰는 게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대사라고 하는 게 바로 line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lines라고 얘기를
1: lines.
0: 합니다. 오케이. 물론 이럴 수 있죠. 정말 이 연극에서 내 대사가 한 줄일 수도 있어요.
1: 오.
0: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단수로 써도 되는 겁니다.
1: Yeah.
0: 하지만 뭐 대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할 때 일반적으로 복수.
1: 음흠.
0: 아시겠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의문사 나왔습니다. 뭐 나왔죠?
1: 의문사 how?
0: How do you memorize? 그냥 do you memorize 이러면 당신은 외우나요?
1: 예.
0: 이게 아니라 how do you memorize? 그러니까
1: 어떻게?
0: 그렇죠. 에이. So how라고 하는 것은 질문, 아, 그 방법
1: uh-huh.
0: 혹은 상태를 물어볼 때 쓰는 게 how예요.
1: Yes.
0: 오케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방법 아닌가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예.
0: So how 뒤에 어수는 뭐다 항상?
1: 의문사.
0: 의문사는 예고요.
1: 질문형.
0: 질문.
1: 네.
0: 질문 어순으로 가야 됩니다. 평소문이 아니에요.
1: 예.
0: 그렇죠? 그래서 are you, do you, is she, does she 이런
1: yes.
0: 식으로 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단어를 엄청 잘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요.
1: 진짜 물어봐요.
0: Right?
1: 예.
0: 그 모든 단어들을 어떻게 너 외우는 거야? 자, 일단은 너 어떻게 외워를 뭐라 그래요?
1: How do you memorize?
0: How do you memorize? 그다음에 all those를 드릴게요. All those 단어들.
1: Or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0: 그렇죠. 그 모든 단어들을
1: 예.
0: How do you memorize them? 이런 느낌이 되겠죠.
1: 오호.
0: 자, 이거 해볼까요? 언니, 그녀가 너를 어떻게 알아? 딱 지나가는데 연예인이 딱 지나갔는데 그 연예인이 이러면서 아는 척을 한 거야, 내
1: 예.
0: 친구가. 그랬을 때, 오, 그녀가 너를 어떻게 알아?
1: How does she know you.
0: That's it.
1: Ooh.
0: Does she know you? 이게 질문 어순이죠?
1: 예.
0: 그 앞에 how만 붙인 겁니다.
1: Does she
0: 와우.
1: know you?
0: 어떻게 그녀가 널 아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문사를 넣는 게 아직은 힘드신 분들은
1: 네.
0: 질문 어순 잡는 것부터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그녀가 널 아니? 너는 암기하니? 그 다음에 how를 넣어도 늦지 않아요.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1: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0: Mm-hmm. How does she know you?
1: How does she know you?
0: All right, 본문도 한번 가볼게요.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1: Wow,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0: All right, very nice. 자, 두 번째 문장은요.
1: 네.
0: 아, 난 기억력이 꽤 괜찮아요.
1: 오, 자기애가 뛰어나신 분이네요. 예, 이런 분들이 또 연극에 사랑받아요.
0: 아.
1: 예, 그러시더라고요. I have a good memory. 나는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어요. 아, 꽤 괜찮아요. So I
0: 양념을 살짝 튄 거죠.
1: I have a pretty 정도 어때요? 꽤.
0: Okay.
1: Yeah.
0: 자, pretty good memory. I have a pretty good memory. 오, 좋아요.
1: 오.
0: 맞습니다. Pretty는 예쁜이란 뜻도 되지만 꽤 뭐
1: 예.
0: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죠. 자, 지금 보세요. 기억력이 꽤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1: 네.
0: 기억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a memory를 쓰게 돼요.
1: 아.
0: 오케이? 그래서 have a good memory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통 기억력이 좋다라고 할 때는 a memory를 쓰는데요.
1: 네.
0: 아, 맞아. 추억이 많았지. 이런 식으로 추억 얘기를 할 때는
1: 예.
0: 보통 딱 하나의 기억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 여러 추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많죠.

0: 그렇죠? 그래서 보통 memories라는
1: memories.
0: 복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memories를 들으면 추억 얘기할 때가 더 많기는 해요. 근데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케이?
1: 네.
0: 자, 그래서 저는 memory란 단어, 명사만 아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억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동사 통째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동사 뭐 썼죠?
1: 동사 have.
0: That's right. So, have a good memory. 이렇게 하면 I 기억력이 좋다. Memory is good.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야, 너 기억력 좋다. 어떻게 하겠어요?
1: Oh, you have a good memory.
0: That's right. You have a good memory. How about this? 아, 내가 기억력이 좋으면 참 좋을 텐데. 이거 여러분들 저번에 기억나요? 당장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거 있잖아요. I hope가 아니라
1: I wish.
0: I wish 이러면서 I wish 내가 기억력이 좋다면,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다면.
1: I wish I have a good memory.
0: Alright. 거의 맞았는데
1: 네.
0: 살짝 아쉽습니다.
1: I were
0: I
1: had.
0: had.
1: 아,
0: 네.
1: 맞다.
0: I
1: 과거죠.
0: wish로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아쉬워할 때는
1: 예.
0: 뒤에 형성은 과거로 갔었죠. 그렇죠? Alright. So 이 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집중한다기보다는 have a good memory를 아예 하나의 동사처럼 알아가기. 그게 핵심입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You have a good memory.
1: You have a good memory.
0: I wish I had a good memory.
1: I wish I had a good memory.
0: Alright, 본문 갈게요. I have a pretty good memory.
1: I have a pretty good memory.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0: 네, 다음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 Yeah.
0: 아니,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1: 오.
0: 너무 저도 궁금해요.
1: 그쵸.
0: 네.
1: 왜냐면 연극은 진짜 생방송이고,
0: 제 말이요.
1: 앞에 사람들이 적어도 뭐 50명 내외는 막 이렇게 앉아 계신
0: 그래서
1: 상황이니까.
0: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저 같은
1: 네.
0: 경우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라이브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솔직히 안 떨릴 수가 없잖아요. 네,
1: 그쵸.
0: 슬기 씨는 뭐, 팬클럽, 무슨 뭐, 이런
1: 아, 죄송한데 팬클럽은
0: 것도,
1: 없어요.
0: 그냥 그 앞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1: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
0: 오,
1: 앞에서
0: 대단해요.
1: 저도 이제 긴장감은 조금 있는데, 이제는 조금은 그래도 즐길 줄 아는 상태가 된것
0: 아,
1: 같아요.
0: 부럽습니다.
1: 예, don't you,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 떨리지 않나요?
0: Don't you 떨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1: 그쵸. 그러면 떨리다, 긴장되다.
0: 네.
1: 약간 그런, don't you, 그러면 동사 원형이 와야 되나요?
0: 동사가 와야죠. 이게,
1: 동사?
0: 아, 왜냐면 형용사를 덜렁 쓸 수는 없어요.
1: 그쵸.
0: Don't가 나왔잖아요. 자, hold on.
1: 아, 그러면은,
0: 힌트를 드릴게요.
1: 비동사가
0: get을
1: 있는
0: 써보세요. get.
1: 아, get이 와요?
0: Don't you get,
1: Don't you get? 저는 긴장되는 건 nervous잖아요.
0: Okay.
1: Don't you get
0: b��
1: 어머, 나도.
0: 다양한 단어를 아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1: 저요?
0: 그냥 이것만 알고 있죠, nervous.
1: 예, nervous는 떨리는 거
0: 오케이.
1: 무조건 nervous.
0: 알겠습니다.
1: 나는 이렇게 하나만 외웠어요.
0: 오케이. 그리고 아마 뒤에 부분은 그런 교재, 일반적인 뭐 학창 시절의 교재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보셨을
1: 그쵸,
0: 텐데 한번
1: inferno.
0: 볼게요.
1: 네.
0: get nervous.
1: 오.
0: 자, 이게 바로 긴장하다, 떨리다라는
1: 네.
0: 약간 동작 강조의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Alright, so get nervous 해지다. 그러니까 긴장하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저
1: 네.
0: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는 시작이 되지 않느냐,
1: 근데 여기
0: 정확하게
1: 만약에
0: 따진다면.
1: don't you be nervous 하면은 말이 안 돼요?
0: 근데 don't you be nervous는 굉장히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Right? 아니면 이렇게 하든가요? Aren't you nervous?
1: 아.
0: Right? Don't you be 이렇게 섞어서 구조적으로는 틀린 거 아닌데 말이 좀 어색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한번 Aren't you nervous? 이런 거가 낫죠. 오케이? 근데
1: 네.
0: 여기서는 딱 그렇게 긴장이 시작돼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지 않냐. 그래서 Don't you get
1: get
0: nervous?
1: nervous.
0: 라고 썼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이거 정말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혹시 nerve wracking 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1: 완전 처음 봐요.
0: Nerve wracking?
1: 예.
0: 오케이. 자, 이거는 뭔가 긴장이 된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1: 예.
0: 보세요. I'm nervous. 말 돼요, 안 돼요? I'm nervous.
1: 나 긴장돼, 말 되는 것 같은데요?
0: 말 되죠.
1: 네.
0: 근데 어떤 사건이 있어요.
1: 예.
0: Right? 그 사건은 사람들을 막 긴장시키는 사건인 거예요.
1: 아.
0: It's nervous. 될까요?
1: 안 된다.
0: 안 됩니다.
1: 예.
0: Nervous는

0: 그 긴장감을 느끼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nerve-wracking이라는 단어, 좀 감이 세기는 한데 얘는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that's really nerve-wrack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다? 내가 nervous
1: 하게 된 거죠.
0: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1: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쓰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0: 맞아요. 이거는 마치 내가 interested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근데 interesting 한 거는 그 사건이 interesting 한 거고. 이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아마 뭐 학창시절이나 이렇게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in front of 들어보셨다면
1: 네.
0: 이건 아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는 영어를 해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in front of 누구가 뭘까요? In front of 누구?
1: 누구 뭐가? 앞에?
0: 앞에, 앞에서 네.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1: So
0: in front of who? Of someone or something. 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1: In front of you.
0: 내 앞에서.
1: In front of me.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서 있어요. 당신 앞에.
1: I stood.
0: 나는 서 있어요.
1: I am standing.
0: 아하.
1: In front of you.
0: 그렇죠. I'm standing in front of you. Alright. 아는데도 계속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블라인드 데이트였는데.
1: 그렇다면은 오래 갈 인연은 못 돼요.
0: 자, 다음은요. 이 트림 하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 Burp.
0: Okay, B-U-R-P. 그러면
1: 예.
0: 그 사람 매너 너무 없어 그러면서 그는 내 앞에서 트림을 했어.
1: 아이고, he burped. 맞아요?
0: Mm-hmm.
1: He burped in front of me.
0: 그렇죠. He burped in front of me.
1: Yeah.
0: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n front of 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아, 문장을 만들어줘야죠. 가보겠습니다.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1: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0: He burped in front of me.
1: He burped in front of me.
0: Alright, 자 이번에는 get nervous 하지 않아요.
1: 에?
0: 사람들 앞에서. 자,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1: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Alright, 자 문장 하나 나와 있습니다.
1: 네.
0: Check this out. 별로요. 그런 거 익숙해요.
1: 오.
0: 영국인 분들은 좀 괜찮나봐요.
1: 그쵸.
0: 진짜로.
1: 이제는 뭐, 그 연극 쪽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예, 하신 분들이어가지고.
0: 많다 보니까.
1: 예.
0: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제 친구가 연극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1: 예, 예, 예.
0: 제가 갔는데 하다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1: 아이고.
0: 제가 앞에 있는데 관객성이 어둡잖아요.
1: 예.
0: 딱 보더니 그때부터 약간 살짝 약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1: 왜냐면 눈을 마주치면 의식하게 되거든요.
0: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1: 아,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안 보려고 노력하죠.
0: 오케이.
1: 예. 별로요. I'm used to it. 그거에 뭔가 익숙하다. 별로요? 그러면 나는 약 전혀 괜찮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럼 저는 전 아는 것도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Not at all.
0: 오!
1: 어?
0: 이거 너무 좋아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이 단어의 뉘앙스는 아니지만
1: 예.
0: 이 흐름에서 좋아요.
1: 그죠?
0: 자, not at all. 조금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여기서는 아, 별로 아니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얘가 더 가볍죠.
1: 그렇죠.
0: 전혀 아닌 것보다는. 그렇죠?
1: 이거는 아유, 아 긴장 완전한데요. 이거구나.
0: 긴장을 왜 해요? 이런 느낌 수준이고
1: 조금
0: 여기서는
1: 그렇네요.
0: 아, 별로요. 뭐 그 정도 아니다. 자, 정답은요. Not really. 이 정도의 느낌. 자, not really는요, 사실 not과 별 차이가 없어요.
1: 에.
0: 근데 not really 뒤에다 붙여주면은 100% 아닌 건 아닌데, 뭐,
1: 약간은,
0: 별로,
1: 에.
0: 그래서 조금 부정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1: 에.
0: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don't you like 뭐, fried chicken? And, not really. 이러면은 아. 완전 no. 이거보다는 약하지만, 여전히 별로 안 좋아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Not really. 얘는 문장 중간에 이렇게 블렌드를 해가지고
1: 에.
0: 부드럽게 녹였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 자체만 해도 별로 not really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1: 뭐요?
0: Really not도 있어요.
1: 오?
0: Really not과 not really는 완전 달라요. 얘는 별로 아니다라는 뜻이죠.
1: 예.
0: 근데 really 쟤는 really가 앞에 갔죠.
1: 예.
0: 그러면서 강조를 해줘요. 그래서 정말 아니다가 됩니다.
1: 아.
0: 정말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don't really like him. 나 앞에 별로 안 좋아해. 이건데 I really don't like him. 이러면 나 정말 안 좋아해.
1: 오.
0: 확 올라가죠 갑자기.
1: 예, 예, 네, 예.
0: 그 두 개 차이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1: 네.
0: 자 그리고 사실 이거 아마 이것도 문법 책이나 이런 데서 한 번쯤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I'm used to it 이라고 하는 건데요.
1: 알죠.
0: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1: 네.
0: 이거랑 헷갈릴 거예요. I used to do something. 나 뭐 하곤 했다.
1: 맞아요.
0: 이거는 used

0: to do something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 어?
0: I'm used to it은 나 그것에 익숙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볼게요.
1: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다른가요?
0: 네, 자, 보세요. 이거는 내가 뭐 하곤 했다는 비동사가 없어요. 그냥 I used to 동사 원형 이러면 시제 같은 거예요. 뭐뭐 하곤 했다인 겁니다. 오케이? 마치 시제 같은 건데 얘는 나는 used가 돼 있다 to 이거 하는 것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도 뭐 하는 거에 이용을 당한 거예요. 사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내가 하도 거기에 used 했기 때문에.
1: 유수가
0: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1: 사용하다니까.
0: 그렇게 생각해
1: 우와,
0: 주세요. 오케이?
1: 오.
0: 그래서 나는 암기하는 거에 하도 사용을 많이 당해서, 이용을 많이 당해서, 이제 익숙해졌다.
1: 오,
0: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1: 네.
0: I'm used. 그리고 명사에 익숙하지? 뭐뭐 하다에 익숙하진 않을 거잖아요.
1: 그쵸.
0: So, to 동사 원형이 아닌 거예요. You have to be careful.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매운 음식이 영어로 뭐죠?
1: Spicy food?
0: 나 매운 음식에 익숙해?
1: I'm used to spice food.
0: That's right. I'm used to spicy food.
1: Yeah.
0: Or eating spicy food. 이렇게 ing로 해도 됩니다.
1: 네.
0: 자, 그녀는 그 노이즈 있죠. 잡음 같은 거.
1: 네.
0: Right? 그 노이즈에 익숙하지가 않아.
1: She isn't
0: 아하.
1: used to
0: No.
1: the noisy.
0: 그렇죠. Noise.
1: 노이즈.
0: 명사. Right? So she's not used to the noise.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겠죠. Okay?
1: Yes.
0: So 여전히 used to 동사 원형이랑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이그두 개를 연관을 아예 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더 헷갈려요.
1: 아, 그렇군요.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I am used to spicy food.
1: I'm used to spicy food.
0: She is not used to the noise.
1: She is not used to the noise.
0: 네,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교재에 적어두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used to 뒤에 명사 와도 되지만 ing 형태가 와도 된다. 먹는
1: 아하.
0: 것에 익숙하다. 왜냐면 ing 형태도 결국에는 동명사라고 해서 명사
1: 그쵸.
0: 동사죠. 오케이, 읽어볼게요. Not really. I'm used to it.
1: Not really. I'm used to it.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1: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0: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1: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Alright, 자,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2: I have a pretty good memory. I have a pretty good memory.
0: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2: Not really. I'm used to it. Not really. I'm used to it.
0: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how 질문 어순. 이게 핵심이에요.
1: 네.
0: 자, 걔가 그녀가 널 어떻게 알아?
1: How does she know you?
0: 그렇죠.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당신은 그 모든 라인들을 외워요.
1: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0: 그렇죠. 어떻게 그 모든 단어를 외워? 당신은 어떻게 외우나요? 그 모든 단어들을.
1: How do you memorize all
0: Those
1: those words?
0: words, yes. 읽어보겠습니다. How does she know you?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자, 다음은요. In front of someone, right?
1: 예.
0: 가보겠습니다. 걔는 내 앞에서 트림했어. 그는 내 앞에서 burp했어.
1: He burped in front of me.
0: Alright. 다음은요. 나.

0: 내 앞에 서 있어.
1: I'm standing in front of you.
0: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Get nervous로 써볼게요.
1: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아주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He burped in front of me.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알,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3: I have a pretty good memory.
2: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3: Not really. I'm used to it.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Hello,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슬기 Park. Yeah. Oh, hello.
5: Hello.
4: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5: I have a pretty good memory.
4: Oh,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5: Not really. I'm used to it.
4: 와우.
0: Ah, great job, you guys. 자,
4: 와우.
0: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마유랑 일하는 거안 꺼려. 이거 완전 제 얘기예요. 저 정말 좋아요,
0: 감사합니다.
1: 여러분들. I don't mind working with my you.
0: 그렇죠. 직역으로 느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1: 네.
0: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In front of 뭐뭐.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1: 네.
0: 그녀는 내 앞에서 넘어졌어. 같이 뭐
1: 아.
0: 서 있는데, 어휴!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1: 그렇죠.
0: 그녀는 내 앞에서 넘어졌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영작 많이 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 제목을 봤더니 친절한 설명의 기술 3이야. 야,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설명 방법이 도대체 몇 개나 더 있는 거야? 다음 시간 또 여기 4, 5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이번 시간까지 설명 방법 몇 가지 더 정착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설명의 천재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볼 장면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당장 내일 또는 모레가 시험이야. 와, 시험이다, 시험, 시험. 물론 기대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 이번에도 100점 받아야지 마음에서 기대될 텐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걱정이죠. 악몽일 거예요. 기말고사, 와, 수학 점수 30점, 100점 만점에 30점. 아, 처참하다. 벌써 이 결과가 그려지는 거야. 막 걱정되고 긴장돼서 잠이 안 와. 잠 일찍 자야 되는데, 좋은 컨디션으로 다음날 시험 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시계 벌써 3시가 다 돼가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시험 전날에 왜 잠이 안 오는 걸까 궁금해요. 물어봐요. 누군가 설명을 해주겠죠. 그건 말이지 왜 그러냐면 하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험 좀 과학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 조사해봤어. 그래서 뭐 긴장이 되면 있잖아. 너무 걱정되고 긴장이 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있어, 그 호르몬. 어쨌든 그 호르몬이 나오면 뇌가 각성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 상태는 깨어있는 상태죠. 뇌가 깨어있네. 얘가 잠잘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자, 벌써 몇 가지 왜가 나왔어요. 긴장되면 왜 잠을 못 자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아, 긴장되면 무슨 이상한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상한 호르몬이 나오면 있잖아, 각성 상태가 된대 뇌가. 그러면 있잖아, 잠자기 힘들대. 이런 식으로 해서 왜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겠죠. 이번 시간 우리가 탑재할 설명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야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번 시간에 배울 거예요. 기대되죠? 본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류 구분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분류 구분, 너무 헷갈린다 하는데, 옷 생각하면 돼, 옷. 선생님 집에 이제 옷방을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가족들 옷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다 보관을 한다고 해봐요. 정리를 한다고 해봐. 그러면 선생님 아내, 딸, 아들 옷을 다 이제 모아서 막 걸어놔. 그러면 그냥 모두 다 걸어놓으면, 야, 이거 옷 입을 때마다 이제 전쟁이 벌어지겠죠. 내 옷 어딨어, 내 옷 어딨어, 그러면서.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여기까지는 아빠 옷, 여기까지는 엄마 옷, 여기까지는 딸 옷, 여기까지는 아들 옷 하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나누어놔. 묶어놔. 분류.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빠 옷 있는 데서 이제 봄 옷, 여름 옷, 가을 옷, 겨울 옷 이런 식으로 또 나누어 놓겠죠. 구분을 해 놓겠죠. 그래야 훨씬 더 찾기 쉽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류와 구분도 하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게 이제 분석이라는 게 있네. 야, 지난번 분류와 구분도 어려웠는데, 야, 이건 또 뭐냐, 분석은. 비슷해 보이는데. 분석이란 대상을 그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이 나누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나누어 때문에. 지난번에도 나누어 그랬는데,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을 분석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자를 보면 우리가 쉽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 나눌 분자, 여기까지 갔죠? 구분할 때도 분이 있었어. 분류, 분이 있었어. 똑같은 나눌 분자가 있었어요. 분석에는 뭐가 있냐면, 쪼갤 석자가 있는 거야, 쪼갤 석자. 나무 목에다가 있잖아, 나무 목에다가 이 도끼 그늘 딱 써놨거든, 그쵸? 나무를 도끼로 그냥 팍 쪼개잖아, 그쵸? 쪼개서 설명하는 게 분석이에요. 얽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상처를 넣으면 어렵지, 그치? 그러니까 쪼개서 설명하는 거다, 분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잡한 대상을 구성 요소별로 쪼개어 각각의 역할과 특성을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분석이다. 독자가 전체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역시 핵심은 이해. 독자가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 여기다가 방점을 팍팍 찍으면 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예시. 꽃은 꽃을 쪼개보는 거야. 쪼개봐. 알겠죠? 종류를 나눠보는 게 아니에요. 쪼개보는 거야. 꽃을 쪼개니까 꽃잎, 암술, 수술, 꽃받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대상을 쪼개어서 설명하는 방식을 분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인과, 인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희망이 보이죠? 마지막이에요. 인과, 인과는 또 뭐야? 우리가 앞에서 왜 시험 전날은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걸까요? 그 잠이 안 오는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 원인을 우리가 설명해 줬죠. 그렇죠?
원인과 결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대상을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설명한다. 원인할 때 인, 결과할 때 과, 인과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네. 인과란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날 인, 원인이에요, 원인. 결과 과, 원인과 결과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아울러 이르는 말, 인과, 인은 원인, 과, 결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인, 결과 이렇게 어떤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로 인해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밝혀서 설명하는 것이 인과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 결과 뭐뭐 때문에 뭐뭐로 인해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게 원인이 돼서 빙하가 녹고 인자 있죠, 인자. 인해서 자, 인과 여기도 성립했어요. 그 결과가 있네. 그렇죠? 그 결과 또 이게 원인이 돼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원인 결과 이것이 다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고 이렇게 인과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우리가 8가지 설명의 기술들을 다 탑재했어요. 그렇다면 설명 방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의 설명문에서 여러 설명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가 배웠던 8가지, 물론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8가지 안에서 적합한 설명 방법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글의 목적, 대상, 독자를 고려하여 가장

가장 적절한 설명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뭔가 많이 있죠. 어수선하게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핵심어는 뭐라 그랬어요? 독자가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 수준에서 여러 가지 설명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아, 요거는 정의 방식으로, 아, 정의 방식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예시를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이두 가지 대상은 그래, 비교와 대조의 방식이 낫겠다. 또 이런 결과,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밝혀서 설명해 주는 게 좋겠다 하면서 적합한 설명 방식을 그때그때 활용해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 설명 천재,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학습했던 설명의 기술을 또 간단하게 정리해 봐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 뭘 배웠는지 기억납니까? 먼저 분석 배웠어요, 분석. 대상을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분류 구분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죠? 분류하고 구분 다 분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분자가 있어가지고 헷갈릴 텐데, 분류와 구분은 여러 대상을 기준에 따라서 묶어서 설명하는 건 분류, 나누어서 설명하는 건 구분, 이렇게 됐죠? 쪼개서 설명하는 건 분석,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과, 원인과, 원인과, 원인. 결과, 그쵸? 인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인과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 댓글 미션 이렇게 나갑니다. 밤에 잠자기 전에 라면 먹고 자면 아침에 얼굴이 붓는다. 일상에서 궁금했던 것, 인과의 방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설명해서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선생님도 궁금하네. 혹시 이거 아는 친구들 요거 가지고 써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재밌는 댓글 많이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설명의 기술 다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기왕의 설명의 기술을 가지고 쓰는 거, 좀더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볼 거예요.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바라고요. 다음 시간 재밌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기분이 좋아. 랄랄랄랄랄랄라. 우리 친구들 왔어요? 어서 와. 문어책방에 온걸 환영한다구. 그런데 얘들아,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지? 이모는 척하면 척이야. 무슨 일이야? 뭐? 친구와 다퉜다고? 그럴 수 있어. 친구랑 생각이나 감정이 다를 때는 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직접 얼굴 보고 말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구나. 너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도 용기를 내야 되는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어, 있어. 바로 이 책을 읽으면 돼. 어떤 책이냐면, 짜자자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이라는 책이야. 이 책을 읽고, 마음을 전하는 글은 어떻게 쓰는지 배우고,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글로 써서 표현을 해봐. 얼굴 보고 말하기 부끄럽고 창피할 때 이렇게 글을 써서 주면 아주 효과적이지. 이게 바로 글쓰기의 매력이랄까? 자, 그러면 오늘도 혜은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친구들 문제 잘 해결하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화이팅!

안녕하세요. 책은 재밌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가르쳐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 주신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 우리 함께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까먹어도 될까요? 끝까지 공부하지 못했죠. 자, 오늘 그 이야기 마무리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 읽으면서 계속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어요. 친구들, 인물의 성격은 어떻게 파악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성격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보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황에 따라 인물이 하는 말과 행동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꼭꼭 들어갔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방법대로 이야기 읽고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부분까지 이야기 읽었냐면, 줄무늬가 산 꼭대기에 아주 튼튼한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았죠. 쌍둥이도 낳고요. 쌍둥이에게 안 까먹는 방법도 매일매일 훈련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맞아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줄무늬 집과 창고가 무너지고 줄무늬 기둥에 깔렸는데요. 살려주세요! 외쳤지만 줄무늬가 걱정했어요. 우리 집은 산 꼭대기에 있는데 누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 자, 거기까지 우리 이야기 읽었는데요. 자, 뒷부분 지금부터 읽어보면서 인물의 성격 파악해 볼게요. 줄무늬는 절망에 빠졌어. 자, 절망이라는 것은요, 희망이 없는 상태를 절망이라고 합니다. 절망에 빠졌어. 마음도 땅처럼 갈라진 것 같았지. 이 표현 정말 멋지지 않아요, 친구들? 우리 지진이 나면 땅이 갈라지죠. 자, 그런데 땅만 갈라진 게 아니래요. 마음도 땅처럼 갈라진 것 같았대요.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 마음이 정말 절실히 드러나는, 절실히 느껴지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도 땅처럼 갈라진 것 같았지. 그때였어. 많이 다치셨어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 구세주가 나타난 것 같았겠어요. 그쵸? 애들부터 구해주세요. 줄무늬가 외쳤지. 예, 그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줄무늬네를 구하러 온 다람쥐는 하나가 아니었어. 여럿이 같이 왔나 봐요. 여럿이 힘을 모아 현관문을 드러냈어. 자, 현관문을 드러내고 첫째를 먼저 구했지. 다음으로 굴뚝을 드러냈어. 둘째를 구했지. 마지막으로 기둥을 드러냈어. 줄무늬를 구했지. 자, 지금 다람쥐들이 줄무늬네 가족을 구한 과정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구했어요? 현관문을 먼저 드러냈어요. 첫째가 현관문에 깔려 있었나 봐요. 현관문을 드러내고 첫째를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굴뚝을 드러냈어요. 둘째가 굴뚝에 깔려 있었나 보죠? 굴뚝을 드러내고 둘째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기둥을 드러내고 줄무늬를 구했네요. 줄무늬네 가족 구조되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자, 이야기 이어서 읽을게요. 고맙습니다. 다들 다치셨을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줄무늬가 물었어. 우리 집은 풀로 지었거든요. 풀이 가벼워서 다치지 않았어요. 풀을 탁탁 털고 나왔죠. 우린 그냥 땅 속에서 살아요. 땅이 흔들려서 얼른 밖으로 나왔죠. 다람쥐들은 부러진 나뭇가지랑 찢어진 이불로 들 것을 만들었어. 자, 친구들, 들것 뭔지 아나요? 긴 막대기 두 개에다가 천을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긴 막대기 두 개에다가 천을 이렇게 연결해서 환자를 태우고 가는 도구를 들것이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들것을요, 부러진 나뭇가지랑 찢어진 이불로 만들었대요. 자, 줄무늬를 구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자, 그런데 나뭇가지 할때 시옷 받침 있다는 거 기억합니다. 나무가지 아니고요, 나뭇가지. 우리 친구들 맞춤법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줄무늬 뒷다리에 나뭇가지를 대고 수건을 찢어 감았지. 줄무늬 응급처치 해주었네요. 응급처치. 자, 들것에

때 줄무늬를 눕혔어. 자, 여기 줄무늬 이제 눕혀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서 인물의 성격 파악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서 까먹마을 다람쥐들의 성격을 알수 있어요. 자, 지금 힘을 합쳐서 줄무늬 가족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 어떤 성격입니까? 자, 일단 자기네들도 다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 줄무늬네 가족을 생각하면서 구하러 온 거죠. 더 다칠 수도 있는데 어때요? 용감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힘을 합쳐서 줄무늬네 가족을 구했어요. 협동심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5번입니다. 다람쥐들이 줄무늬네 가족을 구한 과정에 맞게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여기 과정이 나오죠? 현관문을 드러내고, 첫째를 구하고, 굴뚝을 드러내고, 둘째를 구했어요. 그 다음 기둥을 드러내고, 줄무늬를 구했죠. 자, 그래서 번호를 적자면 가장 먼저 현관문을 드러내고, 첫째 구했습니다. 굴뚝을 드러내고, 둘째 구했죠? 기둥을 드러내고 줄무늬를 구했어요. 자, 번호 순서대로 기호를 적으면 바, 나, 그 다음 뭐예요? 라, 가, 그리고 다, 마, 이렇게 되겠네요. 자, 46번입니다. 기역과 뜻이 반대인 낱말은 무엇입니까? 자, 기역은 절망이라는 낱말입니다. 절망은요,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뜻이 반대인 낱말이 뭐겠어요? 희망이겠죠. 자, 실망, 좌절, 낙담, 체념 아니고 정답 몇 번? 4번, 희망이 되겠습니다. 자, 실망, 좌절, 낙담, 체념은요, 절망과 굉장히 비슷한 낱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47번입니다. 다람쥐들이 줄무늬에게 올수 있었던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어떻게 올수 있었죠? 다람쥐들은요, 풀로 대강 지은 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땅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올수 있었죠? 1번, 집이 매우 튼튼해서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고요. 2번, 땅 속에 살아서 땅이 흔들리길래 밖으로 나왔다. 맞죠? 3번, 풀로 지어진 집이라 풀이 가벼워서 털고 나왔다. 맞습니다. 자, 이어서 48번입니다. 줄무늬네를 구하러 온 다람쥐들의 성격을 두 가지 고르세요. 자, 다람쥐들 성격 어때요? 구하러 왔습니다. 용감하고 힘을 합쳐서 구했죠? 협동심이 있습니다. 자, 용감하다. 잔인하다. 아니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잔인하다라는 것은요, 인정이 없는 거예요. 자, 충동적이다 아니고요. 개인주의적이다? 그랬다면 구하러 오지 않았겠죠? 5번, 협동심이 강하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5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야기 이어서 읽어요. 약초 할머니가 마취초 열매를 짜서 줄무늬 입에 흘려 넣어줬어. 자, 마취초 열매. 자, 마취라는 것이 감각을 잃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취초, 감각을 잃게 하는 풀을 줄무늬 입에 흘려 넣어준 것이죠. 엄마, 많이 아파요. 첫째가 울먹였어. 괜찮다. 엄마 나을 거다. 약초 할머니가 첫째의 등을 토닥여줬지. 자, 첫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 집이 무너졌어요. 둘째도 울먹였어. 괜찮다. 이제 봄이다. 밖에서도 살수 있다. 약초 할머니가 둘째의 등을 쓰다듬어 줬지. 자, 약초 할머니 성격 어때요? 울먹이는 첫째와 둘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다정하죠. 자, 그리고 우리는 약초 할머니의 말에서 약초 할머니의 성격을 또알수 있어요. 지금 둘째가 우리 집이 무너졌다고 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이제 봄이야. 봄이면 날씨 따뜻해. 밖에서 살수 있어. 어때요? 긍정적인 성격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약초 할머니의 성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 괜찮아. 엄마 나을 거야. 하면서 약초 할머니가 첫째 등을 토닥여 줬죠? 성격은 다정하고 자상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 이어서 읽을게요. 밤이 되자 다람쥐들은 모두 약초차를 마셨어. 다들 조금씩 다쳤을 테니까 약초차를 마셨네요. 별이랑 달을 보면서 다닥다닥 붙어서 잠을 잤어.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달래려고. 자, 온기. 따뜻한 기운을 온기라고 합니다. 줄무늬는 잠이 오지 않았어. 다리가 많이 아파서, 마음도 많이 아파서.

다리는 다쳐서 아프고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줄무늬는 약초 할머니에게 물었어. 우리 가족은 이제 뭘 먹고 살죠? 자, 걱정하는 줄무늬의 마음을 알수 있죠. 자, 지금 집과 창고가 다 무너졌잖아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뭘 먹고 살죠? 자, 지금 걱정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째가 울먹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첫째, 왜 울먹였어요? 첫째 말을 통해서 알수 있죠? 엄마가 걱정돼서 울먹인 거예요. 자, 1번. 집이 무너져서. 자, 이것은 둘째가 울먹일 때한 말이죠. 우리 집이 무너졌어요. 이건 둘째가 한 말. 자, 2번. 밖에서 잠자기 싫어서 아니고요. 3번. 약초차를 마시기 싫어서 아니에요. 4번. 다친 엄마가 걱정이 되어서. 이것이 정답이죠. 5번. 마취초 열매가 맛이 없어서 이것도 아닙니다. 자, 50번 문제입니다. 집이 무너진 것을 걱정하는 둘째에게 약초 할머니가 해준 말은 무엇입니까? 자, 해준 말을 그래서 찾으면 됩니다. 우리 집이 무너졌어요 하고 울먹이니까 괜찮아. 이제 곧 봄이야. 밖에서 지내면 돼. 라고 말씀하셨죠. 1번, 엄마는 곧 나을 거라고 말했다. 아니고요. 집은 다시 지으면 된다고 말했다. 아닙니다. 3번, 집 짓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했다. 아니고요. 4번, 곧 봄이니 밖에서도 살수 있다고 말했다. 이게 정답이죠. 5번, 약초차를 마시면 건강해질 거라고 말했다. 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51번입니다. 약초 할머니의 말에서 알수 있는 약초 할머니의 성격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우리 약초 할머니의 성격, 지호. 봄이라 밖에서 자면 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꼼꼼한 것 같아. 자, 꼼꼼한 것과 상관은 없죠. 긍정적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지만 이건 아니죠. 돈, 엄마와 집이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성급한 성격이야? 아니죠. 다정한 성격이야. 이래야 되겠죠. 미니, 엄마가 나을 거라며 등을 토닥여주는 모습을 보니 다정한 성격이야. 맞습니다. 자, 알맞게 말한 친구는 미인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52번입니다. 자, 기억에서 짐작할 수 있는 줄무늬의 마음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기억은 줄무늬가 한 말이에요. 우리 가족은 이제 뭘 먹고 살죠? 자, 이 말에서 뭐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이제 도토리 묻어 놓은 것도 없는데 뭐 먹고 살지? 자, 편안한 마음 아니고 행복한 마음 더더욱 아니죠. 지금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52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이야기 이어서 읽을게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세요. 걱정 마. 여기저기 지난 가을에 묻어든 도토리가 있을 거다. 그걸 찾아 먹으면서 봄을 견디면 된다. 어때요, 할머니?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괜찮아. 여기저기 도토리 다 묻어놨어. 그거 먹으면서 봄 견뎌.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줄무늬. 저는 여기저기 묻지 않았는데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미안해서. 미안해 할 만하죠. 줄무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묻은 것은 자기가 먹어야 한다. 내가 빨리 많이 묻으면 내가 빨리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안 까먹는 방법을 알아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자기가 묻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미안해서. 그쵸? 그랬더니 할머니, 괜찮다. 누가 묻었는지 아무도 몰라. 우리는 다잘 까먹는 다람쥐들이다. 자네 가족 빼고.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자, 우리 여기에서 알수 있는 할머니의 성격은요. 자, 여기저기 지난 가을에 묻어둔 도토리 있어. 그걸 찾아 먹으면 돼. 그렇게 봄을 견디면 돼. 걱정 마. 자, 어때요? 성격.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뒷이야기 읽을게요. 노랫소리가 들렸어. 자, 노랫소리 할때 노래소리 아니고요. 시옷받침 있어요. 노랫소리가 들렸어. 아이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는 쌍둥이가 보였어. 쌍둥이는 웃고 있었어.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봤을 때 엄마의 마음 어땠을까요? 노래 부르며 노는 아이들 모습도 마음에 깊이 박혔지. 줄무늬 얼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 후회의 눈물이겠죠? 자, 지금 노래 가사를 보면, 겨울이 지나,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은, 아무나 찾아 먹어요. 막 이런 노래예요. 자,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아무나 찾아 먹으래요. 굉장히 서로를 배려하는 다람쥐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는 노래 가사네요. 그쵸? 자, 줄무늬

생각합니다. 모든 게 무너졌는데 왜 쌍둥이들은 더 행복해 보일까? 그동안 난 무얼 위해 애쓴 거지? 그동안 내가 한 행동은 도대체 뭐지? 자,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거죠. 이제까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줄무늬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그리고 쌍둥이들도 매일 훈련시키면서 엄격하게, 꼼꼼하게, 그거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도대체 난 무얼 위해 그렇게 한 걸까? 너무 속상하고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도 줄무늬의 마음을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53번입니다. 기억을 듣고 약초 할머니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 저는 여기저기 묻지 않았는데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미안해서.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괜찮아. 누가 묻었는지 아무도 몰라. 우리 다 까먹는 다람쥐들이야. 자네 가족 빼고. 이렇게 말했죠. 1번. 지금부터 도토리를 열심히 묻으면 된다. 아니고요. 할머니가 저장한 도토리 나누어 주겠다. 아닙니다. 3번. 우리는 잘 까먹어서 누가 묻었는지 모른다. 이게 정답이죠. 다른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나누어 줄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5번. 다른 다람쥐들과 함께 이제부터 도토리를 묻자. 이것도 아닙니다. 정답 3번. 54번입니다. 니은에서 짐작할 수 있는 줄무늬의 생각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줄무늬 얼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대요. 자, 이때의 줄무늬의 마음을 잘 짐작해 보면 됩니다. 자, 1번. 자신의 것만 챙기려 한 것을 후회한다. 맞죠? 2번. 마을에서 따로 떨어져 살았던 것을 후회한다. 맞습니다. 3번. 안 까먹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이건 아니죠. 줄무늬는요. 다른 다람쥐들에게 안 까먹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어요. 다른 다람쥐들이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줄무늬는 속상했잖아요.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55번입니다. 까먹어도 될까요?에서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 여러 가지 일이 다 적혀 있는데요. 쭉 읽어보고 우리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번호 적어서 기호 적어볼게요. 자, 가. 다람쥐들이 힘을 합쳐 줄무늬네 가족을 구해주었다. 나. 줄무늬는 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쌍둥이들에게 안 까먹는 방법을 가르쳤다. 다. 줄무늬는 약초 할머니를 찾아갔지만 안 까먹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했다. 자, 머릿속으로 순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요. 자, 라.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한 끝에 줄무늬는 스스로 안 까먹는 방법을 알아냈다. 자, 어느 날 지진이 나자 줄무늬네 집 무너지고 줄무늬와 쌍둥이가 위험에 처했다. 자, 가장 먼저 일어난 일 뭐예요? 그래요. 줄무늬는 할머니를 찾아갔지만 방법 알아내지 못했죠. 자, 그런데 여러 방법을 시도한 끝에 마침내 알아냈고요. 이제 집을 짓고 쌍둥이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위험해졌죠. 그랬는데 다람쥐들이 이제 줄무늬네 가족을 구해준 거잖아요.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다, 그 다음 라, 그 다음 뭐예요? 나, 그리고 마, 가. 자, 이렇게 한줄한줄 읽고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기호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알았죠? 자, 친구들, 이렇게 55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이어서 56번입니다. 이 글을 읽고 줄무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쓰시오. 우리 친구들 줄무늬에게 어떤 말 해주고 싶어요? 선생님은 위로의 말도 해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 조언도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요. 줄무늬야, 앞으로 다른 다람쥐들과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았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자, 우리 이제까지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봤어요. 자, 우리가 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활동을 한 건가요? 우리가 인물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건데,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는요, 그 인물을 배려하고 공감하면서 써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려면 그 인물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알아본 거고, 이제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 주변에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마음을 전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다양한 상황을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 134쪽이에요.
자, 가 그림을 보면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도연이가 부모님께 감

감사 편지를 쓰려고 해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자, 나 그림을 보면 할머니 생신이 곧이네요. 자, 할머니 생신 때 편지를 써서 드려야지. 어떤 상황이에요?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려는 상황. 할머니 생신 때 축하 편지를 쓰려고 하는 상황이죠.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다 그림을 보면 지금 친구가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어. 자, 어떤 상황이냐면 달리기 연습을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라 그림 보면 민호가 까망이와 까미 이야기를 읽었나 봐요. 자, 그런데 물을 마시지 못한 까미가 걱정이 되나 봅니다. 까미는 물을 마시지 못하고 떠났는데 괜찮을까? 자,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이야기 속 인물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을 전하려는 상황이죠. 자,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인물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자, 가장 먼저 방금처럼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을 먼저 떠올려 주는 겁니다. 자,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을 떠올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황을 떠올렸죠? 그 다음에는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 자, 가 상황은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되겠죠. 나는 할머니께 생신 축하드려요. 축하하는 마음을 전해야 하고, 다는 달리기 하는 친구를 응원하는 마음을 전해야 돼요. 자, 그리고 라는 까미를 걱정하는 마음을 전해야 해요. 자, 이렇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떠올리고 그때의 마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쓸 내용을 떠올려 봐야 되겠죠? 자, 어떤 내용 쓰면 좋을까요? 마음을 전하는 글에 일단 첫 번째로 받는 사람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내가 이 글을 줄 사람,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마음도 생각하고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도 생각해요. 또 마음을 나타내는 말도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진짜 유념할 것이 있어요. 자, 우리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때 그냥 민수야, 미안해.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면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나의 마음은 어땠고 그때 내 생각이나 느낌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마음을 전하는 글이 진정성 있게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될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는요. 글을 받는 사람과 쓴 사람도 적어야 돼요. 누가 썼는지 쓴 사람을 씁니다. 자, 그리고 글을 쓰는 상황이나 전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또 전하고 싶은 마음을 전하는 글이잖아요. 전하고 싶은 마음과 그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나타나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알았죠? 진정성 있게. 우리 친구가 그 마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고 글을 받는 사람이 우더른일 때에는 뭐 해야 돼요?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 주어야 되겠죠. 높임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우더른일 때 어떻게 높임 표현 사용하면 될까요? 자, 글을 받는 사람이 우더른일 때는요, 받는 사람 뒤에 께를 붙여야 돼요. 친구에게 보낼 때는 민수에게, 소위 에게지만 우리 어른에게 보낼 때는 할머니께, 선생님께, 깨를 붙입니다. 자, 그리고 문장을 끝맺을 때 높임 표현으로 씁니다. 그리고 요 이런 것을 사용해야 돼요. 고마웠습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쓴 사람 뒤에. 자, 누가 썼는지 밝힐 때 올림을 꼭 붙여야 돼요. 올림.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에는 만점이가, 해은이가 이렇게 하죠. 하지만 우더른에게 쓸 때는 해은 올림, 만점이 올림 이렇게 쓴 사람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나다라는 무엇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네 가지의 상황은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을 떠올린 거죠. 자, 1번, 2번, 3번, 5번 전부 아니고, 자,

0: 그리고 라는 이야기 속 인물을 걱정하는 마음이잖아요. 이야기 속 인물에게 마음을 전하는데 어떤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었고요.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자, 59번. 그림 다에서 친구에게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을 쓰시오. 자, 지금 우리 달리기 연습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해요. 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할게요. 달리기 연습을 열심히 하는구나. 좋은 결과가 있길 응원할게. 자,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을 전할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문어 이모님 만나러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열심히 공부했어. 문어 이모랑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고. 마음을 전하는 글 어떻게 쓰면 될까? 첫 번째, 글을 받는 사람과 쓴 사람을 써요. 두 번째, 글을 쓰는 상황이나 전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겠어요. 세 번째, 전하려는 마음과 그때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나타나겠어요. 마지막으로 글을 받는 사람이 우더른일 때는 알맞은 높이 표현을 사용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 풀어서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줘.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으로 알맞으면 동그라미,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를 하시오. 받는 사람에 상관없이 친구에게 사용하는 편안한 표현을 사용한다. 어때? 맞니? 틀리니? 우리 친구들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 남겨줘.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국어 공부하자고. 안녕!
1: 야외 활동 시 식중독 사고 예방법. 조리 전 체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조리한 음식은 충분히 식힌 후 별도의 도시락 용기에 담습니다. 조리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5도 이하로 보관하고 가급적 빠르게 섭취하세요. 마실 물은 미리 준비하고 식수대를 이용할 경우 공인기관의 식수 수질 검사 성적서를 확인합니다. 남은 음식과 음료는 장시간 이동 중 상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하지 않습니다.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18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 제국주의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제국주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입니다. 대표적인 키워드로는 첫 번째 강대국이 있어요. 제국주의는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교환을 통해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환을 함께 볼까요? 먼저 제국주의란 무엇일까요? 바로 강대국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해외 식민지를 확대하는 팽창 정책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먼저 그 배경입니다. 첫 번째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합니다. 우리 산업혁명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발명됐고 기술혁신이 일어났고 생산 방식까지 변화했습니다. 특히 가내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었죠. 물건을 많이 생산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개인이나 기업이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경제체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원료 공급지,

상품 판매 시장, 잉여 자본의 투자처를 확보할 필요가 커지면서 제국주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좋은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사회진화론, 두 번째 인종주의입니다.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세계에 적용한 것인데요. 먼저 약육강식의 논리를 적용합니다.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라는 뜻이고요.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에 적응한 자만 살아남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인간사회에 적용하며 강대국의 지배를 정당화해 나갔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인종주의를 주장하는데요. 이는 무슨 말이냐면 인종 간의 우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특히 백인종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 나와요. 제국주의의 정당화 논리가 담긴 시인데요. 볼게요. 당시 키플링은 미국의 필리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인의 짐을 떠맡아라 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짐인지 볼까요? 정복한 이들의 피로를 채우게 하고 무거운 굴레를 짊어지고 혼란스럽고 미성숙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혼란스럽고 미성숙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새로 정복한 민족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을 반은 악마 같고 반은 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백인종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했던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요. 사실 이 키플링이라는 사람은 이 백인의 짐을 쓰기 이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제국주의적인 사고가 문학가와 지식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열강이 아프리카를 침략한 모습을 볼까요? 열강은 여러 강한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강한 나라들이 베를린 회의에서 아프리카 분할 원칙에 합의합니다. 여기서 특히 아프리카에 주목해 볼까요? 흥미로운 점은요, 아프리카의 국경선이 마치 자로 된 듯 반듯반듯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강대국들이 서로 경계선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들의 민족이나 문화나 종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도에 마치 선을 그어가며 경계를 그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볼게요. 영국은 종단 정책을 시행합니다. 종단 정책은 말 그대로 세로로 연결하는 정책인데요. 특히 카이로와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면서 이어지는 지역을 다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반대로 횡단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횡단 정책은 동서로 연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 결과 아프리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프리카는 에티오피아나 라이베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키워드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국주의란 무엇인가요? 제국주의는 강대국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바탕으로 약한 나라를 식민 지배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달했다라고 했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경제체제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강한 나라들이 식민지를 확대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서 약한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논리를 세웁니다. 그 첫 번째가 사회진화론이었죠.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세계에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서 강대국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어요.

뿐만 아니라 인종주의도 있었죠. 인종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종 간의 우열이 존재하고 특히나 백인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확인 퀴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번 문항입니다. 제국주의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여 해외 과로를 확대하는 정책인데요. 과로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식민지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열강은 베를린 회의에서 과로 분할 원칙에 합의하였는데요. 이 과로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프리카입니다. 여기까지 제국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제국주의가 무엇이고 제국주의가 왜 등장했는지 배경을 알아보았죠. 게다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중요한 핵심 키워드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13강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국가 체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그 다음에 제정군사국가에 대해서 배웠었죠. 유럽의 굉장히 많은 정치적 변화를 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과학과 철학의 발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세계관, 생각을 아예 바꿨었던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들이 많았었던 거죠. 그러한 것들이 모두 씨앗이 돼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시기가 바로 오늘 강의와 다음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수업의 나침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혁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강대국인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배경, 전개, 결과라고 하는 거 배울 건데 물론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미국 혁명의 결과에 좀 표를 들어 이렇게 손을 들어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 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치 체제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게 유럽과 아메리카에 영향을 크게 끼치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런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프랑스 혁명은 배경과 전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프랑스 혁명의 전개 부분 좀 복잡한데 제가 간결하게 좀 정리를 잘해줄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을 한 컷 그림으로 요약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언제나 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세금을 많이 가져가버리게 되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다면 좀 불합리, 좀 불만이 있어도 그래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텐데,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많은데 세금을 적게 내네라는 걸 인지하게 된 순간, 지금의 세금 제도가 뭔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 불합리하다가 결국 불만으로 터지게 될 것이고, 그게 혁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배울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은 뭐 굉장히 많은 배경들이 있고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시민들한테 너무 많은 세금을 걷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세금을 약간 걷는 제도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낼수 없거나 나보다 돈이 많은 귀족들은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네라고 하는 그런 데서 불합리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혁명이랑 프랑스 혁명 볼때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미국 혁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혁명은요, 여러분들, 영국에서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식민지 개척 첫 번째가 북아메리카 이제 동부 해안이에요. 그래서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영국이 지금 국내 사정도 되게 복잡했어요. 뭐 청교도 혁명 일어나고 명예혁명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식민지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거죠. 처음에는 식민지인들한테 자치를 인정해 줍니다. 야, 내가 관리 감독만 할 테니까 너네들이 일단 알아서 한번 여기 한번 다스려 봐 라고 하면서 자치를 인정해 줬고, 식민지인들은 독자적인 의회를 만들어서 우리 식민지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의견을 냈다라는 거죠. 그때는 식민지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냈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됐으니까 뭐 크게 불만이 없었을 겁니다. 17세기, 18세기 전반에 영국은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에 13개 식민지를 건설했고, 여기서는 자치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게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변화가 됐던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영국이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프랑스와 7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하면서 너무 많은 돈을 썼어요. 물론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뭐 아메리카, 인도, 유럽 곳곳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죠. 영국 입장에서는 이 지금 부족한 재정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고 무역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북아메리카 식민지 얘들 자치를 지금 했는데, 자치를 줬는데 여기서 조금 세금을 걷어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 간섭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식민지인들한테 세금을 걷기 시작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설탕법. 당시에 설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건이었는데, 감미료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했고요. 인지세법, 특히 이게 식민지인들의 불만을 크게 이제 불러일으켰던 그런 법입니다. 어떤 거냐면, 뭐 종이라든지 우편이라든지 모든 종류의 인쇄물에 세금을 이제 거치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는 차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시는 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하게 됐던 것이죠. 당연히 식민지의 세금 부담이 증가했겠죠. 게다가 그들의 가장 큰 불만은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식민지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회의에서 세금을 올리자. 이걸 하면은 인정해요. 왜냐면 내 목소리가 들어갔고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참여를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세금을 걷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식민지 주민들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식민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이 모든 세금은 식민지 의회가 아니라 영국 의회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거란 말이죠. 거기는 식민지인들의 대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식민지인 대표 없는데 왜 우리한테 세금 걷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만을 터뜨렸던 것이죠. 그래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가 이 미국 혁명의 배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제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분노가 극에 달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 보스턴 항구에 영국 동인도 회사 배가 정박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차를 바다에 던졌던 것이죠. 이 사건을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영어에서도 보스턴 티파티라고 부릅니다. 왜 티파티라고 부르냐면, 차를 그냥 바다에 던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차를 바닷물에 우렸다라고 약간 말장난을 한 것이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티파티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이 엄청 화가 났던 것이죠. 아, 식민지 좋게 말했더니 안 되겠네? 내가 좀혼좀 내줘야겠어.

라고 하면서 보스턴 항구를 봉쇄하고 식민지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항구 봉쇄하고 강경 대응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식민지 대표들은 어떻게 했냐? 대륙회의를 열면서 지금 영국의회는 우리 대표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입법권, 법 제정하는 거다 잘, 그, 안 된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와 영국 사이에서 불만이, 갈등이 극에 달했을 지점에 독립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식민지 민병대와 영국군이 무력 충돌하게 됐던 것이죠. 당연히 뭔가 딱 봤을 때는 영국군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중 하나였고, 식민지 민병대는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던 군대였는데, 붙으면은 당연히 영국군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결과는, 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그래서 식민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우리 중에서 그나마 군사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조지 워싱턴 언제 군사 경험을 쌓았냐면, 아까 7년 전쟁이 있었죠. 아메리카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때 조지 워싱턴이 식민지 민병대를 이끌고 영국군을 보조하면서 많은 군사적인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총사령관으로 임명시키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라고 하는 미국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보스턴 차사건으로 시작되고 미국 독립선언문으로 절정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 게 미국 독립선언문 발표하고 전쟁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쟁이 시작되고 발표했다라고 하는 흐름도 좀 같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독립선언 한번 읽어보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대요. 왕 같은 건 없고 모든 사람은 계급이 없다. 창조주는 그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여기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은 정부를 조직하였고,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누구의 동의?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식민지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세금을 거두려고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박하게 됐던 것이죠.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훼손할 경우 그것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라고 하면서 저항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우리가 지금 혁명 일으키는 거는 너무 정당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있었던 계몽 사상의 토대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문 이후로 격렬하게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뭐 당연하게도 식민지 군대가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활약, 그리고 여러 나라의 지원으로 전세가 역전됩니다. 특히 어떤 나라가 지원하냐면 프랑스가 지원했어요. 프랑스는 영국과 여러 번 전쟁하면서 지금 계속 패배했기 때문에 좀 라이벌 의식이 너무 커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식민지를 이제 지원하면서 영국의 힘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기를 이제 의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크타운 전투에서 식민지 군대가 승리하게 되면서 영국은 파리 조약을 통해서 식민지 독립을 승인하게 됩니다. 미국 혁명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독립 후에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연방 헌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요, 이 연방헌법의 특징들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연방주의예요. 이게 뭐냐면, 13개 주 식민지는 각각의 독립성을 가진다. 하지만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게 연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방주의라고 하는 걸첫 번째로 내세우게 됐고, 두 번째는 공화주의입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청교도 혁명할 때 크로멜이 왕을 죽이고 이제 영국이 왕이 없는 시스템이 됐었죠. 그러한 정치 체제를 공화정이라고 불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없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시작하겠다. 공화주의를 내세웠고요. 마지막으로는 삼권 분립을 하면서 권력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게끔, 그 유럽처럼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지 않게끔 권력을 분산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연방헌법을 바탕으로 연방 정부 구성했고요. 그리고 전쟁 과정 중에서 엄청나게 활약했던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상황 끝에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이 탄생하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최초의 민주공화국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민주공화국을 뜯어서 보게 되면 민주,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화국은 왕이 없는 시스템.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의사표현을 해서 자신들의 대표자인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한테는 이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고, 이게 1차 세계대전이랑 2차 세계대전 때도 약간 홍보 수단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 많은 이제 공화정을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었던 계몽사상가들은 와, 미국 멋있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프랑스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결과에서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 연방헌법, 특징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혁명도 일어나게 됩니다. 유럽에서 전통적인 강대국 하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거든요. 근데 이 프랑스에서 혁명,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시민혁명 왜 일어났을까요?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8세기 프랑스의 불평등한 신분제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즉, 뭔가 1, 2신분, 3신분이라고 하는 신분제도에서 1, 2신분이 너무 많은 거를 독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1신분은 성직자, 2신분은 귀족입니다. 아무래도 좀 상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관직도 독점하게 되고 많은 돈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제3신분인 평민은 관직에도 되게 제약이 많았고요.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도 적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이 1신분과 2신분은 돈도 많고 관직도 많고 명예도 있는데 관직과 토지 독점했죠. 하지만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평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요. 근데 정치 참여에 제한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평민들 입장에서는 야, 세금은 내가 더 많이 내는데 왜 나는 정치 참여 안 시켜주는 거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의견을 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뭐야, 나도 저런 나라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신분제가 첫 번째 배경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림을 볼게요.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림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1신분, 2신분은 보면 알겠지만 되게 피부도 좋고 되게 좀 잘 먹어서 그런지 좀 포동포동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1신분과 2신분을 업고 있는 3신분, 노인의 모습을 하면서 뭔가 되게 좀 빼짝 말랐죠. 마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1신분과 2신분은 돈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3신분은 독점하진 못하지만 진출하지도 못하지만 많은 세금 부담을 갖고 있다. 즉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1, 2신분만 받고 있고 3신분이 그런 고통을 다 분담하고 있다라고 이제 불만을 내세우는 그런 그림인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교과서마다 그림은 다 다를 수 있는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1, 2신분 밑에 제3신분이 업고 있거나 깔려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업의 발달로 제3신분인 평민이 성장합니다. 이들은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과거의 질서라고 하면 왕과 귀족이 다스리는 전제적인, 즉 군주정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걸 벗어나서 자유와 평등 사회를 추구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잘 봤습니다. 지금 신분제가 불만이 있었고 평민들은 너무 많은 세금 부담을 받고 있었고 게다가 그 평민들 중에서는 상공업자들이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저런 공화정, 뭐 하다못해 영국처럼 입헌군주정이라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어떤 발단이 있었냐? 첫 번째, 프랑스의 재정위기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태양왕이라고 불렀던 루이 14세 때부터 너무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 대한 피해를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제 분담하게 됐던 거죠. 왜냐하면 전쟁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그만큼 많이 걷어갔거든요.
전쟁이 많았고 특히나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게 미국 독립혁명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식민지를 엄청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돈을 썼거든요. 게다가 왕실의 사치까지 굉장히 심했습니다.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 걸 보면 아 지금 프랑스의 재정위기가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루이 16세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상황을 내가 혼자 해결하는 건 좀 힘든 것 같으니까 의회를 소집해서 좀 돈이 많은 친구들한테 1신분, 뭐 2신분, 3신분 중에서도 시민계층한테 조금 협조를 받아서 이런 재정난을 극복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의회를 소집합니다. 재정군사국가의 두 가지 유형 기억나시죠? 영국형과 프랑스형이 있는데 프랑스형은 의회랑 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회를 불렀다라는 거는 그만큼 재정난이 심각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찬반을 투표했냐면 1신분들끼리 투표해서 한 표, 2신분들끼리 투표해서 한 표, 3신분들끼리 투표해서 한 표, 총 3표를 가지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앞에서 봤던 그림처럼 1신분과 2신분은 좀 같아요. 약간 좀 성향 같은 게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내리면 1, 2신분은 늘 같은 편이기 때문에 3신분은 불리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걸 투표를 해도 불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 1, 2신분은 신분만 표결 계속 주장하는데 제 3신분은 신분별 표결이 아니라 머릿수로 표결하자라고 요구하면서 두 신분 대표 간의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이게 대립이 심해지게 됐고 그 왕과 귀족들이 이걸 억압하게 되니까 3신분의 대표들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3부회를 박차고 나와서 새롭게 의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국민의회입니다. 그러면서 테니스 코트, 쉽게 말하면 테니스장이에요. 테니스장에서 서약을 발표합니다.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 국민의회 해서 해체하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발표했던 거죠. 당연히 루이 16세는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탄압을 시도하게 됐던 것이죠. 너무 당연한 흐름이죠. 근데 여기서 파리 시민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신분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제3신분 대표들이 억압받고 있네?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전국으로 혁명이 확산되게 됐고 결국 루이 16세가 이걸 놀랬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의회를 인정하게 되면서 국민의회의 개혁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국민의회 결성과 테니스 코트의 서약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회 개혁 부분 볼 건데 첫 번째로 그동안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던 봉건적 특권을 폐지합니다. 봉건적 특권이라고 하면 중세부터 이어져 오던 영주들, 즉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권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권리들을 없애고 그리고 1신분과 2신분이 면세 특권을 받았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없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봉건적 특권 폐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들의 생각, 계몽 사상을 바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헌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 헌법은 입헌군주제가 됩니다. 헌법이 있고 군주는 이 헌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따라서 제한선거하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계급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재산이 기준이 된 것이죠. 그래서 헌법 만들었으니까 이 헌법에 따라서 법을 이제 입법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입법의회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런 프랑스에서 혁명을 좀 두려워하던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변에 있었던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같은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은 프랑스 혁명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국가에서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과 귀족을 공격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입법의회는 안 되겠다. 얘네들 계속 우리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들과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혁명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프랑스 내부 사정 자체가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물론 프랑스가 전통적인 강대국이고 기본적인 국가의 체급 자체가 크긴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전쟁이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혁명 전쟁에서 연이어서 패배합니다. 전쟁하니까 자연스럽게 물가도 상승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파리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불만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바로 국왕을 루이

16세에게 향하게 됐던 것이죠. 루이 16세에게 향했던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면 루이 16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가 오스트리아 이제 왕가 출신이에요. 그쪽 왕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랑 연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좀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국왕을 퇴위하라, 퇴위하라 요구하면서 결국에 왕궁을 습격합니다. 입법의회 때 혁명전쟁의 영향으로 루이 16세가 퇴위되게 되고 왕권이 정지되게 되면서 새로운 의회, 국민공회가 구성되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인권선언입니다. 인권선언 너무 중요하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미국 독립선언서랑 연결지어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읽어볼게요.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사회적 구별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만 성립한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빼앗을 수 없는 권리, 인권,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걸 보존하는 데 있다. 이러한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질적으로 누구한테 있다? 국민한테 있다. 지금 미국 독립선언문이랑 뉘앙스가 비슷하죠. 왜?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6조,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당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입법의회 때 루이 16세가 잡히게 되면서 왕권이 정지되게 됐고 국민공회가 만들어집니다. 국민공회를 이제 만들면서 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선포됩니다. 공화정이 되려면 누가 없어야 되죠? 왕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크로메리 했던 것처럼 프랑스의 국민공회도 당시의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때 권력을 잡았던 게 로베스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급진파가 무섭게 통치했어요. 공포 정치를 시행했던 거죠. 자신의 상대편을 단두대에 보내면서 엄청 무섭게 통치했어요. 영국의 크로메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결국에 이런 불만이 쌓이게 돼서 반대파에 의해서 로베스피에르가 역으로 처형당하게 됐고 그 뒤를 이어서 5명의 총재가 이끄는 총재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를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좀 어떻게 내고 싶냐면 영국의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과 프랑스의 혁명을 좀 비교해서 섞어서 내면 여러분들 진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 초점 맞추면 된다? 청교도 혁명 때 크로메리 공포 정치한 거랑 국민공회 때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한 거랑 공화정 비슷하니까 맥락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미국 독립혁명,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비교하면서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생각까지 같이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국민공회 때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에서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반대급부로 총재 정부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총재 정부 때는 어찌됐든 지금 국가가 전쟁도 계속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계속 처형도 많고 혁명의 강기가 미친 듯이 일어나다 보니까 혼란스러웠는데 그 혼란이 극복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명성을 얻었는데 대표적인 전쟁이 어떤 거냐? 여러분들 나폴레옹 하면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림,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알프스 산을 올라가면서 말이 있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로 공격하는 데 있어서 알프스 산맥을 등반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내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뭐 그런 말이 이제 전해질 만큼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건으로 이탈리아를 정복하는 데 성공하거든요. 그런 전쟁도 있었고 이집트까지 원정을 가서 이집트 그런 여러 가지 로제타 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 가지고 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프랑스 국민 입장에서는 와, 나폴레옹 진짜 영웅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론을 힘입어서 나폴레옹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권을 장악하면서 만들었던 게 통령정부였던 거죠.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통령정부 역시도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공회부터 총재정부, 통령정부까지 왕이 없어요. 그래서 공화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거는 국민공회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특히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인물이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신분이 엄청 많은데 1신분과 2신분은 소수입니다. 프랑스의 신분 제도의 모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은 18세기 프랑스의 신분 구조를 표현한 것이다. 가가 이러한 신분제의 부조리에 반발하여 국민의회를 결성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대요. 자, 가는요. 지금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라는 건 테니스 코트의 서약입니다. 그리고 루이 16세는 이를 탄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분은 제3신분을 의미하겠죠. 자, 3신분은 인구도 많았고 세금도 많이 냈는데 정치에 참여 안 시켜줘서 불만이 많았고 특히 3부회에서도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불만이 많았던 거죠. 1번, 면세특권을 누렸다. 아니죠. 이들은 세금을 많이 냈어요. 2번, 성직자와 귀족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1신분과 2신분이죠. 3번, 대부분 관직과 많은 토지를 독점하였다. 이것도 1신분과 2신분입니다. 3부회에서 신분별 표결 방식을 주장하였다. 이것도 1신분과 2신분이고요. 제3신분은 머릿수 표결을 이제 강조하게 주장했던 것이죠. 5번,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게 정답이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아무튼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강의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 복습까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0: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상어를 잡습니다.
1: 왔다! 왔어! 자, 기분 좋다! 나도 오시네!
2: 상어가 물면은 눈을 잡고 싹 짠.
1: 정답 크다! 커! 커!
3: 조금만 더 끌고 나갈게요. 뒤로 조금만 더 끌고 나갈게요.
0: 그 힘이 너무 센 거야.
1: 아, 오늘 진짜 날이 아주 날이 오면 날이 오면
0: 이렇게 지렛대처럼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낚싯대 긴 게 없으니까 그냥 내 가뭄만큼만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30cm 가뭄이면은 그건 저 30cm만 딱 달려오는 거죠.
4: 완전히 힘대 힘으로.
0: 그렇죠, 그렇죠.
4: 그냥. 네,
0: 그냥.
3: 26. 26m 괜찮겠어요?
1: 26. 얘도 지쳤어요. 아, 제발. 뭐야, 뭐야, 뭐야. 한 명 가푸둥. 나왔어, 나왔어.

실루엣이 딱 보였어요. 그래서 실루엣이 딱 보였는데

0: 그걸 딱 빠지고 이렇게 헐거워지면서 이제 그 빈 라인만 이렇게 올라오는데
1: 빠졌어.
0: 아, 얼마나 다리에 힘이 빠지든지 그냥 그 푸석 누웠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온 힘을 다한 거고 부실이도 온 힘을 다한 거예요.
1: 아, 너무 아쉽다. 위에까지 다 올렸는데, 3층까지. 크기가 어느 정도 됐던 거, 될 것 같아요?
2: 최소 140 이상.
1: 140 이상?
2: 최소. 아. 크게 봤을 때는 한 155와 사이즈까지.
0: 짐작을 할 수 있는 그 단서가 부러진 노드거든요. 부러진 노드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부러진 노드가 제가 재보니까 162cm더라고요. 노드하고 부실이하고 같이 찍혔잖아요. 수중 카메라에. 근데 그 노드 길이랑 부실의 길이랑 딱 비교해 봤을 때 최소한 155는 나온다는 거죠. 짜릿하다. 놓쳐도 이게 또 경험이고, 네. 또 이 경험을 토대로 다음에 더 잘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수온이 오르는 중이라 되게 이 조류는 되게 좋은 조류예요. 물색은 별로인데 지금 조류가 수온이랑 너무 좋아서 그나마 활성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Action! Action! Bota! Nossa! Nossa! Nossa! Nossa!

0: 크다 커. 몸뚱아리인가?
1: 대대한 가격.
0: 근데 리리 안 가겨.
1: 울었으네요, 울었으네. 지금 리레 이상이 생겼어. 안 돌아가. 고장 났다고, 리리. 아, 이거 되게 위험한 일인데. 약간 이거 릴 좀 한번 만져줘라, 이거. 몸통에 걸렸어. 몸통에 걸린 것 같아.
2: 기쁘지? 깨졌는데?

되게 다 왔다 다 왔어. 몸통에 걸렸어.

0: 네, 구슬인데 너무 작은데 몸통에 걸려서 이렇게 힘을 좀 많이 썼었어요. 네, 상호 미끼로 쓰게 넣어놓겠습니다.
1: 상호 미끼.

0: 주고 하나는 저기 준영이 주고 하면 되겠다. 아따 내장 맛있게 생겼다.
1: 잘 물겠다.
0: 지금 회 한번 드시겠습니까? 자, 됩니다.

여기 수심이 이렇게 깊지 않아서 네. 지금 한 40m권이거든요. 한 15m 정도만 내렸어요. 바닥에 좀 안 걸리게. 근데 상어는 전층을 다 다니는 어종이라 네. 수심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부실이 잡았는데 상어가 달려와서 부실이 반을 먹고 도망간 적은 있어요. 자, 이때까지 잡았던 물고기 중에서 최고 힘이 있었고 그 힘을 처음 느껴봤어요. 그런 힘을.

0: 방금 입질 왔는데?
1: 예?
0: 방금 입질 왔어요.
1: 왔어요?
0: 예.
1: 뭐가 쪽 땡겼어?
0: 왔어. 네? 뭐 땡겨, 땡겨. 어우, 씨. 아니, 이게 왜, 나,

바닥을 걸었어요. 터졌네 또. 아,

0: 찌개네 꼬꼬가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꼬는 뭐 늘 맛있지 뭐 그냥. 여기 찐따도 꼬꼬. 얘 이름 완도인데요.
1: 예.
0: 완도 선창에 버려진 애였어요. 아. 지금 5년 제가 데리고 온 지 5년 정도 됐는데 꼬리에 상처도 많이 나고 몸에도 상처도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누가 좀 버렸나 보다.
1: 그럼 저 친구는
0: 얘 이름 이제 진도인데요.
1: 네.
0: 이제 얘가 혼자 있고 제가 출장이 많으니까 외로울까봐 얘도 이제 유기견 그 SNS에 유기견 보호하는 데서 데리고 온 애예요.
1: 아, 다 유기견이구나.
0: 네. 선, 저, 아이고 이쁘다. 이쪽 선, 아이고 이쁘다. 아, 이런 건 잘하네. 앉아. 아, 뽀뽀 말고 앉아. 제가 그 누워도 만들거든요.
1: 직접요?
0: 네, 직접 만들어서. 이 사실 대부지리에 대한 뭐 낚시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게 사실상 되게 전무해요. 왜냐면은 돈이 안 되는 고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먹이활동을 하는지 어떤 액션에 잘 먹는지 그거를 이제 직접 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으면은 이거를 양산하고 이런 식의 과정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낚싯대 같은 거 말고 큰 고기 잡으러 다니는 한 10년 동안만 그냥 한 5, 6억은 되는 것 같아요. 시작하지 않았으면은 제 통장에 5억은 있었을 거예요. 최소한.
1: 5억이요?
0: 네, 최소한. 네, 5억은 있었죠.

0: 아이고, 반갑네, 그냥.
1: 어쩐 일이십니까? 이먼 곳까지.
0: 아, 놀러 왔지.
2: 아, 이번에 가죠, 상어는.
0: 상어는 잡을 뻔했지.
1: 물어나 말하지, 뭐. 뭔 상어야, 상어는. 뭐 전화 가면 몰라도.
0: 그치, 뭐. 너 상어가 손 물었으면 좋겠다.
3: 나좀 데리고 가요. 아, 나 맨날 여기 이러고 있는데 불쌍하니까요.
2: 두 분이 어떤 관계세요?
0: 저희 그제 여동생의 남편.
2: 아, 그래요?
0: 네. 근데 동생보다 더 많이 만난 것 같아요.
1: 동생보다 가까워요?
2: 그래요? 아니, 여동생 남부를 안 물어봐요?
0: 아, 집에 있겠죠, 뭐. 나는 어려서부터 그렇긴 했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되게 그냥 좋았던 것 같아. 고기 안 낚아도 저녁에 이제 해가 딱 지고 찜을 밝힌 다음에 이렇게 딱 앉으면 찬바람 싹 보면은 새소리, 뭐 산짐승 소리 들리고,
1: 세상 좋죠.
0: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4: 안녕.
2: 그죠?
4: 차 갖고 왔어?
2: 얼마 만에 보셨습니까?
0: 두 달?
4: 두 달? 네 달?
2: 한 9년 밖에 안 남았다.
4: 오늘도 유니폼 입고 왔네.
2: 네? 어떻게 하고 있어요?
4: 1년 내내 똑같은 옷을 입는.
2: 오늘도 만들어서 입는.
4: 심지어 목이 늘어났어.
2: 아니, 이거 저 오버핏이라 그래.
4: 아니, 혼자 사는 티가 너무 나잖아.
2: 야, 아니, 같이 살거든? 완도랑 젠더랑?
4: 그러니까, 걔네랑 같이 사는 티를 내면 안 된다고.
2: 우리 셋이 살고 있거든?
4: 자기 옷을 안 사요. 자기 물건을 사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2: 그래요?
4: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도 어느 브랜드, 아, 그냥 그런 사치가 그냥 일절 없잖아요. 그냥 먹을 거랑 낚시에 관련된 거.
2: 그럼 옷장 보면 거의 옷이 그냥 뭐 거의 없겠네?
5: 옷장이 없을걸요? 옷장이 없을걸요? 행거 하나 있을 거예요.
4: 못 버리게.
2: 행거 하나
4: 내일도 신랑집 있으니까.
2: 조금씩 더 먹어요.
4: 종합검진 언제 받았어?
2: 근데 우리 집 먹을 한 번도 안 받았어.
4: 그러니까. 관리 좀 하라고 건강관리. 40살인데 종합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건 되게 문제 있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혼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누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2: 중요한 건 아는데. 이제 좀 시작이야. 이제 좀 해보려고 해. 그런 것들은 이제.

0: 여보세요?
1: 네, 피디님 안녕하세요.
0: 예예.
1: 타수도에서 여수도 쪽으로 이동하는데 상호가
0: 네.
1: 상호 엄청 큰 게 지금 들어왔다고
0: 네.
1: 연락이 왔어요.
0: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0: 네네네.
1: 아니, 어저께 예. 우리 최 선장님이 예. 출조를 나갔는데 예. 이 여수도에서 사수도로 이동하는 중간에 상어를 봤대요. 그토록 기다리던 상어가 네. 나타났어. 왜냐면 수온이 2-3일 사이에 2-3도가 높아졌어. 사실 이 시기 수온이 이렇게 역전돼서 오를 리가 없거든요. 네.
2: 선장님, 네. 어제 상어 보셨다면서요?
3: 예, 예. 그렇게 안 보이던 게 어저께 두 번을 목격했어요. 영상 보는 거 말고도 한 번 더 오는 길에 다시 또 다른 포인트 이동 중에 발견을 했거든요.
2: 아, 그래요?
3: 예, 예. 좀 오늘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0: 늘 그렇지 설렙니다. 또 오늘 어떨지 좀 궁금하고 거기다 이미지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이런 상황에 뭐 여가 이렇게 뾰족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제가 여기서 입지를 받으면은 배를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좀 꺼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제 선장님이랑 같이 의논을 많이 하고 왔어요. 뜨자! 자, 한 마리 얼굴 좀 보자!

0: 베이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수면 아래. 베이트들이 없으면은 그래도 루어를 좀 쳐다보는데, 베이트들이 많으면은, 베이트들이 많으니까 루어를 잘 쳐다보질 않아요.
1: 만색이다, 만색이다. 만색이?
0: 오, 만색이, 와! 이야, 장관이다. 들어, 들어, 들어! 우와! 우와!

0: 뒤에 쫓아온다, 쫓아온다. 오, 저 먹겠다, 먹겠다, 먹겠다. 먹겠다, 먹겠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던질 때 비거리가 맞으면 입질을 받습니다. 먹었다!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컸다, 컸다, 컸다! 커! 커! 많죠, 많죠, 많죠. 지금 보이죠, 보이죠? 형님! 내가 위로, 내가 위, 형님 위!
1: 나도 먹었어!
0: 위 탑급! 오, 큰데? 나 코, 코, 코! 코, 코, 코! 코, 코! 오!

0: 아까 그게 비슷한 것 같은데?
1: 네, 내가 조금 더 말랐어요. 성년 아닌지.
2: 성인 남자도?
1: 네, 이거 아닌지.
2: 되게 힘든 사이즈. 죄송합니다. 예스! 얘는 미끼를 쓸 겁니다.
3: 지금 이제 이런 게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지금 네. 이제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건 상어거든요.
0: 어떤 게요?
3: 지금 요 밑에 노랗게 이렇게 쭉 이어진 거 있죠?
0: 네.
3: 요게 지금 어군 형태로 봤을 때 굉장히 두껍고 긴 어군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기가 큰 고기예요. 네. 그래서 뭐, 마땅히 여기에 있을 법한 게 저렇게 찍힐 만한 게 상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대형 부실일 수도 있는데, 부실이 어군보다 더 진하고 곱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0: 상어에,
3: 어군에 지금, 상어.
2: 넣어볼까, 지금?
3: 어군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땐 상어예요.
2: 넣어보자.
3: 넣을만 할 것 같아.
4: 그래서
2: 수심층은
4: 응. 관리하죠. 10m, 20m, 30m 이렇게.
2: 네? 오케이. 그게 상어였으면 진짜 좋겠네.

0: 없다.
1: 상어입질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갑자기 밑에서 딱 땡기는 느낌이 나는데 저는 순간 노드를 이렇게 놓칠 뻔했거든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러고 들고 있다가 갑자기 딱 땡기니까 이제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자.
1: 저도 모르게 이제 육성이 이제 여기 튀어나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2: 왜 터졌지?
3: 왜냐면 열기 때문에.
4: 열기 때문에 그래. 열기 때문에 여기 열기 때문에 막 차고 나가니까.
5: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녹은 거지. 여기 아니고 이게 미리 거의 이제 뜨거울 정도로 상당히 차고 나왔어요.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6: 부시리는 한 1톤 차 느낌이다. 그러면 상어가 한 2m가 넘어가는 거는 한 덤프 느낌? 그 정도?
1: 와.
6: 틀리죠. 와. 압박감 자체가 틀리죠.

0: 주름이 하얗게 된 게 소금이에요?
1: 땀이 마르고 또 마르고.
0: 네.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드세요.

트롤링을 해서 가면서 이제 마린이나 뭐 만세기 정도 되는 애들 한번 낚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근데 마린은 실패할 확률이 많이 높고 만생이는 어떻게 한 마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0: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만세기, 만세기, 만세기! 옆에 거 걸어줘, 옆에 거 걸어줘. 아, 빠졌나?
1: 어디야?
0: 있어, 있어, 만세기, 만세기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자, 옮기지 않게, 옮기지 않게. 어? 만세기!
1: 자, 이쪽으로 돌려, 돌아서.
0: 오케이.

여기 조심하세요. 나 조심해, 조심해. 야. 자, 일단 조심하세요. 만세기가 워낙에 이제 난리를 치는 것들이라 바늘이 튑니다. 아. 튀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만세기가 엄청 못생겼는데 또 맛은 또 괜찮아. 흉폭하게 생겼어요, 얘가. 아, 좋다! 이게 되게 보기 좀 어려운 어종이긴 해요, 이렇게. 낚시로 낚기가. 네, 이제 회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0: 만세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긴 게 그래서 조금 유래가 그런 것 같아서 뭐 냄새가 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만세기는 일본에서도 되게 고급 요리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1: 아 스킨
0: 사진을

0: 아, 식감 좋다. 이거 조금만 차면은 진짜 맛있겠다. 100점입니까? 고기가 크니까 또 부위마다 맛이 달라. 가슴살, 뭐 아가미살, 뭐 뱃살, 등살, 꼬리살. 다르죠? 카메라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살죠.
1: 괜찮은데?
0: 맛있어.
1: 맛있네.
0: 조금 탱글한 맛이 좀 있어. 그때 먹은 부실이랑 맛이 어떤지 한번.
2: 와, 차원이 달라.
1: 차원이 달라.
0: 탱글, 탱글탱글하죠? 네, 맛있어요.

만년 부장님 파이팅. 아직 안 나왔어요. 왜? 왜?

0: 먹이가 많이 있는 곳에 네. 상어가 있을 법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까 그 방어들만큼 부실이 많았던 곳 있죠. 네. 그걸로 다시 갈 거예요. 아마 도착하면 거의 해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네.
1: 와, 여기 경치 봐. 우, 너무 멋있다. 외국 온 것 같네. 보라카이 같은 느낌.
2: 상어도 이렇게 어두운 데도 이제 돼요?
1: 그럼요. 그 옆에 측선이 있잖아요. 네. 후각도 있고, 측선 같은 측선이, 감지를 해요, 움직임을. 작은 고기도 움직임을 감지를 해요. 그래서 눈이 안 보여도, 이제, 먹이 활동을 하죠.

0: 사실 이제 집어등 켜놓고 있으면 상어가 있으면 좀 피어오르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좀 했는데 안 보이네요. 좋다.
1: 맞아요. 아까 낮에 그때 그걸 못 잡은 게 지금 판이네.
2: 어두워지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있었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포인트를 옮겨가면서도 그런 반응이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 또 빠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무리하시죠. 아유 아쉽네 되게. 처음에는 저도 많이 욕심을 냈어요. 안 되면 그때까지 하고 뭐 진짜 집념에 어떤 그렇게 했는데 근데 결국은

순응하게 됩니다. 네,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뭐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저는 만족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가을이 되면서 수온이 이제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어가 이제 남쪽으로 제주도 밑에 쪽으로 쭉 빠졌었는데 이제 태풍이 올라오면서 남쪽에 이제 따뜻한 물이랑 바람을 계속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어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1: 와, 올라왔어. 상어다.
2: 어디? 오, 아, 우와, 크다.
0: 반가웠고, 이 여정의 끝, 도전의 끝을 비로소 볼 수 있겠다.
2: 야, 상어 너무 크네.
1: 왔다.
2: 왔어.
0: 드래기 막 이렇게 풀리다 보면은 열이 상당히 납니다. 뭐 뜨거워서 못 잡을 정도로 이렇게 열이 나서 그 열 때문에 녹아서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동료들이 물을 뿌려주기 시작합니다.
1: 됐다?
0: 응. 됐어.

0: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쟤 너무 빨라.
1: 라인이 헐거워지면은 얘가 흔들면서 바늘이 빠져요. 항상 텐션을, 팽팽한 텐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배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쳤어요. 배가 너무 빨라, 배가 너무 빨라.

3년 전에 낚았던 상어보다 조금 더 크다. 한 2m 50에서 3m 사이 정도 되는 상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으아!

0: 보인다 보인다. 와 보인다.
1: 사과 물이 떠올랐을 때 그때 크기는 2m 한 70, 네, 저거 80 정도
0: 정도면 페이크만 빼도 돼. 페이크만 빼.

0: 야, 잘 쳤나?
1: 얘네 할 때 생각보다 되게 세거든? 됐다, 됐다, 됐겠다. 더 뒤로 빠져. 됐고. 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술을 물었어.
2: 아니.
1: 잡아. 같이 잡아.
0: 아, 잘랐어. 아니, 뭐.
2: 털었어.
1: 아, 빠졌어.

0: 여기 또 배가 높아서 남자들 서너 명이 해도 사실 올리기 힘듭니다. 이 정도로 미션을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1: 1등 하고 싶어. 돈 못 벌어도 이 장르에서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고 싶어.
2: 자, 같이 해.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부를 때는 딸신이라고 부르죠. 딸신.
3: 좋아. 어떤 배를 타든 나를 이긴 사람은 못 봤어요. 이득을 넘치러 온 게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또 새로운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챕터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바로 챕터 9입니다. 분사 구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첫 번째 시간으로 유닛 1부터 3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오늘의 기출 포인트는 분사 구문의 기본적인 쓰임입니다.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문법이고요. 쭉 공부하면서도 아마도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 공부해야 하지?라고 많은 고민이 생기는 문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차분히 한번 분사 구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유닛 분사 구문 만드는 법부터 얘기를 해보죠.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 중학교 3학년 보통 후반부에 나오는 문법입니다. 왜 분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을까? 항상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 분사구문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면요. 분사구문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 교재 설명부터 보죠.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이 부사절을 분사를 이용하여 자, 이 부분에 밑줄 간결하게 줄여 쓰는 방법을 익히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건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미 무언가 말을 줄여 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줄여 놓은 형태를 보고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1번부터 3번까지 순서대로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분사구문 만드는 법이라고 해서 생략하고 바꾸는 이 단계를 거쳐갈 겁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게 있어요. 분사구문은 핵심이 바로 생략입니다. 네, 우리말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생략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을 줄여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말을 줄여서 할까요? 긴 말을 두고 짧게 줄여 쓰는 상황은 말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복잡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말하는 걸 좋아하죠. 영어에서도 복잡한 문장보다는 간단한 문장을 좋아합니다. 그때의 분사구문도 핵심이 생략이다. 다만 생략을 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건 말을 줄였을 때, 생략을 했을 때그 의미가 똑같이 전달이 될 때만 생략이 가능하다. 여러분들도 아마 일상생활에서 줄임말 같은 걸 많이 쓸 겁니다. 그런데 줄임말을 아무한테나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 줄임말을 아는 사람에게 활용해서 말을 할 겁니다. 왜? 만약에 그 줄임말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표현을 쓴다라면 상대방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할 거고

하고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생략이라고 하는 건 생략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 의미가 통한다. 그게 바로 절대적인 규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사구문 만드는 법을 통해서 생략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생략을 했을 때도 그 의미가 제대로 통하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부사절이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지금 as가 지워져 있는데 일단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인이 버스에서 내릴 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때 as라고 하는 접속사를 한번 지워 보면은 제인이 버스에서 내렸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했다. 어느 정도 의미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제인과 she로 같습니다. 그럴 때 주어를 한번 더 지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 있는 말이 got off the bus이죠. 버스에서 내렸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했다. 아, 어느 정도 의미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더 해보죠. 동사를 일단 지워본다라고 할게요. 여기는 이미 ing 형태로 바꿔놓았지만, 동사를 지워버리면 off the bus. 이게 무슨 말이지? 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에서 너무나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동사를 건드리면 안될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동사를 그냥 쓰기에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 교재에서는 이미 정답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냥 got이라고 하는 과거 형태를 그대로 쓴다라고 하면은 무언가 어색합니다. Got off the bus, she said goodbye. 무언가 조금 안 되겠다. 그러면 이 동사를 바꿔줘야 하는데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동사를 현재 분사로 바꾸는 겁니다. 동사 원형 뒤에 무엇을 붙이겠다? ing를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ot의 원형인 get에 ing를 붙여서 getting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문장에 맨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문자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문장을 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다? 우리가 생략하기 전에 문장인 As Jane got off the bus, 제인이 버스를 내릴 때와 같이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as도 지워지지 않은 원래 문장과 이 아래 최종 분사구문에 쓰인 문장을 봤을 때이 아래에 있는 문장이 상대적으로 더 짧고 간단하죠. 이게 바로 분사구문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분사구문을 만드는 법을 활용해서 실제로 분사구문을 활용해 문장을 바꿔 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될건 분사구문을 만드는 법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쓰인 문장을 봤을 때, 아, 원래 어떤 의미이지? 생략된 접속사는 무엇이지? 등을 생각하면서 맥락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들 때 보통은 접속사를 생략한다. 그런데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들이 있어요. Although, though, even if와 같은 이러한 접속사는요, 일반적으로 분사구문 앞에 남겨둔다. 왜 그럴까? 생략의 절대 원칙은 생략을 해도 의미가 통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는 생략을 했을 때 의미가 헷갈릴 수 있다. 의미가 무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맥락이 조금 애매하다, 부족하다 싶으면 이러한 접속사들은 생략하지 않고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접속사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싶을 때는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접속사가 있어야 해라고 할 때는 접속사는 그대로 두고 주어 생략하고 동사를 ing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분사구문으로 바꾸어 쓰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고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에서 분사구문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하게 될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볼 건데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같다면 똑같이 지우고 동사를 ing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 ing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가 경주에서 달리고 있을 때 그는 injured라고 하는 건 부상을 입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다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을 다쳤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부사절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접속사 한번 지워보고 주어가 똑같으니까 주어도 지우고 ran의 원형은 run이죠. 그러면 running이라고 바꿔주고 뒷부분을 똑같이 써주면 된다. 이겁니다.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에 ing라고 하는 이 규칙만 기억하면 되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 분사구문 형태의 문장을 읽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running in the race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며 자연스럽게 생략되지 않은 이 문장의 의미대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번 보죠.
네가 왼쪽으로 돌면 너는 그 식당을 볼수 있을 거야,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접속사 지우고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도 지우고 동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ing를 붙여줘서 turning to the left라고 하면 되고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쓰인 문장은 위에 있는 문장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더 연습을 해보죠. B로 가볼게요. 자, 이번엔 괄호 안에 말을 활용하여 분사 구문을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말 의미를 한번 볼게요. 3번. 길을 걷다가 나는 그들이 싸우는 걸 봤어. 라고 할 때, 우리말로 길을 걷다가를 분사구문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말로도 나는 길을 걷다가 라고 이렇게 할수 있지만, 그냥 길을 걷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분사구문도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Walk down. 걷는 거죠. The street. 이렇게 말을 붙여보면, walk down the street. 길을 걷다라고 하는 표현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때 동사의 ing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니까 walking down the street이라고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보고 원어민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길을 걷다가 나는 그들이 싸우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4번 한번 보죠. 늦게 일어나서 그는 서둘러야 했다. 늦게 일어나서. 그러면 일어나다라고 하는 get up과 늦게라는 의미의 late를 결합할 건데 get을 ing로 바꿔주어서 getting up late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워크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면서 또 유닛 1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번과 5번 문제를 풀 거고요. 분사구문을 완성할 겁니다. 그런데 접속사는 생략을 하래요. 그가 그녀에게 말하는 동안에 그는 껌을 씹었습니다. 그러면 주절은 그대로 두고, 우리 부사절만 접속사 지우고, 주어 같으니까 지우고,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어떻게 쓴다? talking to her 라고 써주는 거죠. 이어지는 5번. 그가 그 상자를 열었을 때, 그는 장갑을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딱 열었을 때 장갑을 발견한 장면을 떠올리면 되고, 접속사 지우고, 주어 똑같으니까 주어 지우고,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여주면 opening the box.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닛 2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이번엔 분사구문의 의미, 그리고 부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뭐가 중요하다라 그랬죠? 분사구문을 만드는 법도 중요하지만 이미 분사구문으로 쓰여 있는 이 문장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 말을 할 때보다는 글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조금 격식을 갖춘 글, 기사, 책 등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말하는 상황보다는 글로 무언가를 쓸때 이른바 문어체에서 많이 등장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분사구문을 공부할까? 아직은 그렇게 어려운 지문을 많이 보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영어 지문을 읽게 될 거예요. 그때 그러한 형식적인 글, 무언가 격식을 갖춘 글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분사구문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생략이 다 이루어진 이러한 분사구문의 형태를 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때,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 상황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뽑아내야 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이 표에 있는 말들을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 때부터 연속 상황까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결정하는 건 결국 생략된 무엇일까? 바로 접속사입니다. When이라고 하는 건 때라는 의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나타내주는 말이구나. Because나 since나 as와 같은 말은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를 나타내주는 말이니까, 아, 이유라고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어떤 원칙이 따로 있다가 아니라 맥락을 보는 겁니다. 분사구문이 포함되어 있는 그 글의 맥락을 보고 때부터 연속 상황까지 각각 어떠한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서 보게 되는 그 분사구문의 문장은 가장 맥락이 분명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걸로 출제를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arriving there, she saw Tom. 그녀는 톰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도착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 될 때, 여러분들이 연습을 열심히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녀가 도착했을 때, 거기에 도착했을 때 톰을 보았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이러한 문장만 제시하지 않고 앞뒤에 맥락을 같이 제시합니다. 그 맥락을 통해서 때부터 연속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추론해내면 되고, 이러한 이름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다. 그 맥락을 보고 의미를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거 조금 이따가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분사 구문의 부정을 한번 볼 겁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부사절을 먼저 볼게요. 내가 무엇을 말할지 몰랐기 때문에 나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생략을 해보죠. 접속사 지웠어요.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도 지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난감합니다. Didn't know.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애매하죠. 그런데 이때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이 분사 구문 수업을 하면요. 부정을 가르칠 때 먼저 알려주지 않아요. 이 문장을 주고 한번 분사 구문으로 써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문장이 나와요. 예를 들어, 모르겠다. 여기도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knowing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될까? 완성된 분사 구문의 문장을 보면 knowing what to say. 무엇을 말할지 알아서 나는 침묵을 지켰다라고 하는 원래 의미와 완전 정반대의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요. 안 돼요. 자, 그러면 고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did not을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어요. doing not 하고 그 다음에 no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쓰지 않는다가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써야 정확할까? didn't라고 하는 건 did와 not으로 한번 쪼개볼 수 있고, 결국 여기서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건 not입니다. 그래서 이 not을 살려주는 거예요. did도 그냥 날려버리고 not을 분사 구문에 맨 앞에 써주는 거예요. 부정 표현인 not을 먼저 쓰고 뒤에는 우리가 배운 대로 동사의 ing 형태를 쓰면 not knowing what to say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정의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부정 표현이 not, never 등이 있는데 이러한 표현이 분사 앞에 위치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아래와 같이 올바르게 분사 구문으로 바꿔 쓰라고 문제를 낼 거고, 그때 출제 의도는 부정 표현을 정확하게 분사의 앞에 넣어줘야 한다는 걸 묻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보죠. 밑줄 친 부분을 분사 구문으로 바꿔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역시나 우리가 공부한 대로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의 ing를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찍 출발했지만 우리는 기차를 놓쳤습니다. 자, 그럼 이때 접속사 지울 거고요.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 지우고 left는 원래 형태가 leave입니다. 그러면 이걸 ing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leaving early라고 쓸 건데 왜 여기에 although를 살려두었을까? 정답이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뭐라 그랬어요? although나 though와 같은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의미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접속사를 생략했을 경우에 의미가 무언가 애매해지거나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지 않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생략을 하지 않고 남겨두었을 경우 정확하게 일찍 떠났지만 우리는 기차를 놓쳤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물론 맥락이 정말 분명하다면 although를 생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차를 놓쳤다와 같이 물론 의미는 어색하지만 그런 식으로도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를 준 거예요. 자, 이어지는 5번 볼게요. 그가 책을 읽는 동안 그는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때 주어 앞에 접속사 지우고, 주어 똑같으니까 지우고, read를 어떻게 써주면 될까? reading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과거형이기 때문에 read라고 읽었지만, 자, read에 원래 형태인 read, 그리고 ing를 붙여주어서 reading,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완성된 문장을 봤을 때, 위와 같은 의미를 우리가 추론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B. 괄호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해요. 우리가 여기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볼 겁니다. 충분한 돈은 없었지만 우리는 호주를 여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뒷부분에 주절은 나와 있고요. 충분한 돈은 없었지만. 그러면 돈은 없었다. 이거 부정 표현 활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말에 not이 있습니다. 어디에 써야 할까? 맨 앞에 써야 한다. 그래서 having 앞에 not을 먼저 써주는 거예요. So not having 없었다. Enough money. 충분한 돈은 없었지만 우리는 호주를 여행하기로 결정했다. 와 같이 쓸수 있는 거고, 이렇게 완성된 문장을 보고

family, 가족과요. 그래서 she misses them a lot. 그녀는 그들을 무척 그리워한다. 라고 할때 똑같이 not을 먼저 써주고 뒤에 ing 형태로 이어준다. 그 다음 C로 한번 가보죠. 분사 구문을 보기에서 알맞은 접속사를 골라 부사절로 바꿔 쓰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도 종종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의도는 무엇일까? 아, 생략된 접속사를 찾아내라는 거겠죠.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한번 파악해봐라. 2번과 3번을 먼저 풀어볼 겁니다. Entering the classroom, I saw my friends there. 나는 거기에서 내 친구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교실에 들어갔을 때라고 하는 게 가장 무난하고 자연스럽죠. 물론 처음 문제를 풀때 그렇게 어떤 의미가 가장 자연스러운지 뽑아내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연습을 해봐야겠죠. 가장 안전한 걸 뽑아냈을 때 우리가 when을 한번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when 다음에 주어가 필요한데 주어는 I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생략됐다라는 건 주어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when I 그리고 시점이 과거이니까 똑같이 맞춰줘야 합니다. So when I entered the classroom 이렇게 과거 시제를 써줘야 하고요. 분사 구문을 다시 부사절로 바꿨을 때는 생략된 접속사가 무엇인지 생각을 한다. 그리고 주어를 맞춰주고 이 뒤에 이어지는 동사의 시제까지 정확하게 일치시키면 완벽합니다. 3번 볼까요? Having lunch together. 점심을 함께 먹었다는 내용인데 We talked about the issue.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먹는 동안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거 이번에 써볼까요? 접속사 while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While we had lunch together. 자, 여기서 주어를 위로 써준 건 뒤에 있는 주어와 같기 때문에 그리고 had라고 하는 과거시를 써준 건이 뒤에 시제가 과거시이기 때문에 계속 가보죠. Studying very hard.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는 말인데 그는 is at the top of the school. 그 학교에서 꼭대기에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가장 좋은 성적을 받는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면 studying very hard를 어떻게 쓸수 있을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에 접속사를 써주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이유에 해당하는 because를 써줄 거고 생략된 주어인 he를 써주고 그 다음에 시제가 현재입니다. 그러면 이 studying을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studies라고 써주면 되죠. 이때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건 시제에 맞춰 또 주어에 맞춰서 studies라고 하는 3인칭 단수 동사를 잘 활용해서 써주어야 한다. 자, 내신 기출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말과 분사 구문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래요. 주절은 나와 있어요. 선생님께 여쭤보았다. 앞부분,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인 거고 모른다라는 건 알지 못한다. 부정 표현으로 나타내 줄수 있어요. 그러면 not을 활용해서 not 그다음에 knowing이라고 ing 써줘야 하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는 우리가 이전에 한번 배웠습니다. 의문사, 투부정사. 그래서 what to do를 뒤에 써주면 된다. Not knowing what to do. 자, 이어지는 워크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제 그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분사 구문을 완성하시어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에 ing. 이 버스는 서울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출발지인 거예요. 10시에 떠난대요. 그리고 도착을 합니다. 대전에요. 11시 30분에 도착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앞부분은 그대로 써주고요. 뒷부분 접속사 지우고 주어는 왜 없을까? 주어가 앞에 나와 있고 and라고 하는 접속사로 병렬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쓸 필요가 없죠. 주어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미 주어는 없으니 이 arrives를 바꿔주면 됩니다. ing 형태로 바꿔줘서 arriving만 써주면 되고 뒷부분은 똑같이 쓰면 된다. 자, 이어지는 6번. 그녀는 since she never studied hard. 공부를 열심히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안한 거예요. 전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진이는 나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인 거예요. 접속사 지워야겠죠? 주어 지우고 여기 부정 표현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never studying hard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완료형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 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

스페셜보다 앞서는 경우,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아래 참고를 볼게요. 단순 분사를 썼다는 것, 단순 분사라고 하는 건 시제가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가 같다는 것, 방금 얘기했던 거고요. 완료 분사라고 하는 것, having PP, having 과거 분사를 우리가 완료 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과거라는 것, 시제가 다르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s he had lunch, he can leave. 이때 여기는 had라고 하는 과거 시제를 써주었는데, can leave라고 하는 건 현재입니다. 시제가 다를 땐 어떻게 한다? 분사 구문을 써줄 때 완료 분사를 써준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had라고 하는 대과거를 써주었어요. 여기는 단순 과거.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여기 앞부분을 어떻게? 완료 분사를 써서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완료형이라는 거 있죠. have PP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전에 to 부정사라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시제가 서로 다를 때그 다른 시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have PP를 써준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ing를 활용할 건데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having PP라고 하는 걸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볼 거예요. 그녀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했다.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했다. 그러면 피아노를 치는 것과 노래하는 건 같은 시점인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그냥 단순 분사 형태인 playing을 골라주면 돼요. 그리고 3번. 아빠는 운전하면서 내게 이야기했다라고 할 때, 운전하는 것과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driving a car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지난밤에 자지 않아서 지금 피곤하다라고 하는 건 잠을 자지 않은 건 과거 시점. 그리고 피곤한 건 지금 현재 시점이니까 시점의 차이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Not sleeping이 아니라 not having slept라고 하는 완료분사를 써서 나타내준다는 거죠. 자, 비도 한번 풀어오면서 연습해 볼게요.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부사절은 분사구문으로, 그리고 분사구문은 부사절로 바꿔볼게요.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그런데 이 뒷부분에는 had PP가 쓰였어요. 여기는 단순 과거가 쓰였고요. 아, 시점이 다르구나. 그리고 not이라고 하는 부정표현까지 있으니 어떻게 써야 할까요? Not having met him. 그를 만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를 만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나는 그가 누군지 몰랐다 라고 할때 시점의 차이를 완료분사로 나타내주고 이때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부정표현 not이다. 자, 이렇게 또 가보겠습니다. 접속사 지우고 주어와 지우는데 시점이 서로 달라요. 과거와 현재이니까 여기를 또 어떻게 쓰면 돼요? having lost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쓰인 걸 보고 시점이 다름을 우리가 알수 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부사절로 바꿔볼 거예요. 그런데 having saved라고 하는 완료분사가 쓰였고요. 뒷부분에는 현재 시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쓰면 될까? Because, since, as와 같은 이 의미를 살려서 이후에 접속사 써주고 they 다음에 saved라고 하는 과거형을 써주어서 시점의 다름을 표현해준다. 이어지는 5번. 이번에도 having PP가 쓰였어요. 그러면 이 뒷부분은 과거이니까 과거 완료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after I had cleaned the house, 내가 집을 청소한 뒤에 샤워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완성해주면 된다. 자, 이제 워크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결국 분사구문은 생략의 핵심이고 그 생략된 의미를 잘 한번 뽑아내봐야 한다.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부사절은 분사구문으로, 그리고 분사구문은 부사절로 똑같이 바꿔볼 겁니다. 자, 먼저 부사절이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 분사구문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녀가 부상을 당한 후에 그녀는 어디로 이송이 되었습니까?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had been injured라고 쓴 이유는 대과거를 표현하기 위한 거고 뒤에 단순 과거와 시점이 다른 걸 나타내 주는 거니까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그냥 being을 써주는 게 아니에요. having been이라고 하는 완료분사를 써서 시점의 차이가 난다라는 걸 표현해 줘야 한다. 자, 마지막 3번 볼까요? having run. 벌써 이렇게 having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뒤의 시점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km를 달렸기 때문에 나는 많은 물을 마셨다. 물을 많이 마셨다라는 거고, 그러면 as 다음에 여기 단순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 대과거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주어는 I를 써주고요. 그리고 had 다음에 run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 형태를 써줘야 한다. 그 뒤에 이어지는 필요한 말, 거리까지 써주면 3번 문장도 완성이 된다. 어떤가요? 분사 구문은 우리가 처음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름에 그런 걸맞은 나름 난이도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해 보셔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분사 구문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말과 글로 전하는 생각 마지막 강의입니다. 학교 시험 만점왕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달려오고 있죠. 자, 짜잔. 만점왕에 이른 친구는 짜잔, 왕관을 쓸수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여, 그 무게를 견뎌라. 빠밤. 왕관을 썼다가 벗을 때는 머리를 좀 만져야 돼요. 이렇게 바쁘게. 자, 12번부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11번까지 풀었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12번부터 풀 겁니다. 자, 12번부터 우리 이제 독후감을 볼 거예요. 그쵸? 독후감 어떻게 쓸수 있는가? 독서 감상문, 예, 독서 감상문이라고 하죠. 자, 이제 독서 감상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흥보와 놀부를 읽었어요.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쓸때 다음 조건에 더 어울리는 제목을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보지 말고, 이거 보지 말, 아직 보지 마, 보지 말고요. 그냥 1번부터 2번. 네, 1번, 2번을 보시고요. 아, 저게 좀더 어울리는 질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읽지 마시고. 자, 흥부와 놀부를 읽고 독서 감상문 이제 딱 쓰려고 하는데 제목을 먼저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이라면 1번과 2번 사이에 어떤 제목을 고를까? 보세요. 제비다리를 치료해준 흥부. 그다음. 욕심쟁이 놀부보다는 착한 흥부처럼. 여러분이라면 어떤 제목에 더 끌리세요? 이게 더 기니까. 자, 1번과 2번 중에 더잘 어울리는, 알맞은 제목은요? 짜잔, 2번입니다. 왜 그럴까? 길어서요. 그건 아니고요.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글의 내용을 대표하는 제목이기도 하고요. 무엇을 대표한다? 글의 내용을 대표해주는 제목이고요. 책의 주제나 전체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책의 주제. 책의 주제가 뭔가요? 이건요, 글쓴이가, 뭐, 작가가 되겠죠? 글쓴이가 생각하는 것. 예. 글쓴이가 생각하는 내용,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네, 이것도 돼요.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글쓴이는, 이 작가는 왜이 흥부와 놀부를 썼을까? 이제 이런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읽잖아요. 물론, 흥부와 놀부가 어떤, 뭐, 정해진 작가가 있는 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책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 생각. 생각, 마음, 뭐 하고 싶은 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는 주제라고 불러요. 자, 흥부와 놀부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제목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입니다. 그럼 1번은 왜 부족한 제목일까요? 짧아서? 그건 아니고, 1번을 잘 봐요. 제비다리를 치료해준 흥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게 머리에

딱 떠올라요. 흥부가 둥지에서 떨어진 그 제비 다 제비를 주워서 다리를 열심히 치료해 주는 그 모습이 떠오르죠? 그냥 그것만 떠올라. 다른 건안 떠올라. 맞지? 그러니까 이런 제목은 알맞지 않다는 거예요. 글 전체의 내용을 알게 해 주는, 글 전체의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제목이 더 알맞은 제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쟁이 놀부보단 착한 흥부처럼 살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 주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말하는 겸 우리나라 전래 동화 있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는 뭐 흥부와 놀부, 토끼와 자라, 뭐 그다음에 뭐 콩쥐 팥쥐 뭐 이런 아주 흔한 뭐 선녀와 나무꾼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요. 전래 동화 속에는 뭐 금도끼, 은도끼도 그렇고 어떤 내용이 아주 많냐면요. 이런 내용이 많아요. 권, 선, 징, 악. 이런 주제로, 예, 이런 주제로 만들어진 말들이, 동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권선, 징악은 뭐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혹시 난 처음 듣는데요 하는 친구 있으면 이제부터 알아두어야 해. 왜?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 아주 아주 유명해. 이 유명한 말 아직도 몰랐단 말이야. 그게 지금부터 아시면 돼요. 네. 선한 것을 권장하고, 선한 행동을 권장하고, 악은, 악한 행동은 벌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무섭지? 자, 선한 행동에는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악한 행동은 여지없이 벌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남을 괴롭히면 안 된다. 예,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제로 만들어진 그 동화들이 우리 전래 동화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흥부와 놀부.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나중에 흥부는 복을 받잖아요. 그쵸? 놀부는 어떻게 돼요? 막그 박에서 나온 도깨비들한테 막 흠신 두들겨 맞고 집도 재산도 다 뺏기죠. 심청전 보세요. 예, 심청이도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예, 어려운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나중에는 왕비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그 이야기는 다시 아버지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다 뭐예요? 주인공. 주인공이 착하면 잘 돼. 그리고 악한 인물은 나중에 다 벌을 받아.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전래 동화는 다 거의 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 예. 어떤 주제다? 권선징악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뒤에 내용이 뻔히 보이죠. 나중에 얘가 잘 되겠구나. 나중에 얘는 벌 받겠구나. 뭐 이렇게 뻔히 보이죠. 근데 그 뻔히 보이는 것이 재밌다 이 말이야. 그죠? 해님 달님 보세요. 해님 달님이 된 오누이 뭐 이런 것도 보세요. 그 호랑이 나중에 으랑 잡아먹으려고 왔잖아요. 어머니도 그냥 다 해치고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동화줄 썩은 동화줄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러죠? 왜 그럴까? 우리나라 전래 동화는 다 이래. 예, 선한 사람은 네,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다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전래 동화가 그렇습니다. 13번부터 16번, 예, 이 독후감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아파트 상가에 사자씨가 있었어요. 이 사자씨가 사자마트라는 가게를 열었어요. 사자마트는 사자씨의 이름과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러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자마트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이 마트를 주인 이름이 사자야. 이름이 사자야. 그죠? 그 다음에 또, 야, 우리 저 물건 좀 사자! 할때그 사자야. 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 사갔으면 하는 마음이 담긴 그런 마트 이름이죠. 그두 가지, 예, 뜻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자씨의 겉모습을 보고, 겉모습만 딱 보고, 성격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겉모습 딱 보면 저 사람 얌전할 것 같아. 저 사람 굉장히 활달할 것 같아. 그죠? 뭐뭐저 사람 굉장히 이렇게 얼굴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꼼꼼할 것 같고 허투루 생각 안할것 같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이세요? 어떤 성격 같이 보이세요? 틀릴걸? 보이는 것과 다를걸? 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탁 판단을 해버려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편견이라고 하죠. 또는 색안경이라고도 해요. 이 색안경은 왜 나왔냐면, 여러분 안경 있잖아요. 여기에 파란색 렌즈를 껴. 그럼 온통 세상이 다 파랗게 보여. 그쵸? 오, 너 파랗구나. 너옷 파랗네. 막 이렇게. 노란색 렌즈를 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모두 노랗게 보여.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다 오해를 한다는 거죠. 이게 편견이에요. 사람들은 사자시의 그 겉모습만 보고 성격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했다는 얘기지. 겉모습이 무섭게 생기고, 거기 보면, 작품 속에 보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도 걸걸하고 거칠고, 그쵸? 사자 마트를 무서운 사자 마트라고 부르게 되었대요. 분명히 기억에는 무섭다, 안 좋다, 이런 뜻이 아마 있을 거예요. 손님이 찾아오지 않아도 사자 씨는 매일 가게 문을 열었어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전기가 모두 나갔어요. 이걸 뭐라고 했다고요? 정전. 정전이라고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 네. 이 정전이 뭐다? 정. 멈춘다. 오다가 딱 멈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전기가 우리 집에 오다가 멈췄어. 그럼 불이 안 들어와. 이게 정전이에요. 재미있는 말이죠. 동네에 전기가 모두 나가자 사자씨는 가게 곳곳에 촛불을 밝혔다. 촛불이 켜진 마트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오게 되었고 사람들은 사자씨가 이제 보니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친절하고 또 다정하게 물건을 설명하며 판매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우리 생각이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사자마트를 나오며 그동안 겉모습만 보고 사자씨를 오해했음을 깨닫고 사자씨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편견이 깨졌다는 거죠. 그죠? 뱀을 그릴 때 우리 편견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뱀을 그려. 뱀이 혀를 내름거려. 그때 우리 무슨 색깔 칠해요? 보통? 빨간색 칠하죠? 아니라는 거. 뱀의 혀는 빨갛지 않다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편견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빨갛게 칠하니까 뱀도 빨갛지 뭐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편견이에요. 그래서 이 사자마트 이 내용, 책의 내용은 편견을 깨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글, 어떤 점이 좀 아쉬워요? 네. 독서 감상문인데 그책 내용은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써놨어요. 근데 이게 다야. 사실 독서 감상문은 그게 핵심이 아닌데. 그쵸? 독서 감상문이라고 했으니까 감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독서한 책의 내용만 잔뜩 있네요. 조금 아쉽죠? 이 글에 나오는 사자마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사자씨가 연 가게 이름이다. 어느 아파트 상가에 있는 가게이다. 동네에 전기가 모두 나가자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왔고, 사람들이 비싼 물건을 사러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곳이다. 틀린 말은 라지요. 그냥 비싼 물건이 아니죠.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왔으면 좋겠다. 사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으니까, 알맞은 것은 가, 나, 그리고 다. 여기까지만 써주면 되겠네요. 기억에 들어갈 말로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닌 낱말은 무엇입니까? 기억, 아까. 어떻다? 네. 사자씨의 겉모습을 보고 성격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사자씨를 무서운 사자마트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그 작품 속에 실제로 그책 읽어봤어요? 네. 요 책을 읽어보면 실제로 여기 물건이 있어. 물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물건인들이 있어. 이렇게 물건들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들어가죠. 이 가게에. 그리고 이 사자씨가 이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물건들 사이로 사자씨 얼굴이 보여. 어떤 얼굴? 예. 네, 이런 얼굴이 보여. 이래가지고 머리가 막 이래. 사자처럼 진짜 사자처럼 머리가 막 이래. 이렇게 이러고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래요. 이래. 그죠? 그리고 막 말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 수염도 막 이렇게 있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거칠어. 어서 오세요. 이렇게
머리는 막 이러고 사자처럼 그죠? 그러니까 뭐 아이고

쇼로 그러고 이제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안 갔는데 성격이 어떨 것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이, 그 사람 고약할 거야. 친절할 거야. 상냥할 거야. 진지할 거야. 쾌활할 거야. 뭘까요? 고약할 거야. 그죠? 고약이 뭐다, 뭐라고? 아, 진짜 고약한 사람이네. 이거 뭐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네요. 예, 못됐다. 사납고 못됐다. 아유, 고약해라. 아유, 우리 집 고양이는 성격이 고약해요. 이거 뭐예요? 예, 고양이가 사납고 못됐다. 이런 뜻이죠. 예, 근데 또 매력 있어. 자, 이렇게 고약할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겉모습 보고 친절할 것이다. 상냥할 것이다. 뭐, 쾌활할 것이다. 이거는 이런 겉모습이 아니겠죠. 진지하다. 나 진지하다. 뭐 이런 거. 그 진지가 뭐예요? 참되다. 이게 진짜가 참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참되다 이런 뜻이 있고 요거는 뭐뭐 뭐 성실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진지하다 나 지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뭐 이렇게 진짜야 이런 뜻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입니다. 이 독서 감상문을 다음과 같이 고쳤었대요. 아까 우리 너무 열심히 쓴건 좋은데 내용만 잔뜩 썼네 좀 아쉽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쳤었대요. 독서 감상문은 고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다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 쓴 독서 감상문에는 없는데, 고쳐 쓴 글에는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고쳐 쓴 독서 감상문 볼게요. 도서관에서 사자마트라는 책을 보고 나도 모르게 책장을 넘기게 되었다. 책의 제목이 일단 재밌다. 그치? 사자마트. 재밌잖아요. 표지 그림도 봤더니 정말 귀엽더라. 그래서 나는 이 책을 고르게 되었다. 이건 뭐라고요? 독서 감상문 중에 어떤 부분이다? 내가 이것을 읽게 된 까닭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독서 감상문 처음 쓸때 제목 써주시고 책을 읽게 된 까닭을 꼭 넣어주면 좋겠다. 라고 했죠? 어느 아파트 상가에 사자씨가 사자마트를 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자씨의 겉모습만 보고 무서워하며 가게를 찾지 않았다. 그래도 사자씨는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렸다. 어느 날 동네에 정전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사자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었다. 사자씨의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동안의 오해, 오해가 뭐라고? 잘못 해석한 거라고. 그 사람 잘못 봤어. 이 말이죠. 오해를 풀며 그의 따뜻한 마음을 깨달았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책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독서 감상문을 쓸 때에는 이 책을 왜 읽게 되었는지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책의 대략의 내용, 다른 말로 줄거리도 여기에 해당하지요. 모든 책이 다 줄거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모든 책이 다 줄거리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야기인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 글인 경우에는 줄거리를 써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자씨의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난 정말 기뻤다. 이건 뭘까요? 인상 깊은 곳이죠? 네, 여기다 써줄게요. 네. 인상 깊은 장면. 어떤 장면이에요? 자, 인상이 뭐라고? 이 인이 뭐라고? 도장. 도장이라고 했죠? 자, 인은 도장이란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상 깊다. 이 말은 내 머릿속에 도장이 팍 박힌 거야. 도장 한번 딱 찍으면 지워지지 않잖아요. 머릿속에 탁 박혔어. 뭐가? 사자씨의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을 사람들이 알게 된그 장면. 그 장면이 난 정말 인상 깊었어. 기억이 돼. 잊혀지지 않아. 이런 뜻이라고 했죠. 이렇게 인상 깊은 장면 꼭 써주고, 나머지 생각이나 느낀 점, 이것도 써줘야 된다. 자, 나도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려고 노력해야겠다. 이것은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 글에 대해서 독서 감상문 써오세요 라고 뭐 숙제가 있었다면 또는 이런 대회도 있잖아요.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짜임이 예, 짜임을 잘 봐야 돼요. 독서 감상문의 짜임새. 형식. 예. 형식도 돼요. 네. 뭐 이런 표현도 써요. 독서 감상문의 형식. 제목 쓰고. 제목은 어떻게 쓰고? 글 전체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제목 써 주고. 그다음에 까닭 써 주고.
내가 이래서 이 책을 읽게 됐어요. 뭐 이런 거. 그 다음 내용을 써주고,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인상 깊은 장면 써주고, 마지막에는 나의 생각이나 느낀 점 써주고.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사자마트에 대한 그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썼죠? 엄청 길게 잘 썼어요. 잘 쓰긴 했는데, 내용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뒤에 이렇게 인상 깊은 장면과 생각하거나 느낀 점, 요것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아주 훌륭한, 예, 독서 감상문, 독서, 좋은 독서, 독후감, 뭐, 이렇게 이것이 되겠죠? 자,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독서 감상문을 다음과 같이 고쳐 썼어요. 아까 이렇게, 이렇게. 처음 쓴 독서 감상문에는 없는데, 고쳐 쓴 글에는 있는 거. 일단 책의 내용. 처음 독서 감상문에도 내용은 있었죠. 아주 꼼꼼하게 많이 잘 썼어요. 책을 읽은 까닭. 요거 새로 생겨났어요. 인상 깊은 장면. 새로 썼어요.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 이것도 새로 썼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고 완벽한 독서 감상문 만들었어요. 정답은 2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고, 여러분이 실제로 독서 감상문 쓸때 반드시 참고해야 될 문제가 되겠죠. 독서 감상문 속 사자마트 이야기의 내용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가장 인상 깊은 장면과 그 까닭을 쓰세요. 그랬어요.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혹시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얘기해 볼게요. 분명히 사자마트 이야기 내용 가운데 인상 깊은 장면과 그 까닭을 쓰시오가 아니에요. 잘 봐요. 독서 감상문 속의 사자마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자마트 이야기도 안 읽었는데, 나 이거 못 쓰는데, 그게 아니고요. 독서 감상문 속에서의 내용 가운데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봐야죠. 여기 독서 감상문 속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그래. 나는 사자마트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독서 감상문은 지금 내가 읽어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에게 인상 깊은 장면을 한번 골라보겠어. 여기 사자 씨의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따뜻한 마음을 깨달았다는 바로 이 부분이 난좀 기억에 남네. 왜냐하면 나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오해한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 또뭐 정답을 여러분이 쓸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독서 감상문 속에서 사람들이 사자 씨를 오해했음을 깨닫는 장면이 나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 이 독서 감상문 속에서. 왜냐하면 나도 친구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 친구를 쉽게 오해한 적이 있었거든. 난 거기에 공감이 돼. 공감이 뭐라고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공감. 함께 느낀다. 나는 너의 마음에 공감이 돼. 이 말은 나도 네 마음하고 똑같아. 이런 뜻이라고 했죠? 함께 느낀다. 네. 요게 바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16번은 오해하지 말자. 사자마트 이야기 속에서 인상 깊은 장면과 까닭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 앞에 독서 감상문 속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 그 까닭을 써라. 이런 말이다.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 쓰는 과정에 알맞게 차례대로 기호를 써볼게요. 일단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독서 감상문을 쓴다. 독서 감상문을 고쳐 쓴다. 벌써 조금 정답의 일부가 나오네. 그쵸? 쓰고 나서 고쳐 쓰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 보는 거니까. 그쵸? 쓰고 나서 고쳐 쓰는 거니까 아마도 가 다음에 나가 와야 되겠다. 하나 찾았다. 그쵸? 자, 독서 감상문을 쓸 책을 정한다. 오, 그렇지. 독서 감상문을 쓸 책을 정한 다음에 감상문을 쓰겠지. 그러면 가 앞에 다가 오겠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네. 이것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돼. 이러면 벌써,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 분명히 나옵니다. 다섯 개나 되니까. 한세개 정도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다섯 개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이 찾는 방법대로
하나하나씩 정답을 찾아가면 돼요. 책을 정한다. 그렇지. 책 정한 다음에 쓰고 그다음 고쳐 써야지. 자, 다 가나 찾아냈어요. 두개 볼게요. 자신이 쓴 독서 감상문을 점검한다. 자, 점검한다는 얘기는 검사한다라는 얘기라고 했어요. 자, 내가 독서 감상문을 썼어, 이미. 쓴 것을 잘 검사해봐. 내가 제대로 썼나 검사해봐. 점검해봐. 그런 다음에 고쳐 써야겠죠? 점검하고 보니까, 이게 좀 틀렸네. 이게 좀 아쉽네. 그런 다음에 고쳐 쓰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이 사이에 들어가야겠다. 맞지? 이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가서 점검한 다음에 고쳐 써야 되겠다. 맞죠? 독서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한다.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일단 책을 정해요. 그치? 책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 독서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써야겠죠. 아, 그러면 이 사이에 마가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정답을 찾아내면 돼요. 자, 제일 처음에 다, 그 다음 마, 그리고 가, 라. 그리고 나. 이렇게 하면 5개가 있어도 끄떡없이 정답 찾을 수 있어요. 다음 대화를 읽고 독서 감상문으로 쓸 책을 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보자. 주인공이 꿈을 찾아서 떠나는 내용의 책을 읽었어. 나도 주인공처럼 내 꿈을 이루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 그래? 나는 친구와 다투고 나서 화해하는 이야기 읽었는데 인물의 생각이 내 생각과 비슷해서 신기했어. 공감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이 대화를 다 읽었어요. 독서 감상문으로 쓸 책을 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무엇일까? 독서 감상문을 쓸 책이 같으면 그 책을 독서 감상문으로 쓰려는 까닭도 항상 같아. 아니죠, 아니죠. 예. 네. 그렇지 않죠. 책이 같더라도 내가 이 책에 끌리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독서 감상문을 쓰기 전에 책을 골라 읽고 책에 대한 생각이란 느낌을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어. 지금 그 과정이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요건 뭐예요?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쓰고 나서 독서 감상문이 잘 쓰여졌는지 점검하는 단계였죠.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 썼나요? 아니요. 그럼 책의 내용을 대표하거나 책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떠올려 보라고요. 알겠어요. 책을 읽은 까닭이 잘 드러났나요? 아니요. 그럼 책을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기로 읽게 되었는지 생각하세요. 네. 응? 아니라고요? 책의 배경 등장인물 줄거리를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의 내용을 잘 썼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런 대답이 나오겠죠. 아니요. 책의 배경 등장인물 줄거리를 떠올려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세요. 자, 인상 깊은 장면을 까닭과 함께 썼나요? 아니요. 재미있는 장면, 슬픈 장면, 감동적인 장면 떠올리고 그 까닭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러세요. 책을 읽고 든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히 썼나요? 아니요.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책을 읽고 깨닫거나 다짐한 점을 난 생각해 볼게요. 뭐, 도대체 제대로 한게 아무것도 없네. 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점검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는 과정을 나타낸 걸까요? 바로 자신이 쓴 독서 감상문을 점검해보는 예, 그 과정을 여러분이 한번 밟아봤습니다. 기억에 어울리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책의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썼나요? 네. 여기는 다 예예요. 책을 읽은 까닭이 잘 드러났나요? 네.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내용을 그 다음에는 정리해보는 순서가 있어야겠죠? 내용 정리 잘했나요? 네. 인상 깊은 장면을 까닭과 함께 잘 썼어요? 네. 아주 잘했어요. 네. 인상 깊은 장면 꼭 넣으시고요.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썼나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아주 훌륭한 독서 감상문을 쓸수 있어요. 공개문입니다. 4학년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과 그 이유를 여러분이 여기 있는 친구들처럼 한번 글을 만들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아, 내가 정말 재밌게 읽은 책은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우리 4학년이 읽으면 좋은 책,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올려줘 보세요. 나도 읽어볼게요. 안녕!

왜 인류는 늘 점을 봐왔을까? 근데 점을 보러 갔는데 삼재가 들었네, 삼재가 들었어. 내년에 나가면 그때부터 귀인을 만나서 잘 풀릴 것이요.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묘하게 마음이 들어요. 흥미로운 게 말이죠. 상상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미래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래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꿈꾸는 걸 좋아하고 어떠한 미래가 오게 될까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재밌는 건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속에 사실은 나의 운명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재미있게도 인류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 문화, 국가들을 다 통틀어서 늘 점을 봐왔던 것 같습니다. 타로점도 뽑고 커피점도 보고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권에서는 주역괴를 뽑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주팔자를 보러 가기도 하고 자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인류는 늘 점을 봐왔을까? 페르시아의 경우에는 왕과 귀족들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매년 동물을 제사를 지내서 바치고 그 동물의 간을 꺼낸 다음에 이 간의 때깔 좀, 이 간의 탱탱함, 모양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정보에 의거해서 내년에 어떠한 농사나 군대 양성 이런 걸 계획했다라고도 하죠. 왜 그럴까를 질문해보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든 미리 알고 싶어서 자, 근데 뇌과학자의 시선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점을 본다라고 하는 행위를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뇌가 나 스스로와 나 스스로의 삶을 해석할 수 있기 위한 이야기를 찾기 위한 행위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내가 지금 많은 일들이 안 풀리고 불행하다. 근데 점을 보러 갔는데 삼재가 들었네, 삼재가 들었어. 내년에 나가면 그때부터 귀인을 만나서 잘 풀릴 것이요.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묘하게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 안 풀렸던 건 삼재가 들어서구나. 물론 전혀 과학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의 뇌가 어떠한 시스템이건 이 이야기를 믿는 순간 내가 안도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고 그럼 이제는 좋은 일이 생기겠네. 귀인을 만난다고 하고 새로운 기회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게 뭘까? 새로운 좋은 기회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순간 아마도 이 사람은 실제로 세상 속에서 더 많은 기회를 보고 더 많은 귀인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점을 보아서 얻게 되는 것은 사실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얻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재미있는 건 사실 우리 안에 그 이야기가 이미 대부분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냥 용한 무속인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분에게 막 물어보러 갔대요. 내가 이직을 해야 되나? 이 회사에 계속 다녀야 되나? 근데 그분이, 그 무속인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꼭 붙어 있어. 계속 다니던데 다녀. 또 점을 보러 갔는데 이분도 지금 회사에 꼭 붙어 다니는 게 좋아 이랬다고 합니다. 가장 용하다는 정말 잘 본다는 그러한 분을 찾아가서 점을 보러 갔는데 이분은 인생을 바꿔야 해. 새로운 곳으로 당장 옮겨. 내가 그래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의 해석은 이분이 원하는 자신의 삶은 내가 듣고 싶은 믿고 싶은 이야기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게 말이죠. 상상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미래를 상상하고 더 넓은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실제로 내가 기회를 발견하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아인슈타인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논리는 나를 A에서 B까지 가게 하지만 상상력은 나를 세상 그 어디로든 우주 그 어디로든 가게 해줄 수 있다.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미래사회 디자인이라는 과목을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아니면 세금 시스템, 연금 시스템, 뭐 헬스케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너가 만약 새로운 세상을 디자인한다면 어떻게 디자인할 거야? 이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수업이었어요.
이 수업 안에서 학생들에게 시킨 조그만 미션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미션이라서 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들도 자주 언급하는 종류의 미션인데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종이 한 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한 장에 5년 후에 나를 상상해보고 앞으로 5년 후에 난 어디서 살고 있을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앞으로 5년 동안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해서 쓰는 거예요. 나는 결혼을 해서 애 둘이 있을 것 같다. 그들은 지금 뭐 어디 수원시에 살고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인천 강화도에 살고 있을 것 같다. 막 나의 집과 나의 아이들과 나의 삶을 5년 후에 내가 정말 가장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쭉 5년을 간다면 어디에 있을까. 이게 첫 번째 한 장에다가 여러분이 적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얼마 오래 걸리지 않아요. 생각은 오래 할 수 있지만 다 쓰는 데는 10분이면 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을 꺼내세요. 두 번째 장을 꺼내서 이번에는 어떠한 미래를 그려보냐 하면 내가 만약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보는 경험을 했다. 나는 지금 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지금 하던 일을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가슴이 뛰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배우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했다라고 상상을 해보고 내가 이 과감한 선택을 했을 때 5년 후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상상해서 똑같이 적어보면 됩니다. 다 적으셨으면 다시 세 번째 장을 꺼내요. 세 번째 장에다가는 어떤 미래를 적으면 되냐면 만약 나에게 무한한 돈과 무한한 시간과 그 어떤 제약도 없고 누구 눈치 봐야 될 일도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5년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으시면 돼요. 제가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미션을 주고 해보게 했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장을 쓰는 게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은 다 있으니까 쭉 적어 나가다 보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라는 그림이 보이는 편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정말 용감한 어떤 선택을 했을 때의 미래는 내가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건 첫 번째와 세 번째 미래가 좀 달라야 되는데 나에게 무한한 돈과 시간과 누구 눈치 봐야 되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해도 사람들은 의외로 비슷한 걸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장에 나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뭐 음반들을 모으거나 뭐 10개의 콘서트에 가고 싶고 이때쯤 되면 음악회도 갈 수 있겠지를 적고 두 번째 장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면 뭔가 음악으로 밥벌이라는 삶을 살고 있겠지라고 하고 세 번째 장으로 가면 그냥 거기서 음반 많이 팔고 돈 많이 번 음악인 정도를 상상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내가 나의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나의 상상력의 한계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큰 꿈을 꾸고 정말 그런 야망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한 계획들을 쌓아나가면 그 큰 꿈은 못 이루더라도 거기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 안에서 더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고 내가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가 이렇게 좁다면 내가 실제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한계 역시 작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미래가 정해져 있는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내가 나 스스로의 미래의 이야기를 쓰기 위한 노력은 의외로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미래를 상상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주 멀리까지 미래를 내다보지도 못하고 또 흥미로운 건 공간적으로도 여러분이 알고 익숙한 공간을 중심으로 상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미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내 삶을 바꾸기 위한 어떠한 새로운 나만의 이야기, 비전을 써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의 시야가 보다 자유롭게 넓은 곳을 향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보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그렇습니다. AI의 시대가 오게 되면서 생산, 노동, 창작 이 모든 것들을 AI가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도 높아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실리콘밸리나 여러 다른 곳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두 명, 세 명이 모여서 1조, 2조, 뭐 때로 10조 이상 가는 밸류의 회사들을 만들고 있어요. 직원들은 전부 AI 에이전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미래는 누구의 것이 되냐 하면 이걸 통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 이걸 통해서 새로운 상상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기존에는 내가 꿈을 꿔도 이룰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크지 않았고 아주 오랜 노력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의 크기가 실제로 내가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좌우합니다. 사실 기회는 늘 오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는 연습을 하라는 것,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시선을 지금 이곳에서 보다 멀리,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있을 세상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AI를 통해서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뀐다라는 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수님, 내가 아는 선배님들이 했던 이 모든 이야기를 내가 들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살았던 세상과 내가 살게 되는 세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과학자의 시선으로 실제로 미래 전략을 짜는 일을 해봤었던 그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두 개의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기술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와 로봇과 새로 나온 기술을 통해서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느끼고 그런 세상이 안 왔으면 좋겠어, 살던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AI나 로봇 기술을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인구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청년 여러분은 아마도 역피라미드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뭔가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미래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던 게 미국 하와이대의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입니다. 짐 데이터 교수는 이 데이터를 보더니 너희들이 한국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AI와 로봇의 세상이 오게 되면 인간이 할 일의 대부분을 AI와 로봇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한국이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세상이라고, 이미 인구가 적으니까 적어진 인구가 해야 되는 일만큼을 전부 AI와 로봇에 맡기면 얘네야말로 미래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구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맞는가 틀린가, 이것은 미래를 우리가 실제로 봐야 알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이러한 기술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청년 인구로서 이 역피라미드의 인구 구조를 보고 앞으로 정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불안해했다면 거꾸로 AI와 로봇 기술을 우리가 껴안을 때 사실 나는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이 미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시선을 좀 더 넓혀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세계의 인구 구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굉장히 흥미롭게도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냈던 한 자료, 컨설팅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앞으로 30년 후의 미래로 갔을 때 전 세계에

0: 그래서 30대 미만의 젊은 인구는 거의 다 글로벌 사우스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자, 이 자료가 굉장히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30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전 세계 젊은 인구의 대부분이 인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저출산과 역피라미드 구조로 가는 인구 구조를 경험하는 나라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훨씬 거대한 규모로 중국이 뒤따라오고 있고, 이미 우리 앞에서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곳은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유럽과 일본의 나라들이 있고, 미국 역시도 지금처럼 이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변해간다면 이러한 고령화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시선을 넓혀서 외국에 나가서 잘 관심을 가지지 않는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중동, 인도 이러한 곳에 가서 현지 친구를 사귀고 그곳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내가 한국에서 받은 교육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좋은 대학 안 나왔어도 되고 내가 그냥 한국에서 살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사실 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거든요. 한국에 있는 배달앱, 한국에 있는 어떠한 앱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 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앞으로 미래의 젊은 인구가 더 많이 나올 나라들에서는 생소한 것들이 존재하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인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K-드라마, K-푸드, K-뷰티, 한국 사람은 어디 여행만 가도 혹시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대체 우리가 반만 년 역사에서 언제 이렇게 인기가 좋았나 생각이 들 만큼 한국의 인기가 좋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세계로 나가서 같이 일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20년, 30년 후에 커나갈 곳들과 협력을 만드는 역할을 청년 세대가 한다면 청년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미래의 새로운 기회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과 태도고, 그리고 나의 삶을 바꾸러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그 도전이 아무리 막연할지라도 저는 세상의 모든 도전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전에 실패하면 배움이 되는 거고, 그 도전에 성공하면 나는 새로운 나를 발견해서 나의 능력을 증강시켜 나가는 것이니까요. 물어보고 찾아보는 길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내가 지금 있는 곳을 벗어나기만 해도 나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나의 뇌가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을, 나의 상상력의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찾아오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나서 더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아, 뭐 틀리기까지 해서 기분 나쁜데 틀린 걸 또 다시 봐야 되냐. 맞아요. 틀린 걸 다시 보는 게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알고 보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실수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살 줄 알았지만 사실은 생각을 해오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결과였어요. 용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회피하지 않을 용기죠.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미있는 책 속에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도 느끼고 긴장감도 느끼고 스토리에 빠지면 영어 실력은 저절로 올라간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Lion and the Mouse의 바로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책을 미리 읽어봤는데요. 손에 땀이 살짝 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 긴장감에 젖어서 또내 손에 땀이 살짝 나도록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지 아주 특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두 개를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So one day, the mouse decided to visit the lion's cave. He knew the lion was on the plains, so he crept through the jungle until he arrived at the mouth of the cave. Dare he go any further? Rawr! A giant paw trapped the mouse. It was the lion.
2: Please! Let me go, begged the mouse. I wasn't causing trouble.
1: Well, you are in trouble, growled the lion. What are you doing in my cave?
2: Just being curious, sir. But if you let me go, I promise one day to do you a good turn.
1: The lion laughed. As if you could help me, king of the beasts. But you are so small, and I suppose quite brave. Be gone, and never come back here again.
3: The mouse scampered away.
0: 사자와 생쥐,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전 이야기까지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죠? 바로 생쥐 가족이 정글에 살고 있는데 나무에 있는 어떤 구멍에 집을 만들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중에 어린 아이들이 나가서 먹이를 구해오는 그런 가정이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있었죠. 작은 쥐가 있었는데 그 쥐는 뭐가 좀 셌어요. 뭔가 좀 높다 그랬잖아요. 뭐가 높았다? 바로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그런데 사자가 저기 동굴로 쉬러 낮에 너무 더울 때는 초원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정글 안에 있는 이 그림자가 있는 좀 시원한 그런 동굴로 들어가서 잠을 자곤 했잖아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누가? 쥐가. 뭐가 궁금하다고요? 사자가 자는 그 동굴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So one day, 그래서 어느 날, the mouse decided to visit the lion's cave. 쥐는 결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Visit 뭐하기로? 한번 가보기로, 방문하기로. 똑똑똑, 사장님 저 왔어요. 이게 아니죠. 잡아먹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방문은 한번 가보는 거죠. 한번 가보기로, 사자의 동굴에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He knew the lion was on the plains. 그렇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쥐가 계산을 하는 거죠. 사자가 보통은 1시에서 3시 사이에 동굴에 오니까, 제가 지어내는 시간입니다. 낮에 오니까 지금 이 시간쯤이면 그 동굴에는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사자는 없을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he knew, 그 쥐는 알고 있었습니다. The lion was on the plains. 그 대초원이나 평원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So he crept through the jungle. 그래서 그는 정글을 통해서 살금살금 갔고요. Until he arrived at the mouth of the cave. 뭐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는 어디까지? He arrived at the mouth. 그가 도착할 때까지 어디에 도착했냐면 입에 도착했대. 입. 입에 도착했답니다. Of the cave. 동굴의 입에 도착할 때까지 정글을 살금살금 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입은 뭘까요? 정글에 혹은 여기에 동굴 있잖아요.

동굴의 입이라고 했잖아요. 동굴이 이렇게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우리 입은 뭔가 음식물을 먹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씹는. 자, 그런데 동굴은 그런 입이 없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 몸이, 맞죠? 지금 제가 입이 여기 있고요. 제 몸이 동굴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몸속에 굴이 있잖아요. 이 소화기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입이, 이 입이 뭡니까? 이제 소화기관, 즉, 제 소화동굴의 입구 아닙니까? 그 시작 지점이잖아요.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우스라는 것은 입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입구 들어가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답니다. 어떤 의미로? 제가 이제 방금 보여드렸죠. 제 몸이 동굴이라면 이 입은 입구의 역할을 하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동굴의 입구에 도착할 때까지 정글을 살금살금 갔습니다. 이제 이 쥐가 가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 동굴 안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다음 There he go any further. 그가 즉이 작은 기가 작은 쥐가 더 안으로 더 깊숙이 감히 들어갈까라는 것이죠. There이라는 것은 감히 뭐뭐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도 있었어? 라는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동사가 있거든요. 근데 잘 알려지지 않는 조동사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게좀더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고요.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there과 need라는 게 있습니다. 이 there과 need는 기본적으로는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그래서 there 다음에 dare to do something 혹은 need to do something 이렇게 there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동사로서 쓰이는데 일정한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게 조동사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there과 need가 조동사처럼 쓰인다라고 하면은 보통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there이나 nee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일반 동사로 쓸 때는 there이나 need 다음에 to가 나오고요. 됐죠? 자, 그래서 조동사이니까 조동사 there이다, 조동사 need이다. 그러면 진짜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사를 도와주는 게 조동사잖아요. 그래서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there과 need가 조동사처럼 쓰이냐 하면 바로 부정문과 의문문입니다. 일부 예시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다수가 의문문 혹은 부정문에서 there과 need가 나오면은 이게 조동사처럼 쓰이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There she go into the dark cave alone. 자, she라는 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동굴이 저기 있네요. 동굴 안에 there she go into the dark cave alone. 혼자서 그 어두운 동굴 안에 감히 그녀가 가도 될까? 안에 뭐 박쥐가 있다거나 곰 살고 있는 거 아니가? 누구랑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감히 혼자 가도 되나? 이런 거 의문문에 이렇게 there이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다음은요. Need, I need to do this.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동사로 쓰인 것인데요. Need가 조동사일 때는 좀 특이하게 쓰입니다. 어떻게 쓰이냐면 You needn't worry about the test. 자, 여기 worry가 이 문장의 본 동사입니다. 원래 동사입니다. 걱정하다. 테스트, 시험에 대해서 걱정하다. 근데 need가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에 not이 있잖아요. 부정문에서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You need not worry about the test인데 줄여서 you needn't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시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need가 있잖아요. need 다음에 worry라는 여기에 본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need는 조동사의 역할을 하는 need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특이하죠. 그 다음은요. 자, 그래서 이 need은 내가 이런 거 되나? 혹은 이게 어떤 또 다른 조동사와 비슷하지?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조동사를 하나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가 되죠. You shouldn't worry about the test. 너는 테스트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should, 뭐 의미는 살짝씩 다르겠지만 should not worry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shouldn't라고 했고 need not worry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worry가 이두 문장에서는 원래 본 동사의 일반적인 동사이고 저기 앞에 있는 need나 should는 맞죠? 마치 should처럼 need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동사이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다른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조동사가 쓰인 문장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there와 need가 조동사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동사구나라는 거를 좀더 확장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roar, 으르렁 거리는 거죠. roar.

0: 쥐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자의 소리입니다. A giant paw trapped the mouse. A giant paw. paw라는 것은 발인데요. 제 발은 아니고 이렇게 날카롭고 이렇게 큰 발톱이 달려있는 동물의 발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큰 발이 trapped the mouse. 쥐를 trap이라는 것은 가두다 혹은 덫으로 잡다인데 여기서는 이 발이 되잖아요. 이 발이 쥐를 이렇게 뭐 잡던가 한 손으로 잡던가 쥐는 작으니까요. 그래서 쥐를 잡았습니다. 혹은 가뒀습니다. It was the lion. 아, 사자였습니다. Please let me go, begged the mouse. 저 좀 풀어주세요. 저 가게 해주세요. Begged the mouse. 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 좀 가게 해도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겠죠. 저 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겠죠. 그래서 beg라는 것은 간청하다. 간청이라는 것이 간절하게 요청하다. 요구하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빌었습니다. I wasn't causing trouble. 저는 문제를 일으키려는 게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I wasn't causing. cause라는 것은 뭔가 문제를 일으키다, 야기하다, 초래하다라는 말이고요. trouble이라는 것은 문제, 골칫거리. 제가 골칫거리나 문제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뒤에 아직 안 나왔지만 저는 궁금해서 왔다고요. 이 말을 하고 싶었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So one day, the mouse decided to visit the lion's cave. He knew the lion was on the plains, so he crept through the jungle until he arrived at the mouth of the cave. Dare he go any further? Rawr! A giant paw trapped the mouse. It was the lion.
2: Please, let me go, begged the mouse. I wasn't causing trouble.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읽으니까 재밌어서요. Well, you are in trouble, growled the lion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you are in trouble. 자, 이렇게 문장을 쭉 보다 보니까 중간에 대문자를 쓰면 안 되는 곳에 전부 다 대문자로 적힌 곳이 있어요. 가끔씩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강조를 위해서 일부러 대문자로 표시해 두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저는 문제의 골칫거리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Well, you are in trouble.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다. 처해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너 공경에 처해 있네. 라고 하는 것이죠. Growled the lion.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말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in my cave? 너는 즉 쥐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지금 나의 동굴에서 뭐 하는 거야? Just being curious, sir. 사자님, 여기서 sir. 아주 깍듯하고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자님, just being curious. 저는 단지 호기심이 있었을 뿐이에요. But if you let me go, 그런데 당신이 나를 놓아준다면, 나를 그냥 가게 해준다면, I promise one day, 저는 어느 날 약속을 드릴게요. 저는 어느 날 to do you a good turn, 너에게, 당신에게, 즉 사자인 너에게 뭔가를 해주겠다고. A good turn, good이라는 것은 좋은이고, turn이라는 것이 뭔가 돌다, 혹은 나의 차례, 이런 것도 있지만, 아, 행동, 행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오늘 저를 진짜 한 번만 딱 풀어주시면 제가 다음에 어느 날 좋은 행위를 할게요. 좋은 행위라는 게 바로 보답이 되겠죠. 보답. 그래서 보답을 해드릴게요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바로 볼게요. The lion laughed. 아, 생쥐가 말이야. 나에게 보답을 하겠다고. 내가 제일 센데.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웃었습니다. 사자가 웃었습니다. As if you could help me, king of the beast. 그렇죠. 사자, 이 짐승이죠. beast라고 하면은 짐승입니다. 짐승들의 왕이 나를 마치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네가 이야기하는구나. 쥐야, 과연 나를 도울 수 있겠다고? 나에게 보답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간 얕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But you are so small.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넌 너무 작아. And I suppose quite brave.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suppose라는 게 생각하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꽤 용감하기도 하네. 좀 용감하네. 여기 사자 동굴에도 한번 찾아보고. Be gone. Be gone이라는 것은 사라져라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왜 사라져라라는 의미가 되었냐면 gone이라는 게 사라진 상태죠. 사라진 상태가 be,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진 상태가 되어라. 이 말은 내 앞에서 썩 가거라. 사라져라. 이 말이 되겠죠. And never come back here again. 그리고 다시는 여기에 돌아오지 말거라.

0: 그러니까 이제 보내준 거죠. The mouse scampered away. 그래서 쥐는 이때다 싶어서 scamper이라는 것은 날쌔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Well, you are in trouble, growled the lion. What are you doing in my cave?
2: Just being curious, sir. But if you let me go, I promise one day to do you a good turn.
3: The lion laughed.
1: As if you could help me, king of the beasts. But you are so small, and I suppose quite brave. Begone, and never come back here again.
3: The mouse scampered away.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4: Mouth, mouth. He crept through the jungle until he arrived at the mouth of the cave. Beg, beg. Please let me go, begged the mouse. Trouble, trouble. I wasn't causing trouble. Cause, cause. Loud noise can cause headaches. Suppose, suppose. But you are so small, and I suppose quite brave. Trap, trap. A giant paw trapped the mous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Just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Just 첫 번째 시간 했고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Just 두 번째 시간, 바로 예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teacher was just to every student. 오늘의 Just는 바로 모두 다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땠다고요? 그냥 했다? 이게 아니고 선생님은 just 했다. just라는 것은 바로 공평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공평했다. 모든 학생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두 번째. A just hero always helps weak people. just라는 것은 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영웅은 항상 돕는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다. 이렇게 정의로운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은 that is a just reason to say no. 그것은 그냥 이유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just라는 것은 아, 타당한, 맞죠? 타당한, 정당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that is a just reason to say no. 당신이 아니라고 거절하는, 어떻다고요? 내가 거절하는 아주 타당한 이유이다 라는 것이죠. 맞죠? 정당한, 괜찮은 이유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just가 부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이 말하기라 하거나 쓰기라 하거나 혹은 시험이라 하거나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러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국어 6단원 공부할 차례인데요. 우리 국어 6단원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 먼저 핵심 개념 내용을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재 4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어 6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사실과 의견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6단원에서는 문제 중에 이것이 사실인지, 자, 이것이 의견인지 우리 친구들이 구분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종종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사실이라고 하는 건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이를 우리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것. 그쵸.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또는 소금은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소화액을 만드는데 쓰이는 것. 자, 이것 역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의견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을 의견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 지어야 될 때, 선생님 헷갈려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견인지 자꾸 헷갈리는데요. 자, 이렇게 고민이 된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의견은 무엇이다? 생각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또는 정말 정말 당연한 이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오늘 한거 즐거웠어. 근데 즐거운 건 나는 즐거웠지만 누구는 져서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축구 경기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들,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 자, 이게 의견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 또는 어떤 물건이 흔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자, 이거는 그 사람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의견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면서 읽는 건데요. 자, 먼저 우리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봐요. 자, 그리고 나서 글에 나온 문장을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해 보는 것이죠. 자, 의견은 무엇이다? 생각이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나의 어떤 판단이 들어가는 것. 자, 이것이 의견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곳의 사실이나 의견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글을 읽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 도대체 무엇이 좋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러한 사실에서 새로운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의견을 여러분들 찾아보면요. 글쓴이와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 볼수 있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은 나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했구나. 또는, 이 사람도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비교를 해볼수 있다는 거.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는요. 글쓰기 계획에 따라서 글을 쓰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자, 글을 쓰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절차, 방법에 따라서 글을 쓴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렇죠. 잘 가꿔진 글을 우리 친구들이 쓸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을까? 먼저 글을 쓸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자, 내가 도대체 왜이 글을 쓰는 것이지? 자, 예를 들어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 자, 나는 이런 로봇 만들고 싶어. 자, 주제를 명확하게 여러분들 정하는 거예요. 이걸 소개하는 글을 쓸 거다. 그러면 목표를 정했으면 다음은 이 글을 읽어줄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읽을 대상을 예상합니다. 나는 이게 우리 반 친구들이 내 글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써야겠어. 그러면 우리 반 친구들이 이해하려면 조금 더 쉬운 단어들을 사용해야 우리 반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읽을 대상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요. 쓸 내용을 생각해 줘야 돼요. 자, 아무 내용이나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 나 이거를 주제로 써야지. 그럼 이 주제에 맞는 내용을, 그럼 이 주제에 맞게 첫 번째, 그러면 어떤 생김새일까? 로봇 생김새가 있을 테니까요. 생김새.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도울까? 어떤 이 로봇의 기능. 자,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해 보면서 쓸 내용을 정리해 보아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계획한 내용을 쭉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했죠? 자, 이 주제. 그래서 아, 이 목표는 소개하는 거야. 자, 소개하는 걸 목표 정하고, 자, 그다음에 읽을 대상 정했어요? 그리고 아, 내용은 이렇게 정해야지라고 여러분들 계획한 내용 정리한 다음에 이 내용 이렇게 짠 얼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하면 훨씬 더 매끄럽고 잘쓴 글을 지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바탕으로 해서 단원평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단원평가 1회, 그리고 단원평가 2회 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거예요. 자, 총 20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어는 글밥이 많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들에 있는 내용을 전부 하나하나 짚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자,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맨 처음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한번 이 글을 읽고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가르쳐 줄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1번 문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1번부터 3번까지는 이 소금과 관련된 글감을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는 글쓴이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찾는 문제예요. 자, 글쓴이가 설명하고 있는 것, 우리 바로 이러한 글을 설명하는 글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자, 그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꿀팁을 우리 친구들한테 드리자면, 글의 어느 부분을 찾아봐라, 앞부분을 찾아봐라, 글의 앞부분의 대부분, 꼭 모든 글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대부분의 글들은 내가 소개를 할땐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그 소개하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써줍니다. 그래서, 아, 어디지? 글을 읽어도 찾기가 힘들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앞부분에 조금 더 힘을 줘서 읽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이랑? 소금은 우리 생활 곳곳에도 쓰인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우리 생활에서 도대체 이 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나오겠죠. 자, 따라서 우리 1번 문제 쉽게 정답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정답은 그렇죠. 2번. 우리 생활 속 소금의 쓰임이 되겠죠. 그럼 2번 볼까요? 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이처럼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낱말을 찾는 문제, 종종 우리 국어 문제에서 등장하지요. 자, 이런 문제를 풀때 꿀팁! 자, 어떻게 하느냐? 앞문장과 뒷문장을 읽어봅니다. 자, 이걸 읽었을 때 문장은 되게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앞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받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 자, 앞에 나온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막 좋은 내용을 막 얘기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확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뒤엔 나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갑자기 문장이 확 바뀌는 경우. 자, 세 번째는 또 어떤 경우였냐? 자, 우리가 흔히 인과, 원인과 결과라고 하죠. 자, 앞에 있는 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뒤에 이런 일이 생겼어. 자,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자, 우리 이 부분 문장을 읽어보면, 자, 앞에는요, 이 소금이 이렇게 쓰인다. 자, 눈에 녹아서 이렇게 눈이 쌓인 길이 얼지 않게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자, 뒤에 보니까 또 소금이 또 하는 역할을 또 설명해주고 있죠. 아, 이렇게 흙바닥으로 이루어진 곳에서도 소금을 뿌려서 먼지가 안 날리게 해준다. 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과 뒤가 동일한 내용으로 같이 가고 있죠? 자, 이럴 때쓸수 있는 우리 낱말, 바로 그리고가 되겠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1번, 하지만.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자, 이런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갑자기 여러분들 문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바뀌는 그런 낱말들입니다. 자, 그리고 4번.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원인과 그 결과에서 그 원인,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랬기 때문이야. 자, 원인을 나타낼 때쓸수 있는 낱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2번 문제 정답 3번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억부터 리을까지 가운데서 의견을 나타내는 문장을 찾아라. 자, 의견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했죠? 의견 나타내는 문장 어떻게 찾지요?

그 사람의 가치 판단, 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들어간 문장을 찾으면 됩니다. 자, 기어. 치약, 비누, 플라스틱이나 유리와 같은 물건을 맞는데 소금 성분 들어갔나? 자, 이 소금 성분이 들어갔다는 건 있는 그 자체 사실입니다. 자, 니은 볼까요?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에까지 소금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요. 그래요, 놀라울 수 있어요. 근데 안 놀라운 사람도 있겠죠. 자, 이거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간 거죠. 자, 따라서 우리 의견을 나타낸 거, 오, 놀랍지요? 자, 놀랍게도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바로 3번은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죠, 여러분들. 국어 문제에서는 정말 빠질 수 없는 문제예요. 자, 그러려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이 내용은 여러분들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로봇이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알맞은 거 볼까요? 자, 1번. 자신의 주장을 쓴 글이다. 자, 내 주장. 로봇은 이래야 해. 라고 하는 주장이 아니라, 자, 이러한 로봇들이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 설명, 알려주는 내용의 글이죠. 자, 그래서 우리 1번은 알맞지 않고요. 2번. 상상한 이야기를 쓴 글이다. 아니죠. 자, 지난 10일에, 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상이 아닌 사실을 말해주는 글입니다. 자, 그다음 3번. 소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그렇죠. 바로 어떤 내용? 로봇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4번은 3번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어서 우리 5번 볼까요? 자, 이 글에서 협동 로봇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글을 읽어봤을 때 로봇이 일하는 거 무엇이 있는지 찾아볼까요? 자, 로봇은요, 점원과 함께 일을 해요. 자, 점원이 주문을 받고 아이스크림 통을 로봇에 딱 끼우면, 자, 로봇 첫 번째 무엇을 하나요? 일정한 힘과 속도로 첫 번째 아이스크림을 짜서 컵에 담아낸다. 아! 아이스크림을 짜고 그걸 컵에 담는 거, 어우, 잘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볼까요? 같은 공간에서 사람들을 도와 일하는 로봇을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로봇들이 어떤 일을 하냐? 뒤에 나와 있어요.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음료를 만드는 로봇도 있다. 아, 그럼 음료 만들기, 아, 협동 로봇이 하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농장에서 과일을 따서 담는다? 과일을 따서 담는다? 어, 이것도 협동 로봇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5번. 아이스크림 주문 받아주세요. 자, 주문 받는 거는 우리 글 속에서 누가 합니까? 맞아요. 점원이 주문을 받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5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6번 문제 볼까요? 사실과 의견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는 문제인데요. 자, 중요해요. 사실과 의견, 우리 친구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헷갈린다면 의견 꼭 기억해 두라고 했어요. 의견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 바로 의견이에요. 자, 그럼 보면 석준이 볼까요? 의견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때때 아니죠. 자,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석준이 알맞게 말하지 않았고요. 자, 미연이 볼까요? 어떤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사실이라고 해. 자,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자, 우리 생각은 무엇이다?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 자, 그래서 미연이, 자, 알맞지 않고요. 자,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 일그 자체. 자, 그것을 사실이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 민재가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 6번 문제 정답은 민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과 8번. 자, 우리 지유야 미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쪽지를 가지고 우리 누나와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누나와 석빈이가 대화를 나누는 그 이야기 상황이 나와 있는 글이죠. 자, 7번 보면 석빈이와 누나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자, 여기 맨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이라고 나왔나요? 지우야, 미안. 자, 우리 지우야, 미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우에게 무엇인가를 쓴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편지라고 보기에는 여러분들, 편지의 양식을 갖추지 않았죠? 편지에는요, 여러분들, 보내는 사람도 나와 있어야 되고요. 이글쓴거 받는 사람이 누군지도 나와 있고, 조금 더 내용이 길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자, 우린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요? 편지가 아니라 쪽지라고 하죠. 자, 따라서 우리 7번 문제 정답은 2번. 지우에게 쓴 쪽지에 대해서 석빈

정민이와 석빈이 누나가 서로의 생각을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8번 볼까요? 누나가 석빈이에게 기억 천원 말한 까닭. 자, 기억이 뭔지 볼까요? 정말로 너 정말로 저두 글자로 네 마음이 잘 전해졌다고 생각해? 자, 누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말했는지는 우리 누나의 그 뒷말을 보면 알수 있지요. 자, 누나가 이야기하기를, 자, 상대에게 마음이 가닿을 만큼 그래 네 생각이 충분히 담기도록 써야지. 자, 석빈이가 쓴 글에는 어떤 것이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안. 자, 이 말로 여러분들 정말 미안한 마음이 가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누나가 석빈이에게 기억처럼 말한 까닭, 우리 뒤에 있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쓰면, 자, 미안이라는 그단두 글자에서는 상대에게 마음이 가닿을 만큼 그런 진심이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또는 미안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 마음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10번. 글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준영이는요, 나는 글로 써볼 거야. 자,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을, 자, 우리 여자친구는, 자,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우리 남자친구는 여러분들, 글로 써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준영이가 계획하고 있는 것, 무엇이에요?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 글로 쓰는 거. 자, 그래서 9번 문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준영이 아래 있는 내용 볼까요? 자, 목표를 정했어요. 어떻게? 아, 책을 소개하는 글을 쓰겠다. 자, 그 다음에 읽을 대상은 여러분들, 아, 아직 책안 읽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용 정해야 되죠? 자, 내용에서는 재미나 감동을 느꼈던 부분을 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10번 문제가 바로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책 읽고 글 쓰는 방법 생각하면서 알맞게 선으로 연결해 볼게요. 자, 책을 소개하는 거, 여러분들, 왜 책을 소개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글의 목표죠. 나는 책을 소개하려고 글을 쓰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책을 읽지 않은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거야. 자, 이거는 내 글을 읽을 대상이겠죠. 그리고 책에서 재미나 어떤 감동을 느꼈던 부분은 내가 쓰는 글의 무엇이 될까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10번 문제, 자, 이렇게 연결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단원평가 2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단원평가 2회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 나. 자, 이 글은 여러분들 무엇에 대한 글이냐면, 그렇죠. 바로 소금에 대한 글입니다. 자, 소금이 여러분들, 아, 이렇게 음식값 맞추는 데 쓰이고 다양하게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맨 앞쪽을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대강 알수 있다고 했죠. 자, 앞쪽을 보면 소금은 사람의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한다. 아하! 나에서는 소금이 사람의 몸속에서 하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 친구들이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빈칸에 알맞은 말. 자, 보통 짠맛이 나는 하얀색 가루다. 아하, 여기만 봐도 여러분들 이 괄호 안에 있는 정답 쓸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글감이 되는 소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나는 여러분들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글의 어디를 보라고 했지요? 그렇죠. 글의 앞부분을 보면 대강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야 라고 우리 친구들이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두괄식이라고 해요. 자, 두. 자, 두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뭐죠? 머리예요. 그렇죠. 글, 우리가 머리, 몸, 다리 이렇게 하죠. 우리 머리가 가장 처음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 머리 부분에, 앞부분에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을 쓴다. 자, 이게 두괄식인데 모든 글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글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을 어디에 쓴다? 앞에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내용으로 알맞은 거 보면, 아, 소금은 사람의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한다? 아하, 그럼 우리 선택지 중에서 찾는 거 굉장히 쉽죠. 몇 번? 3번. 몸속에서 소금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3번 문제 볼까요? 기억의 까닭은 무엇인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기억을 볼까요? 기억이 뭔가요? 몸속에 소금이 없다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

0: 자, 몸속에 소금이 없다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까요? 자, 이 글의 내용 가장 키가 되는 부분은 어디 있어요? 앞에 있었죠. 앞으로 가볼게요. 쭉 앞으로 가면 자, 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왜 소금은 사람의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서술형에서 조금 더이 기억의 까닭을 구체적으로 적어주기 위해서는 자, 이 내용을 풀어서 쓴 부분을 찾아야겠죠. 그 내용은 어디 있어요?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역할을 해요. 그럼 그 역할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소금이 없으면. 자, 먼저 첫 번째. 소금은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소화액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뇌에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일도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세 번째, 또 어떤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일정한 양의 물이 몸 안에 머무르도록 해주기 때문에 자, 이 크게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수 없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기억에 대한 까닭은 우리 친구들 글에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를 근거로 제시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부터 5번 연결된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4번부터 5번까지 연결된 이 문제는 바로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까요? 로봇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자, 이 내용 어디에 나와 있나요? 맞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줄 보면 자, 협동 로봇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 로봇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거나, 자,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나와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은 알맞은 내용이 되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로봇 기술이 발전한다면, 우리 생활은 편리해질 것이다. 자, 이 내용 역시 여러분들, 어디에 나와 있나요? 맞아요. 너무 잘 찾았어요. 우리 글의 뒷부분에 나와 있죠. 안전한 협동 로봇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도울 때 우리의 삶이 좀더 편리해질 것이다. 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3번 보면 느리고 단순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글을 살펴보면 글에서는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빠르고 세밀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지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니까 3번에 X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기억부터 리을까지 문장의 성격에 알맞게 선으로 연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과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실은 있는 일그 자체고요. 의견은 여러분들 생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기억. 로봇 연구자들은 이러한 협동 로봇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일그 자체죠. 따라서 우리 기억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까요? 자, 로봇의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거나 뭐 지금보다 더 빠르고 세밀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자, 이것도 진행하는 일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니까 사실과 연결 지어줘야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보면 협동 로봇을 안전하게 만드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 자, 그런데 누군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건 무엇이에요? 의견이 되겠죠. 자, 마지막 리을 볼게요. 안전한 협동 로봇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도울 때 우리의 삶이 좀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우리 이 부분은 아주 그냥 정답을 주었네요. 라고 생각한다. 의견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4번, 2번 의견과 연결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6번, 7번, 8번 연결된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6번 문제부터 볼까요? 글 나와 다는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인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나와 다 있어요. 자, 나와 다를 보니까 여러분 이건 편지의 형식을 갖춘 글이죠. 자, 맨 처음에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녕, 난 석빈이야. 아, 이 글을 쓴게 누구다? 석빈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달을 보면 여러분들 지우야 안녕. 아, 이걸 보니까 이건 누구한테 쓰는 것이다? 지우에게 쓰는 것이다. 자, 따라서 우리 6번 문제 괄호에 들어갈 것 석빈이가 지우에게라고 정답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7번 보겠습니다. 글,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보면 세 글 모두 마음을 전하는 글이죠. 미안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글 맞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세 글 모두 여러분들 글쓴이를 밝히고 있다? 아니지요. 자, 나와 다는 여러분들 밝히고 있지만 우리 쪽지 형태의 가에서는 누가 쓴 것인지 여러분들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거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우리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글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기호를 써보는 문제예요. 자, 아이고 석빈아, 너 이걸 읽은 지우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기는 한 거야? 자, 이건 그저 네 변명으로만 가득 찬 글이잖아. 자, 미안한데 뭔가 구구절절하게 내가 그래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무엇인가 자기를 변호하듯이 쓴 글이 가와 나와 다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몇 번이었어요? 아, 기호가 어떤 것이었죠? 그렇죠. 나죠. 따라서 우리 이 나가 여러분들 이 내용에 적합한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로봇에 대한 글쓰기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자, 이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생각을 하는 문제예요. 자,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글을 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첫 번째, 내가 왜이 글을 쓰지? 글을 쓰는 목표를 먼저 우리 친구들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글 누가 읽지? 내 글을 읽어줄 대상, 읽을 대상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나가 첫 번째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가 두 번째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라 볼까요? 내용은 로봇의 생김새와 로봇이 사람들을 돕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어. 자, 어떤 글을 쓸지 그 내용 생각하는 것이 세 번째 나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계획한 내용들을 정리한 다음에 써야 되겠죠? 자, 이것이 네 번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9번 문제 정답은 나, 다, 라, 가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계획을 세우면 좋은 점입니다. 도대체 글쓰기 계획 왜 세울까? 자, 우리 선택지 볼까요? 1번. 자, 자신 있는 글쓰기를 할수 있다. 그렇죠. 자, 우리 첫 번째 선택지에서 정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자, 글쓰기 계획을 세운다는 건 내가 글을 이렇게 쓸 거야라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준비를 하면 좋은 점이 뭐죠? 내가 어떻게 쓸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 있게 할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 10번 문제 좋은 점 1번. 자신 있는 글쓰기를 할수 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국어 6단원 함께 공부해 보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최종 미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6단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였죠? 맞아요. 사실과 의견을 우리 친구들이 구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온다. 그리고 소금은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소화액을 만드는 데 쓰여요 라고 하는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 문장은 사실일지 의견일지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보고 정답을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은 여러분들 일그 자체였고 의견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수학 6단원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캠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 재난이다. 체감 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2,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3,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포기함,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부터는 우리 교과서 순서상으로는요, 2학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 출발을 5단원, 식물의 에너지로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5단원, 식물의 에너지, 또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 단원일까요? 자, 일단 우리 1학년 때 생물을 5가지 개로 나누는 거 배웠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식물계, 이 식물계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분을 만들어내고 또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가는지 이 식물들의 생명의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도 이 식물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광합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광합성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아주 낱낱하게 파헤쳐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선생님이 준비한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전쟁 문제, 기아 문제, 뭐 불평등 문제, 다양한 것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기후변화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뭐 정치, 문화, 학계 등등 모든 분야에서 이 기후변화를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 과학계에서도요, 이 기후변화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실질적인 성과도 많이 이뤘던 이 인공광합성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인공광합성, 그것이 무엇이길래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은 광합성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안 오시겠지만 이번 강의 열심히 공부하면서 광합성과 좀 연결을 지어서 우리 친구들 나름대로 논리대로 한번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답이 맞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식물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그렇게나 중요한 광합성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합성은요, 우리 다양한 생물들 중에서도 식물계들이 가진 굉장히 특별한 재능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재능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광합성, 한자어입니다. 광자가 무슨 광자일까요? 많은 친구들 알고 있죠? 빛 광자입니다. 합성하다, 합쳐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광합성이라는 것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면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들을 스스로 합성해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시죠? 자, 우리 친구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어떻게 얻으시나요? 우리 하루 3끼 꼬박꼬박 밥 먹으면서 외부에서 에너지원을 섭취해서 만들어내죠. 우리 밥 한 끼만 안 먹어도요, 기력이 떨어지고 뭔가 머리가 안 돌아가고 이런 거 느낍니다. 자, 그런데 식물은요, 한 평생을 뭔가 외부에서 먹이 섭취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고요, 스스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만들어냅니다. 그 원리가 바로 광합성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은요, 식물들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결국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실로 대단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빛 에너지만 가지고 그냥 뿅 하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그 재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실내에서 식물 기를 때 잘 자라라고 뭘 줘야 되나요? 맞습니다. 바로 물이죠. 그래서 두 가지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이산화탄소입니다. 따라서 광합성이란 식물이 이산화탄소 기체 그리고 물을 원료로 빛 에너지를 이용하면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한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산화탄소는요, 공기 중에 있죠. 그리고 물은 우리가 주든지 아니면 자연에서는 빗물을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 양분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 식물의 광합성 과정 한 표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광합성의 전부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 식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다 했어요. 두 가지였죠?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 그리고 물이었어요. 얘네들을 재료로 가지고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요, 얘네들을 바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양분의 형태는 바로 포도당입니다. 왜 하필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양한 양분 중에서 이 탄수화물의 가장 작은 형태인 포도당으로 만드느냐? 가장 구조가 단순하고요. 그리고 다른 양분으로 막 합성해내기도 쉽고 뭐 이동시키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포도당 형태로 식물들은 먼저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이 이첫 번째로 이 광합성이 대단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스스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만들어낸다. 만약에 사람도 이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밥을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광합성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산소를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물도 그렇고요.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은 호흡을 하기 위해서 산소 기체를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바로 식물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서 다른 생물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광합성을 한식으로 좀 표현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부터 안 보고도 이식한 줄은 쭉 적을 수 있을 때까지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그림으로 나타낸 걸 한번 볼게요. 바로 이 그림인데요. 자, 사실 광합성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번 강의 동안 이 그림을 하나하나 낱낱하게 이해하는 게 목표가 될 거예요. 자, 먼저 이 부분만 한번 뜯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방금 나왔던 이 식에 대한 내용이죠.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재료로 필요하고, 그랬을 때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의 형태로 먼저 양분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산소도 발생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광합성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 장소와 이러한 기체들이 어떻게 출입하고 나가는지, 또 포도당은 다른 형태로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요 내용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자,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바로 주로 식물 세포 안에 있는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이 엽록체는 어디 있어요? 주로 식물의 이파리를 구성하는 세포 속에 많이 들어 있어요. 자, 엽록체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현미경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잎에 표피를 얇게 떠가지고 표범을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를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세포들 안에 동글동글한 초록색 알갱이가 보여요. 이게 바로 엽록체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직접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도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의 세포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이러한 엽록체들이 막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엽록체 그래도 좀 작잖아요. 선생님 좀더 크게 그려보면은 약간 만두 같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이 바로 엽록체인데요. 이 엽록체 안에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엽록소는 그럼 또 뭐냐? 이 엽록소가 바로 초록색을 띠고 있는 색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엽록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파리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들, 모든 식물들이 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바로 이 엽록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엽록소가 바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 앞에 나왔던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식물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들이 많아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동물들은 세포에 엽록체가 없죠. 만약에 엽록체가 있으면 우리 몸 표면이 막 초록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 엽록체, 그리고 그중에서도 엽록소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구나까지 우리 친구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자, 근데 사실 우리 이미 앞에 식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광합성을 하려면요, 재료가 필요하다고요. 무엇이랑 무엇이요? 이산화탄소 기체, 그리고 물, 그리고 또 하나. 빛, 에너지 세 가지였잖아요. 그게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산화탄소 기체부터 살펴볼게요. 이산화탄소 기체 광합성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입 안으로 이 엽록체까지 이 기체가 전달이 되느냐? 그게 궁금할 거예요. 그게 바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그래서 얘네들이 이 구멍을 만들었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자, 이두 개의 공면 세포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부풀어 오르면서 양쪽으로 휘어지게 되면은 구멍이 열리고, 그 구멍을 바로 기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공은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길 통해서 이산화탄소 기체 흡수하고 나중에 발생하는 산소 내뱉고 이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변 세포는 주변에 있는 그냥 표피 세포와 다르게 염록체들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낮 시간 동안에는요, 이 염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생산물 때문에 얘가 부풀면서 기공이 좀 열리고요. 그리고 밤에는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산물들이 적어서 이 부피가 다시 줄어들면서 이렇게 다시 이 기공이 닫히고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사실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원리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하면 우리 고등학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로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실제로 현미경으로 학교에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이렇게 잎의 표피에는 염록체들이 없이 이렇게 투명한 모습이 보이지만 이렇게 공변세포를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초록색 알갱이들이 있는 거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공변세포가 하나의 세트를 이룸으로써 이렇게 기공이 열릴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공 정리하면요. 잎의 표피에 있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잎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 줄수 있고요. 산소 그리고 이산화탄소 또는 수증기 등과 같은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바로 물이었어요. 자, 그럼 물은 어떻게 잎까지 공급이 될까요? 바로 뿌리를 통해서 흡수됩니다. 자, 뿌리를 통해서 먼저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흡수된 물은 잎까지 운반이 되는데요. 이렇게 물이 운반되는 통로를 말 그대로 물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잎사귀까지 이 물관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운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에 이용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두 가지 재료만 있으면 안 되죠. 광합성의 중요한 포인트, 바로 빛 에너지도 있어야 합니다. 빛 에너지는 바로 광합성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에서 필요한 요소들이 우리 그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빛 에너지. 이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들이 항상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확인 실험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는 용액이 있는데요. 바로 BTB 용액이에요. 그래서 이 용액이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 뭔지부터 먼저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실험에 적용돼서 나오는지 이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BTB 용액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 특히나 이 광합성 실험에 많이 등장을 하는 실험인데, 용액인데요. BTB 용액이 뭐냐? 지시약 중에 하나입니다. 지시약이 그럼 또 뭐냐? 무언가를 지시하다, 알려준다, 보여주고 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시약들은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넣는 약품들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BTB 용액은 무엇을 지시해주는 약품이냐? 바로 용액의 산성도를 알려줍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아직 용액의 산성, 중성, 염기성 정확한 정의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게 되면은 탄산이온이 되면서 산성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들어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성은 일반적인 물 같은 경우에는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성을 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염기성은 산성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지 않은 상태, 즉, 적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용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는지, 보통인지, 적게 들어있는지, 이것을, 이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색깔이 변함으로써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 속에서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노란색이 나왔다라고 하면요. 아, 이 용액 산성이구나. 즉,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는 상태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중성일 때는 초록색을 띠기 때문에, 아, 실험에서 초록색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아, 중간 상태구나. 그리고 파란색이 된다면, 아, 이산화탄소가 적은 상태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좀 복잡한데, 사실은 그냥 이산화탄소의 녹아있는 정도를 알려준다. 라고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이게 어떻게 실험에 적용돼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실험이에요. 1번부터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보죠. 파란색 BTB 용에게 날숨을 불어넣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BTB 용액이 왜 필요하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면 1번부터 그냥 뚱딴지 같은 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얘 누군데 왜 갑자기 날숨을 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알고 있죠? BTB 용액은 이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알려주는 지시약입니다. 자, 여기에 내가 처음에 날숨을 불어넣게 되면요. 우리 내쉬는 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 후후 불어넣어주면은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어 가면서 산성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날숨 속에 이산화탄소가 녹으며 산성이 되기 때문에 무슨 색이 된다고요? 맞아요. 처음에 노란색이 됩니다. 일부러 많이 광합성 재료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넣어줬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 노란색이 될 때까지 불어 넣은 거예요. 이게 처음에 세팅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노란색부터 출발해야 돼요. 만약에 용액이 노란색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파란색 상태였다 혹은 초록색 상태였다? 그럼 불어가지고 노란색으로 먼저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세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장치를 했다고 합니다. A에다가는 아무것도 안 넣고 마개를 막았어요. B에다가는 검정말. 얘는 수중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할수 있는 초록색 식물입니다. 그래서 얘를 넣고 햇빛을 쪼인 상태로 마개를 닫았습니다. 자, 그리고 C에도 여긴 안 보이지만 검정말 넣었는데 햇빛이 보이지 않도록 알루미늄 포일로 닫아놨어요. 자, 이렇게 장치하고 햇빛이 잘 비치는 창가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결과를 볼게요. 빛이 비치는 곳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단 A에는 뭐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노란색이 유지되겠죠? 자, 근데 시험관 B에는요? 이 검정말이 광합성을 했어요. 자, 근데 광합성으로 우리 무슨 기체를 사용하죠? 이산화탄소 기체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녹아 있었던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겠네요. 그럼 색깔이 변하겠네요. 어떤 색으로 변해요? 바로 노란색에서부터 초록색으로. 초록색을 거쳐서 더 부족해지면 파란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러한 색깔 변화를 통해서, 아, 진짜로 이산화탄소를 썼구나. 아, 그러니까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로 이산화탄소가 정말 있구나. 이거를 확인한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마지막 시험관 C는 어떨까요? 시험관 C에도 검정말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 에너지를 받지 못해서 광합성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대로 노란색으로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정말 우리 광합성에는 빛 에너지가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또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시험관 A와 B의 비교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광합성을 할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구나 라는 점이죠. 이산화탄소를 정말 흡수해서 색깔이 변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B와 C를 비교하면 어떤 사실을 알수 있을까요? 얘네는 둘다 똑같이 검정말 들어있어요. 다른 점은 햇빛만 차단했을 뿐이에요. 햇빛 차단했더니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네요. 아, 정말로 광합성을 할때빛 에너지가 필요하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실험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각각의 무엇을 비교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수 있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우리 친구들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 이거 필기를 꼭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이 물질에 대한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봤었던 그림이죠.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빛에너지를 흡수하면은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 그림입니다. 자, 아까보다는 좀 보이는 게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좀더 디테일해 볼게요. 자, 물 필요한데 어디서부터 오나요? 뿌리에서부터 흡수해서 물관을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어디로요? 잎에 있는 우리 엽록체로부터요. 그쵸?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공급돼요? 이 표피에 있는 기공이라고 하는 구멍을 통해서요. 그쵸? 더 많은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빛 에너지를 흡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생산물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포도당입니다. 자,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 포도당 형태라고 했어요. 왜요? 가장 단순하고 다른 물질로 합성해서 저장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식물에서 포도당은 결합해서 바로 녹말 형태로 바뀝니다. 자, 녹말이 뭐냐면 그림에서부터 볼수 있다시피 이러한 당이 길게 연결된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짐 정리할 때짐 하나하나 흩어놓으면 정리가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랍 속에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쭉 연결해서 정리를 해놓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저장을 할 때는 이렇게 긴당 형태인 녹말로 바꾸어서 잠시 저장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또 분해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그 이동에 대한 내용은 우리 뒷부분에서 더 배울 거고요. 자,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러한 포도당의 양분으로 쓰이고요. 또 다른 양분으로 합성해서 뭐 우리 더큰 당이라든지 뭐 뿌리

세포에나 줄기 잎을 구성하는 세포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녹말에 대한 내용, 아이오딘 반응으로 확인한다라는 요 내용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광합성을 했어요. 그 결과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녹말로 바로 저장이 됐어요. 너 정말 이 광합성이 일어나서 이 포도당과 녹말 만들었니? 이거를 확인하는 실험이 이 아이오딘 반응 실험이거든요. 자, 요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아이오딘 반응이 무엇이냐? 바로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녹말이 진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자, 그러면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도 사실은 지시약입니다.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약품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걸 지시해요? 바로 녹말의 여부요. 유무죠, 유무.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 를 알려줍니다. 어떤 식으로 알려주느냐? 이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은 원래는 얘만 있을 때는 약간 옅은 주황색, 갈색을 띱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녹말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나면 뭔가 탁 결합을 하면서 청남색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녹말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얘만 딱 떨어뜨리면 청남색으로 변했네? 그러면은 아, 녹말 있네. 안 변하고 그대로 주황색으로 남아있네? 그러면 녹말 없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실험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염록체를 반응시키기 전에는 초록색으로 보이는데요. 얘를 우리 에탄올에 넣고 물중탕을 하면은 여기서 염록소라는 초록색 색소가 빠지면서 투명하게 되거든요. 색깔 변화를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탈색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녹말이 생겼을 때 이렇게 청남색을 나타내는 것을 볼수 있어요. 보니까 이 동글동글한 이 염록체들이 다 지금 정말로 녹말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염록체에서 이러한 광합성이 일어나는 게 맞네. 정말 녹말이 생겼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생성되는 산소 볼게요. 광합성의 결과 산소 기체도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산소는 식물의 호흡에도 사용이 되지만 다른 식물체들의 호흡에도 필요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거 모두 기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사실 이 그림 한 장에 오늘 배우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멈춰두고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그리고 생성되는 생산물의 특징은 무엇인지 하나씩 우리 친구들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광합성에 대한 기초 탐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먼저 볼게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우리 연습할 겸 광합성 과정 한번 쭉 한번 써볼게요. 이제부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아니더라도 스스로 빈 종이에 이 내용은 쭉쓸수 있어야 됩니다. 자, 광합성의 재료, 뭐였죠?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물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 재료를 가지고 빛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우리 양분을 합성해낸다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요? 포도당의 형태로요. 그리고 발생하는 기체는 산소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광합성 과정을 나타낸 식이죠. 자, 그러면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두 가지를 그냥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산화탄소하고 물, 기역과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거 할때왜 빛은 없냐? 빛은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빛 에너지는 물질과 좀 구분하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디테일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적어 볼게요. 자, 이곳에서는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이 일어난대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네요. 또 이것은 주로 식물의 잎을 구성하는 세포에 있고요. 초록색을 띠고 있대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염록체였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표피 를 잎의 표피를 이렇게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걸볼수 있는데 이게 바로 염록체였죠. 염록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날숨을 불어넣어서 원래는 파란색이었던 이 BTB 용액에 노란색을 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이렇게 세팅하고 실시했대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색깔이 어떻게 변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날숨을 불어넣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녹게 되면서 산성 용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두 다 노란색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A는요,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실험에서 대조군이라고 하거든요. 색깔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대조할 수 있는 표본, 대조군 A는요, 그대로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노란색이 되겠죠. 자, 그런데 B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물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햇빛 에너지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들 거예요. 자, 우리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들면은 노란색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중성인 초록색, 그리고 염기성이 되면은 파란색으로 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만약에 지났다면은 파란색까지 변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파란색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C는요, 똑같이 검정말이 들어있지만 알루미늄 포일을 감싸서 더 이상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A와 똑같이 그대로 노란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노랑, 파랑, 노란색입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광합성의 결과,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대요. 자, 우리 광합성의 재료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사용했고요. 그 결과 생성되는 기체는요, 산소였었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고요. 2번,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은요, 우리 과당이 아니라 더 작은 당, 포도당의 형태였었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3번, 염록체는 주로 식물의 뿌리를 구성하는 세포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초록색인 거 어딘지 생각을 해보세요. 식물 중에서도 보통 이파리가 가장 푸르르고 초록색이잖아요. 이 이파리에 이 염록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4번,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해서 이 포도당 형태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 그것을 바로 광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광합성으로 생성된 포도당은 녹말로 더긴 형태의 당으로 바뀌어서 일시적으로 저장되고 필요에 따라서 뭐 이동을 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퀴즈가 있죠. 바로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였습니다. 선생님이 강의 초반에 인공광합성으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원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자, 이제 우리 친구들 광합성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식물의 광합성에서 착안해서 어떻게 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낮춰서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생각을 다 하셨다면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들의 답이 맞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광합성은 뭐였죠?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해서 포도당과 그리고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거기서 약간의 촉매를 얻고 약간의 다른 에너지를 가해줌으로써 이렇게 다른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인공광합성은 뭐냐? 식물의 광합성을 모방한 거예요. 착안을 해서 우리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을 변환시키는 거예요. 근데 식물은 이것을 변환시킬 때 포도당의 형태로 변환을 시키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쓸수 있는 연료로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수소 기체를 많이 발생시키는 인공 입도 많이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고부가 가치의 에너지원으로 쓸수 있는 메탄올 등으로 전환시키는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많이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직접 제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석연료 대신에 쓸수 있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도 줄일 수 있게 되겠죠. 이러한 기술이 많이 적용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후변화를 과학기술로 많이 해결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 광합성과 관련된 또 실험, 그런 내용, 어떤 내용이 있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영어 오늘 248강 자, 수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반복 자, 분사 해보도록 하죠. 자, 첫날 어법 배웠고요. 월요일날 자, 어저께 여러분들 읽기를 통해서 한번 자, 분사에 대한 내용들 점검하셨고 자, 오늘은 이제 확정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배웠던 내용들이 자, 오늘 정도쯤 돼서 완전하게

단단하게 여러분들께 정리가 좀잘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해요. 자, 오늘도 다섯 문장 저랑 이제 문장으로 작문해 보실 거고요. 만들어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문장들 다시 한번 따라서 여러분들 읽고 들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문장부터 바로 가볼까요? 자, 첫 문장은 네 덩어리짜리 문장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글을 쓸 때는 항상 문장이 골격 있죠? 뼈대부터 먼저 세우시라고 했죠? 그게 뭡니까? 나 참석할 거야. 이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먼저 그것부터 적어보니까 나 참석할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attend를 보자마자 또 뭐가 생각나죠? 을,를로 번역되지는 않으나 attend는 항상 타동사로만 쓰인다. 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뿅 나타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겠죠? 자, 그래서 attend면 이제 타동사다. 이게 먼저 생각났으면 좋겠고, 그럼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라고 우리가 어디 어디에라고 번역하지만 걔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어디 등장하나요? 동사 다음 자리에 등장하겠죠. 3번입니다. The workshop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워크숍이 어떤 워크숍인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단어입니까? 두 단어 이상입니다. 자, scheduled for next Monday. 만약에 for next Monday가 붙어 있지 않았다면, 이건 필수 성분은 아니니까. 그랬으면, 자, 어떻게 됐을까요? The scheduled workshop. 이렇게 됐을 거예요, 어순이. 그런데, 자, 뒤쪽에 수식어구가 동반되니까 어디서 수식한다? 뒤에서 앞쪽으로 수식한다 해서 얘가 4번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위쪽에 있는 한국말 다시 한번 재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참석할 거야, 워크숍에.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을 영문으로 옮기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전치사는 for입니다. 언제, 언제로 할당돼 있다. 언제, 언제 날짜에 귀속돼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운 표현으로 귀속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요. 할당과 귀속을 나타낼 때는 전치사 for를 쓰는 겁니다. 자, the scheduled for. 언제, 언제. 요렇게 되는 말뭉치가 굉장히 문장 안에서 많이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마무리가 되었죠? 자, 그러면 문장 암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 will attend the workshop scheduled for next Monday.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내용 마무리 짓고요.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은 어떻습니까? 자, 이것은 뭐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문장의 뼈대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이거 타임머신이야.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의 경험상 바로 비동사와 보로 요렇게 2, 3번으로 갈라지겠죠. 자, 그래서 영문 안에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골라보시면 이것은 당연히 this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요게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is 어딨어요? 바로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ime machine. 요게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머신이다는 2, 3번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떤 거예요? 자, 혹은 or가 와 있는데 우리를 과거로 데려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다. 요거 지금 얘를 수식하는 형용사적인 수식어죠? 또 얘는 어때요? 우리에게 미래를 살짝 보여주는 타임머신이다. 또 마찬가지로 MA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한 단어로 이게 표현이 될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런 것들이 안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지금 보어 다음 자리에 나올 거예요. 자,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Taking us back into the past. 4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 or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6번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어순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자, 한글로도 마찬가지죠? 얘가 4번, 얘가 5번, 얘가 6번 이렇게 구성될 텐데요. 일단 자, 글씨가 복잡하니까 한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것이 1번, 2, 3번.

다음에 4번, 5번, 6번 이렇게 배치되어 있네요. 자, 이걸 영문으로 좀 옮겨볼까요? This is a time machine.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식하는 아이들이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인데요. 자, 그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면, 자, taking us back into the past입니다. 자, take는 데리고 가다, 뭐의 뜻이 있죠. 그래서 take me to the limit, one more time. 뭐 이런 노래 가사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한계점까지 한번 데리고 가줘. 뭐 이런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 자, take는 그래서 데리고 가다의 뜻이 있고요. 자,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요? 자, back이라고 하는 것은 뒤쪽으로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뒤쪽으로는 이 말과 사실은 이거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가 되겠죠. 자, 뒤쪽으로 가는 거니까 into the past가 되겠어요. 아, 우리를 과거로 데리고 가는 이런 내용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or, 이하가 되겠습니다. or, 이하의 내용은 자, 지금 4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자, glimpse를 제공해주는 타임머신인데요. 자, glimpse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첫 장에서 제가 의미를 여기다 띄워놨었어요. 자, 살짝 흘끗 보여주는 거예요.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자, 명사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는 행위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바로 미래에 대한 슬쩍 보기를 제공해주는 이게 직역이에요. 근데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직역이? 그래서 제가 번역은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역은 뭐예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자, 흘끗 보기, 살짝 보기를 제공해주는 그런 타임머신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glimpse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여러분께 좀 어려운 단어니까 좀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중학생이면. 나머지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고, 자, 구조를 주목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복기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할까요? This is a time machine. 이것이 타임머신인데요. 자, 설명해 주세요, 타임머신을. 두 단어 이상이니까. 자, taking us back into the past. Or giving us a glimpse of the future.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두 단어 이상의 수식 어구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자, 구조 확인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3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조건이 있네요. 4형식 문장으로 써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기본적으로 뼈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요. 보내줬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주다가 붙은 것으로 보아서 send라는 동사가 나올 텐데. 자, 목적어가 두개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보내주었습니다. send의 과거형은 sent가 되겠죠. 4형식 문장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사람 목적어가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나에게. 무엇을? 편지를. 자, 편지는 바로 a letter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요구는 뭐예요, 그러면? 편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편지의 내용이 어때요? 수도 없이 다양하겠죠. 그런데 그 편지들 중에 어떤 편지? 그의 사죄를 담고 있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 단어짜리면 당연히 편지 앞에 올 텐데, 이게 이걸 어떻게 한 단어로 써요? 두 단어 이상이겠죠. 자, 그래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은 4 뒤에 오면 되기 때문에 5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contain은 타동사 있죠? 뭐뭐뭐를 포함하다. 따라서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동반되어서 요거는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apologize라고 하는 동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그 명사형이 apology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의 문장. 충분히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죠? 자, 그러시면 한글로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마지막에 이 편지라고 하는 목적어를 수식하는 형용사구가 뒤쪽에서 앞쪽으로 수식한다는 구조 생각하시면서 영문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충분히 가능하실까요? 뭐만 주의하시면 돼요? 요거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가겠습니다. He sent me a letter containing his apology. 이렇게 되어 있는 자, 그런

자, 잘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번까지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꽤 길이가 좀 기네요. 발렌타인이라고 이름 지어진 성직자가 그 규칙을 깨뜨렸다. 그리고 젊은 커플들을 위한 비밀 결혼식을 이행했다.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발렌타인스데이 알죠? 네, 2월 14일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 그 발렌타인데이의 기원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예전에 어떤 왕이 금혼령, 결혼을 못하게 하는, 자,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혼을 금지시키는 금혼령, 명령의 령자죠. 그래서 금혼령을 이제 내렸는데요. 이유가 뭐였냐면, 결혼을 하면 군대를 안 가도 되고, 군대를 안 가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금혼령을 내려서 젊은 남녀가 결혼을 못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규칙을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젊은 커플들을 위해서 비밀 결혼식을 많이 이렇게 거행을 해서 뭐 사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발렌타인스 데이라고 하는 것에 기원이 되더라라고 하는 설명을 제가 좀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지문에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한번 좀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좀 만들어 봤고요. 요 안에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문장이 긴데요. 기본적으로 누가 뭐 했어요? 이 사람이 깨뜨린 거죠. 뭐를요? 규칙을 끝. 이건 등위 접속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아래쪽 영문에서 좀 찾아보세요. 자, 성직자는 뭐라고 하죠? 이건 중등용 단어입니다. priest. 그 다음에 깨뜨렸다는 뭐죠? broke 정도가 되겠죠? break, broke, broken. 뭐를요? 규칙이니까 뭐 rule 정도 되지 않을까요? the rule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어디 들어가면 되겠어요? 역할이 뭐예요, 일단? 성직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성직자가 발렌타인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성직자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주어를 수식하니까 1번 앞에 오나요? 두 단어 이상이면 뒤에 올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영문으로 뭐예요? 발렌타인스가 들어가 있는 게 어딨어요? 발렌타인이 들어가 있는 named 발렌타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했죠? 따라서 수동 구조더라도 뒤에 보 하나 붙을 수 있고요. 따라서 이거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합니다. 요거는 1 뒤쪽에 집어넣도록 할게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주어가 없어요. 자, 등위 접속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제는 1번, 2번, 3번까지 나왔고, 요게 이제 4번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그리고가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어는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됐습니다. 자, 그래서 비밀 결혼식을 이행했다. 이행했다가 뭐예요? 이거겠죠. perform. 뭐를요? 바로 secret marriage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게 6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또 어때요? 결혼식이 어떤 결혼식인지를 자세히 수식하죠.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자, 가시면 되겠습니다. 7번 혹은 6번 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한글로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만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시면 영문으로 가겠어요. 자, 충분히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중간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고요. and를 사이에 두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for young couples는요, 형용사구로 여러분들 해석하셔도 되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수행했다라고 해석해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MD로 해석하셔도 괜찮겠어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가보도록 할까요? 자, a priest named Valentine broke the ru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and performed. 자, 뭘 perform 했나요? 자, 바로 secret marriages for the young couples.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자, 제가 마지막에 for many young couples인데, for the young

0: some couples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뭐별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 many로 정정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자, 그러시면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은 또 간단하네요. 자, 어떻습니까? 누가 뭐 했어요? 그 클럽이 제공했대요. 제공하다는 타동사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활동을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요 녀석만 여러분들 처리를 잘 하시면 되는데요. 어때요? 이게 활동을 수식하죠. 그 활동이 어떤 활동이에요? ABC를 포함하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두 단어 이상일 것이고, 요 활동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수식하니까, 자, 4번의 위치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문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the club이 1번이고요. 자, 2번이 무엇입니까? 제공한다, provides. 3번이 뭐예요? 다양한 활동들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 요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글로는 요런 어순이고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두 단어 이상의 분사구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including 다음에는 a, b, and c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단어는 없습니다. 스쿼시는 실내에서 막 벽에다가 치는 그 테니스 같은 그런 경기를 말하죠. 자, 이렇게 되시면 충분히 복기가 가능할 것이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lub provides various activities or sports. activities였는지 sports였는지 제가 activities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including swimming, tennis, swimming and squash.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그게 뭐가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셨던 다섯 문장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다시 듣기 하고 다시 돌아오시죠.
1: I will attend the workshop scheduled for next Monday. This is a time machine taking us back into the past, or giving us a glimpse of the future. He sent me a letter containing his apology. A priest named Valentine broke the rule and performed secret marriages for many young couples. The club provides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tennis, swimming, and squash.
0: (목소리)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쓰기로 다시 한번 분사 2 연습 여러분도 해보셨습니다. 어순과 관련해서 이제 장착이 잘 되셨을 것으로 이렇게 확신하고요. 오늘 강의는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모두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가는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여러분들은 감정평가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뉴스에도 듣고 신문을 보더라도 보이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감정,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평가, 화폐

가치를 부여한다. 다시 표현한다면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한 후에 얼마짜리냐를 결정하겠다. 자, 우리는 그것을 감정평가라고 표현합니다. EBS에서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리할 내용은 감정평가의 3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파트, 비싸다고 연일 난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비싸다 비싸다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정한 것일까? 또는 얼마라고 봐야 될까? 이걸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아파트 가격을 결정할 때 뭔가 근거가 필요하겠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10억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2억입니다를 말을 해야 될 테니까 자, 가격을 한번 결정해 보시겠습니다. 뭘 근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제일 단순한 방법. 아파트를 신축할 때 비용이 10억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10억짜리야. 아파트를 신축할 때 비용이 12억 들어갔기 때문에 12억짜리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니, 신축 비용이 10억이 뭐가 중요해? 시장에서 20억에 거래되면 그 20억짜리 아니야? 자, 이런 관점요. 자, 세 번째, 아파트하고는 조금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아파트를 살때 이미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팔 것을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사는 그 순간, 내가 이팔때 가격이 얼마쯤 될까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지를 근거로 해서 가격을 구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겠다. 이것을 비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장에서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지? 시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익은 얼마지? 수익성이라고 하죠. 이세 가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다시 한번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이것을 가치의 삼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여러분들이 먼저 하십시오. 문제 읽고 답 읽고 시작. 가치의 삼면성이란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이게 우리 시험 1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 1회 때 가치의 삼면성으로 옳게 연결된 것 찾아라. 이렇게 출제됐고요. 그럼 지금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블랭크. 어딘가에 블랭크 해놓고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가치의 삼면성은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주장한 겁니다. 마샬의 주장을 감정평가 학자들이 활용한 거죠. 이것을 감정평가 3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논리적 관계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얼마나 투입되었을까? 원가가 얼마나 투입되었을까? 원가 방식. 회계학에서는 비용과 원가는 달라요. 원가가 훨씬 더 포괄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을까? 얼마나 많은 원가가 투입되었을까? 원가 방식. 시장성은 이런 뜻이죠. 시장에 나가서 이 시장을 정확하게 말하면 동일 수급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동일 수급권. 그러니까 동일 수급권에 나가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례 부동산을 선택하는 겁니다. 너 얼마니? 아, 그러면 나도 이 정도 하겠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죠. 비교, 비교. 비교 방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수익의 근거를 두어서 가격을 산정하겠다. 그랬으니까 수익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매 방식들은 가격을 구할 수도 있고 임대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과 임대료를 구하면 전체 가짓수가 6개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것은 토지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요. 그럼 거기까지 포함시키면 전체 7개. 그래서 이것을 7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가격과 임대료를 구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감칙에서는 이것을 가격이라고 하지 않고 가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액이 가격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비용성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비용성은 이런 논리죠.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재료비도 들어갔을 거고, 인건비도 들어갔을 거고, 경비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 모든 비용을 시그마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것. 모든 비용을 시그마 한 것이 부동산의 가액이다. 모든 비용을 시그마 한 것. 자, 이때 합친다를 쌓을 적자를 씁니다. 계산할 산자를 써서요, 적산이라고 표현합니다. 투입된 모든 비용을 합쳐서 계산한다. 적산. 그러니까 적산이 시그마라는 개념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원가 방식은 투입된 모든 비용을 합쳐서 임대료 구한다. 그래서 적산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원가법이라는 표현과 적산법이라는 표현이 실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는 가액을 구하고 하나는 임대료를 구하기 때문에 용어를 동일하게 쓸 수는 없으니까 용어를 좀 다르게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원가법이고 하나는 적산법인데 둘의 논리 구성은 동일하다. 투입된 모든 비용을 합치겠다. 비교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비교 방식은 중요한 게요. 사례가 중요합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생각하세요. 그게 단독이든 공동이든. 연립주택이든 아니면 아파트든 다세대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하고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를 선택하는 거죠. 얼마에 거래했습니까? 아, 그럼 나도 그 정도는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된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을 비교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말합니다. 표현을 다시 표현해 볼게요. 실제로 거래된 사례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 뒤에 숨어 있는 거죠. 대상 부동산과 비교하여 가액 구하는 방법. 자, 다시 갑니다. 거래된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을 비교해서 가액 구하는 방법. 그럼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대로 갖다 쓰세요. 임대 사례 비교법.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도 비교 방식입니다. 오, 근데 왜 공시지가 기준법이 비교 방식일까요?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평가합니다. 특정한 지역에서 모든 토지를 1제곱미터로 다 쪼갭니다. 토지 단위가 1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집값 수준을 가장 대표할 만한 토지를 하나 선정합니다. 그 토지가 A라고 합시다. 이때 A라는 토지를 표준지라고 합니다. 표준지. 이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B라고 하는 개별 공시지가를, C라고 하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해요. 그래서 표준지가 결정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한다는 말은 비교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도 3방식 중에서는 비교 방식에 해당한다. 수익 방식. 여러분, 시점상 따져볼게요. 수익 방식에서 말하는 수익은 과거의 수익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자, 다시 한번 더요. 내가 집을 샀다. 그래서 한 5년간 또는 10년간 가지고 있다가 팔면 수익이 얼마나 생길까를 기준으로서 가격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은 미래, 장래 수익이죠. 그런데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곱하죠. 할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할인,
나눈다고 해요. 또는 환은, 할인 환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장래 수익을 환원시켜서 가격을 구합니다. 수익 환원법이라고 말합니다. 용어는 이상하죠. 어색하죠. 특히나 처음 접하면요. 그런데 아주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환원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라고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미래가치를 기준으로 현재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수익이죠. 장래 수익을 환원시켜서 기준 시점의 가액을 구하겠다.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수익을 분석하자라는 말입니다. 수익 분석법. 그러면 전체적으로 7방법을 보면 쭉 열거해 볼까요?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자연스럽게 정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하면 블랭크 채우는 형태예요. 막 블랭크 채우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 방금 한 것처럼 가치의 삼면성,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3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7방법을 좀 나눌게요. 가액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서 가액 구하는 방법만 열거하면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만 열거한다면 적산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분석법 방금 체크한 것이 모두가 시험 문제 다 블랭크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 계속 연결해서 가보겠습니다.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가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거죠. 투입된 비용을 합쳤다. 적산했다. 적산. 적산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원가법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우리는 적산가액이라고 그래요. 적산가액. 어떻게 구하느냐? 재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입니다. 관계 구성을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부동산을 평가하고 하는 것은 가격을 알고 싶은 것은 가격을 알고 싶다. 그걸 기준 시점이라고 해요. 기준 시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가능합니다. 과거다, 소급평가, 현재다, 현황평가, 미래다,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깊게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기준 시점이 26년 2월이라고 전제합시다. 자, 26년 2월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20년도에 준공된 거예요. 그렇다면 투입된 비용이라는 것은 준공 그때 당시 20년도에 투입된 비용일까요? 26년 기준 시점에 투입한다면 발생하는 비용일까요? 예, 준공 시점에 투입하는 비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준공 시점에 A라고 하는 원재료가 100만 원이었는데 그대로 가지고 와서 100만 원 이렇게 사용하면 어때요? 논리적으로 타당할까요? 아니죠. 요 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했는데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25%가 올랐더라. 그럼 1.25.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되면 훨씬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얼마나 들어갈까? 신축을 한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조달한다면 얼마나 발생하지? 이런 의미죠. 20년 그때 당시 준공 시점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을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 시점에 만약에,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재조달을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그게 재조달원가. 그러면 재조달원가는 새 건물 가격입니까? 낡은 건물 가격입니까?

그렇죠. 세금물 가격이죠. 그러면 20년에 준공되고 기준 시점이 26년인데 세금물 가격이 나와요. 그럼 안 맞죠. 요 기간 동안 감가된 것을 차감하면 그것이 이 건물의 적상 가액이다라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적상 가액을 구해볼까요? 얼마 주고 샀느냐 필요 없는 정보예요. 평가를 하려는 그 시점에 자동차와 똑같은 자동차가 얼마 하는지 알아보면 되겠죠. 내가 가진 자동차와 똑같은 자동차가 1억, 그동안 타고 다니면 3천만 원 감가, 그럼 적상 가격은 7천,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고 했죠. 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수중에 10억이라는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이돈 가지고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 사업을 할까? 아니면 이걸 은행에 맡겨서 그냥 고민하지 말고 편안하게 이자를 받고 있을까? 지금 고민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은행에 투자해서 그냥 편안하게 아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자를 받고 살 거야.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그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 거예요. 주택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임대료 얼마 받을 건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은행에 맡겼더라면 3%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 나는 10억 투자했고, 3% 수익 얻을 수 있는 거 포기했고, 여기다가 은행에 맡겼더라면 재산세 나갈 필요도 없고, 그죠? 은행에 맡겼더라면 유지수습비 들어갈 필요 없는데, 주택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하니까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경비들을 합친 것, 그게 적산 임대료입니다. 10억 기초가액, 3% 기대율, 필요 재경비.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그죠? 논리적 관계를 따져볼까요? 사례를 선택했죠? 대상 부동산과 비교하죠? 근데 문제가 있네요. 이 사례가 대상과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사례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에 맞게 정상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을 비교하다 보니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대요. 그럼 그 특수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얼마지? 특수한 사정을 보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3년 전에 거래되었고 3년이 지난 기준 시점의 가격을 알고 싶고 뭐가 안 맞아요? 시점이 안 맞죠. 물가 수준이 안 맞죠. 그러니까 물가 수준을 일치시킵니다. 그걸 시점 수정. 하나는 수도권에, 하나는 지방에. 지역이 안 맞죠. 지역 요인을 비교합니다. 하나는 5년 된 건물, 하나는 10년 된 건물, 개별적인 조건이 안 맞죠. 그럼 개별 요인을 비교합니다.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뒤에 치라는 단어는 수치, 계산 문제라서 이거 갖다 붙인 거고. 하나하나 다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 블랭크 해놓고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례 부동산을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유추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의 기준이 되는 가액이다. 비중 가액. 비교의 기준이 되는 가액이다. 그럼 출발은 사례에서 출발해야죠. 사례 가액의 사정보정은 그리고 이 뒤에는 무엇이 넣어든 상관없어요. 이 조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가액에 대한 신뢰성은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면적 보정. 계산에서는 면적 보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임대 사례 비교법도 똑같아요. 임대 사례 비교법은 비준 임대료는 사례 임대료 곱하기 나머지는 다 똑같겠죠. 자,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례 가액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정 보정이 없습니다. 먼저 사례 가액이 아니라 여기는 비교 표준지. 앞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가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비교 표준지 같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사정 보정을 안 하는 걸까?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후에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죠. 그런데 표준지를 선정하다 보니 표준지가 실제로 거래되었던 2년 전에 부동산 경기가 과열 당시에 거래가 되었대요. 그럼 그 가격에는 특수한 조건이 붙었죠. 그걸 다시 정상화시켜요. 그걸 사정보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표준지는 사정보정이 이루어진 토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정보정은 할 필요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는 게 특히나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수익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수익 환원법이라고 했죠. 환원. 곱한다는 뜻입니까? 나눈다는 뜻입니까? 나누기. 그럼 수익을 나누어서 가액을 구하겠다. 이때 수익은 일반적으로 순영업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자율로 환원시킵니다. 순영업 소득을 이자율로 환원시킨 것이 그것이 가액이다. 역시 낯설고 어색합니다만 그런데 지극히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환원한다라는 말은 나누기죠. 그 나누기 한 거예요. 뭘 가지고 나눕니까? 이자율 가지고 나눕니다.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수익 분석법. 순수익 더하기 필요 재경비입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됩니까? 블랭크 채우는 형태들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개념들을 잘 잡아 보세요. 첫 번째, 비용성이죠.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가액 구하는 방법만 열거해 보시겠습니까?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3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그래서 정답은 4번 됩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시장가액의 조정이라고 했죠?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3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무슨 가액을 구했죠? 적상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입니다. 이 중에 무엇이 시장가치일까요? 만약에 비중가액이 시장가치랍니다. 그럼 시장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비중가액만 구하면 되지. 나머지는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시장가치가 아니라 시상가액. 그래서 교과서적인 사전적인 정의는 시장가액을 뭐라고 하느냐? 시장가치를 구하는 중간 단계에서 구하는 가액이다. 근데 그냥 시험 삼아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조정해서 이제 시장가치를 구할 겁니다. 자, 조정하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중평균하는 방법과 주된 방식과 다른 방식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계산의 정확성, 자료의 정확성. 가중치를 준다고 했죠. 가중치. 가중치 50%를 부여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 것일까? 이 과정에 선택되는 증거들은 또는 자료들은 많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 몇 조, 몇 항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감책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조 3항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감칙에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시장가액의 조정입니다. 앞서 우리가 정리했던 3방식에서 각각 구한 가액들은 시장가액이다. 여러분 계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가법에 의한 시장가액을 구하세요. 원가법에 의한 시장가액, 적상가액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가액인데 이것을 조정해서 이제 시장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시장가액 조정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가볼까요? 수익성과 비용성,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다. 정확한 표현인데 우리는 이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가치의 삼면성. 어찌되었든

중치를 두어서 다시 평균화시키면 그 격차가 작아진다고요. 격차가 작아져야 결론은 투자자든 소비자들이 볼때그 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좋아지겠죠. 누구는 10억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15억이라고 한다면 이거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격차를 조정한다는 조정.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볼까요? 시장가격의 조정은 자, 이 표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가중산술평균, 가중산술평균이라고 외웠다가 시험장에 또 이렇게 놓으면 또 함정이 툭 빠져요. 자, 첫 번째. 평균자가 보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시험 지문에 가중이 나와야 돼요. 평균은 있는데 가중치가 없다? X. 그래서 평균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가중치가 있어야 된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하나만 더 볼게요. 만약 이 지문에 4번에 가중산술평균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 지문 옳은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일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틀립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죠. 가중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된 방식과 다른 방식의 조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됩니다. 5번으로 가볼까요? 우리 감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12조 3항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예, 정확하게 12조 몇 항이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그 12조 3항이라고 했던 이유, 그렇게 언급했던 이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12조도 아셔야 됩니다. 1항, 2항, 3항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12조 1항에서는 주된 방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주된 방식과 다른 방식을 조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합리성이 없으면 사망해서 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은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3방식 그러면 일단 출발점이 어디죠? 정확합니다. 가치의 3면성에서 넣어야죠.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에서 출발해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도출되고요. 그 과정에 7방법이 나왔죠. 7방법 한번 함께 해볼까요?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이런 용어들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지만 몇번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먼저 용어들이 익숙해져야 접근하기가 편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졸 검정고시 사회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환입니다. 자, 저희 중졸 검정고시가요, 사회와 그리고 역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저 이번 시간은 우리 사회를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중졸 검정고시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좀 공부하기 쉽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집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항상 출제되는 부분이죠. 세계 기후 분포입니다. 먼저 한대기후, 냉대기후, 그리고 온대기후, 건조기후, 열대기후, 고산기후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어떤 기후가 나올진 몰라요. 하지만 좀 출제가 자주 되는 거는 건조기후, 그리고 열대기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한대기후하고 냉대기후는 같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한 거 중심으로 우리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것 같고요. 자, 먼저 우리 열대기후부터 잠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지구가요, 이렇게 구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적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태양 에너지가, 이게 태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이렇게 도달이 될 때요, 이 적도 부분 같은 경우는 입사각이 좁게 들어와요. 그래서 에너지가 집중이 되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 극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퍼져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퍼져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적도 부근에는 이제 열대기후가 분포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열대기후, 자,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가 자,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쾌펜이라는 사람이요. 쾌펜이 이제 기후 구분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열대기후를 A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건조기후는 B, 온대기후는 C, 냉대기후는 D, 우리 한대기후는 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제가 좀 편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적도를 시작으로 적도에 열대기후가 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가 분포하는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열대기후 보시면 일단 적도 부근이죠.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어야 우리는 열대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대기후도요, 또 이렇게 구분이 돼요. 열대 몬순기후, 열대 우림기후, 그리고 사바나기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열대 우림기후와 열대 사바나기후, 요게 두 개는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이 열대 우림기후 같은 경우는요, 비가 안 와도 항상 60mm 이상 옵니다. 그래서 최건월 60mm 이상 오는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기온도 높고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숲이 굉장히 울창하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열대 우림기후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적도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열대 우림 주변에는요, 열대 사바나 기후가 형성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열대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는 우리 야생동물의 낙원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건조기후 보실 텐데요. 건조기후라는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건조기후가 되려면요. 첫 번째는, 자, 연 강수량이 500mm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우리 세계 평균 강수량이요, 900mm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00mm 정도 되죠. 그런데 강수량이 이제 500mm 미만이라는 얘기는 비가 굉장히 안 온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또 전제 조건이 더 있습니다. 자,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아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극지역에 보시면, 이 극지역도 강수량이요, 500mm가 안 돼요. 그런데 극지역은 한대기후라고 부르고, 건조기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500mm 미만이지만. 그 이유가 바로 요거죠.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야지만, 건조기후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죠. 자, 이러한 건조기후는 사막기후가 있고요. 그리고 스텝기후로 구분이 됩니다. 사막기후 같은 경우는요, 강수량이 0에서 250mm, 그리고 스텝기후는 250에서 500mm 사이에 강수량이 있으면 스텝기후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대체적으로 남북이 20에서 30도 일대에 부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좀 어려운 말로, 남해기선, 북해기선 부근에 형성이 된다라고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제 온대기후인데요. 온대기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기가 쉬우실 텐데, 요거죠, 포인트가. 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냉온대기후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자, 이러한 기후를 이제 계절풍기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지중해성 기후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가 좀 많이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우리 일반적으로요, 여름에는 덥잖아요. 그러면은 강수량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겨울 강수량보다 여름 강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50mm 이상이 여름철에 다 내리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게, 여름에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비가 안 와요. 이게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이제 비가 안 오는 건데, 그래서 이 지중해성에서는 수목농업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목농업이라는 거는 뭐냐면 포도나 올리브 또는 오렌지, 코르크 나무를 재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중해성 기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서한해양성 기후인데요. 이 서한해양성 기후도 시험 문제 출제가 가끔 되죠. 대표적인 곳이 영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한해양성 기후 같은 경우는요,

1년 내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바다의 영향을 1년 내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온난한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런데 1년 내내 바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1년 내내보다 강수가 고르게 내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영국 신사의 상징이 뭐죠? 바로 우산이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서양해양성 기후 때문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중위도 지역이다. 우리나라가 중위도예요. 그래서 중위도 지역이 온대기후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이상, 그리고 18도 미만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온대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냉대기후 볼게요. 냉대기후 같은 경우는요, 북반구 중위도에서 고위도에 위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신기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요, 우리 구가 있잖아요.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냉대기후요. 냉대기후는 북반구에만 분포를 합니다. 남반구에는 분포를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거 때문입니다. 기온의 연교차가 큰게 특징인데,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남반구 같은 경우는 대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냉대기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냉대기후 지역에는 타이가지대라고 불리는 침엽수림이 분포를 해요. 이 침엽수림이라는 거는 이파리가 이제 뾰족뾰족한 거죠. 그래서 이 침엽수림인 타이가지대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이제 침엽수림 같은 경우는요, 연질이에요. 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재즈나 펄프, 즉, 종이를 만든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대기후인데요. 한대기후는 이제 극지방이죠. 극지방.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 미만이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한대기후 같은 경우는요, 툰드라 기후가 있고요. 그리고 빙설 기후가 있는데요. 자, 이 툰드라 기후가 짧은 여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끼가 자라고요. 그리고 이 이끼를 먹이면서 순록의 유목을 하는 지역이 바로 툰드라 기후 지역입니다. 빙설 기후 같은 경우는요, 1년 내내 영하로 떨어져 있어서 계속 얼음으로 얼려져 있는 곳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누이트족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치족이라든지. 자, 이러한 부족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가옥으로는 이글루가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여기에는 무수목 기후예요.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자, 이 무수목 기후는 두 기후대가 있습니다. 한대 기후하고요. 그리고 건조 기후대. 두개다 무수목 기후다라고 알아두시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기후의 의식주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의식주. 어떠한 생활 습관이 나타나는지, 생활 관습이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고산 기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고산 기후 같은 경우는 적도 부근에서만 나타납니다. 적도 부근의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만 나타나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적도는요, 즉, 열대기후 지역 같은 경우는 연교차가 거의 안 납니다. 1년 내내 더워요. 그래서, 요렇게 지형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적도예요. 적도의 어떤 지역입니다. 평지고요. 그리고 산이 있어요. 자, 적도 부근의 이 평지는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30도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30도다라고 가정을 해요. 이게요, 건조 단열 감률이라 그래서 이 공기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100m당 1도씩 감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2000m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평지는 30도잖아요. 그러면 2000m라고 하면은 몇 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20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위에 쪽은 1년 내내 10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봄과 같은 기후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기후대를 고산 기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년 내내 봄과 같은 기후다. 그래서 상춘 기후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조건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보시면 세계화에 따른 문화 변화입니다. 자, 문화 변화가 나타나는 원인 중에서 하나 이제 문화 전파라는 게 있죠. 즉, 외재적 문화 변동이라는 게 있죠. 사실 이제 문화 변동의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재적 문화 변동, 그리고 외재적 문화 변동이 있는데요. 내재적 문화 변동 같은 경우는 발명과 발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끔 나오고요. 그리고 외재적 문화 변동에서는 이제 문화 전파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가 있다라고 알아두세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직접 전파라는 건 뭐냐면 이게 많이 오해들 하세요. 이 직접 전파라는 거는 사람에 의해서 전파되면 다 직접 전파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자기가 문화를 사용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사용하는 문화를 다른 사회에 전파를 해줘야지만 직접 전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문화를 다른 사회에 전파해주잖아요. 그럼 그건 직접 전파가 아닙니다. 이 간접 전파로 봐요. 자, 아무튼 이 직접 전파라고 하면은 문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사회에 자신의 문화를 전파하는 현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직접 전파의 대표적인 게 바로 종교 전파가 되겠습니다. 종교 전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조선시대 때 천주교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프랑스 천주교 신자나 그 신부님들이 갖고 들어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죠? 직접 전파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간접전파입니다. 간접전파 같은 경우는 매개체를 통해서 들어온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한류입니다. 한류. 요즘에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음악, 우리나라의 드라마, 우리나라의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환호를 하죠. 그 이유가 뭐죠? 간접전파에 의한 영향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자극전파인데요. 이게 자극전파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걸 자극전파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회가 있어요. 그냥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예로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게 이제 백인이다라고 볼게요. 백인이고요. 자, 그리고 을이라는 게 뭐냐면 체로키 인디언이라고 있어요. 체로키 인디언입니다. 근데 이 체로키 인디언 같은 경우는요, 문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백인들이 알파벳을 사용하는 거예요. 알파벳 문자를 사용하는 거죠. 이거를 보고서 체로키 인디언들이 오, 이거 알파벳 문자 되게 좋네. 우리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자극을 받습니다. 자극을 받고 또는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좀 만들자라고 하면서 뭐를 만들게 되냐면 체로키 문자를 만들게 돼요. 체로키 문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자극전파 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즉, 자, 다른 문화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는 다른 문화의 자극을 얻어서 새로운 문화를 발명하는 현상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 보시면 문화 변용인데요. 자, 문화 동화, 문화 병존, 그리고 문화 융합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에 대한 뭐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거에 대한 결과예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 자, 먼저 우리 문화 동화 간단하니까 좀 볼게요. 외부에서 A라는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자, 기존에 B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자, 이랬을 때 기존 문화는 사라지고요. 새롭게 들어온 A라는 문화만 존재하게 되면 문화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문화 병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A라는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존에 있던 B라는 문화가 있는데요. 그런데 자, A라는 문화도 존재하고요. B라는 문화도 존재한대요. 같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문화 병존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요. 좀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한국사를 하겠지만 불교가 삼국시대 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는 기존에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천주교가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천주교도 있고요. 그리고 불교도 있습니다. 같이 존재를 해요. 문화 병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화 융합인데요. 자, A라는 문화가 외부에서 들어왔습니다. B라는 문화하고 결합이 되는데 이게요. A라는 문화하고 B라는 문화가 섞여져요. 합쳐져서 새로운 C라는 문화가 발명이 되는 현상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A가 예를 들어서요. B 먼저 설명할게요. B가 예를 들어서 김치입니다. 김치. 자, 그런데 냉장고가 들어왔어요. 이게 섞여서 김치 냉장고가 발명이 되는 거죠. 자, 또는 불고기가 있었어요. 피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고기 피자가 발명이 되는 현상을 바로 문화 융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문화 갈등이 발생한 지역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언어 갈등, 종교 갈등 구분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러한 갈등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지도로 좀 확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언어 갈등인데요. 벨기에입니다. 자, 벨기에 같은 경우는요. 남부 쪽하고 북부 쪽하고 벨기에 언어를 좀 다르게 사용을 해요. 남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프랑스어를 사용하고요. 북부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갈등이 일어나는데, 근데 사실요,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언어 갈등 플러스 경제적 갈등이에요. 빈부격차가 좀 납니다. 이게 북쪽이 더잘 살아요. 이러다 보니, 자, 언어 갈등도 일어나고 경제적 갈등도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백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캐나다인데요. 우리 캐나다 하면 원래 영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 캐나다의 퀘벡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캐나다의 퀘벡주는 프랑스어를 사용해요. 근데 또좀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게이 퀘벡주에는 여기가요. 순상지라고 불리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철광석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캐나다 전체에서 세금을 거의 절반 정도를 퀘벡주에서 분담을 합니다. 이러니까 퀘벡주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왜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돼? 라고 하면서 언어 갈등이 일어나면서 분리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종교 갈등이 있어요. 많이 나오죠. 카슈미르 분쟁 지역이 있는데, 자, 먼저 인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파키스탄 옆에 여기 보면 카슈미르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캐시미어라는 섬유 있죠. 그게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카슈미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지역은요, 원래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인도에 편입돼 있었죠. 그랬더니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우리 분리독립시켜줘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 카슈미르 지역의 북쪽은요, 지금은 파키스탄 령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남쪽은 인도 령이 돼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종교 갈등이니까 우리 파키스탄은 뭐죠?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슬람과 뭐죠? 인도는 뭐죠? 여러분들 힌두교죠. 자, 힌두교 간의 갈등 지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죠. 자,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중동 전쟁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 중에 지역입니다, 여기가. 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종교 갈등인데 어떤 종교냐? 자, 먼저 이스라엘이죠. 유대교죠. 유대교와 뭐죠? 이슬람이죠, 이슬람. 이슬람과의 분쟁 지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종교 갈등까지 좀 봤고요. 다음 보시면 자연재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자연재해 같은 경우 무조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자연재해 그 파트 좀잘 보셔야 됩니다. 지진도 봐주셔야 되고요. 쓰나미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먼저 황사입니다. 황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피해를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알아둘 필요성이 크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이제 편서풍이 불어옵니다. 편서풍이 서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그런데요. 이쪽에 뭐가 있냐면 이쪽에 타클라마칸 사막,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이 있어요. 황토 고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편서풍에 따라서 먼지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오는 거죠. 어느 계절에 봄이죠, 봄. 자, 봄철에 황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거. 뭐 기관지염이라든지 정밀기계 오작동, 그리고 안구질환 이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대성 저기압인데 우리 열대성 저기압 같은 경우는 태풍이죠, 태풍. 자, 태풍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근데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이 열대성 저기압 태풍하고요. 그리고 뭐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호우 피해랑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호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장마철에 피해를 많이 주는 거고요. 열대성 저기압 태풍 같은 경우는 장마 끝나고 영향을 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장마 끝나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입니다. 다음은 우리 자원인데 식량 자원이 있고 그리고 에너지 자원 있죠. 자, 먼저 식량 자원 같은 경우는 쌀, 밀, 옥수수인데 자, 이 세계 3대 식량 같은 경우 우리가 뭐를 알아두셔야 되냐면 특징을 각각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쌀인데 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주로 재배가 되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쌀 같은 경우는요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식이 뭐죠? 쌀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무슨 기후다? 계절풍

0: 신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계절풍이 뭐냐? 요거 잠깐 좀 볼게요. 이게 계절풍이 쉽게 말씀드리면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 보시면 먼저 여름입니다. 여름 같은 경우 이 대륙이 있고요. 그리고 바다가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육지하고 바다 중에서 누가 더 뜨겁냐면 육지가 더 뜨겁습니다. 바다가 더 시원해요. 그럼 바다 쪽이 이제 고기압이 형성됩니다. 바다 쪽이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이렇게. 여름에는 이래요. 자,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이 되면 육지하고 바다 중에서 육지가 더 추워요. 차가집니다. 차갑게 냉각이 되겠죠? 그래서 육지 쪽이 이제 고기압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계절에 따라 바람이 바뀌면서 바람이 분다. 이것을 계절풍 기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열대 계절풍 기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계절풍이면 뭐를 많이 재배한다? 쌀을 많이 재배하는구나라고 알아두시고요. 요쌀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곳에서, 즉 생산되는 곳에서 일반적으로 소비가 다 돼요. 그래서 국제적 이동이 활발하지 않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밀인데요. 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많이 생산되냐면요. 밀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안 와도 돼요. 쌀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900mm 이상 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밀 같은 경우는요, 500ml 이상만 오면 돼요. 건조기후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농사를 질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날씨가 좀 추워도 됩니다. 날씨가 또 추워도 농사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넓은 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신대륙 쪽 있죠, 신대륙. 신대륙 쪽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죠. 신대륙. 그래서 신대륙에서 어디로 이동이 많이 되냐면 구대륙 쪽으로, 구대륙 쪽으로 이동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옥수수입니다. 요게요, 요즘에 옥수수 같은 경우 모자르는 경우가 많아요. 옥수수가. 왜 모자르냐면 이게 옥수수는 사료작물로 사용을 합니다. 사료작물. 그래서 소의 사료작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에탄올 에너지를 만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소비량이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옥수수 하면은 세계 1위가 어디냐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에서 엄청난 양의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고요. 자, 옥수수 같은 경우는 식량 자원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작물 그리고 바이오 에탄올 에너지로도 사용이 된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에너지 자원 볼게요. 에너지 자원 보면은 석탄, 그리고 석유, 천연가스가 있는데, 이 석탄 같은 경우는요, 일단 언제 사용하고, 그리고 어디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둬야 돼요. 자, 이 석탄 같은 경우는요, 18세기 후반이죠. 산업혁명의 동력 자원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그러한 에너지 자원이고요. 이 석탄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고생대 지층에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고생대. 또는 고기수국산지에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석탄 같은 경우. 자, 그런데 이 석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골고루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제성이 좀 낮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석탄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돼요. 다음으로는 석유입니다. 자, 석유 같은 경우는 신생대 3기죠. 신생대 3기 배사 구조에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배사 구조. 배사 구조가 뭐냐면요. 지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층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배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여기를 배사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석유가 일반적으로 요런 데에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석유를 채굴을 하는 거죠. 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차 에너지 자원 중에서 가장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석유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석유 같은 경우는요, 우리 자동차 갈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얼굴 땡기면 화장품 바르죠. 화장품에도 원유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프면 약을 먹어요. 약에도 석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옷, 그리고 뭐 아스팔트, 고무, 플라스틱,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게 바로 석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천연가스입니다. 자,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화석연료, 셋다 화석연료지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청정연료다라고 많이 부릅니다. 청정연료. 왜냐하면 대기오염 물질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좋은 거죠. 자,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신생대 3기에 같이, 석유하고 같이 매장이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매장이 돼 있다. 자, 여기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회화의 이해인데, 이 사회화하고 재사회화가 있어요. 이 사회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게 바로 사회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재사회화라는 건 뭐냐면, 사회화가 잘못됐을 경우, 다시 배우는 게 바로 재사회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화라는 건 우리가 살면서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지위와 역할이 있어요. 지위라는 건 이제 귀속지위라는 게 있고 성취지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에 각각의 지위에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 있는데 그걸 바로 우리는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용어니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화 속성인데 여러분들 문화 속성 같은 경우는 지금 알아두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고졸에도 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잘 알아두시면 너무 좋아요. 자, 문화의 속성에서 보시면 공유성, 학습성, 전체성, 변동성, 축적성이 있는데, 뭐, 공유성 같은 경우는 문화라는 건 자기 혼자만의 습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지 문화다라는 이야기고요. 학습성은 선천적인 건 문화가 아닙니다.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얻어져야지 문화고요. 전체성. 하나의 문화 요소가 다른 여러 가지 문화 요소에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된다라는 게 전체성이죠. 그리고 변동성. 문화라는 건 시간 흐름에 따라 문화 요소가 추가되거나 아니면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문화 변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축적성입니다. 축적성이라는 거는 문화가 쌓이는 거죠. 뭐에 의해서?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문자죠. 문자에 의해서 문화가 쌓이는 현상, 축적성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별표를 쳐주시고요. 여러분들 쉬운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쉽기 때문에 딱히 설명은 드리진 않지만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출제됩니다. 별표 쳐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 기본권의 종류인데요. 이것도 항상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별표를 쳐주시고요. 항상 출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면 행복추구권이 있죠. 헌법 제1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면 행복추구권을 우리가 보장받기 위해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각각 특징을 여러분들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 사회 정리를 쫙 해봤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토에게 지성쌤입니다. 오늘 파트 4두 번째인데요. 네,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형적인 유형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잡아서 세 문제 푸는 거 동일해요. 어떤 유형이든 간에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자, 가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유형 정리 조금만 가볼게요. 음성 메시지는 80%가 그냥 전화 음성 메시지. 나머지 20% 정도는 이제 자동응답 메시지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늘 듣는 것들이 그대로 문제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되게 특이한, 뭐 예상치 못한 그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담화의 흐름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빈출 상황별 어휘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공략이 쉽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뭐 약속 시간이라든지 업무 일정 관련 문의라든지 아니면 구인 구직, 주문 확인, 부재중 전화에 대한 회신, 이런 소재들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가 부재중인 이유, 자동응답 메시지겠죠. 그럴 때는 이제 연락 방법 같은 것들이 안내가 될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영업 시간.

외에 걸려온 전화에 대한 응답 메시지, 뭐 서비스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각 다이얼에 해당되는 서비스 내용 같은 것들이 안내가 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그대로.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형적인 글의 흐름인데 이런 걸 지금 하나하나 읽을 필요는 없겠죠. 알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첫 문장은 보통 거의 자기소개. 본인이 누구다. 내 소개가 나와야지만 그 다음 내용이 진행될 수 있겠죠. 여기서는 화자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부터는 화자의 목적이 시작이 되겠죠. 첫 문장은 보통 자기소개. 네, 두 번째 문장부터 목적이 진행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정보가 되겠고요. 뭐 주제, 목적, 화자, 청자, 장소 등의 단서가 집중적으로 첫두 문장 내에 몰려 있습니다. 첫 문장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풀다 보면 보통 첫 번째 세트를 풀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흐름이 늦어졌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까지 풀고 그 다음 세트를 읽어야 되는데 계속 전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그 다음 문제를 제대로 못 읽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흐름이 망하는 거죠. 네,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흐름적으로 그전 문제에 대한 정리가 완벽하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끊고 그 다음 세트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됐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를 이렇게 읽으면서 막 이제 막 듣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일단 나는 나머지 선택지를 읽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읽다가 선택지를 읽다가 듣기에 첫 문장을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인 소탐 대시입니다. 만약에 내가 문제를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읽었고 세 번째 못 읽었어요. 근데 음성이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읽는 거 포기하고 첫 문장 들으셔야 돼요. 왜?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그걸 놓치는 것은 전체 흐름을 놓치겠다라는 본인의 굳은 의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흐름적으로 네, 두 번째 문장까지 일반적인 정보들이 보통에 다 수록되어 있더라. 자, 그리고 초중반에 however, but, unfortunately 이런 식의 단서들은 뒤에 중요한 내용이 역시 나오더라.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자, 후반부에는 회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청류 형태라든지 다음에 할일 등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는 것도 역시 이어지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의 표현들을 보시면 I'm calling to 부정사 이런 것들. 저는 무엇을 위해서 전화 드립니다. I'm calling to get an update. I'm calling to place an order. I'm calling to remind you. 이런 것들. 대표적인 목적 문장들이 되겠고요. I'd like to 부정사 역시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목적 등을 말하는 대표적인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I'm calling about regarding 무엇에 관해서 전화드립니다. I'll be out of town. 저는 출장차 도시를 떠나 있을 것입니다. 라든지 아니면 플러스 return your call. 전화를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되겠죠. For assistance를 위해서 stay on the line, 회신을 머무세요라는 것은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그런 식의 표현들까지. 그다음에 please press something, please press one, please press two 이런 식으로 1번 누르시면 뭐뭐뭐, 2번 누르시면 뭐뭐 이런 식으로써 역시 응답 메시지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전달 담화들, 뭐 안내, 공지, 연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무엇인지,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파트 3는 뭐, question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Following conversation. 하나밖에 없거든요. 대화기 때문에. 근데 파트 4는 글의 내용에 따라가지고 뭐, following announcement, following advertisement. 이런 식으로써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듣고 전략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적인 찰나에, 이건 공지야. 이건 광고야. 이거는 지금 토론에서의 발췌록이야. 이런 걸 듣고 순간적으로 전략 말 쓴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막 공부를 하면 오히려 더 망해요. 불안하거든. 뭐가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또 순간적으로 어떤 걸 적용해야 될지 모르고 불안하거든요. 파트 4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흐름대로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 전달 담화라고 퉁치고, 흐름 잡기 연습을 공통적으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초반에 뭐, 장소, 화자, 청자, 정보, 집중 동일하죠. 자, 그리고 주제와 세부 내용이 연결되는 거 동일하죠. 다음에 할 일이라든지 아니면 요청 제안 등 마무리도 역시 동일합니다. 흐름은 늘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자, 빈주 상업의 표현도 역시 여러분들 교재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샘플들을 조금 이렇게 수록해 드렸습니다. 모르는 표현들은 읽으시면서 하나씩 체크하셔야 되겠죠. 행사 관련된 표현도 마찬가지. 내가 모르는 것들. 여러분들 어휘. 내가 아는 만큼 들리는 거고, 모르는 것은 절대 안 들리거든요.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행 관련된 표현도 역시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모르는 것들은 형용사.

0: 펜 체크하시고 암기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관람 관련들, 견학 관련들 이런 식의 표현들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실 텐데 아무래도 듣기 파트니까 듣는데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첫 번째 세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 Th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xtbook and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broadcast.
2: Thank you for listening to Local News Radio. Tonight we're going to look at the changes that will come from the construction of Kenvaldi's new bridge, which is expected to bring a lot of benefits. Having lived in this city for over 20 years, I'm absolutely sure that a lot of people have been waiting for this. The bridge has already been paved, so you can use it from next weekend. Now, Mr. Zillin, Kenvaldi's Director of Transportation, is next to me here. He will show you how to move faster and efficiently in the city using this bridge. And then he'll answer a few questions, so please stay and listen until the end.
0: 자, 좋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메인 토픽은 무엇입니까? 초반 소재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2: Thank you for listening to Local News Radio.
0: Local News Radio라는 것은 첫 번째 문장 본인 소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두 번째 문장부터요.
2: Tonight we're
0: 오늘 밤
2: going to look at the changes.
0: We are going to look at the changes. 변화 사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Going to look at the changes.
0: 근데 어떤 변화 사항이냐면
2: will come from the construction of Kenvaldi's new bridge.
0: 자, 보세요. 어떤 단어들이 강세를 받으면서 의미를 만들죠?
2: will come from
0: 네, 그것은 올 변화들인데
2: the construction of Kenvaldi's new bridge.
0: 네, construction 그다음에 new bridge. 새로운 다리의 건설로부터 오는 그런 변화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ew bridge construction. 비번 그대로 들렸던 단어가 내 눈에 보이네요. 흐름에 맞게 보인다면 정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Which is expected to bring a lot of benefits.
0: 많은 benefit, 혜택들을 가져올 것입니다까지요. 자, 두 번째 문제, 다운표 문제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장은 우리가 미리 알고 들어온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 기다리면 안 돼요. 이 문장 전에 나오는 소재를 잡는 겁니다. 물론 이 문장, 다운표 문장 뒤에 단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문장 뒤기 때문에 흐름 잡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 먼저 나오는 단서를 잡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확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자, 이것이 뭐냐면 대명사 같은 것들은 그죠? 뭐 지시 대명사라든지 뭐 더라든지 정관사라든지 앞서 나왔었던 문맥적인 소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는 앞에서 나왔었을 거예요.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많은 날들이 지났다라는 거. 마감기한 이래로 많은 날짜가 지났다라는 것. 이렇게 시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인지 부정적인 소재인지 아니면 프로젝트의 이점들, 장점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인지 역시 긍정적인 소재가 되겠고요. 세 번째, 예산, 돈에 대한 얘기라면 C번일 겁니다. 예산이 증가되어야 되겠다라는 것. 네 번째는 더 많은 직업들이 창출되겠다라는 역시 일자리, 창출의 소재까지 네 가지 소재가 다 다르죠. 마감기한, 아니면 혜택들, 아니면 예산, 아니면 일자리 수. 네, 충분히 흐름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2: Having lived in this city for over 20 years,
0: 20년 이상 동안 이 도시에 살아왔었던 이후로 저는
2: I'm absolutely sure
0: 바로 나오네요.
2: I'm absolutely sure that a lot of people have been waiting for this.
0: 자, 지금 보시면 waiting for this라는 것은 그 앞에 나왔었었던 다리 건설이겠죠. 네, 그리고 본인도 역시 20년 이상 동안 살아왔었다라는 거. 네, 그러면 그 다리에 대한 건설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네, B번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A번과 부정적인 소재, C번 돈 얘기, D번 직업 얘기는 아예 비슷한 것도 언급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죠?
2: The bridge has already been paved, so you can use it from next weekend.
0: 다음 주부터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요. 자, Mr. ZC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역시 사람 이름은 다른 단어로 대체되지 않기 때문에 들릴 겁니다. 들린 곳을 전후해서 역시 정답의 근거가 나오겠죠.
2: Now, Mr. Zillin.
0: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2: Kenvaldi's Director of Transportation.
0: Transportation 부서의 디렉터인데요.
2: It's next to me here.
0: It's next to me here. 제 옆에 있습니다. 그가 뭘 할 거라고요?
2: He will show you how to move faster and efficiently in the city using this bridge.
0: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2: He will show you
0: 보여줄 것입니다. 무엇을?
2: How to move faster
0: 어떻게 더 빠르게 이동을 하는지
2: and efficiently in
0: 그리고 효율적으로
2: the city
0: 도시에서
2: using this bridge
0: 다리를 이용해 가지고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겠습니까? Advice, 조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좋은 꿀, 팁 같은 것들 주는 것이니까.
2: And then he'll answer a few questions.
0: 그러면 제 질문들도 답변을 할 거고요.
2: So please stay and listen until the end.
0: 마무리는 전형적인 마무리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흐름 잡아볼게요. 쉐도잉으로 뒤따라 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보고 동시에 읽지 마시고 듣고 한 박자 내리기 뒤따라 하는 거. 귀로 듣고 머릿속으로 의미 이해가 되면서 강세를 받는 내용어들 위주로 입으로 그런 것들만 따라하는 거. 전체 문장을 모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문법을 다 잡아서 발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나마 시험 영어로서 녹음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천천히 발음되는데 실질적인 영어 듣기 어때요? 굉장히 빠르죠.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방금 얘가 관사를 뭘 썼나? 방금 전치사가 in인지 on인지 이런 걸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과정이거든요. 어쨌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원어민도 흘려바라는 발음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고요. 강세를 받는 내용만 잘 따라하시면 의미는 파악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듣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가보시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뒤따라 가보실게요. 시작.
2: Thank you for listening to Local News Radio. Tonight we're going to look at the changes that will come from the construction of Kenvaldi's new bridge, which is expected to bring a lot of benefits. Having lived in this city for over 20 years, I'm absolutely sure that a lot of people have been waiting for this. The bridge has already been paved, so you can use it from next weekend. Now, Mr. Zillin, Kenvaldi's Director of Transportation, is next to me here. He will show you how to move faster and efficiently in the city using this bridge. And then he'll answer a few questions, so please stay and listen until the end.
0: 자, 안 되는 부분들은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반복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세트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4번부터 6번까지 집중하시고 들어보실게요.
1: Th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xtbook and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Questions 4 through 6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3: Hello, Hannah Harris. I'm Amber Smith, head of personnel at Aux Publishing. Unfortunately, we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you have not been accepted to the position of director of our illustration drawing department. Although you have shown excellent painting skills, the department is looking to hire senior managers with decades of experience. However, we export a lot of books abroad, so I think your knowledge of Italian will be a valuable asset to our translation department. They are currently recruiting new employees, and the deadline for submitting documents is tomorrow. It's a different position from your initial thought, but if you're still interested in our company, I'll forward your resume to the department instead. If you have any questions, feel free to contact me at recruiting@auxpublishing.ag. Thank you.
0: Thank you. 까지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첫 번째 문제, Why was the listener's application이 거절되었습니까? Why question은 질문이 그 내용 그 자체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라는 것은 초반 소재가 뭐다? 내용이 뭐다? 이 청자의 지금 신청 지원이 거절이 당했다. 여러분들, 뭐 구인구직 등에서 거절됐다라는 거. 네, 그런 부정적인 소재에서부터 보통 부정적인 소재들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어떻게든 해결을 하는 식으로 대화가 진행, 담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거절되고 이유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것이 네, 메이크업이 되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집중하시고요.
3: Hello, Hannah Harris.
0: 보세요.
3: I'm Amber Smith.
0: 본인 소개.
3: Head of Personnel at Aux Publishing.
0: 자, 보시면 지금 Publishing, Public, 출판회사가 되겠고요. 지금 Personnel, 인사부의 장이 되는 겁니다.
3: Unfortunately,
0: 유감스럽게도 이미 벌써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3: We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you
0: 통지드리고 싶습니다. Unfortunately, 약간 이렇게 말을 끌죠. 본인도 미안하기 때문에, 그죠?
3: You have not been accepted to the position of director of our illustration drawing department.
0: 자, 보시면 이렇게 거절됐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네, 자연스럽게 듣고 이유를 파악해 보시는 거.
3: Although you have shown excellent painting skills,
0: 훌륭한 페인팅 스킬을 보여주었지만, 이거는 지금 안 뽑힌 이유가 아니에요.
3: The department is looking to hire senior managers with decades of experience.
0: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3: The department is looking to hire senior managers.
0: Senior managers. Senior manager를 고용하고자 한다. 네, 조금 더 경력이 많고.
3: With decades of experience.
0: 이런 식으로서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 직원을 고용하고자 한다라는 거잖아요. 수십 년의 경험. 경험을 쌓고 와야지만 고용해 주겠다. 경력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C번, 그녀는 지금 충분한 근무 경험이 없

0: 있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따옴표 문제인데 오늘은 따옴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감 기한은 내일입니다라는 거죠. 마감 기한 얘기 역시 이 문장은 우리가 아는 문장이니까 이 문장 전에 문맥에서 소재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결정이 빠르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독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면접의 날짜. 자, 면접의 날짜입니다. 면접의 날짜가 변경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소재인지, 아니면 somebody has been hired. 누군가가 그 자리에 고용이 됐었다라는 거겠고요. 아니면 job이 more difficult. 예상보다 더 어렵다라는 난이도에 대한 얘기인지요.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However, we export.
0: 자, however. 소재가 바뀌었죠? 두 번째 문제 넘어간 겁니다.
1: However, we export a lot of books abroad.
0: 우리 많은 책들을 해외로 수출을 하는데,
1: So I think your knowledge of Italian.
0: 네, 그래서 제 생각에 당신의 이탈리안에 대한 지식이요.
1: So I think your knowledge of Italian will be a valuable asset.
0: Valuable asset, 정말 귀중한 자산이 되겠다라는
1: to
0: 거.
1: To our translation department.
0: 네, 우리의 translation 번역 부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채용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른 자리를 추천해 주는 이런 식의 흐름도 굉장히 흔합니다, 여러분들. 당신 탈락이에요.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끝난다면 더 이상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건덕지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해주죠.
1: They are currently recruiting new employees.
0: 자, 현재 지금 고용 중인데, 그리고 고용 중인데, 고용 중이다.
1: And the deadline for submitting documents is tomorrow.
0: 그리고 마감 기한은 내일까지다라는 것은 고용 중이고 내일 마감이다라는 것은 결정을 빠르게 하시라라는 A번이 정답이 됐었습니다. 자, 세 번째, 화자가 무엇을 해줄 거라고 제공하지. Offer라는 것은 내가 해줄게라고 제공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호의 제공, I will, I can 등의 키워드가 일반적으로 나오죠.
1: It's a different position.
0: 자, different position. 아까 두 번째 문제에서요, 뭐 difficulty가 있었는데 different, 다르다라는 것과 어려운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1: From your initial thought,
0: 너의 최초 생각과는 다른 자리가 맞아요.
1: if you're still interested in our company,
0: 하지만 여전히 관심 있으시다면,
1: I'll forward your resume.
0: 자, 제가 해드리겠다. 이겁니다. 내가 해드릴게요. 이게 오퍼입니다.
1: I'll forward your resume.
0: 제가 당신 이력서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 the department instead.
0: 그 부서에 대신에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If you have any questions,
0: 네, 그래서 이번에 deliver document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 Feel free to contact me at recruiting@oxpublishing.ag. Thank you.
0: 라는 것까지요. 자, 보신 것처럼 골뱅이는 at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네, 점은 dot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문제 먼저 풀어보실게요.
2: Th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xtbook and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Questions 7 through 9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3: Hello, Mr. Amel. I'm Nicole Carter from the Planning Department. I'm contacting you regarding the new CEO inauguration ceremony that will take place early next year. I heard that you were considering the place where the workshop was held last year, but I found out that they are already fully booked for that day. The other rooms are too small to accommodate all of us, so I hope we can find the right place within budget during the meeting. Then we'd like to report to the manager with a few additions. Please reply as soon as possible and let me know when it would be good.
0: 자, 조금 짧았죠? 쉬웠습니까? 네. 자, 지금 화자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그 초반 소재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 뭐 특별한 게 없다면 초반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쉽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쉬워집니다.
3: Hello, Mr. Amel.
0: 보세요.
3: I'm Nicole Carter from the Planning Department.
0: 네, 본인 이름보다는 그 뒤에 있는 Planning Department, 기획 부서라는 소속된 회사라든지 부서 명이 더 중요하겠죠, 그죠?
3: I'm contacting you regarding the new CEO inauguration ceremony that will take place early next year.
0: 자, 나왔습니다.
3: I'm contacting you.
0: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3: Regarding the
0: 무엇에 대해 가지고요?
3: The new CEO inauguration ceremony.
0: 네, 새로운 CEO의 inauguration ceremony라는 것은 취임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executiv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CEO. CEO도 역시 임원진 중에 일부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B번 초반 소재 잘 체크하셨고요.
3: That will take place early next year.
0: 대체를 꾸며주고 있죠. 내년 초에 발생이 될 취임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문제인데 하지만 이게 역제 바뀌는 거죠. 긍정적인 소재라면 부정적인 소재로, 부정적인 소재라면 긍정적인 소재로. 하지만 저는 알아냈습니다. 무엇을? 이미 벌써 완전하게 이야기 됐었다라는 것을. 자, 이미 벌써 완전하게 이야기 됐었다라는 것은 보통은 부정적인 소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죠? 자, A번. 지금 invitation, 초대장의 숫자가

0: 조정되어져야 된다. 즉 초대장에 대한 얘기인지 사람에 대한 명수에 대한 얘기인지요. 아니면 다른 장소가 필요하다. 가득 찼기 때문에 다른 장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일부 문서들이 지금 변형될 필요가 있다. 역시 문서에 대한 조정 얘기인지 아니면 더많은 직원들 숫자 얘기인지. 그래서 역시 키워드 명사들 4개 잘 체크하셔가지고 흐름적으로 잘 고르시면 좋겠네요.
1: I heard that you were considering the place where the workshop was held last year.
0: 자, 보세요. 전에 들었습니다. 뭐,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역접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시그널로 먼저 말하는 일반적인 배경 설명이죠.
1: I heard that you were considering the place.
0: 저는 들었습니다. heard, considering the place. 그 장소를 고려하신다라는 것을. 어떤 장소죠?
1: Where the workshop was held last year.
0: 네, 워크숍이 지난 작년에 열렸었던 장소를 고려하신다고요? 장소 얘기입니다. 누가 보다 명백하게 장소 얘기입니다. 그죠?
1: But I found out that they are already fully booked for that day.
0: 하지만 그 날짜에 완전하게 예약이 끝났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라는 거죠. 네, B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문장을 한번더 들어보신다면
1: The other rooms are too small to accommodate all of us.
0: 그 나머지 방들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 모두를 수용하기에 너무 작습니다라는 거죠. 역시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초대장의 숫자를 조절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비슷하게나마 언급된 적이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Why does the speaker want? 왜 원합니까? 관리자, 매니저 만나기 왜 원합니까? 역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식으로써 담화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 So I hope we can find the right place within budget.
0: 그죠? 흐름은 계속 하나의 장소나 소재로 이어집니다.
1: So I hope we can find the right place.
0: 적절한 장소를 찾기를 바라겠습니다라는 거죠.
1: Within budget.
0: Within budget 예산 하에서.
1: During the meeting.
0: 미팅 기간 동안에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장소를 찾는 게 정답이 되겠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 Then we'd like to report to the manager with a few additions.
0: 보세요.
1: Then we'd like to report to the manager.
0: 그다음 이제 매니저에게 보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1: Few additions.
0: 몇몇의 추가적인 사항과 함께. 여기서 few additions이라는 것은 추가적인 장소를 말하는 소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장소로 소재 연결이 끝났네요.
1: Please reply as soon as possible and let me know when it would be good.
0: 좋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죠? 자, 그 다음 세트 문제 들어보시겠습니다. 10번 세트 집중하셔서 문제 풀어보실게요.
2: Th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xtbook and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Questions 10 through 12 refer to the following talk.
1: I'm very happy to hire new employees for the busy season. I'll talk to one of you in detail soon. Then I'll tell you a simple story about the store. As soon as I graduated from college, I opened May Cafe by myself because I wanted to offer people cheap but delicious desserts. In the beginning, I spent a lot of time alone in the store, but now it's a difficult place to operate alone. You will meet a variety of people, and soon you will enjoy working here. Now, check the email I sent you one more time before you start working. It will help remind you of many of the menus we have.
0: 자, 마지막 세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자가 누구일까요? 초반 소재, 파트 4는 파트 3는 보통 둘 혹은 세 명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니, 네가 누구니 얘기하진 않거든요.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주제에서 그게 연상이 되죠. 파트 4는 혼자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내가 낸데 얘기를 좀 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 I'm very happy to hire new employees for the busy season.
0: 지금은 안 하네요. 아이고 민망해라.
1: I'm very happy to
0: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무엇을?
1: Hire new employees.
0: 새로운 직원들을 고용하게 되어서
1: for the busy season.
0: 바쁜 시기를 위해 가지고
1: I'll talk to one of you in detail soon.
0: 저는 당신들 모두에게 자세한 내용들을 곧 설명해 드릴게요.
1: I'll talk to one of you in detail soon.
0: 좋습니다.
1: Then I'll tell you a simple story about the store.
0: 네, 그리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Simple story about the store. 가게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요. 불필요하신 것 같은데 사장님. 그죠? 가게의 소유주가 하는 말이겠죠. C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야. 다음 문제인데 Now it's a difficult place to operate alone. 이제 그것은 혼자 운영하기에 힘든 장소입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now라는 것은 무언가 변형됐을 때, 변경됐을 때 쓰는 부사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혼자 했었다, 뭐 1인 회사 했었다, 그죠? 1인 가게였었다. 근데 지금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일 텐데요. 자, A번, listener들이 지금 주말에 근무한다. 주말 근무 얘기인지 이게 키워드겠죠, 그죠? The listeners should work on weekend에서 weekend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A building needs to be remodeled. 자, remodeled가 제일 중요한 소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0: beginning.
1: 처음에는 보자. In the beginning 처음에는 이게 뭔가 변화될 때, 변화되기 전을 강조하는 거죠.
0: I spent a lot of time
1: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0: Alone.
1: Alone 혼자
0: in the store.
1: 가게에서 혼자 보냈습니다.
0: But now it's a difficult place to operate alone.
1: 그죠. 처음에는 혼자 열고 혼자 운영했었는데 이제는 혼자 운영이 힘듭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 자, 디번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본인 자랑이었었어요. 네.
0: You will meet a variety of people.
1: 자, 그리고 뒷문장에 좀 더 보충해 주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0: And soon you will enjoy working here.
1: 여기 근무를 역시 즐기시게 될 것입니다라는 것까지.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지금 화자가 청자들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라는 것은 역시 마지막에 요청 제안으로 마무리가 되겠다라는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죠?
0: Now, check the email I sent.
1: 네, check the email. 확인하십시오.
0: Sent you.
1: 내가 보내줬었던 이메일입니다. 자, email 뒤에 I sent you. 내가 보내줬었던 그 이메일을 확인하십시오.
0: Sent you one more time.
1: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0: Before you start working.
1: 당신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네.
0: It will help remind you of many of the menus we have.
1: 그것은 we have. 자, menu 명사 뒤에 조동사. 명사 대 조동사를 RC에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었는데 이게 잘 직독직해야 되지만 직청직해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직독직해보다 직청직해가 더 힘듭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정확한 구문에서 정확한 듣기 이루어진다. 지금도 이메일 뒤에 I sent you. 내가 보내줬었던 이메일. 그리고 메뉴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뉴가 되는 거겠죠. 마지막에 정답은 C번. Check some information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파트 4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안 되는 것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듣기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시간은 표 문제를 포함해서 추가적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은 감정평가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뉴스에도 듣고 신문을 보더라도 보이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감정,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평가, 화폐 가치를 부여한다. 다시 표현한다면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한 후에 얼마짜리야를 결정하겠다. 자, 우리는 그것을 감정평가라고 표현합니다. EBS에서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리할 내용은 감정평가의 3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파트, 비싸다고 연일 난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비싸다 비싸다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정한 것일까? 또는 얼마라고 봐야 될까? 이걸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아파트 가격을 결정할 때 뭔가 근거가 필요하겠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10억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2억입니다를 말을 해야 될 테니까 자, 가격을 한번 결정해 보시겠습니다.

뭘 근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제일 단순한 방법. 아파트를 신축할 때 비용이 10억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10억짜리야. 아파트를 신축할 때 비용이 12억 들어갔기 때문에 12억짜리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니, 신축 비용이 10억이 뭐가 중요해? 시장에서 20억에 거래되면 그거 20억짜리 아니야? 자, 이런 관점요. 자, 세 번째, 아파트하고는 조금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아파트를 살때 이미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팔 것을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사는 그 순간, 내가 이팔때 가격이 얼마쯤 될까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지를 근거로 해서 가격을 구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겠다. 이것을 비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장에서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지? 시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익은 얼마지? 수익성이라고 하죠. 이세 가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다시 한번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이것을 가치의 삼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여러분들이 먼저 하십시오. 문제 읽고 답 읽고 시작. 가치의 삼면성이란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이게 우리 시험 1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 1회 때 가치의 삼면성으로 옳게 연결된 거 찾아라. 이렇게 출제되었고요. 그럼 지금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블랭크. 어딘가에 블랭크 해놓고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가치의 삼면성은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주장한 겁니다. 마샬의 주장을 감정평가 학자들이 활용한 거죠. 이것을 감정평가 3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논리적 관계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얼마나 투입되었을까? 원가가 얼마나 투입되었을까? 원가 방식. 회계학에서는 비용과 원가는 달라요. 원가가 훨씬 더 포괄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을까? 얼마나 많은 원가가 투입되었을까? 원가 방식. 시장성은 이런 뜻이죠. 시장에 나가서 이 시장을 정확하게 말하면 동일 수급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동일 수급권. 그러니까 동일 수급권에 나가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례 부동산을 선택하는 겁니다. 너 얼마니? 아, 그러면 나도 이 정도 하겠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죠. 비교 방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수익의 근거를 두어서 가격을 산정하겠다. 그랬으니까 수익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매 방식들은 가격을 구할 수도 있고 임대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과 임대료를 구하면 전체 가짓수가 6개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것은 토지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요. 그럼 거기까지 포함시키면 전체 7개. 그래서 이것을 7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가격과 임대료를 구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감칙에서는 이것을 가격이라고 하지 않고 가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액이 가격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비용성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비용성은 이런 논리죠.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재료비도 들어갔을 거고, 인건비도 들어갔을 거고, 경비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 모든 비용을 시그마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것. 모든 비용을 시그마 한 것이 부동산의 가액이다. 모든 비용을 시그마 한 것. 자, 이때 합친다를 쌓을 적자를 씁니다. 계산할 산자를 써서요.
적산이라고 표현합니다. 투입된 모든 비용을 합쳐서 계산한다. 적산. 그러니까 적산이 시그마라는 개념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원가 방식은 투입된 모든 비용을 합쳐서 임대료 구한다. 그래서 적산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원가법이라는 표현과 적산법이라는 표현이 실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는 가액을 구하고 하나는 임대료를 구하기 때문에 용어를 동일하게 쓸 수는 없으니까 용어를 좀 다르게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원가법이고 하나는 적산법인데 둘의 논리 구성은 동일하다. 투입된 모든 비용을 합치겠다. 비교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비교 방식은 중요한 게요. 사례가 중요합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생각하세요. 그게 단독이든 공동이든 연립주택이든 아니면 아파트든 다세대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하고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를 선택하는 거죠. 얼마에 거래했습니까? 아, 그럼 나도 그 정도는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된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을 비교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말합니다. 표현을 다시 표현해 볼게요. 실제로 거래된 사례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 뒤에 숨어 있는 거죠. 대상 부동산과 비교하여 가액 구하는 방법. 자, 다시 갑니다. 거래된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을 비교해서 가액 구하는 방법. 그럼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대로 갖다 쓰세요. 임대 사례 비교법.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도 비교 방식입니다. 오, 근데 왜 공시지가 기준법이 비교 방식일까요?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평가합니다. 특정한 지역에서 모든 토지를 1제곱미터로 다 쪼갭니다. 토지 단위가 1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집값 수준을 가장 대표할 만한 토지를 하나 선정합니다. 그 토지가 A라고 합시다. 이때 A라는 토지를 표준지라고 합니다. 표준지. 이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B라고 하는 개별 공시지가를 C라고 하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해요. 그래서 표준지가 결정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한다는 말은 비교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도 3방식 중에서는 비교 방식에 해당한다. 수익 방식. 여러분 시점상 따져볼게요. 수익 방식에서 말하는 수익은 과거의 수익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자, 다시 한번 더요. 내가 집을 샀다. 그래서 한 5년간 또는 10년간 가지고 있다가 팔면 수익이 얼마나 생길까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은 미래, 장래 수익이죠. 그런데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곱하죠. 할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할인, 나눈다고 해요. 또는 환은, 할인, 환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장래 수익을 환원시켜서 가격을 구합니다. 수익 환원법이라고 말합니다. 용어는 이상하죠. 어색하죠. 특히나 처음 접하면요. 그런데 아주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환원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라고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미래가치를 기준으로 현재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수익이죠. 장래 수익을 환원시켜서 기준 시점의 가액을 구하겠다.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수익을 분석하자라는 말입니다. 수익 분석법. 그러면 전체적으로 7방법을 보면 쭉 열거해 볼까요?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자연스럽게 정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하면 블랭크 채우는 형태예요. 막 블랭크 채우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 방금 한 것처럼 가치의 삼면성,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3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7방법을 좀 나눌게요. 가액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서 가액 구하는 방법만 열거하면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만 열거한다면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방금 체크한 것이 모두가 시험 문제. 다 블랭크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 계속 연결해서 가보겠습니다.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가법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거죠. 투입된 비용을 합쳤다. 적산했대요. 적산. 적산. 적산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원가법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우리는 적산가액이라 그래요. 적산가액. 어떻게 구하느냐? 재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누계액입니다. 관계 구성을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부동산을 평가하고 하는 것은 가격을 알고 싶은 것은 가격을 알고 싶다. 그걸 기준 시점이라고 해요. 기준 시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가능합니다. 과거다, 소급 평가. 현재다, 현황 평가. 미래다, 조건부 평가, 기한부 평가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깊게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기준 시점이 26년 2월이라고 전제합시다. 자, 26년 2월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20년도에 준공된 거예요. 그렇다면 투입된 비용이라는 것은 준공 그때 당시 20년도에 투입된 비용일까요? 26년 기준 시점에 투입한다면 발생하는 비용일까요? 예. 준공 시점에 투입하는 비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준공 시점에 A라고 하는 원재료가 100만 원이었는데 그대로 가지고 와서 100만 원 이렇게 사용하면 어때요? 논리적으로 타당할까요? 아니죠. 요 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했는데요. 그럼 물가 상승률 25%가 올랐더라. 그럼 1.25.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되면 훨씬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얼마나 들어갈까? 신축을 한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조달한다면, 얼마나 발생하지? 이런 의미죠. 20년 그때 당시 준공 시점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을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 시점에 만약에,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재조달을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그게 재조달원가. 그러면, 재조달원가는 세금물 가격입니까? 낡은 건물 가격입니까? 그렇죠. 세금물 가격이죠. 그러면 20년에 준공되고 기준 시점 26년인데 세금물 가격이 나와요. 그럼 안 맞죠. 요 기간 동안 감가된 것을 차감하면 그것이 이 건물의 적상가액이다라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는 자동차의 적상가액을 구해볼까요? 얼마 주고 샀느냐 필요 없는 정보예요. 평가를 하려는 그 시점에 자동차와 똑같은 자동차가 얼마 하는지 알아보면 되겠죠. 내가 가진 자동차와 똑같은 자동차가 1억. 그동안 타고 다니면 3천만 원 감가. 그럼 적상 가격은 7천.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고 했죠. 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수중에 10억이라는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이돈 가지고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 사업을 할까? 아니면 이걸 은행에 맡겨서 그냥 고민하지 말고 편안하게 이자를 받고 있을까? 지금 고민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은행에 투자해서 그냥 편안하게 아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자를 받고 살 거야.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그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 거예요. 주택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임대료 얼마 받을 건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은행에 맡겼더라면 3%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 나는 10억 투자했고, 3% 수익 얻을 수 있는 거 포기했고, 여기다가 은행에 맡겼더라면 재산세 나갈 필요도 없고, 그죠? 은행에 맡겼더라면 유지수습비 들어갈 필요 없는데, 주택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하니까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경비들을 합친 것, 그게 적산 임대료입니다. 10억 기초가액, 3% 기대율, 필요 재경비.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그죠? 논리적 관계를 따져볼까요? 사례를 선택했죠? 대상 부동산과 비교하죠? 근데 문제가 있네요. 이 사례가 대상과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사례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에 맞게 정상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을 비교하다 보니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대요. 그럼 그 특수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얼마지? 특수한 사정을 보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3년 전에 거래되었고 3년이 지난 기준 시점의 가격을 알고 싶고 뭐가 안 맞아요? 시점이 안 맞죠. 물가 수준이 안 맞죠. 그러니까 물가 수준을 일치시킵니다. 그걸 시점 수정. 하나는 수도권에, 하나는 지방에, 지역이 안 맞죠. 지역 요인을 비교합니다. 하나는 5년 된 건물, 하나는 10년 된 건물, 개별적인 조건이 안 맞죠. 그럼 개별 요인을 비교합니다.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뒤에 치라는 단어는 수치, 계산 문제라서 이거 갖다 붙인 거고. 하나하나 다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 블랭크 해놓고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례 부동산을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유추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의 기준이 되는 가액이다. 비중 가액. 비교의 기준이 되는 가액이다. 그럼 출발은 사례에서 출발해야죠. 사례 가액의 사정보정은 그리고 이 뒤에는 무엇이 놓든 상관없어요. 이 조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가액에 대한 신뢰성은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면적 보정. 계산에서는 면적 보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임대 사례 비교법도 똑같아요. 임대 사례 비교법은 비준 임대료는 사례 임대료 곱하기 나머지는 다 똑같겠죠. 자,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례 가액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정 보정이 없습니다. 먼저 사례 가액이 아니라 여기는 비교 표준지. 앞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가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비교 표준지 같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사정 보정을 안 하는 걸까?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후에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죠. 근데 표준지를 선정하다 보니 표준지가 실제로 거래되었던 2년 전에 부동산 경기가 과열 당시에 거래가 되었대요. 그럼 그 가격에는 특수한 조건이 붙었죠. 그걸 다시 정상화시켜요. 그걸 사정보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표준지는 사정보정이 이루어진 토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정보정은 할 필요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는 게 특히나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수익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수익 환원법이라고 했죠. 환원. 곱한다는 뜻입니까? 나눈다는 뜻입니까? 나누기. 그럼 수익을 나누어서 가액을 구하겠다. 이때 수익은 일반적으로 순영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자율로 환원시킵니다. 순영업소득을 이자율로 환원시킨 것이 그것이 가액이다. 역시 낯설고 어색합니다만 그런데 지극히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환원한다라는 말은 나누기죠. 그 나누기 한 거예요. 뭘 가지고 나눕니까? 이자율 가지고 나눕니다.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수익분석법. 순수익 더하기 필요재경비입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됩니까? 블랭크 채우는 형태들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개념들을 잘 잡아보세요. 첫 번째, 비용성이죠.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가액 구하는 방법만 열거해 보시겠습니까?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3방식,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그래서 정답은 4번 됩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시장가액의 조정이라고 했죠?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3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무슨 가액을 구했죠? 적상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입니다. 이 중에 무엇이 시장가치일까요? 만약에 비중가액이 시장가치랍니다. 그럼 시장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비중가액만 구하면 되지. 나머지는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시장 가치가 아니라 시상 가액. 그래서 교과서적인 사전적인 정의는 시상 가액을 뭐라고 하느냐? 시장 가치를 구하는 중간 단계에서 구하는 가액이다. 근데 그냥 시험 삼아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조정해서 이제 시장 가치를 구할 겁니다. 자, 조정하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중 평균하는 방법과 주된 방식과 다른 방식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계산의 정확성, 자료의 정확성. 가중치를 준다고 했죠. 가중치. 가중치 50%를 부여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 것일까? 이 과정에 선택되는 증거들은 또는 자료들은 많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 몇조 몇항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감책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조 3항 이렇게 휘가지 마시고요. 감칙에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시상가액의 조정입니다. 앞서 우리가 정리했던 3방식에서 각각 구한 가액들은 시상가액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가법에 의한 시상가액을 구하세요. 원가법에 의한 시상가액, 적상가액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상가액인데 이것을 조정해서 이제 시장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시상가액 조정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가볼까요? 수익성과 비용성,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다. 정확한 표현인데 우리는 이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가치의 삼면성. 어찌되었든 감정평가는 가치 삼면성의 기초를 두고 모든 게 만들어진 거죠. 2번,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3방식에 의해서 도출된 각각의 가액이 시장 가치다 그럼 틀립니다. 그게 시상 가액이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3번. 시상 가액 조정이래요. 각 시상 가액을 상호 관련시켜서 재검토한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다. 각각의 시상 가액을 도출하다 보면 가령 적상가액은 10억, 수익가액은 15억, 이렇게 갭이 클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각각 가중치를 두어서 다시 평균화시키면 그 격차가 작아진다고요. 격차가 작아져야 결론은 투자자든 소비자들이 볼때그 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좋아지겠죠. 누구는 10억이라 그러고 누구는 15억이라고 한다면 이거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격차를 조정한다는 조정.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볼까요? 시장가격의 조정은, 자, 이 표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가중산술 평균, 가중산술 평균이라고 외웠다가 시험장에 또 이렇게 놓으면 또 함정이 툭 빠져요. 자, 첫 번째. 평균자가 보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시험 지문에 가중이 나와야 돼요. 평균은 있는데 가중치가 없다? X. 그래서 평균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가중치가 있어야 된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하나만 더 볼게요. 만약 이 지문에 4번에 가중산술 평균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 지문 옳은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일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틀립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죠. 가중산술 평균하는 방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된 방식과 다른 방식의 조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됩니다. 5번으로 가볼까요? 우리 감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12조 3항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예, 정확하게 12조 몇 항이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그 12조 3항이라고 했던 이유, 그렇게 언급했던 이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12조도 아셔야 됩니다. 1항, 2항, 3항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12조 1항에서는 주된 방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주된 방식과 다른 방식을 조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합리성이 없으면 3항에서 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은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3방식 그러면 일단 출발점이 어디죠? 정확합니다. 가치의 3면성에서 넣어야죠.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에서 출발해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도출되고요. 그 과정에 7방법이 나왔죠. 7방법 한번 함께 해볼까요?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이런 용어들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지만 몇번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먼저 용어들이 익숙해져야 접근하기가 편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일상 표현 영단어 3개 공부하고 갈 텐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야 하는 단어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단어들 완벽하게 암기하고 갈 준비 되셨죠?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늘 바쁩니다. 길을 걸을 땐 다양한 사람들과 장소를 보게 되고 말소리나 음악 소리도 들려와요. 집에서는 TV나 영화를 보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는 매일 눈과 귀를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 친구들도 매일 눈과 귀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죠. 자,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 그림을